0: 핑키, 오늘 좀 이상한 일이 있었거든? 아니, 내가 어떤 할머니를 도와드리는데 그 할머니가 꼭...
1: 사랑이 같았어?
0: 뭐야, 어떻게 알았어?
1: 7살짜리가 할머니가 되는 건 사랑이만 할 수 있지. 암흑 보석으로.
0: 뭐? 암흑 보석. 이리 줘, 어서. 네가 가지고 있으면 위험해. 나한테 맡겨. 쯔.
2: 이건 절대 안 줄 거야. 얍!
0: 사랑아, 그거 아니야.

0: 창의력은 상상한 대로 스스로 만들어보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 옥스포드가 함께 키워갑니다. 상상이 현실이 되는 즐거운 세상. 옥스포드.
1: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2: 호기와 골든보이 힘을 합치다.
3: 네, 그건 내 택배야. 이리 내놔, 당장.
2: 잠깐.
4: 얘들아, 저쪽으로.
3: 돌려줘, 돌려달란 말이야.
5: 경찰 방패. 마을의 공공 질서를 어지럽히게 둘 순 없지. 안 그래, 허기?
2: 봉반장! 네 말이 맞아. 슈퍼잉스가 나서야 해.
3: 몰랐어. 뭐지? 왜 부서지지 않는 거야?
5: 경찰 테이프 발사.
3: 이건 뭐야?
6: 슈퍼잉스는 언제나 이겨.
4: 왜 그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지만 친구 사이라면 싸우지 말고 대화로 풀어야지.
3: 난 그냥 호기를 이기고 싶었을 뿐이야. 어떻게 해도 맨날 치기만 하잖아. 호기한테 전 세계의 슈퍼윙스 친구들이 잔뜩 있는데 난 뭐야? 하나뿐인 파트너 꽁지마저 날 떠났다고.
6: 골든보이, 꼭 호기를 이겨야 해? 그냥 친구가 되면 되잖아.
7: 맞아. 넌 주먹도 세고 멋지니까 훌륭한 슈퍼윙스가 될 수 있을걸?
3: 정말? 나도 슈퍼윙스가 될 수 있어?
2: 솔직히 그건 잘 모르겠어. 하지만 정말 원한다면 한번 기회를 줄게.
5: 그 말 진심이야? 골든보이가 어떻게 했는지 잊었니?
2: 괜찮아, 봉반장. 친구가 필요해서 그랬던 거야.

0: 다신 말썽 안 피우겠다고 약속하면 이번 한 번은 특별히 풀어줄게.
1: 말썽 안 피울게.
2: 여기 골든보이, 네가 직접 배달해봐. 이제 우린 친구니까.
1: 우와, 진짜 내가 배달해도 돼? 고마워, 호기.
2: 어서 골든보이, 주리한테 선물을 전해줘.
1: 생일 축하해, 주리. 여기 널 위한 특별한 선물이야.
3: 플라밍고 튜브잖아. 너무 예쁘다. 고마워, 골든보이.
4: 여기 사바나에는 다양한 동물들이 살고 있단다. 코끼리랑 기린, 하마도 있지. 하지만 주리는 예쁜 플라밍고를 제일 좋아해.
3: 호기랑 골든보이도 친구가 됐으니까 다 같이 물놀이하러 가면 좋겠다.
5: 그래도 돼요?
4: 물론이지. 슈퍼윙스와 함께라면 엄만 안심이야. 게다가 오늘은 든든한 골든보이도 있으니까.
2: 야호!
1: 나만 믿어.
3: 어서 가자.
2: 내 거로 출발.
3: 저기 냇물이 있어.
0: 물이 하나도 없잖아.
2: 요즘 날씨가 엄청나게 더웠거든. 냇물이 다 말라버렸나 봐.
3: 그럼 내 새 튜브는 써볼 수 없는 거야?
2: 걱정 마. 지금이야말로 진짜 영웅이 나설 시간이니까. 동반장, 물이 흐르게 만들자.
1: 진짜 영웅이라고? 호기, 동반장, 너희는 앉아서 구경이나 해. 내가 해결할 테니까.
2: 너 혼자?
1: 당연하지. 다크 골든 주먹 가라.
3: 와, 물이다.
1: 하하, 역시 난 대단해.
2: 우와, 나보다 훨씬 잘하는데.
3: 드디어 새 튜브를 쓸 수 있겠다. 골든보이, 넌 진정한 슈자야.
1: 슈자?
2: 그래, 스와일리어로 영웅이라는 뜻이야.
1: 아하. 아. 진정한 슈자라고.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영웅이 된다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나쁘지 않은데?
2: 정말 잘했어, 골든보이.
0: 이제 우리도 들어가 볼까?
1: 좋지! 어서 가자!
3: 오빠, 오빠! 저기 좀 봐!
2: 사바나에 사는 동물들이야. 잠깐만. 물이 다시 흐르는 걸 보고 달려오나 봐.
0: 얘들아, 물가로 빨리, 빨리. 잡았다.
2: 아, 다들 괜찮아?
5: 어, 우린 괜찮아. 근데 동물들이.
3: 동물들이 물이 나오는 것을 막았어.
2: 저런! 동물들이 위험해!
1: 다크 골든 주먹! 가라!
3: 슈퍼윙스랑 골든보이가 있으니까 무서울 게 하나도 없네.
2: 물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어. 이러다 마을이 다 잠기겠어.
0: 어, 이런. 저 물을 막을 만큼 크고 무거운 게 필요해.
2: 크고 무거운 거? 아, 잠깐! 딱 맞는 게 있잖아. 네 거대한 주먹 말이야. 할 수 있겠어, 골든보이?
1: 당연하지. 나 같은 영웅은 못하는 게 없다고. 어? 다크 골든 타이탄 발사! 자!
2: 우와! 골든보이 대단해!
1: 내가 뭘 했어? 나만 믿으라니까. 어? 와! 내 주먹!
2: 뭔가 더 큰 게 필요해!
0: 하지만 그렇게 큰 물건을 어디서 구하지? 아, 저기! 저 바위산이면 되겠어.
2: 가지러 가자! 어서! 이렇게 큰 걸 어떻게 들어올려?
0: 이럴 땐 머리를 써야지. 하! 경찰봉 확대 액션!
2: 오, 지렛대 원리! 아주 좋은 생각이야.
0: 꿈쩍도 안 하네.
1: 뭐야? 벌써 포기한 거야? 내가 본 슈퍼 윙스는 이것보다 훨씬 더 강했는데.
0: 골든보이, 뭐 좋은 생각 없어?
1: 내가 이런 말을 하게 될 줄은 몰랐지만 호기의 엄청난 스피드와 내 강력한 골든 주먹을 합쳐보자.
2: 잠깐, 합치다니 어떻게?
1: 바로 이렇게. 다크 골든 주먹 로켓 모드 작동!
2: 우와! 이렇게 하니까 엄청난 추진력이 생겼어! 좋아! 이제 간다! 됐어!
5: 우와! 호기랑 골든보이의 멋진 합동 작전이네!
3: 정말 멋지나?
2: 호기! 골든 로켓 스피드!
3: 우와! 저기 봐! 바위가 날아오고 있어!
2: 어? 슈퍼 윙스가 해냈어!
3: 최고야! 골든보이!
5: 거기서!
2: 고마워, 골든보이. 정말 큰 도움이 됐어.
3: 호기! 배달은 잘 끝나. 뭐야? 얘가 왜 여기 있어?
1: 오늘은 내가 슈퍼 윙스를 엄청 도와줬거든.
2: 괜찮아, 아리. 골든보이는 이제 친구야.
6: 뭐? 진짜로?
2: 물론이지. 오늘 정말 최고였어. 그래서 골든보이, 널 공식적인 슈퍼윙스 명예홍보대사로 임명하려고 해.
1: 뭐? 정말? 내가 자격이 있다고 생각해?
6: 확인할 방법이 하나 있지.
2: 여기 받아, 골든보이. 네가 슈퍼윙스 홍보대사가 될 자격이 있다는 증거야.
1: 우와! 내가 진짜 슈퍼윙스 홍보 대사가 된 거야! 야호!
7: 어? 얘들아, 본부로 돌아올 시간이야. 월드 우주 본부를 재가동할 준비가 끝났어.
3: 그게 정말이야?
2: 골든보이, 슈퍼윙스가 되다!
1: 우와! 내가 월드 우주본부에 가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2: 넌 이제 슈퍼윙스 홍보대사니까 언제든지 환영이야. 우리 왔어.
3: 드디어 왔구나.
6: 수고했어.
1: 안녕.
2: 골든보이?
5: 네가 여길 왜 와? 너 무슨 속셈인 건데?
1: 워워, 진정해. 나도 여기 올 자격 충분히 있거든.
2: 그래, 맞아. 골든보이는 변했어. 케냐에서 정말 대단했지.
3: 믿기 어렵겠지만 호기 말이 맞아.
1: 들었지? 난 이제 진정한 슈퍼윙스 명예 홍보대사라고. 지금 당장 증명할 수도 있어. 이거 봐.
2: 우와, 진짜 슈퍼윙스 볼이잖아.

0: 그래도 아직 널 완전히 믿을 순 없어. 계속 지켜볼 거야.
1: 그래, 맞아. 우리 같이 지켜보자. 하지만 먼저 우주본부를 다시 가동시켜야 해.
2: 옳은 말이야. 그리고 재가동시키기 전에 시스템을 꼼꼼히 점검해야 하고.
1: 여기 점검용 태블릿이야. 아리, 넌 샛별이를 도와줘. 꽁지는 에너지 수신기를 확인해주고, 호기는 골든보이랑 같이 내부를 점검해줘. 다들 준비됐지? 그럼 시작!
3: 알았어!
4: 골든보이, 점검하면서 본부 안내도 해줄게. 가자!
5: 재밌겠다!
6: 아직도 정리할 게 한참 남았네!
4: 도니!
6: 안녕, 호기. 마침 잘 왔어. 어, 너도 왔구나. 얘긴 들었는데.
5: 소문이 참 빨라, 그렇지? 근데 여긴 대체 왜 이렇게 엉망인 거야?
6: 본부가 멈출 때 충격으로 물건이 다 어질러져 버렸어. 아직 정리를 다 못했고.
4: 이걸 하나하나 정리하려면 끝도 없겠는데?
5: 이 정도쯤이야. 나만 믿어. 어? 다크 골든 주먹!

0: 아주 훌륭한 주먹을 갖고 있구나.
1: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2: 여기가 슈퍼윙스들의 방이야.
1: 우와, 각자 쓰는 방이 따로 있는 거야? 좋은데?
2: 이제 내 방을 보여줄게. 여기가 내 방이야.
1: 우와, 오,
2: 골든보이.
1: 응?
2: 이것 좀 봐. 세계 곳곳에서 만난 친구들이랑 찍은 사진들이야. 이건 호주에서 앤디랑 찍은 거고, 이건 한국에서 채아랑 찍은 거.
1: 아이들이랑 같이 찍은 사진이 정말 많네.
2: 다 소중한 추억이지.
1: 나라면 더 많이 도와주고 사진도 더 많이 찍었을 텐데. 이건 뭐야?
2: 아, 네팔에서 예티들이랑 만났던 날 사진이야. 아리!
1: 뭐야? 우와, 안 돼! 맞아, 그때 슈퍼윙스 때문에 꽤 고생했었지.
2: 자, 그럼 다음 장소는...
3: 대체 무슨 일이지?
4: 거기!
2: 티키, 타키, 무슨 일이야?
4: 중력 제어 장치가 고장난 것 같아.
3: 저기 좀 봐.
2: 응? 이런, 우주본부가 멈출 때 오류가 생겼었나 본데.
3: 우주형을 부를까?
1: 그럴 거 없어, 내가 해결할게. 보통 주변에 비상용 수동 제어 장치가 있거든.
2: 정말 대단해, 골든보이. 잘했어.
1: 으흠.
2: 경납고, 이상 없음.
5: 후기, 점검 다 끝난 거지? 재가동을 시작하자. 보관실에 있는 스타코어를 외부의 에너지 수신기로 옮겨줘.
2: 알았어, 누나. 이쪽이야, 골든보이. 여기가 스타코어를 보관 중인 곳이야. 오! 안에 들어가기 전에 이 고글을 꼭 써야 해. 받아.
1: 고글이라고? 왜?
2: 코어의 강한 에너지로부터 보호해주거든. 신비한 힘이 가득하니까.
1: 우와, 정말 놀라워. 내 기억보다 훨씬 더 밝은데? 그보다 무슨 신비한 힘이 가득하다는 거야?
2: 스타코어와 접촉한 공룡들한테 엄청난 능력이 생겼었어.
1: 정말이야? 그런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지?
2: 그렇다니까. 꽁지한테 가져가자. 지금쯤이면 준비를 다 끝내고 기다리고 있을 거야.

0: 파워가 엄청난데?
1: 그러게.
2: 전기를 다 차지한 건 최고의 선택이었어. 이제부터 화성의 모든 자원은 다 내 거야. 나보다 더 잘 쓸 수 있는 사람은 없어.
0: 누구 맘대로? 많이 기다렸지? 누르!
2: 그 앙증맞은 접시는 어디에 쓰는 거지?
0: 두고 보면 알아. 이 대포랑은 비교도 안 될걸?
2: 아니, 뭐라고? 감히 내가 만든 판정품을 무시해? 이거나 받아라! 야, 저게 뭐야? 홀로그램 방어막?
0: 이것도 있지?
3: 저기 봐! 노루의 덤프트럭이 토보의 전기빔을 다 빨아들이고 있어!
0: 이건 내 새 발명품 기가토어야! 에너지를 내뿜어서 방어막을 만들고 빨아들일 수도 있어!
2: 안 돼! 그만 훔쳐가! 내 전기!
0: 네 전기 아니거든! 헤라시티 모든 시민의 전기라고! 되돌려놓겠어!
2: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0: 우와, 진짜 멋지게 생겼는데?
1: 게다가 엄청 튼튼해. 한 번에

0: 내가 뭘 했어? 루루는 믿을 수 있다니까.
1: 루루, 그동안 이걸 준비하느라 바빴던 거구나.
2: 그래, 맞아. 지난번에 포키한테만 새 도구를 줬잖아. 다들 부러워하길래 다른 친구들 것도 몰래 준비하고 있었거든.
3: 아, 정말?
0: 그럼 우리 것도 있어?
2: 아, 하지만 아직 비밀이야. 원래는 끝까지 비밀로 하려고 했거든. 근데 포부 때문에 일찍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
1: 난 전혀 몰랐어. 루루, 고마워.
2: 루루, 뭐라고? 아, 뭐라는지 안 들리네.
1: 고마워!

좋아. 비상용 배터리를 추가했어. 이제 전기를 넉넉히 저장해뒀다가 언제든 마음껏 쓸 수 있어.

0: 전기가 들어왔어. 정말 고맙구나, 얘들아.
1: 만세! 기가 되라! 원효! 이모! 원효!
2: 미끌미끌 세차 대소동!
3: 기가빌더, 테라시티에 물을 공급해줄 시설을 만들어볼까? 기가빌더, 출동!
1: 그래, 좋아, 아린!
3: 땅파기는 내가 또 전문이지! 수확은 누워서 당근 먹기야! 내 손을 거치면 모든 예술이 된다고!
4: 쌓고 포장하는 건 내게 맡겨!
3: 몸집은 작아도 큰 일을 해내지!
1: 기가빌더 출동!
3: 수고했어, 기가빌더!

0: 모여볼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마무리하자.
1: 야호! 빨리 돌아가서 만화책 봐야지.
2: 호키, 잠깐만. 설마 그 상태로 본부로 돌아가려는 건 아니지? 말도 안 돼.
3: 맞아. 이 상태로 본부로 돌아갔다간 시멘트가 굳어버려서 다음 임무 때 출동 못해.
4: 아, 안 돼. 그럼 큰일 나지. 얼른 세차해야겠다.
3: 하지만 테라시티에는 차량 세차장이 없는데?
0: 그럼 우리가 하나 짓는 건 어때?
1: 뭐? 방금 수도공사를 끝마쳤는데 그건 내일 하면 안 될까?
2: 오케이.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면 안 돼.
0: 그래, 레이 말이 맞아. 물론 피곤한 건 알지만 다 같이 힘을 합쳐서 세차장을 지어보자.
1: 알았어, 아빈.
3: 오, 예!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세차장을 만들어보자.
0: 좋아. 함께 테라시티 최초의 세차장을 지어볼까? 최첨단 친환경 세차장으로 만들어보자. 기계가 자동으로 세차해주고 한번 사용한 물을 깨끗하게 만들어 다시 쓰는 거야. 기가 빌더 시작해볼까?
5: 그래, 좋아!

0: 우리는 하나! 기가빌더 임무원수!
1: 자, 잘 봐! 엄청난 슈퍼스팀과 거품 로봇팔을 작동해볼게!
2: 우와!
3: 우와! 정말 멋진데?
2: 우와, 진짜 대단하다! 내가 먼저 세차할래!
4: 그럼 난 2등!
5: 뭐가 그렇게 좋다는 거야? 아, 그럼 난 마지막에 할게. 다 끝나면 불러.
3: 진짜 못 말린다니까.
2: 뭐, 우리야 좋지. 우리 먼저 세차하자.

0: 완벽한데?
1: 세차장이잖아. 화성의 온디론 한 번도 세차 못했는데. 어, 잘됐다. 사람들한테 얘기해야지.
2: 우리는 토보와 두더지기. 예! 과학은 하나의 게임이지. 누구보다 먼저 화성을 연구해서 명성을 손에 넣겠어. 에? 아니 또 뭐야. 에이, 매번 지질 탐사만 다녀오면 스릴러 드릴러가 말썽을 부린다니까. 진흙 때문에 엔진과 바퀴가 엉망이 돼버렸어. 도대체 화성에서 이걸 어떻게 닦아내지? 알아? 저게 뭐야? 테라시티에 세차장이 생겼잖아. 당장 가봐야겠군. 두더지들아 가자.
0: 유루까지 세차 끝. 이제 포키만 남았어.
3: 포키, 네 차례야. 빨리 들어가서 세차해.
4: 와, 그래 알았어. 들어간다니까.
5: 와, 뭐야? 이 많은 차가 어디서 다 왔지?
1: 기가빌더! 세차장을 지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안 그래도 세차를 너무 하고 싶었거든요. 곧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 세차하러 올 거예요.
5: 네? 테라시티 모든 시민이요?
1: 그럼요. 이제 내 차례네. 할게요.
5: 우와, 세차장이 이렇게 인기 있을 줄 몰랐네.
2: 길을 비켜라. 의장 어머님이 도착하셨다.
6: 모두 피해요.
2: 접! 특수 세제 탱크 연결해. 하하, 완벽해.
5: 어? 보고자마!
2: 덕분에 내 차량이 반짝반짝해지겠군. 전속력으로 돌진!

0: 빨리 포부를 막아야 해. 기가 빌더 출동. 레이봇 변신 완료. 마이티봇 변신 완료. 변신! 어라, 이게 왜 이러지?
1: 바닥이 너무 비스러워!
2: 내가 날아가서 막아볼게!
3: 너 혼자서 날 막을 수 있을 것 같아? 어림없이! 두더지들아, 전속력으로! 도대체 왜 이러는 거야?
0: 뭐야? 엔진이 고장 났나 봐. 혹시 설마 세차를 안 해서 그런가? 도와줘! 누가 좀 도와줘!
2: 포키! 레이, 포키를 따라가줘. 빨리!
4: 알았어, 아빈.
2: 스키, 마이티, 루루. 포부가 버린 난장판을 수습해줘.
4: 우리한테 맡겨.
1: 알았어, 아빈.
4: 어스, 최대 출력으로!
2: 아, 도와줘!
0: 포키, 구해줄게. 좀만 기다려.
4: 잡아! 뭐야?
0: 모든 게 빙빙 돈다.
5: 미안해. 아까 네 말을 들었더라면 이런 일은 없었을 텐데. 아,
4: 그래도 무사하니 다행이야. 하지만 앞으로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마. 알았지?
5: 물론이지, 레이.

0: 도시 전체가 엉망이 되겠어. 빨리 멈춰 세워야 해.
1: 하지만 몸이 꿈쩍도 안 해.
0: 레이, 저 소화전 물로 더러운 걸 씻어내자. 세차하듯이.
1: 진짜 좋은 생각인데? 루루, 여기 공사 현장으로 방패를 발사해줘. 알았어.

보스로 변신할 수 있어! 포켓몬 변신 완료! 이야! 좋았어! 토끼, 같이 방패를 밀어 스릴러 드릴러를 멀리 날려버리자! 알겠어, 레이!

0: 오예! 작전 성공!
1: 세차 기계는 다 고쳐서 아주 잘 돌아가고 있어.
2: 세차장 고치느라 고생 많았어, 기가빌더.
3: 후, 정말 아슬아슬한 임무였어.
4: 복귀 덕분에 우리 모두 스릴 좀 즐겼지.
5: 복귀, 앞으로는 오늘 할 일을 미루지 않을 거지?
6: 당연하지.
5: 그럼 이제 본부로 돌아가서 네 방을 청소하는 건 어때?

0: 취미 같은 건 질색인 고드리 부장의 도토리 문화센터 참입기.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를 지키는 고인물 사인방 할머니들, 그리고 이를 파괴하려는 유니버스 부장 고두리가 펼치는 육회발랄 감동 이야기가 시작된다.
1: 한번 문을 여는 방법을 알게 되면 세상의 모든 문을 열어보고 싶어질 거야.
0: 업무의 일환일 뿐 을 외치던 고두리 부장, 그러나 점차 취미의 세계로 빠져드는데, 과연 유니버스 그룹은 쇼핑몰 더 유레카를 완공할 수 있을까? 또한 고두리 부장은 취미의 성지 도토리 문화센터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을 수 있을까?
2: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3: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4: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5: 내 이름은 루이 비통통 세르린 누아.
6: 있어, 외계인 있다고.
7: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
8: 알고 싶지 않아.
7: 지금 무서운 걸 잊었어.
9: 내가 한 시간
10: 뇌를 바꿀
9: 거든지
10: 예술이 뭔데.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할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 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0: 아, 불이 났어요.
1: 그랬대.
2: 무슨 소리지?
0: 비상벨이 울리면 불이 난 거예요. 작은 불이어도 스스로 끄려하지 말고 바로 대피해요.
2: 빨리 가자! 토끼야, 잠깐만!
0: 대피할 때는 코와 입을 가리고 최대한 낮은 자세로 빠르게 움직여요.
2: 어디로 가야 하지? 어, 저기야!
0: 초록색으로 빛나는 유도등을 찾아서 화살표를 따라가요.
2: 우리 빠르게 내려가자!
3: 안 돼!
0: 엘리베이터는 안 돼요. 계단으로 나가요.
2: 길이 막혔어. 어떡하지?
0: 계단이나 복도에 연기가 차 있다면 다시 집 안으로 들어와 문을 잘 닫고 창문 쪽으로 가서
2: 도와주세요!
0: 외쳐요. 화장실이나 옷장에 숨는 것은 더 위험할 수 있어요.

0: 유죄 인간.
1: 얘들아, 모두 주목. 반장이 이번 시험도 전교 1등을 했어. 다들 박수.
2: 와, 또 1등이야?
3: 잘하니까 선생님이 좋아하지. 맨날 10시간씩 공부한대.
4: 혼자 화장실 청소도 하던데.
2: 완전 모범생이네, 모범생.
4: 맞아, 우리랑 다르다니까.
1: 며칠 후.
5: 야, 반장이 옛날에 물건 훔치고 애들을 때려서 정학받고 학교를 한 달이나 못 다녔대.
6: 어? 뭐?
5: 진짜야, 벌써 소문 다 퍼졌어.
7: 모범생이라더니.
4: 쟤야 쟤, 애들을 괴롭혔다잖아.
2: 조심해야겠다. 화내서 또 때리면 어떡해.
8: 물건도 안 잃어버리게 조심해야겠지.
5: 아니야. 내가 옛날에 나쁜 짓을 한 건 맞지만 진짜 반성했다고. 벌도 충분히 받았는데. 한 번 나쁜 사람은 영원히 나쁜 사람이야?
9: 반성을 충분히 하고 이제 그 죄를 씻기에 많은 노력을 했다면 영원히 나쁜 사람까지는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
10: 그래서 한 번 지은 죄를 몇 년은 좀 그럴 수 있지만 영원히 하면 너무 힘들 것 같아.
11: 우리가 한 번 울었다고 그 사람이 막 평생 슬프고 막 이런 사람도 아니고, 그 사람이 막 한 번 웃었다고 막 그 사람이 평생 행복한 사람이 아니고 그렇잖아.
12: 그렇지.
11: 그래서 그 사람이 한 번 나쁜 짓을 했다고 해서 평생 나쁜 사람은 아닌지 않을까?
12: 지금은 니 쳐낸다고.

0: 했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소문을 퍼뜨리는 건 반장을 좀 깎아내리고 그러는 것 같아.
1: 내 생각은 일단 이거를 먼저 들어야 될것 같은데, 나쁜 사람의 기준이 뭘까?
0: 죄를 짓고도 뉘우치지 않는 사람을 난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1: 근데 나는 내가 충분히 반성을 하고 잘못을 인정했다고 해도 내 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
2: 그러면은 전 세계 사람들은 다 나쁜 사람들이겠네? 아니, 그러니까 완전히 막 나쁜 그런 것까진 아니어도 그래도 뭐 누군가를 화나게 했거나 이런 것도 그 사람 입장에서 어떤 약간 나쁜 짓일 수도 있는 거잖아. 한 번씩 그런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1: 누구나 한 번쯤은 그런 실수를 할수 있지. 사람은 한 번씩 실수를 하니까. 근데 그 죄를 지었을 당시에 내 죄를 몰랐던 것. 그런 사람들을 나는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해.
3: 하지만 그 무거운 죄와 조금 가벼운 죄는 다르잖아. 뭐 친구랑 싸우거나 그런 거는 잘 화해하고 하면 이제 그건 잘 화해했으니까 죄가 아닌 거라고 생각해.
0: 무거운 죄와 가벼운 죄좀 기준을 명확하게 한번 대화해 보자.
2: 그치. 명확하게 둘순 없지 않나?
0: 그래도 최대한.
2: 그렇지. 어떤 사람들은 중립이고, 어떤 사람들은 욕이고, 어떤 사람은 욕이고, 요렇게 이게 그라데이션 색깔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그걸 가지고 나쁜 사람, 착한 사람, 뭐, 가벼운 죄, 무거운 죄 나눌 순 없지 않을까?
1: 그러니까 개미한테 돌멩이는 무겁지만 인간에게 작은 돌멩이는 그렇게 무겁지 않다는, 그러니까 상대적이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지.
3: 일단 나는 그 죄가 무거운지 가벼운지 따져본 게 별로 큰 의미까지는 없는 것 같아. 물론 무거운 죄면 무거운 형벌을 받을 수 있고 가벼운 죄라면 약간의 형벌만 받을 수 있을 텐데 어차피 죄니까 형벌을 받긴 해야 하는 거잖아.
1: 의미가 있긴 있어. 근데 이 토론에서는 굳이 필요 없을 것 같아. 대화 주제가 한번 나쁜 사람은 영원히 나쁜 사람일까? 그래서 대답할 수 있는 거는 이렇게야. 영원히 나쁘다. 영원히까지 나쁘지 않다.
2: 유명한 가수가 말했듯이 영원한 건 절대 없단 말이야. 그렇다 보니까 영원히 나쁜 사람은 없고 그렇다고 영원히 행복한 사람은 없는 거지.
1: 아. 근데 나도 이 얘기 듣다 보니까 좀 생각이 바뀐 게 영원히 나쁜 사람은 아닌 것 같기도 해. 왜냐면 내가 진짜 진짜로 정말 정말 반성하고 있고 또 그때 나에 대해서 정말 내가 나에 대해서 실망하고 있다. 이런데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면서 나를 험담하고 나쁜 사람으로 몰아가면 조금 그럴 것 같기도 해.
3: 죄값을 치르고 했다면 일단 죄를 뉘우쳤단 얘기잖아. 완전히 완벽하게 씻기는 죄는 없겠지만 영원히 나쁜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해. 좀 친해지거나 가까워지면 그 내면에 그 반성하고 있는 마음을 알수 있지 않을까?
0: 거짓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연기잖아. 그건 연기니까 애매함과 그런 게 드러날 거야, 대부분.
2: 죄를 뉘우쳤다라는 것의 뜻은 내가 그 죄를 인정을 하고 반성을 하고 있다는 뜻이잖아.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죄를 뉘우쳤는지 내가 생각을 해보면은 여기에서 보면은 죄를 뉘우쳤고 여기에서 보면 내가 죄를 뉘우쳤고 이런 거를 잘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그 죄가 죄인지 아닌지 알수 없어. 왜냐면
0: 근데 죄를 뉘우쳤으면 다시 반복하지 않을까, 죄를?
2: 근데 그러면은
0: 잠깐만, 나말안 끝났어.
2: 말안 끝났어, 미안.
0: 그리고 그 사람의 행동에도 나타나고 그 사람 주변 사람들이 볼수 있는 그런 걸로 뉘우쳤다 아니면 뉘우치지 못했다의 기준을 나누는 게더 나을 것 같아.
1: 근데 속으로는 계속 악의적인 감정을 품고 뭐 내가 다음에 실행할 범죄 계획을 세우고 있는 걸 수도 있잖아,
0: 그럴
1: 마음으로는.
0: 수도 있지.
1: 그치?
3: 이제 모범적인 친구가 되었으니까 친해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일단 그래도 좀더 나도 자세하게 알아봐야 더 친해지고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 것 같아.
2: 사람들은 착한 기억보다 부정적인 그런 기억이 더 오래 남거든. 예를 들어서 뭐 아빠한테는 여행 갔던 기억 막 이런 거 하면 뭐몇줄안 나오는데 군대 기억하면 막 쭈르르 막 이렇게 나오잖아. 아빠 계속.
0: 인정.
2: 그렇다 보니까 이제 되게 강한 이미지의 범죄를 진 사람들은 그 이미가 계속 기억에 남아가지고 나쁜 사람이라고 계속 생각을 하게 되는 거지. 나중에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려고 해도

0: 결국엔 떠올라. 좀 바꿔야 된다, 그 시선을. 객관적인 시선으로. 과거를 보지 않고 현재를 봐야 된다.
1: 조금의 용서는 그래도 가능할 것 같은데 완벽하게 용서까지는 나도 잘은 모르겠어. 용서 못할 것 같아. 있었던 일과 내 마음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는 거니까 난 용서 못할 것 같아.
2: 나는 진심으로 피해자 친구들한테 사과를 진심으로 하고 다시 친해지다고 시도를 해볼 것 같아. 근데 그 친구들이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고 나랑 나 미안한데 너랑 친구가 될 수 없을 것 같아 하면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거지만 그래 나 너 용서하고 나 너랑 친구할게 그러면은 반성하고 좋은 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같아.
1: 나도 영원히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 사과는 하겠지만 그 친구가 내 사과를 받아준다고 해도 난 영원히 그 일을 잊지 못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이럴 것 같아.
3: 왔다.
0: 안녕하세요. 회장이다.
3: 반장. 감사합니다.
0: 뭐야, 틀 안에 갇혀있어.
3: 안녕히 가세요.
2: 반장 슬퍼 보여.
4: 냉정하시네.
2: 진짜 미안하다고 사과도 하고 손편지도 이렇게 예쁜 글씨로 꾹꾹 눌러 써가지고 그냥
0: 눌렀으면 종이가 찢어져.
2: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예쁘게
3: 정성
2: 500글자를 채워오도록.
1: 손편지도 써보는데 속으로라도 일단 진심으로 반성은 해야 할 것 같아.
0: 걔가 뭐 그랬다고 해가지고 화물 벗고 악마가 되는 것도 아니니까. 그냥 떡볶이 먹으러 가자 약간 이런 식으로
4: 이게 하는 거지?
2: 쿨해.
5: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봇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길벅,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봇 제트, 많이 기대해주세요.
6: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알아요.
7: 안녕 지구인 여러분, 화성TV의 제이입니다. 우린 화성에 정착해 테라포밍을 하고 있어요. 매일매일이 사건 사고의 연속이죠. 그런 우리를 도와줄 최고의 건설팀 소개합니다. 기가빌더! 기가빌더 출동!
8: 저 중장비들 좀 봐!
9: 정말 멋져!
7: 그럼 건설 현장을 구경해볼까요? 기가빌더 팀의 멋진 중장비로

0: 과연 기더미더 팀들이 어떤 것들을 만들까요?
1: 기더미더 임무!

0: 놀이터에서 놀아요.
1: 오늘은 뭐 할까? 미끄럼틀 탈래? 좋아! 잠깐만!
0: 내려놓기. 가방, 줄넘기, 장난감은 놀이기구에 끼어 다칠 수 있어요. 확인하기. 놀이기구를 이용할 수 있는 나이와 키에 맞는지 확인하고, 맞지 않다면 이용하지 않아요.
1: 멋있겠는데?
0: 올라가지 않기. 난간에 매달리거나 놀이기구의 지붕에 오르면 떨어져 다칠 수 있어요.
1: 거기서!
0: 두 손으로 꼭 잡기. 한 손으로 매달리

0: 이거나 잡으면 다칠 수 있어요.
1: 안 돼, 토끼야.
0: 차례 지키기. 친구와 부딪혀 다칠 수 있으니 천천히 순서를 지키며 놀아요.

0: 어떡하지? 어떡하지? 누나 큰일이야. 엄마가 아끼는 화병이잖아.
1: 네가 쳤잖아. 난 몰라.
0: 누나 치사해.
1: 아 몰라 몰라 몰라. 안 들려 안 들려 안 들려.
0: 네가 깼지요. 혼자는 안 죽어.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사는 거야.
1: 알았어. 누나가 그래도 몇 년 더 살았으니까 몇 가지 방법을 알고 있어.
0: 응?

0: 집안일 해놓기.
1: 근데 이걸로 될까?
0: 하긴 호떡아, 엄마가 항상 뭐라고 말씀하셨지?
1: 엄마가 항상 하시는 말?
0: 응.
1: 으이그, 너는 도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사고를 치는 거니? 아유, 지 아빠랑 똑같아. 지 아빠랑 똑같아. 아이고, 내 팔자야.
0: 아니, 아니, 그거 말고. 엄마가 다른 건 다 용서해도 거짓말은 용서 못한다고 하셨잖아. 당당하게 죄를 고백하자.
1: 솔직하게 말하라고?
0: 응.
1: 아, 그럼. 엄마! 누나랑 장난치다 화병을 발로 찼어요. 그래서 깨졌어요. 죄송합니다.
0: 엄마랑 싸우자는 거야? 아, 진정성이 빠졌잖아. 진정성이. 성의를 보여야지. 사고 쳤을 때 덜 혼나는 방법. 두 번째, 상소문 쓰기. 종이에 네가 잘못한 걸 써.
1: 한글 모르는데? 이게 뭐야? 호빵이 호떡이 어딨어?

0: 피고 호빵 호떡. 마지막 변명의 기회를 주겠다.
1: 우선 저희가 화병을 깨뜨린 것을 사죄드립니다.
2: 하지만 이 집안의 막내 아들로서 화병을 깰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를 밝히고 싶소. 그 이유는 바로 거실에 비해 덩치가 너무 큰데 춤출 때 덩치 생각 못하고 발 뻗은 죄.

0: 이것들이?
1: 어머니, 저희를 매우 치십시오.
2: 친구들은 엄마한테 달포도 한다 그러는데 저희는 자식도 아닙니다.
1: 제 친구 혼미는 엄마가 집에 오시면 손 하나 까딱 안 하도록 항상 집안일을 싹 다 해놓는다고 하는데 저희는 밥 먹을 자격이 없어요.
2: 저희 앞으로 계속 굶을게요. 못난 자식.
1: 잠도 베란다에서 잘게요. 못난 자식.
0: 잠깐 얘들아, 그만 울어.
1: 바보, 멍청이, 똥개, 말미잘. 어머니, 호미랑 저희랑 바꾸실래요?
2: 지구야, 산소 아깝지? 저희 앞으로 밥도 산소도 굶을게요.
0: 아유, 얘네 갑자기 왜 이래? 그만, 그만, 그만. 안 다쳤으면 됐어. 응? 괜찮아. 어, 치킨. 저녁으로 치킨 먹을까?
1: 아니에요. 저는 후라이드.
2: 저희가 치킨 먹을 자격이 있나요? 저는 눈꽃치즈 시즈닝 뿌린 거랑 치즈볼 다섯 개랑 소떡소떡이요.
1: 제로콜라도.
2: 제로콜 다이어트 해야 되니까 제로콜라요.
1: 양념감자 추가.
2: 양념감자도 주세요. 맛있으니까.
1: 제발요.
0: 그래 그래. 엄마가 시켜줄게. 눈물 뚝.
1: 사고 쳤을 때 덜 혼나는 필승법.
3: 울리기 전에 먼저 운다.

0: 오늘도 왔잖아.
1: 호미는 오늘도 너무 예쁘다.
0: 아, 고마워.
1: 왜 너 칭찬을 안 하지?
0: 어, 예뻐.
1: 아, 고마워. 오늘도 시작하자마자
0: 어머,
1: 채팅 너무 빠르다.
0: 엄마, 우리 자기들 오늘 고민이 왜 이렇게 많은 거야? 너무 많아. 이렇게나 많아?
1: 어떡해, 어떡해. 잠깐, 스탑. 오늘은 너무너무 아쉽지만 고민 상담 콘텐츠는 쉬어가는 날이야. 너무 아쉽지. 미안해.
0: 그렇다고 우리가 그냥 왔겠니? 우리가 그럴 사람이니?
1: 사람이니?
0: 다른 게 있지.
1: 오늘은 평소에 자기들이 우리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면 뭐든지 대답해주는 무엇이든 물어보쇼 시간이야.
0: 우와, 체크로 지금부터 질문 받아볼게.
1: 어머, 호미 호빵 언니 나이가 몇 살이에요? 어머, 우리가 얘기 안 했나? 우리 낭낭 10세!
0: 10살! 10! 10살! 10학번 아니에요. 어머, 어머, 푼 농담다. 와, 농담다.
1: 낭낭 10세.
0: 다음 질문. 호미 언니, 사실은 호떡이죠? 이게 무슨 질문이지? 호떡이는 내 친구의, 내 절친의 동생이자 남사동. 남자 사람 동생이야. 무슨 얘기 그렇게 하니? 호떡이도 생각하고 있는 사람, 나 예쁜 호미야. 나 호떡. 호떡초. 장원영이야.
1: 장원영, 다음 거 읽을게.
2: 계속 얘기했다가는 악플이 더 많을 것 같아.
1: 자자. 호미 MBTI가 뭐예요? 어머나, 이거 재밌겠다. 호미야, 너 MBTI가 뭐야?
0: 나 MBTI는 CUTE
1: 와우.
0: 에서 COOF 후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1: 야릇! 뭐래? 그럼 난 BAPY 아, 베이비. 아, 응애예요. 아, 응애예요.
2: 비문구가 아니야?
1: 무슨 소리야? 아, 장난하지 말고. 어머머, 여기도 그러네. 장난하지 말고 알려주세요. 어머, 자기야, 너 T야? 진짜 미안한데
0: T는 저희와 함께 가실 수 없으세요.
1: 농담농담. 사실 우린 MBTI 검사를 안 해봤어. 네 글자에 우리를 가두고 싶지 않달까?
0: 맞아 맞아. 그래도 그대들이 자기들이 궁금하다면 오늘 뭐든지 대답해주기로 했으니까 같이 검사 한번 해볼까?
1: 그럼 콘텐츠를 잠깐 틀어서 우리 같이 MBTI 검사해볼게. 자기들도 우리랑 같이 대답하면서 검사해봐.
0: 유.
1: 갑자기 친구가 약속에 늦을 것 같다고 연락이 왔을 때 당신은? 만약에 호미가 나한테 그렇게 연락을 했다면 나는 걱정할 것 같아. 왜 늦게 오는지.
0: 나는 약속 시간이 늦으면 정말 화가 날 것 같다. 왜냐하면 나는 보통 밥 약속을 하거든. 근데 밥을 늦게 먹잖아.
1: 아, 밥 약속.
0: 맞아.
1: 왜 이렇게 예민해? 밥 안 먹었어?
0: 너라도 용서할 수 없어.
1: 알았어, 조심할게. 다음 질문.
0: 응? 싫어하는 사람이 당신과 친해지고 싶다면 선물을 두고 갔다. 이때 당신은?
1: 어머, 싫어하는 사람이? 그러면 내가 그동안 미워했던 마음이 좀 미안해질 것 같은데.
0: 아, 왠지 궁금한 것보다 미안해진 게 더 강하게 나타나는구나.
1: 호미는 어떨 것 같아?
0: 나는 선물의 종류가 더 중요해.
1: 예를 들어서 예쁜 꽃.
0: 못 먹는 건 필요 없어. 먹는 꽃은 괜찮아.
1: 그럼 예쁜 빵? 아, 예쁜 마라탕?
0: 예.
1: 사랑스러운 과자?
0: 우와. 아, 역시 호빵이는 내 베스트 프렌드야.
1: 다 알고 있어.
0: BF.
1: 자, 다음은 친구들과 신나게 떠들고 있는데 한 친구만 혼자 조용히 핸드폰을 보고 있다. 이때 당신은? 이럴 때 어떡하지? 만약에 호미가 혼자 핸드폰을 보고 있다면 난 걱정할 것 같아. 왜 이야기에 끼지 못하는지.
0: 나는 본인이 말하고 싶을 때 하겠지란 생각을 해. 왜냐하면 게임을 하고 있을 수도 있고 배달에 그걸 보고 있을 수도 있잖아. 배달의 그거를 친구들 만나서 본다고?
2: 안 그래? 나 맨날 그런.
0: 아, 그래서 항상 호미가 핸드폰을 보고 있었구나.
2: 그래, 본인이 말하고 싶을 때 하겠지.
1: 어, 알겠어. 자, 다음은? 친구를 통해 애매하게 친한 지인이 날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다. 이때 당신은? 어머, 날 좋아한다는 사실을 내가 알았다고? 잠깐만, 잠깐만. 이러면 나는 좀 신경 쓰일 것 같은데?
2: 너 그, 신경 쓰여? 난 그럴 줄 알았다. 그러고 있어. 자, 내 매력에서 헤어날 수가 없구나.
0: 호미의 매력이 어떤지 한번 보여줄 수 있어?
2: 내 매력은?
0: 어딜 보는 거야?
1: 넘어갈게요.
0: 허, 이제 결과 나온다!
2: 어, 결과!
1: 결과는 난 정의로운 사회운동가 ENFJ. 호미야, 너는?
2: 나는 모험을 즐기는 사업가 ESTP야.
1: 아, 호미는 ESTP래.
2: 어, 채팅해. ESTP랑 ENFP는 최악의 궁합이라는데.

0: 그럴 수도, 아, 뭐,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렇다고 우리가 절교할 것도 아니고.
1: 아, 후미야. 어떻게 그렇게 대답할 수가 있어. 우리가 궁합이 안 좋은데, 아까부터 내 말에 공감도 안 해주고, 난 정말 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 너 정말 너무한 것 같아.
0: 자기들, MBTI는 재미로. MBTI는 MBTI일 뿐. 오해하지 말자.
1: 이것 봐, 이것 봐, 이것 봐. 후미는 이렇게 내 말도 안 들어주고 자기 말만 하잖아. 어떻게 나를 공감해주지도 않고 내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을 수가 있어? 후미, 너 정말 나빠. 미워.
0: 아니, 호빵아, 어디가? 호빵아, 마라탕 먹으러 가자, 마라탕. 어떻게 안 넘어오지? 마라탕인데?
1: 너도 고민이 있다고?
0: 어떤 고민? 가족 고민?
1: 친구 고민?
0: 연애 고민?
1: 어떤 고민이든 들어줄 준비가 됐으니까 언제든지 이곳으로 연락 줘.
0: 그럼

0: 이어서 왔다 내 손주가 방송됩니다.
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2: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2: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2: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3: 어? 이거 실화야?
4: 에이, AI 같은데.
3: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태호는 F1 경주차 같은 아이입니다.
1: 내 동생 유나야. 유나 먹으려고 그, 잘 먹어.
2: 이 뜻이 못해.

0: 아니야,
1: 아니야. 어, 이거 먹는 거 아니야.
2: 안녕하세요. 저는 태호랑 유나 엄마 김여은입니다.
3: 안녕하세요. 나는 야니스입니다. 태호, 유나, 아빠.

저희가 사는 에미소는 한 30분 정도면은 함부르크 시내까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함부르크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많이 살고 대도시랑 소도시의 장점을 좀 많이 누리고 있어요. 아무래도 좀 주변이 좀 조용한 편이고 자연과 가깝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농장이나 아니면 그런 숲 같은 거를 많이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뭐 의료나 아무래도 뭐 교육이나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그런 것도 멀지 않게 누릴 수 있는 곳이라 엠소원에 만족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0: 아빠 엄마한테. 아빠 엄마한테.
1: 원래는 이제 부부 침실이었는데 지금은 제가 유나랑 자는 방이 됐고요. 태호는 아빠랑 같이 자고 있어요.
2: 굿모닝.

0: 저희 남편은 잘생겼고요. 제 눈에는 그러고 굉장히 세심해서 저의 필요를 먼저 파악해서 챙겨주고 저보다 훨씬 세세하게 많은 걸 신경 써주는 그런 자상한 남편입니다.
1: 나는 반베리. Sounds like. Yeah. But thanks.

0: 일어나셨어요?
1: 나거든?
0: 우리 리라 우름 주셨어요.
1: 리라 우름 스피스토 리카 군노스다. 또 우리 아빠 가라 그래? 그래도 안 어떻게 쓰였어요? 리라 샤오디. 또 미션 마저 받으러 왔어요.
2: 아, 마이
1: 네시 더 람프. 더 람프 왔 가야.
3: 남편이 집에 있는 것도 많이 고치고 그냥 돈 주고 하자 이런 것까지 다 아니야 내가 할 수 있어 이러면서 다 고쳐주고 그런 좋은 남편입니다.

0: 집이 사실 지금 한 60년은 됐을 거예요. 빈 집을 저희가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벽도 뚫고 이제 뭐 시멘트도 바르고 바닥도 깔고 이러면서 모든 걸 다 이제 저희가 뜯어 고친 거죠. 1층은 거실, 주방, 이제 식탁, 이제 공용 공간이 있고요. 위에는 게스트룸이 있고, 그리고 태우방, 저희 부부 침대 이렇게 해가지고 자는 방 위주로 그렇게 있습니다.
1: Also ich arbeite als Software-Ingenieur. Ich bin am Deutschen Forschungsinstitut für Künstliche Intelligenz. Echo Kino.

0: 지금 독일에서 어플리케이션 엔지니어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는 유나가 아직 어려서 육아 휴직 중이고 6월에 복직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1년 정도 회사 일로 미네네 2015년에 1년 정도 와 있었고요. 독일어 배우고 싶으니까 이렇게 채팅하다가 이제 미넨 돌아다니고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뭐 이렇게 했죠.
1: Weil in der Zeit waren wir auch mit Martin, hatten wir gerade angefangen, Running Man zu schauen. Und ich dachte, oh, cool, dann treffe ich mich mal, kann darüber reden. Ich würde gerne diese Ramyons ausprobieren, die auch als Challenges manchmal hatten, diese spicy Ramyons und sowas. Und ja, hatte dich angeschrieben und irgendwie kam es zum Treffen.

태호는 항상 놀 생각으로 머리가 가득해요. 태호가 이제 액티브하게 몸으로 놀아야 되는데 그게 충족이 안 되면은 이제 나가는 그런 게 저희의 솔루션입니다, 현재.

0: 가자. 이만큼이
1: 잠시만요.
2: 에이, 너 자동차 여기 있어.
0: 레디.
3: Go.

0: 어? 아빠 놀러 가나?
1: 아빠.
0: 아빠.
2: 야, 마티야, 미세미스 트랜.
0: 우리 그럼 이거 여기 들어가자. 들어가 보자.
1: 안동역에 태가 있어. 도대체님은 들었나?
0: 아니야.
2: 도대체는 마네킹.
0: 스트랑스테요.
1: 나인. 어깨낭. 내가 안 먹으려 안 흘러.
0: 야, 끝까지 올라갈 수 있어.
1: 나 끝까지 올라갈래.
0: 저 작은 배가, 저 작은 배가 큰 배를 끌고 있다. 보여? 야, 이 작은 배가 저 큰 배를 끌 수 있어. 어? 여기 카피테인의 방인가 봐. 와.
1: 엄마 저 너무 크죠?
0: 이야, 진짜 크지? 사진 하나 찍어줄게, 태호야.
1: 나 초콜릿 이제 먹을래. 아, 선생님, 저 선생님.

0: 아이씨.
1: 야, 앞에 보고! 앞에! 태우야! 자전거 지나가잖아.
0: 아이씨.
1: 태우야, 너 뭔가 배 채울 걸 먹어야 돼. 나스나스나스나스나 먹고는 안 돼.
0: 아이스나
1: 태우, 그거 나스나스로 사줄게. 얘기 들어봐봐. 화장실 가야 돼? 먼저 엄마가 물어보는 거 대답. 화장실 가야 돼?
0: 아니.
1: 그러면은 먼저 배가 부른 걸 먹고 그 다음에 아이스나 초코바트를 먹는 거야. 일로 와봐봐. 엄마가 안아줄게.
0: 먼저 아이스나 초코.
1: 엄마가 얘기했지. 아이스를 먼저 먹는 건 안 돼.
0: 아니, 엄마 안 먹을 거야.
1: 그렇게 자꾸 요구를 하면은 아무래도 힘들죠.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꼭 해야 되고 이게 안 되면은 이제 드라마가 되고. 저는 아니면 아닌 거고 엄마가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고 이게 왜 안 되고 이거를 설명을 사실 저는 잘 못해요. 아이랑 이렇게 다투거나 이제 훈육하고 이렇게 우는 상황이 생겼을 때 안 돼 하고 그냥 톤이 확 올라가 버리는 반면에 야니스는 그래도 최소 5분 10분간은 설명을 해줘요. 차분해지는 그런 상황을 많이 만들어요.
2: Jetzt ist die Phase, wo Jörn von Frau zur Mutter wurde. Da ist natürlich ein bisschen mehr Krallen, ein bisschen mehr Konflikte auch. Situation, wo ich wieder vielleicht genervt oder das, wie gesagt, irgendwie sehr genauer nehmen und doch härter durchgreifen will. Da scheint wieder Jörn das ein bisschen zu entschärfen. Also wir balancieren uns da sehr gut aus, finde ich.
1: Kannst du für auch deinen Papa bestellen?
3: Ja, einen Moment, ich muss noch geben. Ja.
1: Gibst du Papa?
3: Viel Spaß noch.
1: Danke, bitte kurz.
0: Papa! Papa, Papa!
4: Oh!
0: Papa, was ist das? Wow!
4: Oh! Oh! Sing out loud. Dann will der Hubschrauber.

저희 엄마는 저를 혼자서 키우셨어요. 그래서 사실 엄마랑 아빠의 역할을 이제 엄마가 혼자 다 해야 되는 그런 집이었죠.

0: 보자. 내려오세요.
1: 네.
0: 아, 맛있어야 되는데.
1: 맛있겠다. 잘 먹겠습니다.
0: 고기야.
2: 막내가 나 빨리 샀는데.
0: 아, 그러게.
2: 못 봤어.
0: 제가 쉐어하우스를 운영하고 있어서 위에 층에 친구 둘이서 같이 생활해요. 여원이가 독일 가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7년 좀 넘었는 것 같아요. 경제적인 부담도 좀 줄일 수가 있고 내가 혼자 있으니까 누가 같이 생활하는 게 좋을 것도 같고 하기를 너무 잘했다 싶은 거예요. 내가 10일 날 독일로 가요. 열흘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그때까지 집 좀 잘 봐주고.
1: 어머니 없으면 너무 허전할 것 같아요.
0: 잘 좀 봐주고 화분에 물 한 번만 주고 내가 가고 나서 일주일 있다가 주면 될 것 같아요.
3: 일주일 다 똑같이 주면 돼요?
0: 네. 조금씩만 줘요.
2: 태호가 너무 좋아하겠다.
0: 영상통화할 때 할머니 언제 와? 항상 그래요. 그러면 지난 3주 전에 내가 3주 후에 갈 거야 그랬더니 엄마 3주가 뭐야? 근데 2주 전에 또 얘기하니까 할머니 보고 싶어. 언제 와?
1: 너무 귀여워.
0: 어제 영상통화를 했는데 열심히 일하는 척 하느라고 인사를 안 하더라고요. 아우 귀여워. 아우 보고 싶어. 태어날 때는 코로나 시기였어요. 그래서 갈 수도 없었고 안아보지도 못하고 눈에만 선한 상태였는데 이번에는 꼭 가야 되는 이유가 유나가 어린데 가서 안아주고 같이 놀아주고 그렇게 하고 싶어서 지금 결정하게 됐어요. 너무너무 보고 싶어요.

0: 아유. 누구세요?
1: 어머님, 다녀왔어요.
0: 어서 와요.
1: 안녕하세요.
0: 잘 갔다 왔어요?
1: 오, 진짜 잘 갔다 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여 요나 삼촌 마틴이라고 합니다.
2: Ich arbeite als Fittingmodel in Deutschland und bin jetzt hier nach Korea gekommen, um ja, schöne Zeit zu verbringen und meine Freunde zu treffen. 한국어 배운 지 이제 10년 정도 됐어요.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너무 놀랐어요. 사람들이 많고 빌딩이 너무 커서 약간 새로운 세계 같은 거였어요.
0: 딸이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틴이 여기 와서 있으면 어떻겠느냐 그러길래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근데 위에 친구들한테 미리 양해를 구하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애가 너무 잘생겼다 그랬거든요.
3: 할머니 집에 와서 지내는 거는 불편하지 않아요?
2: 안 와요. 아주 고맙고 너무 좋아요.
3: 할머니는 어떠세요?
0: 아, 저도 좋아요. 너무 잘생겼고. 잘 갔다 왔어요?
2: 잘 왔어요.
0: 친구 잘 만났어요?
2: 아주 잘 만났어요.
0: 때마침 잘 왔어. 나 김치 할 건데.
2: 좋아요.
0: 도와줘요. 잘 왔다.
2: 완전 좋아요.
0: 이거를 입고.
2: 좋아요.
0: 자, 이거 입으시고.
2: 좋아요.
0: 뒤돌아 봐봐요.
2: 잘 어려워? 예뻐요.
0: 좋아요.
2: 진짜 예뻐요.
0: 때마침 잘 왔네. 멋있다.
2: 이거 엄청 많지 않아요?
0: 야니스가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뼈통.
2: 진짜요?
0: 네, 그래서 일부러 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섞어봐봐요. 이렇게 살살 해볼게.
2: 근데 느낌이 특별하네요.
0: 이런 걸 안 해봐가지고 그래요. 이거 맛 좀 볼래요?
2: 좋아요.
0: 맛있어요?
2: 맛있어요.
0: 예. 맵지 않아요? 괜찮아요?
2: 괜찮아요.
0: 그래요? 야니스가 좋아할 것 같아요?
2: 그렇게 생각해요.
0: 매울 것 같은데.
2: 근데 매운 거 잘
0: 먹어요?
2: 잘 먹어요. 요즘은 여기 사람도 김치 먹어요. 김치, 옛날에는 김치 몰랐어요. 그리고 슈퍼마켓에서도 먹었어요. 갑자기 모든 가게에 김치 살 수 있어요. 여기서 김치 맛이 더 세 있어요. 맛이 더 맛있게 있어요. 저도 나중에 조금 가지고 그럴 수 있어요?
0: 그럼요. 마틴이 달라 그러면은 내가 열 번이라도 해서 주겠다, 진짜.
2: 야, 진짜요? 고맙습니다.
0: 우리 아니스가 잘 먹어야 될 텐데.
2: 근데 너무 맛있어요. 어머님, 벌써 출발 시간이에요?
0: 네, 시간이 다 됐네요.
2: 아주 예뻐요.
0: 마음도 착하잖아요.
2: 진짜요?
0: 괜찮아요?
2: 네, 너무 예뻐요.
4: 아이고, 또 일어났네. 고마워, 잘 갔다 올게요.
2: 이제 재밌게 놀고 유나 대호랑 아주 좋은 시간 보내세요.
4: 고마워요. 출발한다. 그 길로 가자.

0: 어떻게 하지? 어디 갔어? 어디로 들어가지? 여기 없는 것 같은데. 어? 내 배나. 어디로 들어가지? 어떻게 하지? 어디로 들어가지?
1: 네.
0: 아, 안녕하세요.
1: 네.
0: 내가 짐 검색할 때 배낭을 안 메고 나왔어요. 네, 여기, 네네네.
1: 여기 앞에 다시 가시면은
0: 네.
1: 흰색 인터폰 보여요.
0: 네.
1: 들고 짐 놔두고 가셨다 하면 직원분이 나오실 거예요.
0: 아, 네네. 인터폰이 없는데? 어, 저기, 저거다. 아, 네. 짐을 놔두고 나왔어요. 네네. 네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세요. 아유, 한 건 했네요. 출발. 태호야, 유나야, 할머니 비행기 탔다. 안녕. 인천공항에서 프랑크푸르트까지 지금 14시간 정도 걸려요. 너무 힘들었어요. 뭐 어떤 거든지 차를 타면 제가 잠을 못 자요. 피곤이 쌓여가지고 많이 좀 고통스러웠어요.

0: 하루에도 사진을 한 서너 번씩은 봐요. 볼 때마다 새롭고 볼 때마다 귀엽고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그냥 무의식 중에 이렇게 하게 돼요. 어떻게 해요? 병나시겠어요?
1: 어머니가 다 찾아가십니다.
0: 기차를 타고 프랑크푸르트에서 함부르크에 도착을 해요. 함부르크에서 환승해서 엠스원까지 6시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집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26시간을 온다는 게 다시 한번 하라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0: 살 멋진 옷간을 지었지. 어디들 틈도 없이 나름 가득 채웠는데 어느 날 문을 여니 이런 도둑이 들었네.
1: 마지막 기차네요. 빨리 가야지. 보고 싶다.

0: 야니스 나왔네. 안녕. 손 차가운 거 봐. 차가워. 잘 있었어요?
1: 엄마.
0: 괜찮아. 아이고야, 손 차가워.
1: 괜찮아.

0: 세상에. 손이 얼음이야.
1: 어? 어디?
0: 괜찮아. 괜찮아.
1: 대교.
2: 앉혀요.
0: 응. 앉아요.
2: 응. 할머니.
0: 할머니. 할머니 기다리느라고.
1: 아, 대교 좋죠.
0: 그래서. 그랬어요. 세워놓고 나왔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1: 엄마, 배고파?
0: 배 많이 고파.
1: 라면 먹을래?
0: 아, 라면도 괜찮고. 뭐든지.
1: 유나, 너무 귀엽다. 유나, 너무너무 태호 좋아.
0: 유나가 태호 다 따라하려고 그럴 텐데.
1: 안녕하세요. 유나 태호. 태호 유나.
0: 그렇지.

0: 볼 수가 없네.
1: 설문지검사.
2: 잘 지냈어?
0: 유라는? 둘 다 자.
2: 잠들었어?
3: 막 깨가지고 울다가. 그래서 내가 좀.
2: 그랬어?
3: 다시 자요.
0: 얼른 들어.
4: 이렇게 한 수 됐어. 그럼 we should put the kimchi away.
3: 김치만 넣고 자러 가자.
0: 김치 저 큰 데에 있어.
3: 아, big one.
4: Big one?
0: 위치를 이렇게 내니까 또 괜찮네.
3: 근데 엄마 너무.
0: 위치가 괜찮아.
1: 예전에 달랐나?
0: 응? 이렇게 놨었는데.
3: 엄마가 먼저 줄까?
0: 저기.
1: 엄마 내가 할게. 와우.
0: 이게 깻잎. 괜찮다. 이거 평창 안 했다.
1: 많이 안 했네.
0: 이거 마티니 다 포장한 거야.
1: 마티니 했어?
0: 셰프 감고.
4: Let's do tomorrow.
1: Yeah. Everything.
4: Mom can relax.
1: 올라가서.
0: 아니 태워 나 너무 보고 싶어. 나 자는 거 한번 보고. 볼에다가 호팜을 하고. 그리고 나 가서 씻고 잘래.
1: 그래.

있는 거 보면

0: 언니가 장미 좋아한다고. 아이고, 지호방이 한번더 가면 안 돼?
1: 원영이 오늘은 고생했어.

0: 태호 잘 잤나? 태호야, 할머니 왔다.
1: 까꿍.
0: 태호, 할머니 왔네. 안 보고 싶었어? 할머니는 태호 보고 싶었는데. 잘 있었어?
2: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너무 태호 좋아.
3: 잘 있었어?
0: 아유, 아유 우리 강아지. 이제 유나 보러 가야지. 유나 보러 가야지.

0: 할머니한테 와봐. 할머니한테 와봐.
1: 어이구, 할머니한테 더 잘하네. 아이고, 세상에. 아유, 이렇게 많이 컸어.
2: 첫째는 코로나 때여가지고 내가 직접 뭐 신생아 때 못 안아봐서 표현을 제대로 못했었어요. 근데 유나는 신생아 때 십 며칠 지나면서부터 내가 계속 한 20일 동안을 안고 있었거든요. 정말 자그마한 아기였는데 지금은 통통통통 튀지. 뭐라고 표현할 수가 없을 정도로 사랑스러워요.
3: 어머니.
4: 어머니.
3: 몇 시에 일어났어?
2: 12시 반.
3: 하나도 못 잤어?
2: 응.
3: 큰일 났네.
2: 제일 하고 싶은 거는 태호하고 등하원을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그것도 걸어서 손잡고 꽃도 봐가면서 나무도 이름 대면서 이렇게. 그게 제일 소원이에요.
3: 태호 거.
5: 아.
3: 이렇게 하면 돼요? 하나 더 넣어요?
5: 아, 괜찮아.
3: 괜찮아요?
6: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7: 맛있는 맛있게 치킨. 크크크.
0: 시원 가자. 뛰어가려고? 자, 할머니도 뛰어가보자.

0: 자, 들어가자. 좋습니다.
1: 나 신발이 저기 없어.
0: 신발이 없어? 아니, 제가 못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2: 태우가요?
0: 예.
2: 왜요?
0: 아, 실내화가 없어서요. 보이스톡이 안 되네, 또. 여기는. 알았어, 천천히 가볼게.
1: 할머니, 와요.
0: 아이고.
1: 아니, 여기서 타봐.
0: 할머니는 거기 찾기를 무서워서 못 타.
1: 타야 돼. 빨리 타요.
0: 아, 빨리 하면 할머니 무서워서 안 돼.
1: 내가 혼자 그건 여기서 픽픽 할 거야.
0: 할머니는 갈 거야.
3: 야, 너 좀 얘기해 봐라.

0: 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0: 후원문의 080-961-9595.
1: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0: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2: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불의의 사고는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오직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는데요.
1: 아빠라고 해서 애들 나오는 거에서도 제가 그 아빠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그래서 미안하고 우리 아들들 하고 싶은 것을 제가 다 뒷바라지를 못했을 때가 제일로 마음이 좀 그랬습니다.
0: 사고 이후 목발의 의지에 겨우 몸을 움직이는 아빠 화섭 씨. 통증이 심한 날이면 앉아있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다리를 스치기만 해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데요. 그런 아빠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두 아들.
2: 네, 밤마다 좀 아파하세요. 아빠도 이제 다리가 다쳐갖고 하고 싶은 거 많을 텐데 아빠랑 같이 걷고 싶고 뛰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놀고 싶고 그게 제일 아쉽죠.
3: 저는 그냥 한 개밖에 없어요. 다리만 고치면 될 것 같아요. 그냥 걸을 수 있게. 그것만 제 소원입니다. 아빠.
1: 너무 통증이 오다 보니까 짜증을 내면 또 아이들이 그게 이제 익숙해졌는지 아빠 많이 아프죠? 많이 아프죠? 하고 저를 달래주니까 아이들한테 참 면목 없어요. 제가 너무나.
0: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은 어느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오늘 만나볼 형제는 아빠를 향한 마음이 유난히 깊은 아이들입니다. 고등학생 태민이와 중학생 태연이는 거동이 불편한 아빠를 돌보며 누구보다 일찍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항상 자신보다 아빠의 건강을 먼저 걱정하는 두 형제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여기 낡고 오래된 집이 세 식구가 사는 보금자리입니다. 아픈 아빠를 대신해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형제. 설거지부터 청소까지 뭐든 익숙하다는데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답니다. 정리한 그릇도 마음 놓고 둘 수가 없을 정도라는데요.
4: 태민아 갑자기 그릇을 왜 뺀 거예요?
2: 아니 방금 아까 바퀴벌레 있는 것 같아서 뺐는데.
4: 아 바퀴벌레가 그 위로 지나갔어요?
2: 네. 잠깐만요.
5: 야 이거 시도.
2: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5: 어떻게 잡아?
2: 야 바퀴벌레 빨리 잡아. 앉아보면 세 배로 늘어난다 이제 저거.
5: 잠깐만. 어? 뭐야?
2: 어? 아 나 무서워 지금. 잡은 거야 안 잡은 거야 뭐야?
5: 잡았어.
2: 잡았어?
4: 네. 바퀴벌레 많이 나와요?
2: 저녁 때 많이 나와요. 아침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저녁 때쯤에는 바글바글 해갖고 약을 뿌려도 계속 나와갖고 지금 힘들어요.
3: 솔직히 집 그 벽 곰팡이하고 그 밥 먹을 때랑 설거지할 때랑 바퀴벌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 바퀴벌레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0: 곰팡이와 바퀴벌레가 일상이 된 집. 특히 지금처럼 더운 여름철에는 벽과 바닥에 습기가 차면서 곰팡이도 점점 퍼지고 바퀴벌레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아무리 약을 뿌리고 닦아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1: 청소도 하고 싶지만 아이들 가까운 학교 다니는데 가까운 쪽으로 이사도 가고 싶고요. 저도 병원에 좀 가까운 곳으로 옮기고 싶고 그런 마음은 있어요.
2: 아빠 됐어요.
0: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은 화섭 씨. 작은 일상에서도 아이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6: 머리를 감아야 한다고?
3: 머리 감아야죠.
6: 알았어.
3: 저거 나 들어올게, 저거.
0: 특히 고등학생인 태민이는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평생 아빠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3: 가만 있어요. 눈 뜨지 마. 응. 나고 이거. 시원해요? 어때요?
6: 응, 시원해. 아니, 아니.
3: 아니, 뒷머리 돼야 돼. 앞머리 좀 줘. 예, 됐어요, 됐어요. 이 뒷머리가 중요하단 말이야. 뒷머리가 안 마른다고. 아유, 염색해야겠어, 이제.
7: 아빠 이렇게 씻는 거 항상 도와주는 거예요?
3: 네, 아침마다 아빠가 다리가 아프셔가지고 제가 맨날 도와주죠, 이렇게.
8: 감사하죠, 항상 우리 아들한테. 작은 애도 잘 저를 돌봐주고 큰 애도 잘 돌봐주고 그래요.
0: 아이들의 따뜻한 손길 앞에서 아빠 화섭 씨는 늘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3: 올리 좀 말해줄게요.
6: 응.
0: 누가 먼저랄 것도 없습니다. 형제의 하루는 모두 아빠를 위한 일로 가득한데요.
3: 거의 반반인데 저가 하는 거는 설거지 하는 거랑 수문통 비운 거랑 아버지 그 목 마르실 때 그 물통 떠온 거예요. 아빠.
0: 요즘 태민이의 가장 큰 걱정은 아빠의 네. 다리입니다.
3: 잠깐만.
0: 통증이 네. 심해질수록 혹시나 네. 상태가 더 나빠진 건 아닐까. 하루에도 몇 번씩 아빠를 살피는데요. 이젠 진통제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3: 다리 괜찮아? 이건 보소 이건.
8: 왜?
3: 다리 한번 봐야지. 안 아파?
8: 이렇게 만지면 아파.
0: 수시로 찾아오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데요.
3: 약 먹어도 아파?
8: 좀 있으면 괜찮지. 약 먹었으니까 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타이 제 다리를 살짝 스치기만 해도 저는 자지러져 버리거든요. 너무나 아파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기도 힘들고 누가 가까이만 오려고 해도 막 겁이 나요.
0: 과거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은 화섭 씨. 망연자실하며 삶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내 가족을 향한 마음만큼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8: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코에다 호스 꼽고 그냥 숨 마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 혼자 있다면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은 제가 제 애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는 키워놔야 제가 거기서는 죽을 수가 없었어요. 억울해서. 우리 아들들을 키워야 되니까.
0: 급기야 아내와 헤어지면서 이혼의 아픔까지 겪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이별은 어린 형제에게도 쉽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3: 처음에 5학년쯤에 엄마 아빠가 이혼했을 때는 5학년이어도 죽고 싶었죠, 그때. 슬프니까 너무. 사춘기랑 겹치면서 조금 더 재발한 것 같아요. 마음고생 좀 많이 했죠. 아빠도 좀 많이 미워했고. 아빠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태민이도 힘든데 그냥 아빠 우는 거 보고 버티고 있어.
0: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살아온 형제.
3: 저 다녀올게요.
9: 어떡해.
3: 다녀올게요.
0: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홀로 남은 아빠의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아이들에게만큼은 여전히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아빠. 목발에 의지하고 때로는 바닥을 기어가면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해보려 애쓰는데요. 느리고 힘겨운 움직임이지만 아이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비록 두 다리로 아이들 곁을 지켜줄 수는 없지만 아빠라는 이름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싶은데요. 오늘도 아빠 화섭 씨는 아이들을 위한 하루하루를 묵묵히 이어갑니다.
8: 애들 입으로 빨랫감이나 모아놓고 세탁기도 그냥 갖다 놓기만 해요. 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니까.
0: 하지만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통증은 어김없이 찾아오는데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해냈던 일들도 이제는 몇 배의 시간과 힘이 필요한 일이 됐습니다. 걷고 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아 답답하기만 한데요. 적막만 가득한 집안에서 늘 형제가 오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날 오후 다리 통증이 심해져 결국 병원을 찾았는데요.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최근 통증이 더 잦아진 상황. 수술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인데요. 과연 아빠의 다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9: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0: 네네. 드릴게요.
11: 여기가 뭐 감각이 없을 때가 있어요.
9: 감각이 없고?
11: 너무 통증이 오니까 한두 번 더 했던 것 같아요.
9: 무슨 수술 했는지는 잘 모르시고?
11: 예. 찌질이 막 전기 온다고 그러죠? 막 그런 적이 가끔 있고요.
9: 이런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허리에서나 엉덩이에서나

0: 치료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다리가 원활할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치료는 못 받아서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진료 후 마음이 무거워진 세 사람.
2: 선생님, 약 대수 세계에 주사라도 보셔야 되는 거
3: 이번에만 한번 버텨보고 다음에 아프면 계속 병원을 다니든지 해야 할것
2: 나빠지지 다녀야 되겠네.
3: 그러니까.
1: 하지만 진료 결과보다 병원비가 더 걱정입니다.
3: 병원 한 번씩 올 때마다 비용이 너무 무시무들 돈이라서 제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생활을 비용도 모질란데 마음 놓고 치료받기가 힘듭니다.
2: 왼쪽 다리 아프신 줄 알았는데 왼쪽 다리도 벌써 방신형을 못 쓰신다고 하시니까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해요. 그래도 아빠 다리 고쳐야 되니까 제가 빨리 취업이라도 취업해갖고 아빠 다리 고치는 거에 좀 보태야죠.

0: 병원에 다녀온 뒤 아빠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집 근처 시장을 찾은 형제. 아직 요리는 서툴다 보니 시장에서 반찬을 사 먹곤 하는데요.
1: 시래기 된장국은 없어요?
2: 시래기 된장국만 있어요.
1: 어? 어디지? 어디? 뭐 살 거야?
3: 도토리묵 사자.
1: 도토리묵?
0: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들. 무엇을 살지 고민하는 순간에도 형제의 기준은 늘 아빠입니다.
1: 아, 네.
4: 안녕하세요.
1: 감사합니다.
4: 안녕하세요.
5: 네. 동생이랑 태민이 좋아하는 건 안 사요?
1: 그래도 제가 사는 것보다 아빠 먹고 싶은 거 위주로 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사고 있어요.
0: 어린 나이지만 가족을 향한 책임감은 누구보다 큽니다.
1: 안녕하십니까. 네, 밥 해줄게. 네.
0: 시장에서 사온 반찬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태민이.
4: 잘 먹게 진짜. 아유, 우리 애들 덕분에 맛있게 잘 먹었네.
0: 반찬 가짓수도 적고 화려하진 않지만 새 식구의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는데요.
5: 산다리를 안 피고 드시는 거예요?
4: 예.
5: 왜요?
4: 제 팔이 뻐둥이라 이 무릎이 여기 없어요. 그러니까 팔을 굽히지를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애들이 더 앉기가 불편해요.
0: 두 아들을 향한 아빠의 마음은 미안함으로 한없이 무겁기만 합니다.
1: 어우, 든든하네.
4: 형수?
6: 예?
1: 아빠, 내가 남부시장 가서 반찬 말고 사온 거 하나 더 있거든?
6: 뭐?
1: 봐봐, 티셔츠 접잖아.
4: 아이고, 야.
1: 티셔츠 접잖아.
4: 땡큐.
1: 입어봐, 지금.
4: 딱 받는 것 같아.
1: 입어야 되지. 어? 모르는 사람이 집이 있어, 이 집.
4: 괜찮지. 아, 시원하다.
1: 괜찮아, 통풍 잘 되고?
4: 땡큐.
1: 그거 입고 다녀야지, 지금.
4: 아이고, 잘 입었네. 우리 애들 좀 지들 입으로도 별로 없는데 제가 이런 옷을 받아가지고 참 평생 버리지도 못할 것 같고 항상 이 옷만 입어야 할 것 같아요.
5: 그렇게 마음에 드세요?
4: 예, 너무 기분이 좋고 우리 아들들한테 너무 감사하고만요. 고맙고.

0: 행복해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니 뭐든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인데요.
1: 진짜 칼라도 봤는데
2: 경제적인 계획이 있으면은 일단 아빠한테 선물 하나 사드리고 싶죠. 그 의족 있으면 그나마 걸어다닐 수 있으니까 목벌 없이도 그나마 걸어다닐 수 있으니까 의족 사드려갖고 같이 걸어다니고 싶죠.
3: 제 꿈이 어릴 때부터 계속 그 기업회장 되고 싶다는 생각이 계속 그 공부하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꿈이었다. 아빠 걷는 다리만 보고 싶어져. 두 단 벌었으면 저는 손이 없을 텐데 죽을 때까지.
2: 아빠 지금 잘 거야? 아이고 주무세요.
1: 잘 자라.
2: 예.
0: 아빠와 동생이 고요히 잠든 밤, 혼자 책상 앞을 지키는 태민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에 잠 못 드는 날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데요. 하루빨리 성공해서 아픈 아빠가 병원비 걱정 없이 치료를 받는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2: 미래에 대한 일단 취업 고민이라 저 이제 나중에 군대 가더라도 아빠 잘 있을지 그거 고민이 좀 두 개가 제일 커요. 대학 가는 것보다 취업을 빨리 해갖고 스펙을 쌓아서 나중에 좋은 데로 취직을 해야 저도 이제 아빠 보살피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먼저 취업을 먼저 하고 싶어요.
0: 어려운 환경에서도 끝까지 꿈을 붙잡고 있는 태민이의 바람이 꼭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빠를 돌보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자신의 몫을 해내는 형제가 대견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과거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친 아빠는 오랜 시간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병원비 부담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새 식구가 생활하는 집 역시 낡고 비좁은 데다 바퀴벌레까지 끊이지 않는 열악한 환경이라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거동이 불편해 일을 할 수 없는 아버지는 기초생활 수급비로만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보니 두 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뿐인데요. 지금 이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1월 24일 방송에서는 중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 둘째 민수를 돌보는 아빠 영

0: 유민 씨와 아빠의 든든한 오른팔, 첫째 유진이 이야기 전해드렸죠. 아내와 이혼 후 혼자 힘으로 두 아들과 연로하신 외할머니까지 돌보는 아빠 영민 씨의 안타까운 모습에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이 가정의 생계비로 전달되었습니다.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난 형제를 보면서 무엇보다 가슴이 아팠던 건 한창 꿈을 키워야 할 태민이가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먼저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직은 가족을 걱정하기보다 자신의 미래를 마음껏 그려도 될 나이인데 말이죠. 아빠의 두 다리가 되어 살아가는 형제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태민 태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우리 태민이 태연이는 아빠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아빠는 우리 아들들한테 그렇게 아빠한테 해주는 것 같이 다 해줄 수가 없네. 아들들 미안해. 우리 태민 태연이 더 열심히 잘 살자. 우리 태민이 하는 대로 잘하고 우리 태민이도 좀만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 태민 태연 화이팅이다. 나 우리 아들 믿어. 화이팅 태민 태연아.
2: 이어서 최고의 요리 비결이 방송됩니다.
3: 모자 없이는 어디 외출을 못해요.
4: 제 모류 방향, 가르마 방향하고 가발은 까맣고 머리가 하얗면 연결이 안 되니까
5: 200도 정도 올라가요. 손을 쏟아 보면 엄청 더워서 더 많이 납니다.
6: 여름이 최고 싫어요.
7: 독일풀이 그냥 저를 또 발목 또 잡고 있습니다.
6: 끝났습니다.

0: 다른 걸 떠나서 금수강산 금산입니다.
1: 명품의 공기. 아, 너무 맛있어요, 공기가.
2: 너무 좋아, 너무 좋아.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아, 더워.
3: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4: 둘째가 컸다. 이제 자전거도 곧잘 탄다. 우리 가족 라이딩의 스케일도 둘째만큼 커져간다. 다스 만에 나의 삶이 실려있다. Lord, my Lord. 더 2027 다스만.
5: 롱.
6: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7: 바삭함의 끝판왕.
8: 맛있는 육식의 치킨. 크크크.
9: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0: 저기요. 저거 누구예요?
11: 아, 데이터 트래커인데요. 인터넷만 하면 귀신같이 따라와요.

0: 한 주의 시작을 든든하게 속 채워줄 특별한 한식 한상. 제철 햇마늘의 풍미를 확 올려줄 황금 꿀팁을 공개한다. 치즈를 듬뿍 올려 부드러움까지 사로잡은 햇마늘 볶음밥부터 올여름 무더위는 냉국으로 극복. 아삭아삭 콩나물의 식감이 살아있는 시원한 콩나물 냉국까지. 한식을 사랑하는 집밥의 대가 최경숙의 꿀팁 가득 레시피 지금 공개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아들 광희입니다.
2: 안녕하세요. 최경숙입니다.
1: 네, 선생님 오랜만에 반갑습니다. 선생님, 이

0: 마늘은 익혀놓으면 달큰해지잖아요.
1: 네.
0: 이 강한 마늘 냄새 때문에 싫어하시는 분들도 맛있게 드실 수 있는 메뉴일 것 같은데요. 햇마늘 볶음밥 재료를 먼저 확인해 볼까요?
1: 지금 말씀하신 대로 햇마늘이라
0: 네.
1: 제가 오늘 마늘을 듬뿍 넣고
0: 예.
1: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0: 예.
1: 마늘, 그 다음에 오늘 주재료인 소고기, 불고기 까먹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올리브유, 그리고 마늘.
0: 마늘 준비하셨고, 네. 올리브유까지 준비하셨어요. 네. 그 옆에 보니까 또 밥도 있고.
1: 네, 밥은 뜨거운 밥으로 준비하고요. 네. 오늘은 간단하게 약간 매운 소스가 있어서요.
0: 네.
1: 고추장하고 맛간장하고 이제 섞어서 할 거고요.
0: 그리고 오늘 또 보니까 치즈가 아주 듬뿍 들어있어요.
1: 네. 아이들도 좋아할 치즈 토핑을 좀 준비했습니다.
0: 네, 모짜렐라 치즈와
1: 아삭아삭한 맛의 에멘탈 치즈 조금 예. 넣으려고요.
0: 마늘이 풍부한 제철에 만들기 딱 좋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자, 선생님 그럼 바로 시작해 볼까요?
1: 네. 자, 여기
0: 예.
1: 불고기감인데요.
0: 네.
1: 조금 얇은 불고기감을 준비하시면 되고요.
0: 네.
1: 자, 볶음밥이니까 밥이랑 어울려야 되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이런 거 하실 때 몇 센치 몇 센치 하지 마시고요.
0: 네.
1: 아, 내가 볶음밥 먹었을 때를 기억해서
0: 네.
1: 예.
0: 내가 먹기
1: 예.
0: 좋은 크기.
1: 우리 강혜 씨 같은 아들 큰 아들은 크게
0: 네. 네.
1: 오늘은 조금 제가 잘게 썰었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담으시고요. 그리고
0: 네.
1: 여기에다가 자, 후춧가루
0: 네.
1: 이렇게
0: 넣으시고
1: 조금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맛간장 조금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 오늘 마늘이 많이 들어갔어요.
0: 네.
1: 여기에는 생강즙을
0: 생강즙
1: 조금,
0: 네. 확실히 고기의 누린내를 잡아줄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특히 이 소고기랑 돼지고기에는 네. 생강 조금 넣으시면
0: 네.
1: 더 냄새를 잡아서 고기 맛이 더 살죠. 자,
0: 네.
1: 됐습니다. 이렇게
0: 네.
1: 준비를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고추장하고
0: 네. 고추장과 간장.
1: 네.
0: 요 재료는 어디에 들어갈 거예요? 요거는 밥이랑 같이 할 건가요?
1: 네. 밥 볶아가지고
0: 예.
1: 밥에 간을 해야 되잖아요.
0: 네.
1: 간 대신에. 자, 이거는 그냥 제가 시판용 고추장을 샀는데요.
0: 네.
1: 시판용에 가시면 매운 고추장이 있고 그냥 고추장이 있어요.
0: 맞아요,
1: 근데
0: 맞아요.
1: 밥 볶으실 때는 조금 매운 고추장으로 하시는 게
0: 네.
1: 기름 넣고 볶는 밥이라 더 개운해져요. 그래서 매운 고추장에다가 이렇게 간장 조금 넣어서
0: 네.
1: 섞어주시면 돼요.
0: 확실히 오늘 고추장이 조금 소량이 들어갔어요.
1: 네.
0: 너무 많이 들어가면
1: 질지요, 밥이, 볶음밥이. 예, 자, 해서 이렇게
0: 본격적으로 한번 볶아보죠.
1: 자, 보세요. 지금 팬을
0: 네.
1: 아직 불을 안 켰잖아요.
0: 네.
1: 반드시 이렇게 기름 넣으시고.
0: 아, 오늘 올리브오일,
1: 네,
0: 올리브오일 넣고.
1: 넣습니다. 네,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마늘 좀 넣어주세요.
0: 마늘이요?
1: 마늘을 이렇게 넣었는데요.
0: 네. 마늘기름을 먼저 넣으시나 봐요.
1: 네. 이렇게 넣어서
0: 네.
1: 불 켜지 마시고요.
0: 네.
1: 마늘이 전부 다 올리브유를 골고루 묻혀줬는지 확인하시고
0: 네.
1: 불을 켜도록 하세요.
0: 오.
1: 왜 그러냐면 이게 너무 넓잖아요.
0: 네.
1: 여기다 그냥 기름 붓고 마늘 붓고 그러면 이 넓은 면을 가득 채울 정도의 양이 아니에요. 오늘.
0: 지금 오늘 올리브오일이?
1: 올리브오일이. 그러니까 적은 양으로 해야지 개운하잖아요.
0: 아, 맞아요.
1: 그럴 때는
0: 안 돼요.
1: 예, 이렇게 차가운 팬에다가 기름을 넣으시고
0: 네.
1: 기름에다 마늘을 올려가지고 이렇게 천천히 볶으시면은 적은 양을 가지고도
0: 예,
1: 맛있는 네, 마늘 기름을 낼 수가 있어요.
0: 그리고 마음도 편하고요.
1: 네.
0: 왜냐하면 불이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는 확 정신이 없어요. 막 이제 막 기름을 끓고 있고 막.
1: 옆에 튀고, 그렇죠?
0: 예, 예.
1: 그래서 실패도 적고요.
0: 예.
1: 영양 손실도 적고 그래서 좋아요.
0: 오.
1: 자, 이번에 전보 이런 식으로 요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조리를.
0: 네.
1: 자, 이렇게 하면요. 지금은 좀 센 불에다 놨어요.
0: 예?
1: 팬이 달궈져야 되니까.
0: 네.
1: 그래서 작게 썰어진 거가 먼저 색깔이 나기 시작해요.
0: 어, 맞아요.
1: 그러면 그때 한번 살짝 뒤집어 드시고, 네. 그리고 색깔이 나기 전에 꺼내셔야 돼요.
0: 아, 색깔이 나기 전에?
1: 네.
0: 예. 근데 그리고 이야기 들어보니까, 마늘이 하루 권장량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몸에 그쵸? 좋은. 예. 그렇죠? 예. 한 몇 알 정도가 적당할까요?
1: 근데 그거는 몸 무게하고 아. 나이하고, 예. 그래서 틀린데, 마늘을 주재료로 먹을 때는 좀 조심을 하시지만, 네. 오늘 같이 주재료

0: 재료가 고기나 네. 밥이 있을 경우에는 마늘을 그렇게 많이 넣을 수가 없어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하루에 몇 알 먹어야지 거기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1: 그렇지만 예. 오늘 우리 저희는 응. 뭐 이렇게 많은 양은 아니 오늘 한 몇 개 두 개 정도
0: 오늘요,
1: 들어갔네요. 두세 개?
0: 오늘 한 5개 정도 했는데 2인분인데요. 예. 그리고 예. 고기가 있기 때문에 괜찮아요. 좀 많이 드셔도 예. 이럴 경우에는 마늘만 우리... 먹을 때 가면 자 냄새 나죠? 그리고 보실래요? 이렇게 약간
1: 색이 났어요.
0: 색이 났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불에서 내리셔야 돼요.
1: 불에서
0: 올려놓고 하시면 네. 타요. 자 이렇게 하시고 네. 자 마늘을 이렇게 건져서 보세요. 그렇죠? 이렇게 네. 색깔 나잖아요. 자 건져서 여기 네. 빼놓도록
1: 오 너무 먹음직스럽게 사실 집에서 이렇게 혼자 할 때는 마늘이 타버려가지고 까맣게 되고 아주 그냥 뭐 쓴맛도 나게 되고 기름까지
0: 그렇죠. 자
1: 엉망이 됐는데 오늘 굉장히 잘 알려주셔가지고 여기 또 씻기는 재미가 있거든요. 바삭하기도 하고 어떻게 안쪽은 좀 촉촉하고 뭔가 저는 이게 먹을 때 밤 같은 식감도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이 마늘을 통으로 이렇게 익혀서 먹었을 때는.
0: 그렇죠. 다 건져 놓으시면 네. 아직 불 안 켰어요. 네. 이 상태에서 바로 고기.
1: 아, 이 상태에서.
0: 네. 넣도록 할게요. 자, 네. 고기를 넣어서 이게 불이 달궈져 있잖아요. 지금
1: 아직 불 안 켠 상태예요.
0: 네. 불 아직 안 켜도 달궈져 있어요.
1: 네.
0: 마늘을 볶았기 때문에 네.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한쪽 색깔이 이렇게 이 소리가 잦아들면 제가 불 켜도록 할게요.
1: 네.
0: 이게 고기가 단백질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불이 너무 싸면 아무리 투풀이라든가 비싼 고기를 사도 질겨져요.
1: 맞아. 소용이 없는 거예요.
0: 그런데 네. 이렇게 불 조정을 잘 하시면 투풀 아니고 보통 가볍게 살 수 있는 고기들도 부드럽게 조리를 할 수 있어요.
1: 오.
0: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생각하시게
1: 네?
0: 약 한 반 정도 익었나?
1: 피트가 조금씩 없어질 때쯤.
0: 없어지죠? 그리고 이렇게 조용해지잖아. 그러면 그때 불을 켜도록 할게요. 불을 켜시고요.
1: 네.
0: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불이 너무 세면 안 돼요.
1: 네.
0: 그래서 이렇게 불을 중불 정도로.
1: 중불 정도로.
0: 네. 해놓으시고
1: 네.
0: 자 이제 이거는 가상자리로.
1: 가상자리로? 그럼 오늘 팬을 좀 큰 사이즈를 조금 선택을 했네요.
0: 그렇죠.
1: 그래서. 네.
0: 그렇지 않으면 팬이 작은 것밖에 없어. 그렇게 하면 이제 볶아서 내놔야죠.
1: 그렇죠?
0: 그럼 이제 설거지감이 자꾸 늘어나요. 자 여기에다가
1: 예.
0: 밥 주세요.
1: 자 저희가 뜨거운 거 준비했어요.
0: 네, 여기 있는 기름 마늘 기름으로 자 할 네. 텐데 밥이 뜨거워야만 잘 볶아져요.
1: 아, 맞아요. 찬밥 뭉쳐 있거든요.
0: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네.
1: 자, 가운데 이제 불이 있는 쪽에
0: 예.
1: 이제 뜨거운 밥이 올라갔어요.
0: 그렇죠. 예. 그리고 밥을 볶으실 때는 네. 눌려야 되겠다 생각하지 마시고요.
1: 네.
0: 이 밥에 수분을 날려야지 고실고실해지잖아요.
1: 네.
0: 그래서 밥에 수분을 날리자라고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밥이 잘 볶아져요.
1: 아, 그러면 이렇게. 이제 꾹꾹 누르지 말고 어떻게 하면 돼요? 이렇게?
0: 이렇게 헤쳐가면서.
1: 아,
0: 이렇게.
1: 고슬고슬하게.
0: 네, 고슬고슬하게.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밥을 뜨거운 밥을 하셔야죠. 차가운 밥으로 하면 이게 네. 바슬바슬 안 돼요. 안 풀었어요.
1: 뭉쳐있어서.
0: 예. 밥 알이 뜨거워지면서 이 기름을 다 먹잖아요.
1: 맞아요.
0: 자, 그럼 이거 좀 넣어주시겠어요?
1: 자, 양념 예. 어디 넣어요, 선생님?
0: 자, 그냥 밥에다가.
1: 가운데.
0: 네. 자, 이렇게.
1: 자, 저희가 양념을 가운데 네. 넣었는데요. 아까 이 고추장하고 간장을 섞었던 거죠.
0: 네.
1: 자, 이렇게. 네, 많은 양은 아니에요.
0: 예. 그래서
1: 예.
0: 고추장 그냥 섞지 마시고요. 고추장도 이렇게 한번 볶아지면 생 고추장 냄새가 없어져요.
1: 날레가 날아가죠.
0: 그렇죠? 어떻게 하세요, 날레를. 자, 이렇게 좀 아까 옆에 놨던 고기들이 이제 예. 겨우 익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이때 다 같이 섞어서 이렇게 볶으세요.
1: 아까 보니까 선생님께서는 고기를 이렇게 볶아주듯이 하지 않고 이제 어느 정도 핏기가 사라졌을 때는 이렇게 뭔가 익혀지는 듯이 펼쳐서
0: 예, 예, 예.
1: 그렇게 익혀지면 고기의 예. 맛이 좀 달라지나요?
0: 그럼 센 불에서 안 익히고
1: 예. 은은하게
0: 중불에서 은은하게 하기 때문에 뭉쳐있으면 잘 안 구워지잖아요. 그래서
1: 진짜 매콤하고 먹음직스러워요. 이것만으로도 이제 이미 끝인 것 같은데
0: 여기다가 아까 볶은 예. 그거 넣어주시겠어요?
1: 사실 이거 마늘 플레이크라고 하나요? 요거 여러 가지 요리에 많이 활용하거든요.
0: 예.
1: 오 건강에도 좋고 네. 어린 친구들 이렇게 마늘 어려워하는 친구들한테 이런 식으로 넣어서 네. 편하게 다가가면 좋을 것 같아요.
0: 여기까지만 해도 맛있지만 네. 오늘은 이 양에 손을 댔으니까 조금 더 맛있게
1: 네.
0: 해보도록 할게요.

0: 지금 이 자체로도 굉장히 맛있는 이 햇마늘 볶음밥인데 오늘은 또 선생님께서 특별히 예. 우리 맛있는 치즈들을 준비해 주셨어요.
1: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배우는 거는 마찬가지잖아요. 예. 그렇죠? 여기까지 한 가지 배우고 네. 이제 다시 치즈에다 넣어서 하는 거 한 가지 더.
0: 여기까지 한다면 우리가 좋아하는 그 소고기의 고소함과 그다음에 마늘의 그 좋아하는 향, 그다음에 이름, 매콤함과
1: 이거는 이제 냉동실에서 꺼낸 치즈예요.
0: 네, 항상 이 모짜렐라 치즈는 냉동 보관하죠, 네,
1: 저희가. 근데 냉동실에 거를 그냥 얹으면 잘 녹지도 않고 그래요.
0: 그래서 맞아요, 맞아요.
1: 보통 때는 올리브유를 뿌려서 넣기도 네? 하는데요. 오늘은 밥이기 때문에 네? 여기다가 이렇게 우유를 조금 넣어서
0: 좀 놀랐어요. 이제 볶음밥 하는데 우유가 나와서 예. 이게 우유를 이렇게 모짜렐라 치즈 이렇게 한번 적셔주는 이유는 뭔가요?
1: 이제 여기서 이렇게 고슬고슬하게 볶아졌잖아요. 예. 근데 물을 넣으면은 풀어지지만 우유를 넣으면 풀어지지 않아요. 오. 촉촉한 감이 우리 그라탱이라고 해서 약간 촉촉하게. 촉촉하잖아요.
0: 예. 이렇게 살까요?
1: 그 맛을 조금 더 줄 수가 있어요.
0: 그래서 고소한 이렇게. 맛도 있고요.
1: 네.
0: 이야. 그리고 아까 치즈가 저희는 이렇게 깡깡 얼진 않았지만 아까보다는 잘 풀어진 것 같아요.
1: 풀어지죠. 자 이렇게.
0: 이야.
1: 이 에멘탈 치즈가 있어요.
0: 이거 설명 한번 해주세요.
1: 이거는요 구워서 이렇게 두들겨 보면 딱딱딱딱 소리가 아삭아삭한 소리가 나요.
0: 알 것 같아요.
1: 예, 그렇죠.
0: 바삭바삭하게 예, 되는.
1: 그래서 예, 그 맛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에멘탈 치즈를 조금 네. 준비를 했지만은요 에멘탈 치즈가 없어도
0: 예.
1: 아까 우유하고 예. 치즈만 좀 뿌려서 구셔도 아주 훌륭합니다.
0: 이렇게 해서 예. 넣어볼게요. 그래서 네. 10분 동안
1: 네 180도에 10분
0: 네 180도에 10분 자, 해보겠습니다. 너무 기대됩니다, 선생님.
1: 이렇게 큰 오븐 아니고요. 예. 빵 굽는 조그마한 오븐 토스터에도 잘 거져요.
0: 맞아요, 네. 맞아요. 자, 여기가 10분 정도 저희가 했는데요. 장갑을 끼고.
1: 조심하세요. 네.
0: 제일 기대되는 순간. 예. 자, 오븐의 문이 열리는 순간.
1: 구운색이 살라네.
0: 이야, 우와! 자, 선생님, 이거 보세요.
1: 쭉 빼서. 네.
0: 선생님. 와 진짜 뭔가 외식하는 기분이에요.
1: 오늘은 이름이 마늘이라 마늘을 조금 더 구워서 위에다가 이렇게.
0: 와 선생님 제일 궁금한 건데 이 치즈가 그다음에 이 밥이 이 볶음밥이 안에는 어떤 모습일지 한번 궁금해서.
1: 좀 떠볼까요?
0: 예예. 예. 이렇게 한번 쭉 늘려주세요.
1: 아까 우유를 넣어서 예. 생각하실 때 이거 지름은 어쩌나 그러시겠잖아요.
0: 예.
1: 보시겠어요? 우와.
0: 자, 이야! 선생님, 안에는 굉장히 촉촉해요.
1: 촉촉하죠?
0: 우와, 선생님, 향도 너무 좋고, 겉에 있는 그 치즈는 아주 고소하고 바삭바삭한 느낌도 있고, 쫄깃쫄깃한데, 안에는 촉촉하기도 하고, 또 마늘도 씹힐 것 같고요. 예. 소고기도 굉장히 부드러울 것 같아요.
1: 맞아요. 마지막에 하신 예. 소고기가 지금 먼저 굳잖아요. 예. 구운 다음에 밥 볶았잖아요.
0: 예.
1: 그리고 다시 오븐에 들어갔지만, 소고기가 정말 부드러워요.
0: 예.
1: 그게 오늘 요리에 가장 중요한 중불에서 하세요 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0: 네.
1: 저의 최고의 요리 비결에서만
0: 네 공개합니다.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햇마늘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햇마늘 볶음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소고기를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소고기에 후춧가루, 맛간장, 생강즙을 넣어 밑간을 해주세요. 그런 다음 고추장, 맛간장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팬에 올리브유, 편썬 마늘을 넣어 고루 무치고 불을 켜고 볶아주세요. 이렇게 마늘을 기름에 먼저 버무리면 기름을 적게 사용할 수 있어요. 구운 마늘을 건져낸 뒤 팬에 소고기를 올려 볶다가 불을 켜고 볶아줍니다. 팬 가운데에 뜨거운 밥을 넣어 볶다가 양념을 넣어 볶아주세요. 여기에 구운 마늘을 넣어 볶아줍니다. 내열 그릇에 볶음밥을 담고 모짜렐라 치즈에 우유를 섞어 볶음밥 위에 얹어주세요. 볶음밥 위에 에멘탈 치즈도 골고루 뿌려줍니다. 오븐에 볶음밥을 넣어 180도에서 10분 동안 익혀주세요. 마지막으로 볶음밥 위에 구운 마늘을 얹으면 햄마늘 볶음밥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이 불볕더위에 시원한 냉국만큼 반가운 건 없는데요. 이 아삭한 콩나물 냉국 재료를 살펴볼까요?
1: 네, 여기 지금 콩나물 네. 많이 오늘 준비를 좀 했고요.
0: 예.
1: 그다음에 거기에 들어갈 여기 재료인데요.
0: 네. 뭐
1: 베트남 고추, 그다음에 네. 국물을 위주로 해서 제가 다시마 조금 하고요. 그다음에 집에 있는 고추 같은 양념
0: 네.
1: 준비했습니다.
0: 맞습니다. 자, 너무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이 폭염 속엔 차갑고 시원한 메뉴가 이 구원투수 같아요.
1: 네.
0: 자, 시원한 콩나물 냉국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콩나물은 어떻게 손질하면 될까요?
1: 사실 콩나물을 봉지에서 따서
0: 네.
1: 이렇게 볼에다 담는데요.
0: 네.
1: 저는 그렇지 않고 그냥 오늘 여기
0: 예.
1: 좀 큰 냄비를 준비를 했어요.
0: 네.
1: 큰 냄비에다가 그냥 씻지 않고 그냥 콩나물을 이렇게 다 담아요. 이렇게.
0: 네, 씻지 않고.
1: 씻지 않고 이렇게 담잖아요.
0: 예.
1: 담은 다음에 물을 이렇게 듬뿍 붓고.
0: 네. 분량의 물을 좀 넣었어요.
1: 물을 좀 많이 넣고요.
0: 예, 많이
1: 수도꼭지에서 이 물 따라보려고 한 두 번 따라보니면 이렇게 설거지할 그릇이 없잖아, 필요 없잖아요.
0: 아, 선생님께서는 이제 콩나물 손질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거예요. 네. 두세 분 정도 이렇게 물에 씻으면 된다고 하신 거고.
1: 그렇죠. 그래서 이제 네. 이건 씻어놓은 거라 여기다
0: 아.
1: 넣고요. 그다음에 국물이 맛있어야 돼요.
0: 네네.
1: 그래서 제가 육수 낼 때처럼 이렇게 양파
0: 네.
1: 그냥 넣지 마시고요. 이렇게 넣으시고.
0: 오, 우와, 냉국을 처음부터 이렇게 하는 줄
1: 예.
0: 몰랐어요.
1: 그리고 마늘.
0: 예.
1: 햇마늘이니까 마늘도 조금 여유 있게 많이 넣어주시고요.
0: 예.
1: 그다음에 다시마.
0: 다시마.
1: 다시마도 한 조각 이렇게 조금 옆으로 넣어주시고.
0: 감칠맛도 내주네요
1: 예.
0: 또.
1: 그리고 소금.
0: 네.
1: 자, 소금도 이렇게.
0: 아예 처음부터 이렇게
1: 네,
0: 넣고
1: 조금 들어가야 돼요 소금이.
0: 아.
1: 네. 자 그러시고
0: 예.
1: 그다음에 거기다 매운 고추.
0: 매운 고추, 이 베트남 고추.
1: 네, 매운 고추를 고추는 잘라야지
0: 예.
1: 매워요. 그래서 이렇게 자 이제
0: 네.
1: 다 됐어요. 자 이거를
0: 네 가볼까요?
1: 네 불로 가지고 가서
0: 한번 끓여볼게요.
1: 네. 자 이거를 처음부터 센 불에다가 그냥 올리도록 하세요.
0: 처음부터 센 불로.
1: 네. 센 불에다가 이렇게 올려주시고요.
0: 네.
1: 그리고 이렇게 잠기도록.
0: 재료들 다
1: 조금,
0: 잠기도록.
1: 네. 네. 오늘은 콩나물에 비해서 물이
0: 네.
1: 그렇게 많지가 않아 보이잖아요.
0: 네.
1: 하지만 이것서 부피가 줄어지면 국물이 많아져요. 근데
0: 수분 나와서 또
1: 국물을 너무 많이 부으면 맛이 싱거워져서.
0: 그럴 것 같아요.
1: 더구나 냉국으로는 진해도 차갑게 하면 맛이 싱겁게 느끼기 때문에
0: 네.
1: 물을 너무 많이 부시면 안 돼요. 자, 끓을 때까지는 좀 기다려줘야 돼요.
0: 그럴까요?
1: 가상자리에 이렇게 끓잖아요.
0: 예.
1: 그럼 바로 불을 끄시고요.
0: 예?
1: 조금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한 10번 정도?
0: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10번 정도?
1: 천천히. 그러니까
0: 예.
1: 1, 2분 정도 기다리면
0: 예.
1: 그 사이에 콩나물 머리, 대가리 쪽 딱딱한 게 맞아 익어요.
0: 물을 끈 채로?
1: 네, 끈 채로.
0: 불을 끈 채로?
1: 예.
0: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
1: 네.
0: 됐습니다.
1: 그럼 이제 그 옆에 거 넣도록 할게요. 자,
0: 예.
1: 여기서 이제. 자, 맑은 간장이에요.
0: 맑은 간장.
1: 맑은 간장. 그 다음에 이렇게. 붉은 고추,
0: 매운 고추,
1: 그다음에 이거는 청양고추고요.
0: 네.
1: 지금은 그냥 풋고추도 매워요.
0: 맞아요.
1: 그래도 파란 게 조금 고추에도 좋은 영양소가 많으니까 제철이니까
0: 네.
1: 넣어주시고요. 그다음에 여기 쪽파
0: 네.
1: 조금 넣고요. 자, 제가 지금
0: 네.
1: 이거 맛을 보려고 하는데요.
0: 네.
1: 정말 맛있어요. 그런데 약 한 2%가 모자라요.
0: 2%? 항상 네. 2%만 부족할까요? 예.
1: 그 2%?
0: 예.
1: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어머니들이 다 맛을 내세요.
0: 네네.
1: 그런데 아니 어디서 맛을 요거를 조금만 기억하시면
0: 네.
1: 정말 더 맛있는 맛을 내실 수가 있어요.
0: 자, 그런데 어떤 걸까요? 2%?
1: 예, 여기서 하실 때
0: 네.
1: 이거를 마늘을 여기서 넣으면 이제 국물이 막지가 않고 지저분해져요.
0: 네,
1: 그러니까
0: 아무래도.
1: 이렇게 풀으셨잖아요.
0: 예?
1: 여기서 살짝 집어넣지 말고 마늘 향만 살짝 내게.
0: 이 마지막에 살짝.
1: 네, 예, 이렇게 하면 저게 뭐 그럴까? 하지만

0: 예.
1: 여러분들이 아 최고의 요리 비결 보기 정말 잘했구나 맛이 이렇게 틀렸었구나 하게 맛이 변해요.
0: 이거야말로 최고의 요리 비결이네요. 마지막 그렇죠? 정말 간단한.
1: 자, 그래서 예. 요거는 이제 내놓고 네. 자 됐습니다. 이제는 더 끓이시면 안 되고요. 됐습니다. 네. 이대로 차갑게 될 수 있으면 빨리 얼음이 있으면 네. 얼음에다가 넣어서
0: 예. 자 콩나물까지 다 해서 우와 네. 아, 콩나물이 아주 그냥 실하게 네. 또 그리고 아삭아삭한 식감이 살아있게 잘 조리가 됐어요. 자,
1: 아까 보면서 예. 여기에 다시마? 다시마도 보이고
0: 예.
1: 이것도 하는데
0: 우와 선생님 사실은 그냥 먹어도 맛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더울 때는 시원하게 먹고 싶으니까
1: 예, 근데 이게 조금 물렁물렁해요. 그래서 네. 그냥 잡수셔도 되긴 하지만 네. 제가 조금 손님 대접용이라
0: 냉국이니까
1: 네, 뺐습니다. 어. 자, 이대로 냉장실에 넣으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얼음물이나 물에 흘려서 완전히 좀 식힌 다음에
0: 네,
1: 될 수 있으면 빨리 식히는 게
0: 네.
1: 콩나물을 끝까지 아삭아삭하게 잡수실 수 있어요. 제가 좀 네. 준비해왔거든요.
0: 자, 이렇게 해서 네. 뜨거운 김이 날아가면 냉장고에
1: 네.
0: 보관했다가
1: 아, 식으면
0: 예. 자, 이렇게 준비해주셨는데 우와 요
1: 맛이 틀리죠?
0: 아, 뭔가 뜨거울 때랑 차가울 때랑 향이 또 달라지는 것 같아요. 뭔가 좀 더 칼칼한 향도 나고 오 그럼 이게 이제 확실히 이제 시원해진 냉국이 된 거죠?
1: 그렇죠. 이거는 지금 하면 아삭아삭아삭해요.
0: 아, 그러게요. 정말 탱글탱글할 것 같고 부분부터 좀 더 깨끗해요. 아니 사실 요즘 날씨가 너무 더워가지고 입맛이 없을 때가 많거든요. 네. 그럴 때 이렇게 사실 부담 없는 게 또 콩나물이잖아요.
1: 그쵸.
0: 콩나물 구매해서 구입해서 이렇게 시원하게 해서 만들어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1: 그리고 더위에 지친 우리 몸을 회복시켜주는
0: 예.
1: 좋은 영양소가 듬뿍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0: 무엇보다 이 향으로도 느껴지는데 물론 이 콩나물국 맛있어요. 근데 오늘의 이 콩나물 냉국은 칼칼한 맛이 더해져서 더 좋을 것 같아요.
1: 이제 이렇게 해서 처음 만든
0: 예.
1: 날은 한 이틀은 이렇게 그냥 잡수세요.
0: 네.
1: 이렇게 해서 잡수시고요. 여기 이렇게 고추장
0: 예.
1: 조금 떠서 여기다 이렇게
0: 오.
1: 고추장 풀어서
0: 예.
1: 이렇게 잡수셔도 일품입니다.
0: 그러게요. 이렇게 칼칼하고 시원한 콩나물 냉국이 완성됐습니다.
2: 콩나물 냉국을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냄비에 씻은 콩나물, 물, 양파, 편썬 마늘, 다시마, 소금, 베트남 고추를 넣고 끓어오르면 3분 정도 더 끓여주세요. 국물에 맑은 국간장, 어슷선 홍고추, 청양고추, 풋고추, 쪽파를 넣어줍니다. 그런 다음 다진 마늘을 체에 받쳐 풀어주세요. 다진 마늘을 체에 받쳐 풀면 국물의 풍미는 살리고 맛은 더 깔끔해져요. 그릇에 콩나물국을 담고 양파, 다시마를 건진 뒤 식혀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고추장을 풀면 콩나물 냉국이 완성됩니다. 집밥이 즐거워지는 최경숙 요리연구가의 최고의 요리 비결. 해산물 요리의 핵심은 손질에 있다. 비린내 단박에 없애는 비법 대공개. 기분 좋은 매운맛에 자꾸자꾸 손이 가는 매운 오징어 구이부터 두부 하나로 일주일이 끄떡없는 쌈장 가능. 채소만 있으면 쌈이 되고 밥에 쓱쓱 비비면 꿀맛. 건강 만점 두부 쌈장까지. 한식을 사랑하는 집밥의 대가 최경숙의 꿀팁 가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아들 광입니다.
1: 안녕하세요. 최경숙입니다.
0: 네, 선생님. 이 오징어를 맵게 구워 비린내가 전혀 없는 오징어 구이라고 들었는데요. 질긴 식감 하나 없이 촉촉함 그대로 그 자체인 오징어 요리. 재료를 한번 살펴볼까요?
1: 오징어를 진맛을 살려주기 위해서 잡냄새를 없애기 위한 두 가지 재료입니다. 밀가루,
0: 네.
1: 소금, 그리고 이렇게 고추장도 준비했고요.
0: 예.
1: 나중에 같이 짜잡을 깻잎, 마늘채 준비했습니다.
0: 저는 정말 재료가 많이 필요할 줄 알았는데 오징어 말고는 재료가 정말 간단해요. 자, 더욱 기대가 되는 오늘의 요리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매운 오징어 구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1: 네.
0: 자, 제가 진짜 오징어 좋아하는데, 진짜 많은 분들이 진짜 오징어 요리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이걸 어떻게 또 잘 씻어내야 되나, 이런 것들이 궁금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1: 맞아요. 잘 씻어내야 하나, 네. 그 의문을 가진 사람만이 맛있게 요리를 할 수 있어요.
0: 오.
1: 자, 지금 오징어를 예. 슈퍼에서 이렇게 손질을 해왔어요.
0: 맞아요.
1: 오징어 굉장히 싱싱해 보이죠?
0: 네.
1: 자, 두 마리 가지고.
0: 네. 이 오징어 손질이 그 요리 초보자분들, 저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어렵거든요. 뭘 네. 어떻게 하면 정말 깔끔하게 오징어를 먹을 수 있을지.
1: 특히 네. 이 여름철이 오징어가 제철이잖아요.
0: 아, 맞아요, 맞아요.
1: 그런데 오징어를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걸 갖다가 우리가 많이 데쳐서 잡수시잖아요.
0: 맞아요, 처음에.
1: 데쳐서 잡수시면 영양소가 첫째 많이 수용성이 많이 풀려서 나가고요.
0: 아, 빠져나가는구나.
1: 조금만 불 조정을 잘못하면 딱딱해져요.
0: 맞아요. 질겨지고요.
1: 예, 오늘 그래서 오징어가 가지고 있는 영양소를 우리가 다 섭취할 수 있고
0: 네?
1: 두 번째는 누가 해도 부드럽게 할 수 있는 법으로 설명드릴게요.
0: 네네.
1: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오징어에 있는 나쁜 맛을 빼야만
0: 네.
1: 오징어 맛을 살릴 수가 있어요.
0: 네.
1: 자, 보세요. 재료는 간단해요.
0: 네.
1: 오징어고, 자, 여기에 오징어를 사면 이렇게 다리 놓잖아요. 다리 넣고.
0: 네.
1: 그 다음에 제일 먼저 뭐를 넣느냐면은, 자, 소금이에요.
0: 아니, 소금 이렇게 하는 것도 네. 조금 새로운 것 같기도
1: 근데
0: 해요.
1: 이 소금이 네. 입자가 굉장히 굵잖아요.
0: 네.
1: 굵어야지 이게 고운 소금을 하면
0: 예.
1: 여기에 짠맛이 다 들어서 오징어가 질겨져요.
0: 아, 간이 되는구나.
1: 예, 그래서 이제 저는 손끝에 거품이 잡히는 거를 느낄 수가
0: 뭐예요, 여기.
1: 있죠, 이렇게.
0: 이 그릇 옆에, 예.
1: 예. 그게 뭐냐면 여기에는 지저분한 게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소금에. 그렇지만 소금은 안 녹아 있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녹으면 안 돼요. 그래서 네. 이렇게 되면 여기에다가 이제 밀가루.
0: 살짝의 거품이 느껴질 때.
1: 네, 손끝으로. 자, 아,
0: 얼마큼
1: 자,
0: 넣을까요?
1: 밀가루로. 네. 괜찮아요. 비누 뭐 얼마나 써도 괜찮잖아요.
0: 네.
1: 자, 이게 이렇게 샴푸 같처럼 역할을 해줘서 지금 생겼던 나쁜 냄새 소금이 걷어냈던 거를 얘가 이렇게 밀가루가 잡아주죠.
0: 그렇죠? 잡아서 흡수하면서
1: 그렇죠.
0: 오징어에 있는 물질들을
1: 네, 이제 이렇게 됐으니까 이제 이거 밀가루만 깨끗이 씻어내면 되겠죠. 자, 이렇게 했으면 이렇게 이걸
0: 헹궈내 볼게요.
1: 네. 자, 조리 방법은 간단하고요.
0: 네.
1: 이 밑손질만 잘하시면 돼요. 자, 해서 이렇게.
0: 오, 이렇게 깨끗하게.
1: 네,
0: 지금은.
1: 그러면 정말 깨끗해져요. 이렇게 하면 자, 물 한 번 더 주시겠어요? 네. 새물로 뽀얀 물이 없어요.
0: 오늘 아주 그냥 오징어가 목욕을 많이 하네요. 그렇죠? 예. 시원하게 그냥 깔끔하게.
1: 네.
0: 근데 한 번에 모든 선생님 진짜 깨끗해졌어요.
1: 깨끗해지고 반짝반짝해져요.
0: 네.
1: 오징어가.
0: 이 오징어가 아무리 좋은 오징어를 갖고 와도 손질 잘못하면 조리를 잘못하면 약간 냄새도 나고 그다음에 식감도 너무 질겨지기도 하는데 오늘은 시작부터 굉장히 또 좋은 팁을 주셔가지고 정말 최고의 요리 비결답게 네. 예? 비결을 알려주셔서
1: 자, 이렇게 반짝반짝하잖아요.
0: 네.
1: 자, 이제 누가 해도 이제 오징어는 단맛만 나요.
0: 아, 맞아.
1: 비린내는 없이.
0: 단맛도 나요. 그렇죠? 진짜
1: 네.
0: 맛있는 오징어는.
1: 자, 다 됐습니다. 이제 프라이팬만 네. 있으면은 간단히 됩니다. 여기 올리브 오일 이렇게. 근데 정말 작지 않아요?
0: 네.
1: 올리브 오일이?
0: 이 팬에 네. 비해서
1: 네.
0: 정말 양이 네. 많지 않은 것 같아요.
1: 기름이 많으면 이게 느끼해지고
0: 네.
1: 안 좋아요. 그러니까 기름을 그러니까 골고루 김 바를 때 기름 묻히듯이
0: 예.
1: 이렇게 기름이 이렇게 골고루 묻으면 돼요.
0: 올리브유가 잘 묻을
1: 예.
0: 수 있도록.
1: 예, 이렇게.
0: 다 묻힌 후에.
1: 네,
0: 올리브유를.
1: 그러면 적은 양의 기름으로 다 됐잖아요.
0: 예.
1: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놓으시고요.
0: 예.
1: 그리고 뚜껑을 덮을게요.
0: 뚜껑을 덮은
1: 예.
0: 상태에서요?
1: 예. 찌듯이 구워야지 부드럽게 구워지니까요, 빨리.
0: 아, 맞아요. 사실 오징어도 두께가 있다 보니까 그냥 굽다 보면은
1: 그쵸.
0: 너무 오래 하면 또 안 돼서 불을 또 약하게 하면 너무 길게 되고
1: 네.
0: 전체적으로 익으려면 그래서 이렇게 뚜껑을 덮고 하면
1: 네.
0: 찌듯이 금세 되겠는데요?
1: 그래서 지금 불을 제가 세게 했어요.
0: 네,
1: 그렇죠?
0: 네.
1: 불 보세요. 굉장히 세잖아요.
0: 네.
1: 센 불에다 이렇게 올려놓으시고 시간을 언제 되시냐면
0: 네.
1: 이 오징어가 익어서 수분이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가 약간의 이렇게 안개가처럼 조금 수증기가
0: 맞아요, 맞아요.
1: 돼요. 예? 그러면 그때 2분이에요.
0: 그때부터 2분.
1: 예. 그리고 뒤집으시면 돼요. 자, 예? 한번 기다려 볼까요? 자, 2분이 이제 예. 거의 다 됐어요. 맞아요. 그럼 이제 물방울이 떨어질 정도가 되잖아요.
0: 네, 막 올라오죠.
1: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서 제가 불을
0: 네, 불세게
1: 줄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0: 중불로.
1: 중불보다 조금 약한 불로 이렇게 줄이고
0: 네, 중불보다
1: 잡으세요.
0: 약한.
1: 그리고 나서 이렇게
0: 우와, 거기 진짜 안 탔어요.
1: 예, 예. 약간 수분이 있죠? 예. 지금에서 나온 수분으로 이렇게 거져요.
0: 예.
1: 이젠 딱 1분이에요. 자.
0: 야. 자, 사실은 이 오징어는 이 소스가 중요하거든요. 양념.
1: 그렇죠.
0: 얼마나 맛있게 하느냐.
1: 예. 자, 여기 지금 고추장이에요. 예. 오늘도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시판용. 네. 오늘은 매운맛이어야 돼요. 어, 그래서
0: 약, 오, 매콤하게.
1: 네. 매운맛이라고 써진 고추장을 사시고요. 자, 예. 여기에다가 맛술을 조금 넣게요.
0: 맛술. 네. 아무래도 비린내를 잡을 수 있겠죠.
1: 그렇죠. 예. 맛술을 좀 넣어서 이렇게 섞으신 다음에
0: 네.
1: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매실액.
0: 아,
1: 제가 매실액을 쓰는 이유는
0: 예.
1: 산미 때문에 그래요.
0: 산미.
1: 약간의 산미가 있어야만
0: 네.
1: 더 매운맛이 살고
0: 예?
1: 맛이 텁텁하지가 않아요.
0: 어, 맞아요. 맞아요. 텁텁하지 않아요.
1: 그래서 저 이렇게.
0: 사실은 고춧가루도 조금 들어갈 줄 알았는데 오늘 보면 이 매실액이 들어가서 좀 텁텁함을
1: 네.
0: 잡아줘서
1: 네.
0: 굉장히 간단하게 양념을
1: 쉽게,
0: 만들었어요.
1: 그쵸? 자, 그리고 여기에다가 참기름.
0: 참기름. 아니 진짜
1: 정말 쉽죠?
0: 예, 오징어 구이 양념인데 정말 간단해요.
1: 워낙 오징어가 맛있어요.
0: 아~
1: 지금. 네. 그래서 특별히 다른 맛이 필요 없습니다.
0: 자, 선생님. 저희가 아까 맛있게 구워놓은, 찌듯이 구워놓은 오징어 여기 준비됐고요. 네. 양념도 준비됐습니다.
1: 네. 자, 이제 1분이 지났어요.
0: 네.
1: 그러면 이제 뚜껑을 여시고요.
0: 네.
1: 불 꾹 켜도록 할게요.
0: 네. 네. 이제 본격적으로.
1: 자, 네. 이렇게 해서 한쪽에 네. 이건 이렇게 놔두시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 고추장을.
0: 아까 만들어 놓은
1: 네.
0: 양념을.
1: 양념을 이렇게. 넣으시는데요.
0: 예, 예. 빨간 양념만 봐도 입맛이 아주 군침이 돌아요.
1: 자, 이렇게 아까 이거 오징어 구면서 네. 맛있는 국물이 여기 있어요.
0: 맞아요.
1: 이거랑 같이 해서 중요한 거는 네. 여기서 반드시 바글바글 끓은 다음에 오징어하고 섞여야 돼요.
0: 근데 그 이유가 뭔가요, 선생님?
1: 맛술에 알코올이 들어있어요.
0: 예, 예.
1: 그래서 그 알코올 분을 날려주셔야 돼요.
0: 아, 이 맛있는 양념들이 잘 예. 어우러져서
1: 예.
0: 아니, 사실은 그냥 팬 하나 쓰는데 이렇게 또 반쪽은 이렇게 활용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1: 그렇죠. 여기 바닥에 맛있는 국물도 졸아있고 하잖아요.
0: 맞아요. 오징어에서 아주 맛있는
1: 네.
0: 국물이 또 이 양념과 하나가 되면서 이제는 저희가 좀 좋아하는 그런 농도인 것 같아요.
1: 그렇죠.
0: 걸쭉한 느낌이 나면서.
1: 잘 보셨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0: 예, 예.
1: 자, 그러면 자, 이걸 이렇게 넣고
0: 예.
1: 이걸 이렇게 묻히시면.
0: 우와.
1: 자,
0: 선생님, 통을 해. 해서 그런지 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요.
1: 분위기가 있죠. 자,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자, 다 됐어요. 이제.
0: 벌써요?
1: 예.
0: 자, 선생님, 그럼 옮겨볼까요?
1: 네.
0: 자, 선생님, 이렇게 통으로 먹어도 좋을 것 같은데, 일단 하나는 좀 썰어볼까요?
1: 네. 이렇게 넣어서 썰으면,
0: 예.
1: 썰기가 쉬워요.
0: 아, 너무 분위기가 있어요, 선생님.
1: 자, 그리고.
0: 남은 양념도 아까워요.
1: 예. 이거는 이렇게 싹 훑어서. 위에다가
0: 예.
1: 넣도록 할게요.
0: 우와, 우와. 다리가 이렇게 들어가니까 뭔가 그 왜 오징어 순대 같은.
1: 예.
0: 예. 진짜 별미예요, 별미, 별미.
1: 이렇게 칼 들어가 오는 거 보면
0: 예.
1: 되게 부드러운 거 아시겠죠?
0: 예. 이야, 또 이렇게 또 분위기가 나네요.
1: 쉽게 하실 네. 수 있잖아요. 그쵸?
0: 사실 이 오징어 안에 우리가 부대를 넣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속이 꽉 찬 것처럼.
1: 이렇게. 정말 썰면서도, 정말 요리 잘 됐네.
0: 예. 군침들다, 선생님.
1: 네.
0: 근데 진짜로 이 칼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 보니까 오징어가 굉장히 부들부들하게.
1: 자.
0: 예. 자, 저희가 준비한 그 양념, 맛있는 네. 양념.
1: 소면 밑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네. 하셔도 됩니다.

0: 이 정도만 넣고요.
1: 예, 사실은 물이 많이 없어서 좋은 것 같아요.
0: 그렇죠.
1: 수분이 많으면 양념이 겉돌아서 맛이 좀 덜한데.
0: 이제 여기다가 네. 조금 곁들여
1: 싸먹을 수 있는
0: 네, 넣으시고 여기 이렇게 놔주시면 우와. 여기에다 이렇게 싸서 한 조각씩 싸서 이거 조금 얹어서 잡수시면 오징어가 제철일 때는 깻잎도 제철이고요. 마늘도 햇마늘도 맛있어서 그냥 잡수셔도 돼요.
1: 그냥 하나의 요리가 됐어요. 그렇죠? 네. 쌈요리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매운 오징어 구이가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매운 오징어 구이를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오징어에 굵은 소금을 넣어 바락바락 주물러줍니다. 오징어에 밀가루를 넣어 버무린 뒤 찬물에 깨끗이 헹궈주세요. 팬에 올리브유를 넣고 오징어에 골고루 묻힌 뒤 뚜껑을 덮고 수증기가 차오르면 2분 정도 익혀줍니다. 이렇게 뚜껑을 덮어 찌듯이 익히면 오징어의 식감이 부드러워져요. 그런 다음 중불로 낮춘 뒤 오징어를 뒤집어 1분 정도 더 익혀주세요. 매운 고추장, 맛술, 매실청, 참기름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팬에 양념을 넣어 끓인 뒤 오징어를 버무려주세요. 매운 오징어 구이를 한입 크기로 썰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고 깻잎, 마늘채를 곁들이면 매운 오징어 구이가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다음 요리가 두부로 만든 쌈장이에요. 이 쌈 싸먹을 때 좋고 밥이랑도 궁합이 잘 맞아 그냥 밥 비벼 먹기도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재료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0: 두부, 네. 그다음에 고기 조금 좀 넣고요.
1: 다진 고기죠.
0: 네, 돼지고기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쌈장과 그 재료들입니다.
1: 오, 재료들은 정말 간단한데 사실은 이렇게 쌈장만 준비돼도 든든하게 또 밥을 먹을 수 있거든요.
0: 그럼요.
1: 자, 양배추나 상추만 곁들이면 정말 건강식이 따로 없을 것 같은데요. 오늘 요리도 시작해볼게요. 자, 일단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는 우리 국민 식재료 두부가 준비됐어요. 예. 살짝 으깨신 것 같은데.
0: 예. 두부 그냥 네. 이렇게 놓고 칼로 이렇게 으깼는데요.
1: 네네.
0: 예. 자, 이거를 전자레인지에다가 네. 이렇게 해서.
1: 오, 두부를 전자레인지예요?
0: 네.
1: 사실 좀 궁금해서 그랬는데 이유가 뭘까요?
0: 어머, 쌈장에 두부 넣으면 만들면 바로 먹어야 되는데
1: 맞아요.
0: 어쩌려고 저렇게 두부는 빨리 쉬는 거라.
1: 맞아요. 지금 또 여름철이라.
0: 여름철이라. 오늘 이걸 전자레인지에 넣어서 되게 1분 30초 정도.
1: 네. 키친타올을 깔고.
0: 네.
1: 자, 1분 반 정도.
0: 네.
1: 이렇게 하면 수분이 날아가나요?
0: 전자레인지 돌림으로 인해서 두 가지가 좋은 점이 있어요.
1: 네.
0: 수분 좀 빼고요.
1: 네.
0: 두 번째는 살균 작용이 있어서 쉬는 거를 막아줘요.
1: 조금 막아줄 것 같아요, 진짜로.
0: 네, 그래서 일주일 정도 두고 드셔도 쉬지 않습니다.
1: 그것 때문에. 네. 그리고 사실 두부에 수분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가 수분기를 좀 빼내거든요, 항상. 네. 쌈장인 거 할 때. 네.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0: 두 가지 다.
1: 예.
0: 그래서 자, 그러면 저거 할 동안.
1: 예.
0: 자, 우리 양념 좀 한번 해볼까요?
1: 자, 양념 어떤 것부터 들어갈까요? 자,
0: 우선 여기 지금 돼지고기가.
1: 네.
0: 여기 지금 목살 부분, 앞다리살 쪽, 기름이 별로 많지 않은 거를 준비하시면 좋아요.
1: 네.
0: 자, 그리고 여기를 양념을 하려면 뭐 생강, 마늘, 뭐 술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하잖아요.
1: 왜냐면 고기에 누린내를 잡아줘야 하니까요.
0: 네. 그러는데 양파만 많이 넣으셔도 다 잡을 수가 있어요.
1: 아, 양파 하나로만?
0: 예,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후추나 조금 뿌리고요.
1: 네.
0: 그다음에 제가 양파 반 개 정도.

0: 양파는 항상 있잖아요.
1: 어, 맞아요,
0: 그러니까
1: 맞아요.
0: 양파를 이렇게 강판에다가 갈아서 네. 쉽게 넣으시면 돼요. 이거를 미리 마련해 놓으시거나 뭐 하실 거 없이 집에 강판은 있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그러면 이렇게 생긴 건 어떻게?

0: 맞죠? 자, 예. 자 이제 우리 풀옆으로 가서 볶기만 하면 돼요.
1: 그럴까요? 한번 자 볶아볼까요?
0: 네. 자, 이렇게 해서 하시면 정말 쌈장 안에 네. 이게 전부 다 돼지고기를 고기를 넣는데 씹히는 건 전부 두부가처럼 부드럽게 씹혀요. 냄새가 하나도 없이. 네. 예전에는 어머니들이 이렇게 안 하시고 우리가 참치통조림 많이 나왔을 때는 참치통조림 그냥 같이 곁들여서 드시기도 했잖아요. 네네. 그런데 이제 오늘은 제가 본격적으로 쌈장을 만들어 놓고 네. 일주일이고 냉장고에 또 다 못 먹을 것 같으면 냉동시켜셔도 돼요. 오늘 만든 쌈장은. 예. 예. 자, 보세요. 이렇게 예. 고기가 시시 소리 나면 이제 팬이 달궈졌잖아요. 네네. 그러면 불을 줄이도록 할게요. 이렇게.
1: 살짝 핏기가 이제 안 보이고 살짝 익었어요. 예. 예.
0: 시시 소리가 나면은 귀를 듣고 이렇게 하셔서 네. 중불에서 이제 볶도록 하세요. 그래서 중불에서. 조금 더 구워져야 이제 돼지고기는 완전히 예. 익어야죠. 그래서 돼지고기는 익으면 하얗게 맞아요. 되니까.
1: 근데 선생님 진짜로 제가 이제 왜 마늘이랑 생강이 들어가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걱정을 좀 했는데 진짜 양파즙만으로도 지금 그 돼지고기에 그 비린 향이 안 나요. 예. 비린내가.
0: 비린내가.
1: 예. 네. 혹시나 뭘 누린내도 확실히 잡은 것 같아요.
0: 자, 다 익지 않았어요?
1: 예, 완전하게 익었어요. 자,
0: 이것도 옆으로 이렇게 놓고 예. 이 안에다가 두부 좀 넣어주세요.
1: 한번 넣어볼게요. 수분을 저희가 완벽하게 또 뺐고요. 네. 자, 살균도 해서 자, 보관이 좀 용이하게. 수분이 엄청 나오네요, 선생님, 진짜. 네.
0: 자. 그리고 네. 이거를 쌈장이랑 해야 되니까 이게 조금 붉은색이 필요해요. 예. 그래서 여기에다가 고춧가루 좀 넣어주세요.
1: 고춧가루요. 자, 이 고춧가루 바로 넣으면 되나요?
0: 네.
1: 여기 가운데요.
0: 예, 예. 그런데 보시면 고춧가루가 굉장히 곱죠?
1: 예.
0: 이때는 고운 고춧가루를 고운 쓰시면 고춧가루. 좋아요. 그런데 이제 집에 따로 고운 고춧가루가 없잖아요. 네. 그러면 있는 고춧가루를 체에다 한번 채치시면 밑에 떨어지는 게 고운 고춧가루니까
1: 네네.
0: 그거 넣으시면 돼요. 큰 고춧가루, 굵은 고춧가루를 넣으시면 입자가 좀 돌아다녀요.
1: 그럴 것 같아요.
0: 맛에는 상관이 없는데 보기에.
1: 맞아요. 아니, 보는 것도 좀 중요하니까. 네. 그 보면요, 지금 선생님께서 고기를 할 때랑 달리 약간 이렇게 두부를 으깨주는 것처럼 주걱을 눌러주시는데 네.
0: 잘 섞이라고요.
1: 잘 섞이라고.
0: 그래서 이제 돼지고기 얼마나 몇 분이나 볶아요가 아니라 예. 돼지고기랑 두부랑 예. 골고루 잘 섞이면 아까 그럼 두부의 흰색이 많이 빨갛게 됐죠?
1: 맞아요.
0: 이렇게 그러면 돼요.
1: 진짜 자. 먹음직스럽게.
0: 자 그러면 이제 거기 여기에다가 우리 쌈장 넣을까요?
1: 쌈장이요? 네. 자 갖고 계신 쌈장 넣으시면 되고요. 선생님 만약에 집에 쌈장은 없고 된장 고추장만 있다 하면은 몇 대 몇으로 섞으면 될까요?
0: 근데 그거는 제가 우리 집 된장을 아는데
1: 네,
0: 그러니까
1: 본인들 그냥, 기호에 맞게
0: 네.
1: 예, 본인들이 드시기 좋아하는 그 쌈장 비율에 맞게 예. 해서 만드셔서 넣으면 될 것 같아요.
0: 자,
1: 깔끔하게 해서
0: 네.
1: 아니 저는 이렇게 여름철에 입맛 없을 때 예. 이렇게 쌈장 왜 예전에 그 이런 고기도 막 썰어놓고 된장이랑 해서 이렇게 만들어 먹어본 적이 있거든요.
0: 강된장.
1: 예, 예, 예. 그런 것처럼 만들어 두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0: 강된장. 예. 정식은 아니지만 예. 이 쌈장을 가지고 물 조금 넣고 있는 뭐 호박이나 그런 거 조금 잘게 썰어 넣으시면
1: 예. 짜글이 되는 거예요. 짜글이?
0: 예. 그러면은 밥 비벼 먹기 좋은 쌈장 강된장 같이 이런 비슷하게
1: 강된장처럼.
0: 되죠. 그렇게도 예. 두부가 들어있기 때문에 예? 충분히 맛이 납니다. 강된장 맛이. 자, 이제 나머지 재료 마요네즈만 빼놓고 다 넣어주도록 하세요.
1: 자, 먼저 자,
0: 청양고추 다짐.
1: 청양고추 너무 네. 맛있을 것 같아요.
0: 청양고추 다짐.
1: 송송.
0: 예, 그다음에 이제 된장 맛이 조금 모자라서 제가 예. 시판용 된장을 조금 섞으려고 해요.
1: 구수한 맛 더해주시네요.
0: 예. 예, 물론 집에 좋은 집에서 담근 재래식 된장이 있다면 그거 넣으셔도 돼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마늘.
1: 네.
0: 마늘이 마늘. 너무 많이 안 익어도 괜찮으니까.
1: 네. 다 넣을까요?
0: 네. 마지막에 넣도록 할게요.
1: 예. 자 확실히 쌈장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 양을 좀 많이 넣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그렇죠.
0: 예. 예.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깨. 통깨 살짝.
1: 다 넣을까요?
0: 네. 다 넣어주세요. 살짝 통깨로 돌아다닌 것보다는 예. 좀 부수어서 넣어야지. 그러니까 깨소금 상태로 부어서.
1: 선생님, 응? 이렇게 보기만 해도 너무 먹음직스러워 보여요, 정말로.
0: 이제 다 됐어요. 불 끌게요. 너무 예? 끓이지 마세요.

0: 마요네즈는요?
1: 마요네즈는 불 끄고 이건 좀 식어서 넣어야지.
0: 아, 불 끄고 식은 상태에서. 자, 옮겨볼까요?
1: 자, 이거를 뜨거울 때 넣지 마시고요. 네. 식을 때. 네.
0: 식은 후에.
1: 네, 식을. 저 그래서 제가 좀 식혀왔어요.
0: 네, 맞아요. 이렇게 그냥 실온에서 보관하셨나요? 아니면 냉장실에서 보관하셨나요?
1: 아, 이건 지금 이거를 식힌 거예요.
0: 식혀서.
1: 네, 식힌 거에다가 네, 이제 마요네즈를 마무리를 넣으면.
0: 네. 마지막에 혹시나 너무나 간이 세거나 네. 너무나 매울 수 있으니까.
1: 이제 그런데 여기다 제가 예. 마지막으로 식은 다음에 이렇게 마요네즈를 조금 넣어놓으시잖아요.
0: 네.
1: 그럼 참기름 안 넣으셔도 돼요, 쌈장에.
0: 좀 더 고소하고 찰기도 조금, 돌고요, 그렇죠?
1: 네, 찰기가처럼 돌잖아요.
0: 우와.
1: 자, 다 됐습니다. 이렇게.
0: 이게 이렇게 딱 만들어져서 냉장고에 들어있으면 네. 냉장실에 있으면 얼마나 뿌듯할까요? 입맛 없을 때 그냥 딱 꺼내서 이것만 얹어서 먹어도 맛있으니까. 그렇게 짤 것 같지도 않아요, 선생님.
1: 네, 별로 안 짜요.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우리 그냥.
0: 제철 채소와 곁들여 먹으면 더욱더 맛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두부 쌈장이 완성됐습니다.
2: 두부 쌈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으깬 두부를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동안 데워줍니다. 그런 다음 팬에 다진 돼지고기를 넣은 뒤 후춧가루를 넣어 밑간을 해주세요. 강판에 양파를 갈아 다진 돼지고기에 넣고 섞어줍니다. 다진 돼지고기를 볶다가 으깬 두부, 고운 고춧가루를 넣어 볶아주세요. 쌈장을 넣어 볶다가 다진 청양고추, 된장, 다진 마늘, 깨소금을 넣어 볶아줍니다. 식힌 두부 쌈장에 마요네즈를 섞어주세요. 두부 쌈장에 마요네즈를 넣으면 고소하고 찰기가 돌아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두부 쌈장이 완성됩니다. 외식보다 집밥을 사랑하게 만들어줄 최경숙의 한식 레시피. 지금까지 알았던 우동 요리가 아니다. 우동면에 양념이 쏙쏙 스며드는 꿀팁 대공개. 새콤한 김치와 우동면을 같이 볶아 개운하면서 칼칼한 김치볶음 우동부터 애호박하면 가성비, 가성비하면 애호박. 여름 반찬으로 차갑게 만들어 먹는 애호박 나물까지. 한식을 사랑하는 집밥의 대가 최경숙의 꿀팁 가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체육이 기업들 강입니다.
3: 안녕하세요. 최경숙입니다.
0: 네, 선생님. 이 김치 요리를 좋아한다면 모두가 다 좋아할 요리인데요. 자, 김치볶음 우동 재료를 살펴볼까요?
1: 네, 오늘은 냉동 대패 삼겹살이 아니고
0: 네.
1: 대패 목살.
0: 네.
1: 하고 짝꿍인 김치 하고요.
0: 그다음에 이 두 재료만 봐도 그냥 먹음직스럽습니다.
1: 그렇죠. 우동으로 예. 한번 볶아보려고요.
0: 자, 이 냉동 우동 면을 준비하시죠?
1: 네.
0: 자, 그리고,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재료들은 뭐, 김이랑 여러 그쵸? 가지 재료들.
1: 그렇죠. 특별한 거. 김치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 재료를 줄일 수 있는 가장 좋은 식자재 중에 하나예요.
0: 예, 너무나 먹음직스러워 보이는데요. 네. 자, 매일 먹는 밥에서 벗어나 부드러운 우동으로 맛있는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선생님, 자, 그럼 어떤 것부터 해보면 좋을까요?
1: 네, 우선, 집에 제가 이걸 좀 잘라두었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목살을
0: 네.
1: 좀 우동 면이 기니까 조금 길게 잘랐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김치가
0: 김치.
1: 있는데요. 김치는 여름에는 정말 시잖아요.
0: 맞아요,
1: 그래서
0: 맞아요.
1: 여기에 참기름을 조금 뿌려넣도록 네. 할게요. 여기 참기름 여기다 넣어서 특별히 뭐 마늘이랑 준비 안 하셔도 이 안에 마늘이랑 다 넣어서 준비했기 때문에 자,
0: 맞아요.
1: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다음에 이제 오늘 우동면이니까
0: 네.
1: 여기 면을 준비했는데 이 면은 그냥 냉동면이 아니고 냉장면이에요.
0: 냉장면.
1: 예, 이 냉장면을 이제 그냥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하나요? 우동 할 때는?
0: 우동하면 그냥 바로 저는 삶아버리는데.
1: 그죠. 예. 삶아버리죠.
0: 예, 예.
1: 그러니까 면이 수분을 먹어요.
0: 맞아요.
1: 그럼 볶음 우동면을 하면 이런 맛

0: 맛있는 맛을 먹어야 면이 맛있는데 네. 삶아서 이미 물을 먹었으니까 네. 안 먹잖아요.
1: 약간 겉돌더라고요.
0: 그쵸? 맞아요. 겉돌아요. 예. 단 한마디로. 예? 그러니까 이거를 랩을 씌워서 예? 전자레인지에 뜨겁게 할 거예요. 다 익은 거니까. 한 두 개니까 예? 한 2분 정도면 충분하겠는데요.
1: 그럼 전자레인지를 활용해서 사실 많은 분들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예. 많이 활용해야 될 것 같아요.
0: 자, 이렇게 하시는데 예. 잡아다니지 말고 조금 네. 이렇게 여유 있게 이렇게.
1: 아, 좀 널널하게.
0: 예, 예. 빡, 딱딱 잡아, 바싹 잡아다녀서 하면 예. 열이 일정하지가 않아서 어떤 데는 닿고 어떤 데는 안 닿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가 이렇게 조금 벌어져도 괜찮아요.
1: 그러니까 아, 그냥 덮일 정도로만.
0: 네, 이렇게 조금 여유 있게 이렇게. 아, 그렇지 않으면 꺼낼 때 이렇게 뜨거운 김에서 손 다치고 하니까 예. 좀 여유 있게 이렇게
1: 여유 있게.
0: 항상 여유 있게 이렇게 좀 하세요. 됐습니다.
1: 이 우동면이 이미 익혀져 나온 거기 때문에 그렇죠?
0: 그렇죠. 뜨겁게만 덮이면 됩니다.
1: 자, 1분 30초.
0: 그리고 예? 우리 여기 있는 것 중에서 이 볶음면은 시간을 다투기 때문에 네. 이제 우동에다가 간을 줘야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거는 시판용 간장 코너에 가면 메밀 전용 간장 있어요. 그렇죠? 그거 그 간장이에요. 여러분들이 만들어 쓰기는 힘드시니까 네? 그런 간장 이용하시면 좋아요.
1: 선생님, 혹시 만약에 집에 메밀 전용 간장이 없으면 어떤 간장을 좀 대체하면
0: 될까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어려워져요.
1: 안 됩니다.
0: 간장만 가지고 안 되니까 예. 다시 육수도 조금 넣어야 되고 뭐 이런 것들.
1: 살짝 감칠맛 내면
0: 되네요. 그렇죠. 예. 자, 그다음에 네. 대기는 되는데 예. 맛있는 맛이.
1: 오늘 하는 거랑 조금 다를 수 있지만.
0: 네, 맛은 네, 간장 조금 넣고 예. 설탕 조금 넣고 하시면 돼.
1: 예.
0: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이거는 예. 이제 위에다가 이따가 놓을 거니까 네, 예. 올릴 거니까 이건 위에다 올릴 거니까 이것만 가지고 예. 불로 가서 시작을 할게요.
1: 자, 그럼 한번 조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한 볶음 우동을 만들어 볼 텐데요.
0: 여기 대패 목살을 네. 집어넣고요.
1: 네.
0: 오늘은 김치를 나중에 넣기 때문에 얘네들 잡냄새는 김치가 다 잡아줄 수 있어서 네. 그냥 이대로 놓고 불을 켜도록 할게요.
1: 이대로 놓고
0: 네. 센 불에서
1: 네. 센 불에서
0: 네. 센 불에서 이렇게 하시면서 이제 냄새 나는 거가 네. 어디서 나냐면 기름에서 나요.
1: 아, 그렇죠? 그래서 이런 느린내들이
0: 예, 지 몸에 있는 잡냄새를 제거하려면요. 여기서 나오는 기름, 녹은 예. 기름 팬에 그거를 닦아주면 기름을 냄새를 좀 잡을 수가 있어요.
1: 기름을 좀 팬을 주면
0: 네, 여기 지금 나죠? 냄새 아무것도 안 나요.
1: 예, 맞아요. 살짝 나요. 아, 요즘 뭐 제품들이 잘 나와서 되게 누린내가 많지는 않지만 혹시나 모를 예.
0: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냐면 고기를 그냥 구울 때는 예. 이렇게 종이 티슈를 한 두 장 정도 이렇게 접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이걸로 이렇게 닦으면서
1: 아 아무래도 이렇게. 기름 많이 나오긴 하죠.
0: 그렇죠. 기름 많이 나오죠. 이 기름 냄새 이 기름만 잡아줘도 예. 냄새를 잡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1: 맞아요. 적당한 양은 고소한 향도 주고
0: 네.
1: 굉장히 또 먹음직스럽게 해주지만 너무 많다 보면 향도 약간 이제 너무 과할 때도 있고 기름도 너무 느끼하고 아, 이렇게 잡아주면 되네요.
0: 이렇게 기름을 닦아서 움직이다 보면 예. 있죠, 이렇게?
1: 예. 맞아요.
0: 이렇게.
1: 선생님, 기름이 어느 정도만 남아있으면 되나요?
0: 고기가 네. 익기 시작하면 돼요, 고기가 이렇게. 자.
1: 그리고 기름이 너무 막 자작한 느낌이 아닐 정도로만.
0: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다 뺄 필요는 없으니까요. 예. 자.
1: 확실히 조금 기름을 네. 덜어내서 그런지 네. 우리가 좋아하는 그 돼지고기에 네, 이제 그 향이 남아 있어요. 먹음스러운.
0: 너무 정확해요. 근데 시청자분들은 예. 그거를 못 느껴서 어떡하나 하고 제가 걱정했는데 정확하게 얘기를 해 주시니까 괜찮아요.
1: 네. 그냥 자, 했다면 아마 기름이 아주 많았을 텐데 적당하네요, 네. 지금은.
0: 자, 이 정도 되면은요. 네. 이제 고기는 가장자리에 놓고요.
1: 네.
0: 자, 이제 불을 중불로 줄일게요. 중불로 줄이고 우리 김치 참기름 섞어 놓은 거 안에 네. 넣어주세요.
1: 이것도 가운데다가
0: 네, 가운데다가 이제 먼저 들어서 뜨거워진 건 가장자리
1: 네,
0: 연한 불에 있어도 되고 자, 센 불에서는 자, 이렇게 김치를 그러면 여기서도 어느 정도 볶을까요? 라고 예. 생각하잖아요.
1: 맞아요.
0: 근데 김치는 고기는 빨간 게 익으면 하얗게 되는데 김치는 색깔이 안 변하잖아요.
1: 맞아요. 이미 빨간데요.
0: 그렇죠. 자, 저는요. 어떻게 하냐면 예. 볶을 때는 이렇게 올려놓고 네. 이걸 이렇게 저어주면서 한 번씩 이렇게 만져보세요. 그럼 네. 아까보다 많이 뜨거워졌어요. 네. 이렇게 해서 뜨거워지면 볶아진 거 아니에요?

0: 아니겠어요?
1: 아,
0: 그렇죠.
1: 맞습니다.
0: 됐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이거 자 이제 이거는 네. 이렇게 섞어서 두 개는
1: 고기랑 같이 한번 섞어볼게요.
0: 네, 뜨거워졌으니까 고기도 뜨거울 때 이렇게 해서 섞어서.
1: 이 선생님께서 며칠 동안 이 팬을 활용하는 방법 많이 보여주셨어요.
0: 네.
1: 저희도 진짜 요리에 저희가 할 때 활용해 보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0: 그렇죠. 자 이제 골고루 섞이잖아요. 그러면
1: 예.
0: 또 이번에도 그냥 이렇게 해서 놓고 여기다가 면 좀 넣어주시겠어요? 면.
1: 면이요?
0: 삶은 면.
1: 저희가 아까 이 냉장면을
0: 예,
1: 전자레인지에 1분 반 정도 했어요.
0: 네, 전자레인지에서 따뜻하게 예. 덮여놓은 면을 자.
1: 게요.
0: 자 이렇게
1: 저희가 많은 분들은 이미 한번 익혀져 있는데도 한번 삶아내거든요.
0: 예.
1: 네, 오늘 삶지 않고 아주 간단하게
0: 예, 예. 물 먹으니까 자
1: 예.
0: 그리고 이제 얘가 풀어져야 되잖아요.
1: 네네.
0: 그래서 아까 우리 소스 만들어놨죠. 김치 국물하고 같이
1: 네.
0: 여기다가 부어주세요.
1: 아, 김치 국물 넣고 뭐
0: 예.
1: 별다른 재료 없어요.
0: 예.
1: 갖고 있는
0: 예.
1: 것들
0: 됐어요. 이렇게 그럼 이 국물이 증발하면서 불은 중불이잖아요.
1: 예.
0: 이렇게 되면 풀어져요. 이 수분이 들어갔으니까.
1: 맞아요.
0: 네. 자 이렇게 억지로 풀으면 끊어지니까
1: 예.
0: 가만히 놔두면 수분을 먹으면서 풀어져요.
1: 맞아요. 아. 그리고 이 맛있는 아까 기름 있잖아요.
0: 네.
1: 배피 목살에 기름
0: 네.
1: 기름으로도 잘 풀어지면서 그 맛있는 양념들이 잘 배는 것 같아요. 우동 면에
0: 예.
1: 물론 우동도 맛있지만 볶음 우동만큼 이제 맛있는 게 없어요.
0: 네.
1: 그렇죠.
0: 네.
1: 선생님도 예전부터 이 볶음 우동 좋아하셨어요?
0: 저는 국물보다
1: 예.
0: 이렇게 제 맛을 듬뿍 깊은 맛을 간직한 이렇게 볶은 거 국물이 예, 국이나 예 국이 나와도 건더기 위주로
1: 맞아요 저도예요
0: 먹어요 국물보다는
1: 뭐, 물론 국물 요리 때 국물 먹긴 하지만
0: 예.
1: 이렇게 우동이라든가
0: 예.
1: 이런 볶음으로 네. 같이 면을 해 먹는 것 땐 정말 그게 맛있더라고요 볶음이
0: 한쪽에는
1: 예.
0: 이렇게 젓가락을 쥐고 한쪽에는 이렇게 주걱을 들고 하면 이렇게 보세요.
1: 와, 이 방법이 있는지 몰랐어요,
0: 네.
1: 진짜로. 아니 정말 우리가 물에 삶지 않아도
0: 예.
1: 아주 그냥 탱글탱글하게
0: 네.
1: 맛있는 양념 쏙 먹으면서.
0: 자, 저 이제 불 끄고요. 2인분이에요.
1: 네.
0: 듬뿍 이렇게 양이 많은 젊은 사람들은 아마 두 개 해야지 1인분이 될 수 있을 정도로 맛이 아주 매력적이거든요.
1: 사실 우동은 왜 짬뽕, 볶음 짬뽕처럼 많이 해먹었는데 이렇게 김치로 해먹는 거 정말 새로워요.
0: 그리고
1: 입맛이 잘 맞을 것 같고요. 자, 저희들 아까 준비했던 재료도 한번 올려볼까요?
0: 네. 김가루도 이렇게
1: 예.
0: 뿌려주시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렇게 실파가
1: 네.
0: 없으시면 부추도 괜찮고요.
1: 아, 실파가 맞아요.
0: 정말 저기 되게 비싸서요.
1: 네.
0: 자 우동값보다 쪽파값이 더 비싸요.
1: 재료가 있으시면 활용하시고
0: 네, 예, 예.
1: 김치.
0: 이렇게 해서 넣으시고요.
1: 예.
0: 자 저는 이제 이대로 완성이 됐는데
1: 네.
0: 마음속으로는 여기다가 뭐 한 가지 더 넣으면 맛있겠는데라는 생각을 지금 계속 하면서 놨어요.
1: 이 정도로도 뭐 충분히 맛있을 것 같습니다. 자,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김치 볶음 우동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김치 볶음 우동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다진 김치에 참기름을 넣어 섞어줍니다. 우동면을 전자레인지에 1분 30초 동안 데워주세요. 우동면에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물기가 없이 삶아져서 양념이 더 잘 배요. 그런 다음 국수 잔국, 김치 국물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팬에 돼지고기를 넣은 뒤 키친타월로 기름을 닦으며 볶아주세요. 중불로 줄인 뒤 김치를 넣어 볶다가 우동면, 양념을 넣어 볶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김가루, 다진 쪽파, 깨소금을 얹으면 김치 볶음 우동이 완성됩니다.
1: 우리가 너무 좋아하는 애호박 나물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0: 네, 여기 지금 애호박 제철이죠.
1: 맞아요.
0: 정말. 네, 그다음에 지금 뭐 여기 전부 다 제철이에요. 양파, 마늘
1: 예.
0: 그리고 애호박 할 때는 새우죠?
1: 맞아요.
0: 네, 그리고 기름 조금 준비했습니다.
1: 맞습니다. 애호박 나물 하면 새우젓이 생각이 나는데요.
0: 네.
1: 오늘도 어김없이 등장을 했습니다.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애호박 나물 바로 시작해볼까요? 네.

0: 그럼 자, 에어박을 한번 손질해 봐야 될것 같은데요. 자, 이거 어떻게 손질하면 될까요,
1: 자,
0: 오늘은?
1: 이제 에어박 하면
0: 네.
1: 지금은 뭐 전도 부쳐 먹고
0: 맞아요.
1: 하잖아요.
0: 찌개도
1: 전
0: 끓여 먹고,
1: 찌개도
0: 예.
1: 끓여 먹고 하잖아요. 근데 나물은 젊은 사람들이 잘안 먹더라고요. 왜 그럼 물렁물렁 너무
0: 맞아요.
1: 물고.
0: 이름부터 나물이라고 하면 뭔가가 감히
1: 그쵸.
0: 먹을게요 하게 되는데.
1: 그래서 근데 오늘은 식감이 정말
0: 네.
1: 에어박의 식감이 정말 맛있는
0: 맞아요.
1: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먹고 싶은
0: 오.
1: 만큼 제가 조리를 할 텐데요.
0: 네.
1: 자, 에어박을 어머니들이 이렇게
0: 예.
1: 썰기 힘든데 왜 가늘게 썰으셨냐면
0: 예?
1: 잘 익지를 않아요.
0: 맞아요.
1: 조금만
0: 두꺼워요.
1: 식감은 조금만 시간 지나면 물러지고.
0: 맞아요.
1: 그래서
0: 맞아요.
1: 오늘은 그런 단점을 피해서 이렇게 아예 크게 썰어요. 이렇게
0: 아.
1: 마탕 가치로
0: 맞아요.
1: 이렇게
0: 맞아요. 이렇게.
1: 이렇게 반 썰어서 요
0: 예?
1: 길이의 반 정도로 이렇게 썰어 가시면 돼요.
0: 큼직큼직하게 써시네요.
1: 큼직큼직하게.
0: 예.
1: 그
0: 자,
1: 그래서
0: 이렇게 선생님께서 큼직큼직하게 손으로 주셨는데, 이렇게 분량을 준비해 주셨어요.
1: 그쵸. 이렇게
0: 네.
1: 해가지고요. 여기에다가
0: 네.
1: 그냥 하지 마시고 여기에다가
0: 네.
1: 소금을 조금만 이렇게 살살
0: 소금을 살짝 간이
1: 살살
0: 배도록.
1: 예 조금 이렇게
0: 근데 선생님, 살짝 조금 지금 고민이 되는 게, 아까 에어박을 우리 어머님께서 요리하실 때, 이렇게 써실 때도 조금 두껍게 썰어도 잘안 익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정말 더 두껍게
1: 더
0: 썰었어요.
1: 두껍게 썰었죠?
0: 예, 그래서 어떻게
1: 그래서
0: 익힐까
1: 어머니들
0: 궁금해요.
1: 같이처럼 냄비에다 하지 않고요.
0: 예.
1: 이거 이대로 전자레인지에서 익힐
0: 아,
1: 거예요.
0: 오늘도
1: 예.
0: 전자레인지를.
1: 그럼 향과 영향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색깔도 그렇고.
0: 그러면서 조금 더 익혀지나요?
1: 네.
0: 오.
1: 익는 게 이제 불에서 직접 따서
0: 네.
1: 익는 식감하고 좀 틀리죠.
0: 그리고 이것도 아까 배웠듯이 너무 탈탁이 하지 않는다.
1: 네. 한
0: 예.
1: 번만 알려 주시면 다 하네. 그죠?
0: 그러게요.
1: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여기가 좀 나와도 괜찮아요. 자,
0: 예.
1: 이렇게 풍성하게 해서
0: 네.
1: 자, 600g이라고 제가 했는데 이게 하나가 되게 한 300g 정도예요.
0: 네.
1: 그러면 했는데 700g이다. 그러면 7분 하시고요.
0: 네.
1: 100g에 1분 정도로 하시면 돼요.
0: 100g에 1분이니까 600g에 6분.
1: 네.
0: 자. 네, 6분. 자,
1: 자.
0: 이렇게 해서. 자, 그럼 이렇게 한번 에어박을 전자레인지 돌려놓은 후에 저희는 다른 과정을 한번 해볼게요. 이제 뭐 하면 될까요, 선생님?
1: 이제 채소부터
0: 예. 예.
1: 볶도록 할게요. 자.
0: 아, 기름을 내는 것 같은데요, 지금 뭔가 분위기가.
1: 맞아요.
0: 올리브 오일 있는 거 보니까.
1: 근데 이제 에어박은
0: 네.
1: 향이 되게 부드러운 향이라 무민 이 포도씨유를 제가 쓰고
0: 오.
1: 있어요. 올리브는 향이 강하고,
0: 맞아요.
1: 예. 그래서 이렇게 역시
0: 예.
1: 후라이팬에는 불을 달구지 않고요.
0: 불을 켜지 않은
1: 그리고
0: 상황이에요?
1: 예. 거기에다가 자, 파 이렇게
0: 어제 마늘 기름을 내는 줄
1: 대파.
0: 알았는데.
1: 아니요. 이게 전부 향신료까지 다 넣어서 이렇게 마늘 넣고 그냥 한꺼번에 하셔도 돼요.
0: 양파까지요?
1: 양파까지요. 대신
0: 우와.
1: 이렇게 하실 때
0: 예.
1: 중요한 건 소금을 여기 소금간을 조금 해주셔야 돼요.
0: 소금 간을.
1: 예, 소금 조금 해주시면
0: 예.
1: 네.
0: 아니, 사실은 원래 이렇게 요리를 할 때는 그냥 마늘 기름을 먼저 내서 하는데 양파까지 이렇게 들어갈 줄은
1: 예,
0: 몰랐어요. 대파도
1: 괜찮습니다.
0: 들어가고.
1: 예, 향이 더
0: 예.
1: 잘 나와요. 예.
0: 아, 맛있는 향채소의 향을 한 번에 쭉 뽑아내시려고.
1: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달구어지면은 역시 중불에서
0: 네.
1: 하도록 할게요. 자,
0: 자, 지금 불을 제일 세게 했죠?
1: 네. 조금 이렇게 찌직찌직하고
0: 네.
1: 달구어진 소리가 나면은 불 중불로 해서 하겠습니다.
0: 오. 사실은 저희가 만드는 오늘 에어박 나물 정말 많이 먹는 국민 반찬이에요.
1: 그럼요.
0: 근데 이제 맛있게 먹어본 경험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걸 맛있게 먹는 게 중요하거든요. 맛 내기도 쉽지 않아요, 근데.
1: 그래서 아이들을 대상으로
0: 예.
1: 왜 호박나물을 안 먹나,
0: 네.
1: 호박전을 안 먹나, 왜 가지전을 안 먹나
0: 맞아요.
1: 했더니 씹을 게 없어요. 너무
0: 맞아요.
1: 물렁물렁해요.
0: 맞아요. 뭔가
1: 예.
0: 물컹거리고, 물론 좋아하시는 분도 있지만,
1: 네.
0: 그게 너무 첫 기억에 그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해요.
1: 그래서
0: 예.
1: 오늘은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그러면 약간 씹는 맛이 있으면
0: 네.
1: 좋아하겠구나 싶어서 오늘은 씹는 맛을 살려서 제가 크게 썰어서
0: 네.
1: 익히기 위해서
0: 준비해 줬죠. 자, 이렇게 큼직큼직하게 네. 저희가 네. 6분 정도 전자레인지에
1: 색깔 그대로 있죠.
0: 예. 네. 색깔 그대로고 네. 오히려 더 예뻐졌고요. 네. 촉촉하게 안쪽까지 조금 익은 것 같아요.
1: 익었어요. 한 제 생각에 네. 이거 한 60% 정도밖에 안 익었어요.
0: 그리고 사실 이 60%를 팬에서 익히려고 생각하면 시간이 꽤 걸리거든요.
1: 그럼요. 그리고 골고루 안 익고 껍질만 익잖아요. 네. 그러니까 전자레인지는 가운데부터 익으니까. 자, 그럼 여기에다가 저 에어박 넣어주세요.
0: 에어박이요. 자, 양파가 제일 여기서 두꺼운데 양파가 네. 조금 투명하게 변했을 때

0: 이때 60% 익은
1: 여기 국물까지 다 넣을게요. 네. 자, 이렇게 넣으시고 여기 애호박 네. 있는 쪽에다가 새우젓 하고
0: 저희가 좀 다졌죠?
1: 네.
0: 애호박 있는 쪽에 네. 이 새우젓. 네. 사실은 이 새우젓으로 맛을 내면 네. 확실히 약간 고급져요.
1: 고급지죠? 네.
0: 그리고, 감칠맛과.
1: 네. 그리고 거기에 네. 맑은 총장 간장인데 이렇게 네. 맑은 게 있어요.
0: 예. 네. 이거 뭐예요? 네.
1: 간장인데 색깔이 없는 간장인데
0: 간장. 네.
1: 그다음에 여기 후춧가루 조금 넣어주시겠어요? 자.
0: 아무래도 색감을 위해서 맑은 장 썼어요.
1: 네. 해서 이것도 여기서 네. 확 젓지 마시고요. 네. 그냥 여러분들이 막 급해서 젓는다고 얘가 빨리 익는 게 아니에요.
0: 맞아요.
1: 그러니까 좀 이렇게 조금 놔두었다가 젓고 해서 몇 프로만 익히시냐면
0: 네.
1: 한 80%? 아니면 85% 정도만 익히세요.
0: 나머지 20%는 어디서 네. 익혀요, 그러면?
1: 그래서 제가 예. 저기 용기, 밀폐 용기를 하나 준비를 했거든요.
0: 아, 예. 지금 그러면 이제 몇 퍼센트 익은 거예요, 지금은?
1: 지금 조금 더 익었으면 좋겠어요.
0: 조금 더 익혀볼까요, 예. 조금, 그러면?
1: 네.
0: 자. 젓가락을 찔렀을 때 이제 쑥 들어가긴 해야 되죠?
1: 아니요, 자꾸 쑥 들어가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면 아이들이 안 먹어요, 무르다고.
0: 자. 아, 오늘이 너무 무른 애호박이 아니라.
1: 네, 네. 자기 열로 익어야죠. 자기 열로 이렇게.
0: 아, 여열로?
1: 예, 여열로. 이렇게 아. 됐어요. 이제 거의 다 됐어요.
0: 자, 그러면 예, 예. 밀폐 용기 한번 담아볼게요. 네. 진짜 향 너무 먹음직스러워요. 저는 애호박을 좋아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1: 향도 좋지만 예. 색감도 네. 그대로 다 있잖아요. 이렇게 세 개 살아있으면 애호박이 가지는 영양소를 그대로 다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0: 저희가 평소에 애호박 나물 할 때랑 좀 달라요. 오늘은 조금 두껍게 썰리기도 했고 그리고 많이 익히지 않았어요.
1: 자, 여기 깨 좀 뿌려주시겠어요? 중간중간.
0: 중간.
1: 깨 좀 뿌리고.
0: 예. 예.
1: 그리고 제가 잊어버렸는데 참기름 조금 넣어주실래요?
0: 중간중간.
1: 넣고 여기다 나머지 네. 잊어버렸어요. 됐습니다. 이제. 자.
0: 네. 정말 먹음직스럽네요. 아, 그리고 양파도 너무 숨이 죽지 않아서 네. 부들부들하지만 씹는 식감이 있겠어요. 네. 촉촉하게.
1: 단맛을
0: 맞아요.
1: 더 호박의 애호박의 단맛을 이 양파 단맛하고 또 네. 다른 단맛이에요.
0: 맞아요. 이 양파가 이런 식으로 조리를 해주면 그 매운맛, 네. 그 알싸한 맛은 없어지고 오히려 단맛 나면서 부들부들하게, 그렇죠?
1: 자, 여기에 제 맞죠?
0: 예, 맞아. 괜찮나요, 선생님?
1: 네, 네, 됐습니다. 이대로.
0: 예.
1: 뚜껑 정말 중요한 겁니다.
0: 이렇게, 자 이렇게 지금 저 여기 이렇게 이제 김이 서리는데 네. 이 상태로 두는 게 맞나요?
1: 네 이대로 예. 완전히 식은 다음에 예. 냉장고에다 넣어놓고
0: 예.
1: 일주일 정도 잡수셔도 돼요. 제가 미리 식은해서
0: 예.
1: 가져온 게 있는데
0: 맞아요.
1: 보도록 하죠.
0: 이야 선생님 오히려 더 약간 생기가 있으면서 정말 왜 갖고 있는
1: 이건 아직 센 것 같은지만 이건 익어서 부드러워지.
0: 그러게요. 굉장히 촉촉해 보이는데 이거 한번 이제 옮겨 담아볼까요? 이거 그냥 밥에 얹어가지고 쏙쏙 비벼 먹어도 맛있을 것 같고. 네,
1: 차갑게 드세요. 예. 이거는 차가워서 더 맛있어요.
0: 우와 진짜 우와. 아니 이 애호박 나물 진짜 맛있게 하나 있으면 열 반찬 안 부러워요. 고기 반찬 안 부러워요. 아니 또 씹을 게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선생님. 네. 큼지막해서.
1: 그리고 일단 색깔도 너무 이쁘잖아요, 그렇죠? 네.
0: 이 새우젓이 중간중간 들어가서 또 굉장히 먹음직스럽게 보여요. 근데 확실히 원래 이렇게 반찬을 해두면 애호박이 이렇게 많이 풀어지고 흐물흐물해지거든요. 정말 모양을 딱 잡고 있네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애호박 나물이 완성됐습니다.

0: 애호박나무를 요약해보겠습니다. 우선 애호박은 꼭지를 제거한 뒤 반 갈라 큼직하게 빚어 썰고 소금을 뿌려줍니다. 손질한 애호박은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에 6분 정도 익혀주세요. 애호박에 랩을 씌워 전자레인지에 돌리면 색감과 향은 살면서 속까지 잘 익어요. 팬에 포도씨유, 어슷선 대파, 편썬 마늘, 채썬 양파, 소금을 넣은 뒤 센 불에 볶아줍니다. 중불로 줄인 뒤 애호박, 새우젓, 맑은 국간장, 후춧가루를 넣어 볶아주세요. 애호박 나물에 깨소금, 참기름을 뿌리고 밀폐용기에 담아줍니다. 그런 다음 남은 깨소금을 뿌린 뒤 뚜껑을 덮어 식혀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기 좋게 담으면 애호박 나물이 완성됩니다. 매일매일 먹어도 질리지 않는 최경숙의 황금 조합 레시피. 고등어 비린내 없애는 황금 재료들 총출동. 피리릭 볶아 고슬고슬한 식감을 살린 통조림 고등어 볶음밥부터 고소한 멸치와 아삭한 피망이 만나면 밥 한 그릇 순삭. 영양의 균형과 맛의 조화가 잘 어우러진 지리멸 피망 볶음까지. 한식을 사랑하는 집밥의 대가 최경숙의 꿀팁 가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최우비 찰떡 광입니다.
2: 안녕하세요. 최경숙입니다.
1: 네. 선생님, 이 통조림 참치 볶음밥은 수없이 많이 맛을 봤는데요. 자, 고등어를 이용한 것도 처음이에요. 자, 재료를 먼저 살펴볼까요?
2: 그래서 고등어랑 네. 김치를 조금 준비를 했어요.
1: 네.
2: 그리고 이제 오늘은 이것만 해놓으면 볶음밥은 언제든지 이거 없이도 할 수 있는
1: 네.
2: 두 가지를 합한 볶음밥을 알려드리려고 준비했습니다.
1: 재료들이 굉장히 또 어렵지 않고 손쉽게 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 그럼요. 냉장고에 있는 재료들.
1: 네. 자, 그럼 맛있게 한번 준비를 해볼까요? 통조림 고등어의 맛의 대변신. 지금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선생님. 통조림 고등어 볶음밥 본격적으로 만들어 볼 텐데 이거 통조림 고등어잖아요.
2: 네.
1: 좀 많은 분들이 통조림 꽁치는 많이 드시는데 통조림 고등어는 어떻게 이제 요리를 해야 되나 고민할 때가 많아요.
2: 여름철에 사실 이런 기름진 생선은 잘 사게 되지가 않아요.
1: 손질이 번거롭기 때문에. 네.
2: 그래서 오늘은 이 통조림을 가져가는데요.
1: 네.
2: 김치
1: 네.
2: 좀 넣으시고요. 김치에다가 자, 그다음에 오늘 고춧가루, 고등어기 때문에
1: 예.
2: 제가 고춧가루 조금
1: 네.
2: 더 넣고요. 그다음에 마늘도.
1: 마늘도 넣고요.
2: 그리고 이 사람들은 참기름은 고소한 맛에만 쓰는 줄 아는데
1: 네.
2: 참기름을 하면 잡냄새도 없앨 수가 있어요.
1: 아, 잡내나 비린내를 또 네. 잡아줄
2: 네.
1: 수 있다고요.
2: 네. 그래서 자 여기에다가
1: 네.
2: 참기름 좀 넣으시고요. 자, 됐거든요. 자, 이렇게. 그러면.
1: 이렇게 조물조물하게.
2: 네. 잘 섞은 다음에, 자, 여기에다가, 이거.
1: 이게
2: 통조림이
1: 뭔가요?
2: 있던 국물이에요.
1: 아, 통조림이 있던?
2: 네. 다 넣지 마시고요. 반컵 정도 이렇게.
1: 굉장히 또 고소한 맛이 있겠어요.
2: 네.
1: 그쵸?
2: 네. 깊은 맛이 있어서,
1: 예.
2: 육수 같은 역할을
1: 맞아,
2: 했으니까는요.
1: 맞아. 버리지 말고.
2: 네, 네.
1: 자, 이게 한, 양이 얼마큼 됐죠?
2: 반컵. 정도 됐어요.
1: 정도.
2: 예, 예. 자, 이렇게 해서 준비를 해 놓으시고요.
1: 네.
2: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볶음밥이잖아요.
1: 네.
2: 그래서 이 기름 요거 가지고
1: 예?
2: 전혀 뭉치지 않는 바슬바슬한 볶음밥 하는 거를 먼저 가르쳐 드리려고 해요.
1: 보슬보슬하게 먹을
2: 예.
1: 수 있는.
2: 예.
1: 자, 그럼 한번 가볼까요?
2: 그래서 우선
1: 네.
2: 여기 기름 요기 준비했고요.
1: 네.
2: 저기 밥 좀 주시겠어요?
1: 저...
2: 밥이 어때요? 뜨겁죠?
1: 뜨거워요.
2: 예, 뜨거운 밥에다가 여기 달걀.
1: 네.
2: 자, 흰자 노른자를.
1: 아니, 원래 볶음밥에 달걀 들어갈 때는 맨 마지막에
2: 맨,
1: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2: 그쵸? 근데 오늘은 그렇게 안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1: 밥이?
2: 여기다가, 예. 자, 넣어서.
1: 예.
2: 젓도록 할게요.
1: 네. 자. 진짜로요? 아, 사실은 이런 과정 볶음밥에서 처음 봤기 때문에.

0: 예, 다이기는 뭐 스크램블해서 올리거나 다이기 후라이를 해서 올리거나 하는데
1: 여기서 밥이 예. 엉켜 붙지 않도록 이렇게 달걀 물에 이렇게 골고루 되게.
0: 근데 지금 밥 색깔이 너무 예쁘네요.
1: 그렇죠. 그냥. 그리고 한편으로는 마음이 놓이죠. 달걀 밥 하나하나를 달걀이 이렇게 감싸고 있어요.
0: 그렇게 코팅이 된 것 같지.
1: 예. 맞아요. 코팅이 돼 있어요. 이렇게.
0: 고소할
1: 자,
0: 것 같긴
1: 이거를
0: 한데.
1: 이제 너무 센 불을 해서 하지 네. 말고 중불 정도에서 네? 익혀가면. 고슬고슬고슬 떨어지죠. 하나하나 코팅해서 자 이제 부르르 갈까요?
0: 네. 자 그럼 한번 조리해볼게요.
1: 이번에는 네. 자 불을 켜고 기름을 넣고 네. 기름이 조금 달궈져야 돼요.
0: 좀 달궈진 상태에서. 예.
1: 자 한번 넣어볼까요?
0: 예. 오늘도 불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1: 자 이제는 조금.
0: 예.
1: 소리 나죠?
0: 네,
1: 이렇게
0: 소리가,
1: 됐죠?
0: 예, 네. 아주
1: 자, 그러면
0: 예.
1: 그럼 이걸 넣기 전에
0: 네.
1: 자, 이걸 넣기 전에 불을 조금 줄이셔야 돼요. 이렇게 센 불에다가 바로 넣잖아요. 그러면 네. 이게 떨어지지가 않아요.
0: 아, 나달나달.
1: 자, 해서 이렇게.
0: 자. 불이 어느 정도 올라오면 확인하신 후 불의 색을 살짝 줄여 줍니다.
1: 해서 이제 네. 여기서 이렇게 볶아갈 거예요.
0: 자, 이제 고슬고슬하게 갈 네. 거예요.
1: 자, 불 줄인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0: 불 줄인 거 기억해 주시고요.
1: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 테레비에서 중국 노련한 셰프들이 하듯이 네, 네. 이거를 가지고 이렇게 치면은 네. 안 돼요.
0: 엉망되죠, 정말.
1: 엉망돼. 그러니까 예. 반드시 이렇게 놓고요. 고무주걱 두 개를 가지고 예. 이렇게.
0: 고슬고슬하게 예. 이렇게 썰어주듯이 예. 이렇게 잘잘하게 예.
1: 그렇게 해서 달걀이 익으면서 하나하나 우와. 떨어지게 이렇게
0: 저는 사실 부침개처럼 이렇게 엉길 줄 알았는데
1: 예. 떨어지죠.
0: 정말 나달나달하게 돼 있고 예. 그 무엇보다 정말 대박인 게 왜 카레가루 부친 것처럼 색이 예쁘게 노랗게
1: 그렇게 되죠. 그리고 예. 이렇게 밥알이 하나하나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네. 이제 이것도 이렇게 한쪽에다 내놓고 하셔도 되고요.
0: 네.
1: 자.
0: 저희가 늘 했듯이 팬 사용 방법입니다.
1: 네. 네. 이렇게 한쪽에다가 이렇게 놓으시고, 네. 여기에다가 그것 좀 부어주세요. 김치.
0: 자, 저희가. 통조림 국물과 네. 김치를 넣은.
1: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이 국물이 다 들어가면 어떡하겠어요.
0: 너무 찔쩍찔쩍해질 것 같아요.
1: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김치를 익혀가면서 이렇게 조리는 거예요. 그러면. 선생님, 밥, 이거를, 예. 밥을 내놓고 하면 되지. 왜 꼭 그렇게 하세요? 그러면, 예. 밥을 내놓잖아요. 그럼 밥이 너무 식어요.
0: 그렇겠네요, 또.
1: 그래서 큰 후라이팬에다가 이렇게.
0: 설거지 거리도 생기고.
1: 예, 이렇게 해서, 그래서 예. 이 정도 해도요, 고등어 여기 살이 약간 수분이 없어서 괜찮아요. 여기다 넣어주시겠어요?
0: 자, 이제, 어느 정도 국물이 다 익혀졌을 때, 네. 고등어를 넣어볼게요. 예.
1: 자, 해서 이거 너무 크니까 네. 여기서 이렇게 살살 부숴가면서 따뜻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이렇게.
0: 진짜로 사실 고등어는 조림으로만 많이 먹었지. 아니면 구이로도 먹고 이렇게 볶음밥으로 먹는 거는 좀 새로워요, 선생님 진짜.
1: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 고등어를 구이를 하거나 조림을 예? 하거나 일단은 저희들의 손에 올 때까지 고등어가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지만 통조림은 받은 바닷가에 같이 통조림 공장들이 있어요. 예? 그래서 사는 거 잡아서 바로 통조림으로 하기 때문에 예. 정말 좋은 우리 몸에 좋은 통조림입니다.
0: 사실은 이제 많은 분들이 체육에서도 볶음밥을 굉장히 많이 했었기 때문에 어떤 볶음밥을 해먹어야 좀 새롭고 맛있고 건강까지 생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하시는데 오늘 볶음밥이 최고인 것 같아요.
1: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예. 지금 국물이 있잖아요.
0: 예?
1: 이거를 다 졸일 수는 없어요.
0: 맞아요.
1: 그렇지만 이 밥을 달걀이 코팅하고 있기 때문에
0: 예?
1: 이때 같이 섞어도 밥이 질어지지 않아요.
0: 이 예. 코팅이 돼 있기 때문에.
1: 네. 자 이렇게 해서 예. 이제는 강한 불로 해가지고 이렇게 섞어도록 할게요.
0: 진짜 선생님 그냥 흰밥 위에 올려 먹어도 맛있을 것 같은데.
1: 예. 흰밥에 올려 먹어도 맛있어요.
0: 근데 이 고등어가 주는 이 감칠맛과 이 뭐라 해야 되지? 풍미라고 해야 되나?
1: 예.
0: 그 땡기는 맛? 맛.
1: 예, 깊은 맛.
0: 깊은 맛.
1: 예. 예.
0: 예. 깊은 맛은 정말 따라갈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래서 우리가 고등어를 정말 좋아하는 것 같아요.
1: 그래서 김치하고 네. 고등어만 좀 줄여.

0: 넣으시면 네. 언제든지 하실 수가 있어요.
1: 네.
0: 자, 이제 담아보도록 할게요.
1: 야, 진짜 먹음직스러운 향이 그냥. 어, 이야. 우와, 선생님 진짜 나달나다 진짜. 자, 아주 먹음직스럽게.
0: 이렇게 놓고요.
1: 영양식이에요, 영양식. 어, 진짜 시식이 있었으면 너무 좋았을 것 같아요.
0: 저도.
1: 우와, 이 향이 너무 좋은데, 고등어의 향. 맛있는 냄새. 자,
0: 이렇게 놓으시고요. 집이야. 그리고 지금 여기 레몬이 네. 준비되어 있어요.
1: 레몬은 근데, 어떻게 사용하시나요?
0: 레몬을 거신데요? 여기에다가 식초를 조금 네. 뿌리면 걱정했던 조금 잡냄새 네. 그런 것들을 완전히 해서 새로운 맛이 돼요. 그런데 이제 식초보다는 레몬이 우리 몸에 더 건강함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1: 향긋하기도 하고요.
0: 네. 그래서 제가 레몬을 이렇게 해서
1: 레몬즙이
0: 여기다가 이렇게
1: 또 레몬즙만 따로 이렇게 있는 거 파시더라고요.
0: 근데 될 수 있으면 예. 이렇게 직접 짜서 드실 수 있는 게 좋죠.
1: 그래요. 또 레몬을 구입하실 일이 있다면 네. 함께 사용해보세요.
0: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한쪽은 놔두고요. 네. 그리고 깻잎 이렇게 썰어서
1: 잘 어울릴 것 같네요. 와, 정말 자 고등어 통조림의 대변신이에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통조림 고등어 볶음밥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통조림 고등어 볶음밥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다진 김치에 고춧가루, 다진 마늘, 참기름, 고등어 국물을 넣어 섞어줍니다. 뜨거운 밥에 달걀, 달걀 노른자를 섞어주세요. 팬에 식용유를 둘러 충분히 달군 뒤 달걀 섞은 밥을 넣어 중불에 볶아줍니다. 팬 가장자리에 김치 양념을 넣어 졸인 뒤 고등어를 넣어 볶다가 밥과 함께 볶아주세요. 이렇게 양념을 따로 졸이면 밥이 질척해지지 않아요. 그런 다음 그릇에 통조림 고등어 볶음밥을 담아줍니다. 마지막으로 레몬즙을 뿌린 뒤 레몬, 깻잎채를 올리면 통조림 고등어 볶음밥이 완성됩니다.
1: 선생님, 이 멸치볶음은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데요. 자, 그만큼 익숙하고 맛있는 반찬이에요. 자, 지리멸 피망볶음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0: 네. 오늘은 지리멸을 피만하고 같이 먹는데 정말 이질감 있잖아요. 이거는 작고 딱딱하고 이거는 크고마스하고
1: 예. 맞아요, 맞아요. 네. 그리고 보면 지리멸 있고 피망 있고 여기는 다진 마늘 있어요.
0: 네.
1: 그 밖의 재료들은 우리가 늘 집에 있는
0: 것들이죠. 네.
1: 자, 멸치 하나로 입맛에 딱 맞는 칼슘 영양 반찬을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오늘 요리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저는 예전에 안 좋아했지만 이제는 좋아하는 이 지리멸.
0: 네.
1: 예? 너무나 맛있죠. 아주 그냥 씹는 식감도 좋고. 자, 이건 어떤 지리멸인가요, 선생님?
0: 지리멸은 예. 우리가 똑같은 양의 멸치? 네. 라고 하지만 작을수록 다시국물이 빨리 빠지면서
1: 네.
0: 이게 칼슘, 뼈도 가늘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래서 훨씬 섭취율이 높아요. 그래서
1: 아이들, 좋고.
0: 네, 아이들 키우는 집에는 그냥 항상 똑같은 멸치
1: 네.
0: 하지 마시고 이렇게 멸치 크기를 바꿔보시면 요리도 네. 재밌어집니다.
1: 맞아요.
0: 그래서 오늘 지리멸 준비했고요.
1: 이거 어떻게 손질하신 거예요?
0: 이거는 그냥 파는 거를 이렇게 뭐가 있나만 한 번씩
1: 네.
0: 보시면 돼요. 자, 이대로 그냥 밑손질 없이
1: 네?
0: 그냥 볶도록 하겠습니다.
1: 자, 이렇게 준비해 놨고요.
0: 네.
1: 자,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멸치랑 반찬할 때 많은 분들이 꽈리고추를 많이 사용하시는데
0: 네.
1: 오늘은 피망을 이용하셨어요.
0: 예. 네. 오늘 이렇게 피망을 하는데요.
1: 네.
0: 피망이
1: 네.
0: 상당히 비싸더라고요.
1: 아주 가격대가 있을 때도 있고 또 경제적일 때도 있고 한데.
0: 근데 저도 전 사실 피망을
1: 네.
0: 매운 걸 싫어해서 피망을
1: 네.
0: 하지만은 여름철에 과일보다도 더 맛있는 게 피망이 아삭아삭 씹히는 맛이에요.
1: 그 특유의 향도 있고요. 우리가 네. 좋아하는. 네.
0: 그래서 이제 피망을 하는데 이렇게 잘라서 네. 옆에 이것도 버리지 말고 집에서 먹을 거니까 그냥 네. 이렇게 다 쓰세요. 이렇게 다 잘라서 네. 옆구리도
1: 예? 아, 버리지 말고 네, 우리가 물론 방송에서 할 때는 이게 위쪽을 좀 안 쓸 수도 있지만 예. 다 활용은 하지만
0: 그럼요.
1: 그래도
0: 저희는 가족 요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진짜 집에서 하듯이 한번
0: 네,
1: 또
0: 예. 네. 이렇게 썰어주시고요.
1: 예. 저도 물론 이 파프리카도 좋아하지만 파프리카는 뭔가 새콤하고 상큼한 맛이 더 많이 나잖아요.
0: 네.
1: 이 피망은 그 특유의 그 알싸한 아주 약간의 그 향도 좋아하는 네. 것 같아요, 저는.
0: 그래, 네. 그래서 이렇게 파프리카도 지금 이렇게 놓고 썰으면 미끄러워서 잘 안 썰리니까는요. 네. 이렇게 뒤집어서 놓고 이렇게 썰으시는데 네. 오늘 제가 피망이지만 이렇게 비슷한 네. 오이맛 고추?
1: 아, 오이맛 고추. 네. 고추. 자, 오이고추.
0: 근데 그걸로 볶으면 네. 2, 3일밖에 먹을 수가 없어요.
1: 네. 그러면 사실 이제 꽈리고추, 오이고추도 가능하지만 오늘 피망을 쓰신 이유는?
0: 오래 보관은 밑반찬으로요.
1: 이유가 있으셨네요.
0: 지금 이렇게 해서 네. 이것도 이렇게 싱싱하지만 네? 얼음물 좀 주시겠어요?
1: 네. 자, 얼음물 준비했어요.
0: 제가 이걸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네. 탈수기에다가 집어넣고 여기 있는 얼음물을 이렇게 네. 떠서 여기다 넣어서 이 얼음물에서 넣으면 왜 야채는 도로 살아나잖아요.
1: 예.
0: 그렇게 살아나게 살린 다음에 볶으면 일주일이 돼도 아삭거려요.
1: 아 먼저 이렇게 조금 네. 아삭아삭하게 물을 올린 후에 네네. 볶으면 네. 더 오래 간다는 거죠.
0: 여기다가 이렇게 먼저 예. 피망을 썰어서 두시고 네. 그리고 조리를 시작하시면 돼요.
1: 자, 몇 분 정도 두면 될까요, 이 상태로?
0: 글쎄요. 오늘은 싱싱해서
1: 맞아요.
0: 예, 뭐 바로 뭐 한 5분만 건지셔도 돼요.
1: 자, 피망 상태에 따라서 조금 숨이 죽었거나 뭔가 처져 있으면 조금 시간을 두고 두시면 되고 뭐 신선하면 금방 꺼내도 됩니다.
0: 그쵸,
1: 지금 굉장히 아삭아삭한 상태예요.
0: 네. 이렇게 보면 뚝 부러지게 아삭아삭해서 네.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물기를 받쳐야 되는데 네.
1: 거기다 다시 부을까요?
0: 받쳐야 되는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그냥 물 빠질 때까지 두세요. 그러면 네. 정말 한두 시간은 둬야 돼요. 그래서 네. 오늘 제가 야채 탈수기에 넣고
1: 네, 채소 탈수기에 넣고
0: 네.
1: 아무래도 이 볶음은 수분이 얼마나 들어있냐가 중요하잖아요.
0: 그렇죠.
1: 수분이 없이 먹어야 좀 더 맛있거든요.
0: 이거 조금 돌려주시면
1: 네, 제가 돌려볼게요. 자, 탈수기
0: 가만히
1: 자, 빨리 올릴게요.
0: 아, 됐어요.
1: 자, 완벽하게
0: 됐습니다.
1: 볶음 요리는 수분이 없어야 돼요.
0: 보세요, 물 빠진 거 보세요. 자. 여기
1: 자, 물도 많이 빠졌고, 네. 자, 아주 그냥 뽀송뽀송합니다. 자, 아삭아삭하게.
0: 이제 불을 가서 예. 조리해보도록 할게요.
1: 자, 이렇게 받쳐놓고 가볼게요.
0: 이제 시작을 해볼게요. 네. 자, 여기에다가 참기름.
1: 불 켜지 않은 상태에서.
0: 네, 참기름 먼저 넣으시고요. 네. 그 다음에 일단 마늘편 좀 주시겠어요?
1: 마늘편이요.
0: 네.
1: 자.
0: 넣어서 정말 적은 양의 기름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기름을 다 묻힌 다음에
1: 아 저희가 이번 한 주 동안 늘 그랬듯이 네. 먼저 재료에다가
0: 그런 다음 예 그렇지 않으면 이 적은 양 가지고 볶을 수가 없어요.
1: 맞아요. 타버리기만 하고 정신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지금 참기름의 고소함과 그 마늘의 우리가 좋아하는 향이 잘 어우러져서 네. 거품이 막 일면서
0: 네 이게 이제 참기름이 뜨거워지고 있다는 네. 표현이에요. 네. 열 받았다는. 자, 이렇게.
1: 신호를 보내고 있죠.
0: 네, 자. 해서, 마늘이 생나기까지 기다리지 마시고요. 네. 그냥 이렇게 바글바글바글 거품이 나면 여기에다가 지리멸 넣을게요.
1: 자, 지리멸.
0: 정말 이때 불 조정 잘 하셔야 돼요.
1: 이때 어떻게 하나요? 지리멸 들어가고 나서?
0: 중불이요. 중불. 절대로 센 불에서 하면요. 1분도 못 돼서 얘가 벌써
1: 맞아.
0: 마르기 시작하고 타기 시작해요. 그거보다는 중불. 불 조정을 좀 못 해서 약불이 됐다고 해요. 그러면 2분 더 걸리겠죠?
1: 예.
0: 그럼 어떤 게 더 맛있게 됐냐면
1: 예.
0: 2분 걸린 게 더 맛있어요.
1: 예.
0: 그래서 이렇게 볶으시는데 이때 이렇게 해놓고 뭐를 네. 준비하시냐면
1: 네?
0: 자, 거기
1: 맛술 네. 그다음에 메밀간장 그다음에
0: 그거는 매실액.
1: 매실액.
0: 매실액 꼭 들어가야지 돼요.
1: 네. 아. 아주 간단해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네. 이거 그대로 들어가나요?
0: 네. 이걸 가상자리에다가 놓고
1: 네.
0: 가운데 불 강한 데에다가 피망을 넣도록
1: 합니다. 이제 피망을 가운데 넣어볼게요. 제가 물기를 쫙 뺀 그리고 얼음물에 들어가서 더욱더 아삭해진 피망을 넣었습니다.
0: 자, 피망을 넣고요. 피망 네. 위에 사실 이거는 멸치는 바닥 거라 지 간이 조금 있어요.
1: 맞아요.
0: 그래서 피망에만 이렇게 살짝
1: 피망에만 살짝
0: 네, 소금을 조금 뿌려가지고요. 네. 자
1: 살짝 밑간을 해줄게요.
0: 불은
1: 네.
0: 중불에다 하셔야 됩니다. 절대로 싸면 안 돼요.
1: 네.
0: 강한 불에는 안 돼요.

0: 양념에 뭐 네. 대단한 게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뭔가 달큰하면서도 우리가 정말 생각하는.
1: 그렇죠?
0: 예.
1: 자, 다 됐습니다. 예.
0: 벌써 다 된 거예요?
1: 네.
0: 이거 잠시만요. 옮겨 담아볼게요. 이거 완성이 된 거 아닌가 봐요, 지금?
1: 예, 이제 이거를 예. 될 수 있으면 빨리.
0: 밭에.
1: 예. 넓은 데 펼쳐서 예. 열을 예. 날려주시는 게 중요해요. 자, 예. 이렇게 해서 두고, 그리고 여기 위에서, 위에서.
0: 저 이 말씀 안 하셨으면 아까처럼 그 밀폐 용기에 넣고 또 닫을 뻔했어요. 자. 그럼 안 되는 거죠?
1: 예.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네. 선풍기 밑에나 가져가서 네. 이걸 빨리 날려주시면
0: 자,
1: 돼요.
0: 어느 정도 이렇게 두면 될까요?
1: 완전히 식을 때까지.
0: 완전히 식을 때까지 둔 다음에 네. 냉장 보관하면 되는 거예요?
1: 네, 이제 제가
0: 네, 잠시만요.
1: 한 4, 5일 전에 네. 해놨던 거예요, 이거는.
0: 자, 비교해볼게요.
1: 이거 보세요, 이렇게 녹색이.
0: 선생님, 살아있죠? 4, 5일 전인데도 네. 아직도 피망이 식감이 살아있을 것 같아요, 아삭아삭하게.
1: 네. 그리고 물이 하나도 없죠?
0: 어, 그러게요, 진짜로.
1: 그렇죠. 근데 비교를 해보면 얘는 작고 얘는 커졌잖아요.
0: 어, 그러게요.
1: 그렇죠. 여기서 살짝 생기는 조그만 물을 얘가 먹어서 굉장히 맛있어졌어요.
0: 아, 맛있는 국물이 또 먹어서.
1: 예, 그래서 예. 만들어서 잡숴보시면 뜨거울 이때 맛하고 예. 일주일 후에 먹으면 다 맛이 조금씩 틀려요.
0: 와. 자,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맛있게 아주 차게 해둔 지림의 평범볶음 한번 옮겨 담아볼게요. 예. 원래 한 4, 5일 정도 지나면 여기에 뭐 꽈리고추가 들어갔다고 하면 꽈리고추는 아주 순해져가지고 흐물흐물해져요.
1: 누래지고, 그렇죠?
0: 네, 아, 물도 그렇게. 많이 생기고 예. 진짜로 물도 없고 아삭아삭한 식감을 오랫동안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1: 정말 맛있어요. 근데 이거를 예. 오이맛 고추로 하니까 네. 한 3, 4일 정도 되면 이게 육질이 얇으니까 맛이 조금 변하더라고요.
0: 피망을 쓰신 이유가 있으셨네요.
1: 네. 다 완성됐습니다.
0: 네.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지리멸 피망 볶음이 완성됐습니다.
2: 지리멸 피망 볶음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먼저, 피망은 반 갈라 씨를 제거한 뒤 채 썰어줍니다. 피망을 얼음물에 담근 뒤 채소 탈수기로 물기를 제거해 주세요. 피망을 얼음물에 담근 뒤 볶으면 아삭한 식감이 오래가요. 팬에 참기름, 편썬 마늘을 넣어 버무린 뒤 중불에 볶아줍니다. 여기에 지리멸을 넣어 약불에 천천히 볶아주세요. 그런 다음 맛술, 국수 잔국, 매실액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줍니다. 팬에 피망, 소금을 넣어 볶다가 양념을 넣어 함께 볶아줍니다. 밭에 지리멸 피망볶음을 담고 깨소금을 뿌린 뒤 식혀주세요.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으면 지리멸 피망볶음이 완성됩니다. 최경숙 요리연구가의 특급 비법이 담긴 인기 만점 가정식. 레시피대로만 따라하면 실패할 확률 제로. 맛부터 비주얼까지 완벽한 매운 찜닭부터 늘 먹는 콩나물이 식상하다면 바로 장아찌로 변신. 장아찌로 만들어도 아삭함이 살아있는 콩나물 장아찌까지. 한식을 사랑하는 집밥의 대가 최경숙의 꿀팁 가득 레시피 지금 시작합니다.
0: 안녕하세요. 최우비의 귀염둥이 아들 광이고요.
1: 안녕하세요. 최경숙입니다.
0: 네. 선생님, 매운 찜닭 이름만 들어도 바로 군침이 도는데요. 이 외식으로만 즐겼던 매운 찜닭 오늘은 집에서도 맛있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재료를 한번 볼까요?
1: 주 재료는요. 네. 그냥 닭을 한 마리 사지 마시고 네. 볶음탕용으로 썬 걸 준비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제철 채소들.
0: 네, 뭐 감자도 네. 있고 양파도 있고.
1: 그리고 가진 양념 예. 준비했습니다.
0: 자, 너무너무 기대가 됩니다. 아주 매콤하게 맛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 집 식탁을 특별하게 만들어줄 매운 찜닭. 지금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선생님. 이 찜닭 정말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거든요. 저도 찜닭 너무 좋아하고 이 찜닭 먹으면 그날은 뭔가 이렇게 내가 뭔가 간식을 이렇게 맛있게 먹은 듯한 느낌 있잖아요.
1: 왜? 맞아요.
0: 밥이 아닌 우리는 바쁘다 이런 걸 더 좋아하니까 어떻게
1: 생각만
0: 보면.
1: 해도 행복하잖아요. 그렇죠?
0: 맞아요, 맞아요. 근데 또 매운 찜닭이라고 하니까 더 기대가 돼요. 자, 오늘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 닭볶음탕용을 준비하셨는데 네. 손질이 잘 돼 있어요.
1: 예, 볶음탕용을 이렇게 구입을 하셔가지고요.
0: 예.
1: 여기에다가 굵은 소금.
0: 예.
1: 예, 굵은 소금을 조금 이렇게 뿌려서요.
0: 예.
1: 이렇게. 정말 굵은 소금을 뿌리셔가지고.
0: 예.
1: 이렇게 조금 한 10분 두셔야지 돼요.
0: 10분 정도 굵은 소금.
1: 네, 예.
0: 그러네?
1: 여기서 진 나쁜 맛을 빼줘야지.
0: 네.
1: 닭고기의 그 약간의 향이 있으면서 단맛이 나는
0: 네.
1: 그런 맛을 즐길 수가 있는데 이거를 감추려고 냄새를 감추려고 막 이런 거 저런 거 막
0: 다른 양념을 세게 넣다 보면
1: 이 맛도 저 맛도 안 나요.
0: 아.
1: 자, 깨끗이 물에다가 세 번 정도 흐르는 네. 물에서 씻어 주셔야지 돼요.
0: 자, 세 번 정도.
1: 네.
0: 자, 지금 그리고 저희가 완벽하게 이제 굵은 소금을 씻어낸 상태입니다. 근데 확실히 또 예. 불순물들이나 예. 이런 잡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히 사라진 것 같아요.
1: 지금 보면 정말 깨끗이 예. 씻어진 것 같잖아요. 이거를 제가 지금
0: 네?
1: 끓는 물에.
0: 자, 한번 데쳐볼게요.
1: 네. 근데 이제 어머니들이 네. 집에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냥 무조건 끓는 물에 먼저 데치세요. 어머니들이 끓는 물에 데치시는 건 다 아시거든요.
0: 네, 맞아요.
1: 근데 데치시기 전에 굵은 소금에 한 10분 재워놓으시는 거.
0: 예?
1: 그 다음에 깨끗이 씻어서 데치시는 거. 그렇게만 하시면 잡냄새 네. 없이 하실 수가 있어요.
0: 그게 좋은 재료를 가지고
1: 네.
0: 맛있게 먹어야 하니까. 네.
1: 그것만 기억하시면
0: 예.
1: 뭐 다른 거 안 넣고 예. 지금까지 잘 하셨잖아요.
0: 맞아요.
1: 그대로만 하셔도 아 이게 깨끗한 맛이구나라고 느끼실 수가 있어요.
0: 깨끗한 맛.
1: 네.
0: 본연의 맛. 네. 그렇죠? 아니 근데 사실 저희가 아까 굵은 소금을 한번 이렇게 바락바락 씻고 예. 재워둔 다음에 씻었는데도 살짝 이렇게
1: 그쵸?
0: 나오네요.
1: 그럼 여기서 끓는 물에서 얼마나 두나요라고 예. 하는데 닭살은 익으면 핑크색 하얗게 변하죠. 하얗게 변하시면 건지시면 돼요. 이렇게
0: 육안으로 보시기 하얗게 변하면
1: 예, 예. 자 이렇게
0: 자
1: 이렇게 건져 놓고
0: 네
1: 바로 이렇게 하얗게 되면 바로 건지세요. 여기 더 이상 두지 않으셔도 돼요.
0: 네, 하얗게 되면 진짜로 진짜로 지금 혹시나 모를 이 닭에서 나온 잡내
1: 하나도
0: 안 나요. 예.
1: 이제 예, 나올 거는
0: 예.
1: 닭의 맛있는 냄새만 이제 맛있는 맛만 날 거예요.
0: 예.
1: 자, 이거는 이제
0: 예. 자, 저희가 맛있게 또 깔끔하게 이 닭을 데쳐봤습니다.

0: 무슨 소금이라고 하죠, 이거를? 아,
1: 이거는 이제
0: 고운, 네. 고운 소금.
1: 구운 소금. 구운 소금.
2: 구운 소금. 예. 자, 구운 소금으로 뜨거울 때 네. 딱 해야 간이 잘 되나요?
1: 네, 그리고 이제 청주도 예. 조금.
2: 청주도 넣고. 네. 이때.
1: 좋습니다. 이렇게 가지고 예. 오늘은 예. 닭이고 이렇게 당근도 강하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오늘은 올리브유를 썼지만 네. 그냥 집에 있는 기름 편히 쓰시면 돼요. 자, 여기 이렇게 기름 넣으시고.
2: 자, 오늘도 어김없이 불 켜지 않은 상태에서. 네. 그렇죠?
1: 네. 불 켜서 달궈지면요. 이거 조금 누우면 막 튀고.
2: 맞아요. 네.
1: 수분 때문에. 그렇죠?
2: 네.
1: 자. 센 불로 되면 이때 네. 이제 여기다가 크게 썰은 이렇게 썰으실 때 네. 우리 집 위에 올라갈 숟가락 크기를 생각하시면서 예. 썰으시면 돼요. 가로 세로 몇 센치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 이렇게
2: 가족들이 원하는 크기. 그렇죠?
1: 네, 그렇죠. 그다음에
2: 채소들을 먼저 넣었어요. 네. 아직까지는 이 올리브유가 뜨겁지 않아요.
1: 뜨겁지가 그렇죠? 않아요. 예. 예.
2: 자, 이렇게 해서
1: 이렇게 이제 예, 골고루
2: 달고
1: 예 달궈지기 전에 예. 지 몸에 기름이 골고루 코팅이 되면 적은 양 많지 않은 기름으로도 골고루 기름 많이 있는 것처럼 됐죠? 이제 강한 불에다 놨기 때문에 예. 열이 오르면 이게 예. 뜨거운 소리가 나요. 시끄러운 소리가 예. 그때까지 가만히 둘게요. 네. 많이 움직이지 않아도 돼요.
2: 잘 익도록.
1: 네.
2: 자, 그동안 뭐 하면 될까요, 저희는?
1: 그러면 예. 양념을 한번 섞어볼까요?
2: 그럴까요? 이쪽으로 오셔가지고
1: 네. 여기 고춧가루 매운 거 있으니까 고춧가루 좀 넣어야
2: 네, 고춧가루 되시고요. 드시고.
1: 고춧가루 네. 그다음에 마스 여기 네. 있는 재료 밑에 네. 나오는 재료 다 넣을게요. 자, 후춧가루도 넣고
2: 후춧가루 드시고요.
1: 그다음에 여기 간장
2: 간장 넣고요.
1: 그다음에 다진 마늘
2: 다진 마늘
1: 마늘이 의외로 조금 들어가는 것 같죠? 예. 그 다음에 생강즙.
2: 생강즙.
1: 그 다음에 물.
2: 네.
1: 맞아? 간장 다 넣도록 할게요.
2: 자. 네. 이 매운 양념이 뭔가 네. 텁텁하지 않고 담백하고 칼칼할 것 같아요. 예?
1: 이제 소리가 시끄럽게 나니까.
2: 맞아요. 자, 제가 이렇게 양념을 섞고 있어요.
1: 여기서 다 예. 익을 때까지 하지 마시고요. 네. 이렇게 시끄러워지잖아요.
2: 그러면
1: 맞아요. 가운데를 좀 비워서 네? 이때 뭐를 넣으시냐면 여기에다가 카레가루를 조금 넣으세요.
2: 카레. 오, 카레가루.
1: 예, 예. 예.
2: 오늘 이 카레가루가 오늘 최고의 요리 비결 중에 비결인가요?
1: 아, 그래요. 카레를 넣으시면 기름에다 살짝 볶아놔야지 향이.
2: 카레의 그 맛있는 향 있잖아요.
1: 향이 올라가죠. 예. 맞아요.
2: 우리가 모두가 예. 좋아하는 이 향. 예.
1: 이렇게 예. 넣으시면 돼요, 기름에. 우와. 이렇게 한번 볶아서. 그러면 이렇게 섞어주시고요.
2: 잘 풀렸어요, 지금.
1: 예.
2: 이 카레의 맛있는 맛이 이 채소에 스며들겠어요. 예.
1: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닭고기 넣을게요.
2: 네, 어느 정도 네. 카레가루가 예. 풀렸을 예. 때 닭고기를 예. 넣을게요.
1: 자, 됐습니다.
2: 예.
1: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2: 자, 근데 이때는 불색이 어떻게 할까요?
1: 불을 그냥 지금은 센 불에 그냥 예. 하고 있어요.
2: 전혀 타지 않네요, 선생님.
1: 네. 자, 강한 불에도 괜찮습니다. 왜 그러냐면
2: 예.
1: 여기 넣은 감자, 당근, 양파에서 예. 열을 받으면서 약간의 수분이 빠지고 있어요.
2: 맞아요.
1: 그래서 안 타요. 자, 이렇게 넣고 그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예. 섞어놓은 양념.
2: 예. 둘러가면서 하나요?
1: 네, 다, 예, 전부 다 넣어주세요.
2: 예. 우와.
1: 싹 긁어 넣어주세요.
2: 깨끗하게 넣을게요.
1: 이런 데서 물이 나와요. 채소에서. 야채 육수 넣는 예. 것처럼 채소에서.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끓는 거를 확인하시면 예. 불을 조금 줄여서
2: 예.
1: 조금 이게 증발하지 않게 찌듯이 익도록 이렇게
2: 스팀으로 이렇게 예.
1: 불을 자, 하시고
2: 불을 어떻게 줄일까요?
1: 네. 중불 정도로 중불 줄여서 정도. 예.
2: 이렇게 해서 예. 싹 익혀주는 거죠.
1: 예, 이렇게 해서 되게 아무리 제가 한 15분 정도면 익어요.
2: 예. 제가 맛있게 한번 익혀보겠습니다. 선생님, 지금 이 스튜디오 안에 굉장히 또 먹음직스러운 향이 쫙 퍼졌는데요.
1: 그쵸?
2: 지금 10분, 15분 정도 지났어요. 중불로 줄이고 중불보다 좀 약하게. 우와!
1: 전부를 안 넣었어도 농도가 생겼잖아요.
2: 아, 그쵸? 그러게요. 자, 진짜로 전부 안 넣었는데도 약간 걸쭉하게.
1: 여기서 저희가 섞을
2: 예.

0: 아, 저희 고추장 지금 안 넣으신 거예요?
1: 네, 아직 안 넣었어요. 두 번 아~ 양념을 해요. 고추장을 넣어놓으면 텁텁해져요. 네. 이렇게 오래 끓이면.
0: 네.
1: 그러니까 먹기 전에, 아~ 여기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0: 올리고당.
1: 올리고당도, 올리고당이나 꿀이나 다 괜찮아요.
0: 네, 올리고당이 들어가면. 네. 살짝 코팅되어지면서, 그쵸?
1: 그쵸. 부드럽게 해주죠. 네. 보습작용이 있어서. 그 다음에. 네. 여기에다가, 자, 다진 마늘도. 이렇게 해서
0: 예.
1: 마지막으로 이제 한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0: 네, 먹기 직전에
1: 네, 이렇게 자. 넣어서
0: 자. 아니 사실은 이제 이 양념도 빨갛고 해서 이미 다 완성이 됐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이제 고추장하고 그쵸. 올리고당하고 예. 안 넣었기 때문에
1: 그리고 대파
0: 예.
1: 넣었어까지
0: 넣고
1: 네. 다 이제 섞기만 하면 돼요.
0: 네. 야 진짜 아니 카레 가루가 들어가서 그런지 확실히 우리가 늘 먹어왔던 매운 찜닭보다 좀 더 업그레이드가 된 느낌이에요.
1: 그리고 매운 맛은 나는데 그렇죠?
0: 예. 향은 또 너무 우리가 좋아하는 카레 향도
1: 네,
0: 나고.
1: 카레 향도 나고. 자 됐어 이제는
0: 이야.
1: 이게 다시 먹을 때 덮어야지 먹잖아요.
0: 예, 예.
1: 뜨겁게 먹을 때 넣고 이렇게 뜨겁게 하시면 돼요.
0: 이거 집에서 한 거 맞아요, 우리? 이야, 한번 옮겨 담아볼게요. 네.
1: 보세요, 전분 하나도 안 나도 이렇게
0: 농도가
1: 네, 농도가 질적하지 않고
0: 예, 진짜 사실 오늘 금요일이잖아요, 선생님. 주말인데 가족들끼리 아니면 친구들끼리 이렇게 만들어서 먹으면 어디 밖에 나가지 않아도 근사하게 집안에서 푸짐하게 매운 찜닭을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아까 채소 이렇게 모퉁이 저희가 깎지 않았잖아요.
1: 네, 돌려서.
0: 근데 확실히 안 깎으니까 이렇게 좀 진하게 양념을 먹을 수 있는 것 같아요.
1: 그리고 지금 햇감자가 너무 맛있어서요. 이렇게 네. 감자가 포실포실하게 잘 익었잖아요.
0: 그리고 저희가 우리 아까 이 닭을 저희 정말 깔끔하게 굵은 소금과 그다음에 고운 소금으로 네.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정말 닭의 누린내도 안 나고 그리고 은근한 불로 저희가 10분, 15분 동안 했기 때문에 얼마나 부드럽고 맛있을까요? 자, 이렇게 너무나 먹음직스러운 매운 찜닭이 완성됐습니다.
2: 오늘의 요리, 매운 찜닭을 정리해보겠습니다. 먼저 닭고기에 굵은 소금을 버무린 뒤 10분 정도 재워주세요. 끓는 물에 깨끗하게 씻은 닭고기를 넣어 데쳐줍니다. 데친 닭에 구운 소금, 청주를 넣어 버무려주세요. 팬에 올리브유를 넣고 불을 켠 뒤 큼직하게 썬 감자, 당근, 양파를 넣어 버무려줍니다. 고춧가루, 맛술, 후춧가루, 양조간장, 다진 마늘, 생강즙, 물, 국수 잔국을 섞어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팬에 카레 가루를 넣어 채소와 볶다가 닭고기, 양념을 넣어 끓인 뒤 뚜껑을 덮어 중불에 익혀줍니다. 이때 카레 가루는 팬 중앙에서 기름에 한번 볶아야 향이 더 좋아져요. 그런 다음 고추장, 올리고당, 다진 마늘을 섞어 고추장 양념을 만들어주세요. 고추장 양념과 어슷선 대파를 넣어 섞어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푸짐하게 담으면 매운 찜닭이 완성됩니다.
0: 선생님, 이 여름에는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짱아찌 많은 게 없거든요.
1: 맞아요.
0: 자, 가성비 최고인 콩나물로 만드는 짱아찌 재료부터 한번 볼까요?
1: 예, 그래서 오늘은 여기 예, 찜용
0: 예.
1: 또는 일자 콩나물이라고 하는데요.
0: 예.
1: 이거를 하셔도 되고요.
0: 네.
1: 그렇지 않고 샀는데 콩나물 꼭 해먹고 남다 그러면 네. 그걸로 하셔도 돼요.
0: 자 이렇게 콩나물 준비했고요. 옆에 보니까 다시마도 있고요.
1: 예. 네. 이제 예. 짱아찌 만들려니까 국물이 짱아찌 국물이 맛있어야 되잖아요.
0: 맞아요. 절임용 국물. 예.
1: 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좀 여러 가지 예.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제 콩나물만 내놓지 말고
0: 네.
1: 같이 옆에 좀 놔보려고
0: 네.
1: 고추 종류, 양파 네. 준비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절임용 물.
0: 예. 자, 이렇게 재료가 준비가 됐는데요. 따뜻한 밥 위에 올려서 쓱쓱 비벼 먹으면 꿀맛일 것 같습니다. 자, 콩나물 짱아찌 지금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0: 자, 일단 콩나물부터. 선생님, 오늘은 대가리 안 따고 바로 사용하나요?
1: 그럼요. 이 머리랑 꼬리에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아스파라긴산이라든가 이렇게
0: 예.
1: 좋은 영양소가 이거 콩 종류니까 있으니까 그냥 합니다. 자,
0: 예, 오늘은
1: 이렇게
0: 콩나물 머리 떼지 않고.
1: 네. 깨끗이 씻어서
0: 네.
1: 준비를 했어요.
0: 예.
1: 오늘은 500g입니다. 자, 냄비에다가
0: 네.
1: 여기서 넣을까요?
0: 네, 넣어서 갈까요, 그러면?
1: 냄비에
0: 네.
1: 이렇게 넣고, 그 다음에, 물을
0: 네.
1: 얼마 양이 아니고요.
0: 예?
1: 그냥 이렇게 넣으시고, 반물 정도?
0: 반물 정도?
1: 한번 부어보시겠어요?
0: 저 원래 끓는 물에 바로 넣었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네요?
1: 예. 저기, 다시마.
0: 왜?
1: 이 국물을 조금
0: 예.
1: 써야 돼요. 그래서
0: 다시마
1: 다시마
0: 넣고,
1: 넣고,
0: 네.
1: 그 다음에 여기 매운 고추.
0: 매운 고추. 자.
1: 이렇게 해서
0: 베트남
1: 이거 매운
0: 고추.
1: 고추도
0: 예.
1: 이렇게
0: 좀 부셔서.
1: 부셔서
0: 씨를 빼고.
1: 대충만.
0: 예.
1: 됐어요. 그냥 이렇게 하고,
0: 네.
1: 여기는 소금 안 넣으셔도 돼요. 자, 이렇게 해서.
0: 네. 가볼까요?
1: 네, 자, 불에 올려서.
0: 한번 데쳐볼까요?
1: 뚜껑 덮지 마시고요, 이렇게.
0: 네. 뚜껑 안 덮으려면 아예 덮지 않고.
1: 그쵸?
0: 예.
1: 근데 이렇게 장아찌 되면 가늘어지잖아요.
0: 예.
1: 가늘어지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절대로 팔팔 끓이면 안 돼요. 보통
0: 오.
1: 나물같이처럼 하시면 안
0: 예.
1: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지켜봐야 된다는 게, 이렇게 지금은 센 불로 했어요. 양이 많으니까.
0: 예.
1: 해서 이게 끓으려고 가장자리부터 끓지 않겠어요?
0: 맞아요.
1: 가장자리부터 끓으면 불을 끄고 그대로 놔두셔야 돼요.
0: 오, 그게 또
1: 예.
0: 비결이네요.
1: 그래서 한 3분 정도
0: 예?
1: 지나면, 그게 이렇게 뜨거운 보온병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0: 네.
1: 안에까지 익어요.
0: 오.
1: 그렇게 익어야지 돼요. 그렇게 익으면 이제 건져서
0: 네.
1: 이제 만들어야 되니까, 예, 제가 기다릴게요.
0: 시작할
1: 여기서 해서.
0: 때까지
1: 네.
0: 지켜보고 있을게요. 선생님, 지금 저희는 이 콩나물
1: 끓었어.
0: 주변에 불을 끌었을 때,
1: 불
0: 불을
1: 끄고
0: 끄고,
1: 이제 한 3분 됐어요.
0: 예.
1: 자, 그러면 여기 위에
0: 예.
1: 우선
0: 다시마를 건져내고,
1: 다시마는 이건 저기 장아찌에다 넣을 거니까 이대로
0: 예.
1: 놔두고요. 부어도 될까요?
0: 예. 자, 우와! 진짜 콩나물 비릿한 향 전혀 안
1: 안
0: 나고요.
1: 왔죠?
0: 탱글탱글해요.
1: 지금 절임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0: 뭘까요?
1: 자, 여기 이제 여러분들이 다 하시는
0: 네.
1: 간장,
0: 네.
1: 그 다음에 이거 보통 우리가 유기농 설탕가루,
0: 예.
1: 그 다음에 이거는 맛술
0: 맛술.
1: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이거 콩나물,
0: 예, 아까 저기
1: 네,
0: 살짝
1: 삶았던
0: 예,
1: 물이에요.
0: 데쳤던.
1: 네,
0: 요거 활용하네요.
1: 예, 그렇게 해서
0: 예.
1: 이거를 이제
0: 네.
1: 불에 올려서,
0: 가볼까요?
1: 네.
0: 근데 요 식초는 왜 지금 같이 안 넣으신
1: 지금
0: 거예요?
1: 넣으면, 신맛이 너무 나가서 안 돼요.
0: 아, 빠져나가면 안 되니까.
1: 그래서
0: 자,
1: 이제
0: 예.
1: 끓으면, 다 거의 끓으면
0: 예.
1: 마지막에 넣기로 하고요.
0: 자, 그럼 절임액을, 절임 물을 좀 끓여보겠습니다.
1: 네. 끓이는 동안에
0: 예.
1: 저희는 여기에다가, 자,
0: 예.
1: 콩나물을 여기다 좀
0: 아,
1: 넣어주시겠어요?
0: 콩나물요?
1: 예.
0: 정보도
1: 나중에,
0: 새로운 것 같은데.
1: 나중에 이제
0: 예.
1: 왜 그런지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어요. 자.
0: 예. 콩나물을 넣어볼게요.
1: 콩나물 넣으시고요.
0: 예.
1: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이렇게 작게 썰은 건 청양고추예요.
0: 예.
1: 청양고추도 여기다 좀 넣으시고.
0: 저 비닐팩에.
1: 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거는 그냥 풋고추. 예.
0: 풋고추.
1: 좀
0: 네.
1: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자, 여기 양파.
0: 예.
1: 청아찌 좋아하시잖아요.
0: 그럼요.
1: 그쵸? 그래서 양파 청아찌도 이렇게 해서
0: 네.
1: 반
0: 툭해서,
1: 잘라서,
0: 예.
1: 예.
0: 깜찍하게.
1: 이렇게 손으로 자르면 이게 울퉁불퉁해서 더 빨리 절여져요.
0: 오, 단면에 잘 양념을
1: 네.
0: 해서, 절임
1: 자,
0: 물을 해서.
1: 여기도 일단 다 넣으시죠?
0: 예.
1: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0: 사실 많은 분들이

0: 집에서 장아찌 많이 드셔보셨지만 네. 그 콩나물 장아찌는 저는 처음이에요.
1: 그렇죠?
0: 예.
1: 근데 정말 별미예요. 우리랑 가까이 있고요. 그리고 예. 여기에다가 이것도 넣고요.
0: 다시 아까 사용했던 예. 것도. 예. 자 이렇게 자, 비닐팩에 저희가 이렇게 재료들 넣었어요. 콩나물부터 해서 쭉 넣었는데요.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해뒀는데 옆에 절임물이 끓고 있어요.
1: 네. 이렇게 저어서 예. 아까 우리 설탕 넣었잖아요. 설탕이 네. 녹는 것만 확인하시면 돼요.
0: 네.
1: 여기는 이렇게 오래 끓이실 필요는 없고요.
0: 네.
1: 여기에다가 식초도 넣고
0: 불을 끈 상태에서 네.
1: 그리고 여기 매실액도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거를 이제 다 됐잖아요.
0: 예,
1: 그렇죠?
0: 예.
1: 이거를 뜨거울 때
0: 예.
1: 부으면 절대로 안 돼요.
0: 그렇죠.
1: 그래서 이거를 완전히 식혀서 미리 조금 식혀놓은 게 있는데요.
0: 자, 네, 확실히 색깔도 좀 진해졌고
1: 네.
0: 예.
1: 자,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부으려고 해요.
0: 아, 여기에. 자, 지금 한번 볼게요. 절임 재료들에 우리 콩나물과 네. 장아찌가 될 재료들에 자, 아낌없이 네. 이렇게 비닐에 자, 그다음에요.
1: 근데 이렇게 보시면
0: 네.
1: 여기를 이렇게 해서 놔두면 양파랑 물이 나와요.
0: 아, 맞아요. 채소에서.
1: 예. 그래서 이 정도 간장만을 해야 되는데.
0: 아, 이 정도 적당한 거죠?
1: 예.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주면 간장이 묻잖아요.
0: 맞아요.
1: 그렇죠? 이렇게 해서 묻으면 비닐봉지에다가
0: 네, 비닐봉지.
1: 하루 정도만 놔두세요.
0: 네.
1: 하루 지난 다음엔 여기다 쏟아 두셔도 돼요. 잡수실 때.
0: 자, 그렇게 해서 네. 만들어주신 게 옆에 있습니다.
1: 네.
0: 자, 콩나물 장아찌 한번 볼게요. 네. 이야. 자.
1: 보시겠어요? 이렇게 국물이.
0: 예.
1: 이렇게.
0: 우와, 그 국물도 굉장히 맑아요, 선생님.
1: 예, 맑죠? 맞죠? 예. 예. 한번 담아볼까요?
0: 세상에. 아니, 근데, 이 콩나물이 이렇게 축축 쳐지지도 않고.
1: 예. 그쵸?
0: 예.
1: 자, 이렇게 해서.
0: 우와. 맛있는 절임물이 색이 잘 배가지고.
1: 자, 콩나물.
0: 예.
1: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조금 담으시고요.
0: 예. 사실은 이제 고기 먹을 때 장아찌 정말 꼭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여러 가지 장아찌는 먹어봤지만 콩나물 장아찌는 새로운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콩나물의 가격도 경제적이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 담가두시면 이렇게 만들어두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1: 특별하게
0: 예.
1: 신경 안 쓰셔도 자 이렇게 해서
0: 예?
1: 양파 장아찌도 조금 이렇게 옆에다 놓고요.
0: 고추도
1: 그리고
0: 넣고.
1: 이제 고추도 이렇게.
0: 세상에 만약에 집에 무가 있었다면 무도 넣어도 되는 건가요?
1: 예, 무도 넣으셔도 되죠.
0: 아니 콩나물을 왜 넣을 생각을 못했을까요 여태까지?
1: 그리고
0: 예.
1: 여기 다시마,
0: 네.
1: 다시마도
0: 예.
1: 이것도 이렇게 놓으시면
0: 네.
1: 되잖아요. 자 이렇게 놔서 드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콩나물에는
0: 네.
1: 그냥 하지 마시고요. 여기다가 참기름
0: 네.
1: 넣으실 때 참기름 이렇게 다른 데는 안 넣으셔도 되고요. 참기름 이렇게 한두 방울 이렇게 넣으시고요.
0: 예.
1: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0: 깨까지.
1: 예, 깨까지 이렇게 조금 다른 데는 그냥
0: 자, 이렇게 든든하고 맛있는 콩나물 장아찌가 완성됐습니다.
2: 콩나물 장아찌를 요약해보겠습니다. 냄비에 콩나물, 물, 다시마, 베트남 고추를 넣어 살짝 끓어오르면 불을 끄고 3분 정도 기다려주세요. 이때 콩나물은 팔팔 끓이면 가늘어지기 때문에 약불에 은근하게 끓여주세요. 다시마를 건진 뒤 콩나물을 체에 받쳐 걸러줍니다. 냄비에 양조간장, 흑설탕, 맛술, 콩나물 삶은 물을 넣어 끓여주세요. 지퍼백에 콩나물, 다진 청양고추, 풋고추, 큼직하게 썬 양파, 다시마를 넣어줍니다. 절임장에 식초, 매실액을 섞은 뒤 식혀주세요. 지퍼백에 식힌 절임장을 부어 하루 동안 숙성시킨 뒤 용기에 담아줍니다. 마지막으로 그릇에 먹음직스럽게 담고 참기름, 통깨를 뿌리면 콩나물 장아찌가 완성됩니다. 다음 주에는 반찬계의 황금손 민요한 셰프의 맛있는 우렁 된장 쌈밥부터 밥도둑 된장 삼겹살 구이까지 냉장고가 든든해지는 인기 만점 레시피를 공개합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3: 상담할 도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4: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5: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6: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5: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7: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5: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8: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5: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상담할 도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4: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5: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되는 비급여 항암치료.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릴게요.
6: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5: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드립니다.
7: 그럼 뇌질환이나 심장질환은요?
5: 당연히 해드려야죠. 뇌혈관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
8: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5: 치매도 해드려야죠. 돈 많이 드는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지금 전화하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상담할 도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4: 표적항암 치료요? 건강보험으로 안 된다고요?
5: 걱정 마세요. 삼성화재가 해드릴게요. 건강보험으로 안 돼서 돈 많이 드는 비급여 항암치료 삼성화재가 치료비 보장해드립니다.
4: 한 번은 해줘도 여러 번은 안 되겠죠?
5: 비급여 항암치료는 돈 많이 드니까 계속 보장해드려야죠. 80세도 아니고 90세도 아니고 매년 100세까지 보장해드릴게요.
3: 상담할 도시 과일과 채소류는 물론 단단한 견과류까지 세밀하게 고속 블렌더 증정.
6: 암 재발해서 다시 걸리면 그건 안 되겠죠?
5: 암 또 걸려도 또 해드릴게요. 재발암, 전이암 상관없이 비급여 항암치료비 100세까지.
7: 암 치료비를 이만큼이나 주면 뇌질환이나 심장질환 치료비는 안 되겠죠?
5: 뇌질환, 심장질환 치료비도 당연히 해드려야죠. 나이 들수록 걱정되는 뇌혈관 질환, 허혈성 심장질환도 100세까지 치료비 보장해드려요. 수술비도 횟수 제한 없이 100세까지 수술할 때마다 보장.
8: 설마 치매까지는 안 되겠지?
5: 당연히 치매도 해드려야죠. 최신 비급여 표적치매 치료비도 최대 19회까지 보장해드려요.
4: 암에, 뇌질환에, 심장질환에, 치매까지 이렇게 다 해주면 가입이 엄청 까다로운 거 아니에요?
5: 천만에요. 당뇨, 고혈압이 있어도 입원, 수술을 했어도 세 가지 질문만 통과하면 가입 가능. 암, 뇌혈관, 심혈관 질환, 치매까지. 삼성화재 새로 고침 100세, 금병안심 플랜. 치료비 얼마까지 주는지 또 내 보험료는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지금 전화해서 궁금한 거 다 물어보세요. 20년마다 갱신되어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3: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9: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10: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9: 깎아야 잘 살지.
11: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되던

0: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 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1: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2: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0: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스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스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1: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0: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3: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4: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5: 이어서 부모의 첫 성교육이 방송됩니다.

0: 그런 것도 줘요? 그런 것도 먹고 싶어?
1: 싱싱해. 많이 컸네. 유기견 28 아이들과 유기묘 9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아이고, 이쁘지? 이쁘지?
1: 지루야, 지금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거부를 하고 있어서. 앤디 앉아. 지금 심장사상 중 치료 중에 있어요, 앤디가. 흥분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쇼크파가 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3: 제가 느꼈던 조제의 매력을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4: 아이고.
3: 세상이 모든.
5: 아, 너무 또 감동적이네요.
3: 이 맛에 운전하러 오는 거죠.
5: 대단한 자연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있네요. 또 조제아에 오게 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0: 자르기야!
1: 이게 정말 잘 봤습니다.
2: EBS 국제 다큐 영화제와 고향 특례시가 예비 창작자들을 다큐 아카데미로 초대합니다. 기획에서부터 촬영, 완성, 배급에 이르기까지 생생한 제작 경험과 노하우를 다큐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첫째 날은 일상 소재의 영화와 그리고 제작비 수립 전략에 대해, 둘째 날은 다큐 촬영 현장 이해와 다큐 장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포스트 프로덕션 이해와 배급 전략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17일까지 EIDF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1: 이거 좀 깎아주면 안 돼요? 조금만.
2: 아, 깎긴 뭘 깎아. 필요하면 그냥 사는 거지.
1: 아, 깎아야 잘 살지.
3: 아니, 물건값은 돈 100원이라도 깎으려고 하면서 매달 내는 보험료는 왜 안 깎으세요?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내 보험 무료로 점검받으시고 불필요한 보험료는 줄이고 보장을 늘려보세요. 암보험은 진단비만 보장됐던 거를 진단비에 입원비, 수술비, 최신 항암 치료비까지, 뇌출혈이나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되던 예전 보험도 뇌혈관 질환과 허혈성 심장 질환으로 더욱더 폭넓게, 치매보험도 진단금은 물론 생활비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해주는 보험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립니다.
4: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어떡하지?
5: 그거 집에 있는 거 아니야? 확인해봤어? 돈 낭비 좀 그만하자.
3: 필요도 없는데 계속 돈을 쓰면 돈 낭비인 거 아시죠? 내 보험료도 매달 쓸데없이 돈 낭비하고 있는 보험료는 없는지 키움에셋 플래너에서 무료로 점검해보세요. 키움에셋 플래너는 암 진단금도 한 번이 아닌 여러 번 보장해주는 걸로, 표적항암 같은 치료비가 비싼 최신 치료법도 여기에 1인실 입원비에 간병인 비용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게 점검해드립니다.
6: 키움 덕분에 저도 1인실에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받습니다.
3: 전화 한 통으로 상담 신청부터 하세요.
0: 상담 완료 고객 각종 화장품부터 음료까지 간편하게 보관하는 레트로 미니 냉장고를 무료로 드립니다.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시원한 레트로 미니 냉장고 증정.
7: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8: 아, 더...
9: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허, 맛있어. 어. 스텔라 떡볶이. 추억.
10: 아이보다 부모가 더 놀라는 시간. 부모의
11: 첫성경.
10: 드디어 또 성경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12: 어, 네.
10: 자,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남녀가 사이좋게 함께 하고는 있는데, 남자와 여자는 서로를 이해할 수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리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12: 아직도 남편을 이해 못하겠어.
10: 지금? 아, 그래요?
12: 어, 20년을 넘게 만났고, 아이 다섯 명을 낳았지만, 정말 이 사람을 이해 못하겠어. 모르는 사람 같아요.
10: 어, 네. 남편은 혹시 주리 씨를 이해한다고 하던가요?
12: 별로 이해하려고 하는 것 같지도 않아요.
10: 노력 서로 없지. 그렇죠.
13: 저도 지금 이제 아내랑 연애까지 해서는 이제 한 14년? 15년 정도 됐는데, 그런데도 간혹 보면, 야, 내가 아는 사람이 맞나 싶을 때가 좀 있어요.
10: 있습니다. 네.
14: 베스트셀러 제목 있잖아요.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
10: 읽었어요, 저. 읽었어요. 네.
14: 이게 같은 한국말이어도 이게 남녀 사이에는 번역기가 좀 필요하다라는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이렇게 받아들이는 방식, 표현하는 방식이 너무 달라서 정말 그런 것 같아요.
10: 맞아요. 네.
15: 아, 그러니까 이해할 수 없는 게 맞네요. 서로 다른 행성에서 왔으니까요.
10: 저 행성 자체가 다르니까.
15: 그렇죠.
10: 그런데 배우자보다 더 어려운 존재가 있잖아요.
12: 맞아요. 있죠, 있죠. 분명 제가 제 뱃속으로 나왔는데.
15: 나왔는데.
12: 정말 모르겠어요. 이 외계인들 다섯 명. 이 다섯 명이 다 각자 다른 행성에서 온 것 같아요.
16: 부모도 끊임없이 자신과 자식에 대해서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 어려운 것 같거든요. 특히 이제 많은 부모님들이 성교육은 정말 어렵다라고 말씀하세요.
10: 맞습니다. 배우자도 모르겠는데 자식은 더 모르겠고, 그래서 우리가 함께하는 거죠. 자, 오늘은 과연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게 될까요?
17: 둘째님 누가 더 편한지 물어보면 엄마가 더 편해요.
18: 뭐 포경수술 이런 얘기는 말해도 엄마가 모를 것 같아가지고 안 했고.
19: 아빠 나 브래지어 사야 할 것 같아.
20: 브래지어 사야 될 것 같아? 생각 좀 해보자.
19: 무슨 생각을?
10: 나 생각하는 게 안 돼. 생일에 어떻게 써, 아빠? 아빠, 생일에 대화하자.
12: 여기 여자잖아. 여자만 가는 곳이잖아. 안 갈래. 이제 앞에서 막 씨름을 해.
10: 이제 화장실을 데려가야 돼.

0: 그러니까 남자 화장실을 데려갔대요. 근데 이렇게 볼일 보는데 진짜 테리가 이렇게
1: 경험자로서 할 수 있는 말과 비경험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이게 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0: 그렇죠. 자, 오늘의 주제는요. 성교육 누가 하면 더 잘할까? 입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 출연진을 이렇게 보면 진짜 딱 좋은 조합인 게 쌤씨 같은 경우는 아들 둘, 그리고 저도 딸 둘, 동성부모죠. 네. 그리고 이성 부모인 정규 씨, 네. 정규 씨 딸 둘, 그리고 주리 씨는 이제 아들만 다섯.
2: 아들만 다섯? 네. 오, 저 이제 남편 포함 여섯.
0: 진짜 많아.
2: 큰 네. 아들 포함해서 여섯. 네.
3: 그냥 이제 우리 주리 씨를 그냥 주리 씨로 부르면 안 되고. 거의 뭐 정주 신이다.
0: 아, 정주 신. 네. 진짜 어떻게 키워요? 아니 어떻게 키워요? 사실 둘도 힘들잖아요.
2: 너무 힘들죠. 네.
0: 손을 어떻게 키워요? 예. 어.
1: 네. 완전히 리스펙.
2: 아니 저는 뭐 다 리스펙합니다. 저는 뭐 그냥 남편과 뜨겁게 사랑을 했고.
0: 아니 저희 묻지 않은 건 대답하지 말아주세요. 저희가 묻지 않은
2: 그래서 그 보물들이 저에게 왔고 네, 주어졌으니까. 예.
1: 근데 주디 씨가. 남자 여섯. 혼자.
0: 혼자.
1: 그렇죠. 그럼 또 성이 달라서 성교육은 어려울 것 같은데요. 그, 우리 아내도 아무래도 아들이라서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2: 저도 이제 조금 다르니까, 이제 뭔가 화장실에서 볼일을 보고 나서, 이제 뭔가 여자들은 생리를 하잖아요.
0: 그렇죠.
2: 생리하고 나면 그 혈이 묻은 게 조금 이제 남아있을 때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저희 아이가, 엄마, 이 피 뭐야? 어.
0: 맞아. 어. 뭐라고 대답했어요?
1: 갑자기.
0: 나도 너무 당황스러워. 근데 이렇게 대답하시면 우리 선생님들한테 혼납니다. 코피라고 대답하면 안 되죠.
2: 근데 갑자기, 여기서 나왔어라고 그 상황에서 저도 정신이 없으니까.
0: 근데 너무 인정해요. 왜냐면 저도 딸들이지만 딸들이 갑자기 제가 이제 개인적인 볼일을 볼 때 갑자기 들어올 때가 있거든요. 그럼 선생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저는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했지만 특히나 주리 씨 같이 이성 자녀 성교육. 요게 좀 유독 왜 입에 잘 안 떨어질까요?
4: 진료실에서도 부모님들이 제일 많이 하시는 말들이 대체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이런 말씀 되게 많이
0: 해요. 처음.
4: 근데 이제 왜 그런가 싶으면 저희 부모 세대 역시 마찬가지로 성에 대해서 편하게 대화하거나 배워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아마 아이들한테도 그 얘기 꺼내는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5: 그런데 사실 중요한 거는 성별보다 부모하고 자녀 관계, 어른과 아이 관계라는 거죠. 그래서 수학이나 영어 가르칠 때 그 선생님의 성별을 따지지 않잖아요. 그것처럼 좀 많이 아는 사람이 좀 적게 아는 아이한테 가르쳐주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3: 사실 이제 이게 몸에 대한 호기심도 좀 생기고 본인 스스로도 이제 몸에 대한 변화가 오니까 막 궁금해 하는데 제가 이렇게 대답을 조금 못 해줄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저희 첫째가 아, 나 가슴이 좀 아파 이랬을 때 그게 가슴 멍울 이런 거 전혀 생각 못 하고 그냥 밥을 먹다가 뭐가 얹혔나?
0: 채웠나?
3: 아니면 넘어졌나? 좀 이렇게 오해할 때도 많아가지고 야 이게 참 이성 부모로서 이거 쉽지 않은 부분이 있구나라는 걸 좀 그때 실감했거든요.
2: 아들들은 왜 자꾸 이렇게 성기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쪼물딱 하거나 뭐 쭉 잡아당기기도 하거나 돌아다니는 팔찌를 거기다 걸다
0: 근데 이게 뭐 이 게임처럼 이렇게 걸고 있잖아.
2: 그것처럼 이것도 타야마다
0: 어머나 장난을 치는구나. 네.
4: 그 부위가 좀 신기한 부위죠. 아이들 입장에서 그 몸이 자기의 몸이 너무나 신기하고 재밌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일종의 장난감이라고도 볼 수가 있죠. 아이들 입장에서.
2: 그래서 어디까지 늘어나나 그렇게.
4: 맞아요. 실험을 해보는 거고 테스트를 이제 한계까지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계에 대해서는 인식을 갖고 좀 타일르고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하면 되고 어디는 안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건 좀 필요하죠. 네. 네.
0: 자 그렇다면 결국엔 성교육은 동성부모가 가르쳐야 되는 걸까요?
5: 그렇진 않아요. 아무래도 이제 누구든 좀 더 합리적이고 좀 긍정적이고 아이하고 왜 친밀해서 대화를 잘 나누는 사람이 이야기를 좀 하는 게 좀 좋겠죠. 그리고 그 동성부모가 더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긴 있을 거예요. 근데 또 어떻게 보면 경험했다고 다 말을 잘해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상대하고 친밀한 것도 중요하고 말을 얼마나 조리 있게 잘 전달하는지도 중요한 것 같아요.
0: 쌤 씨는 어떠세요? 아이들이 이제 조금씩 컸는데 이런 성교육 관련해서 좀 알려주시는 편이세요?
1: 저는 많이 알려주는 편인데 아무래도

0: 저 같은 남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경험자로서 그 와이프하고 얘기하는 게 보다 같이 얘기하는 게 훨씬 편해요. 어. 그리고 애들은 약간 그것 때문에 약간 신뢰 가는 것 같기도 하고요.
1: 근데 그것 때문에 더 친해질 것 같아요.
0: 엄청 친해요. 성관계 뭔지 아냐고 내가
2: 윌리엄이랑.
0: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윌리엄하고 벤틀리. 어. 이리 와 보라고 뭔지 아냐고. 어. 뭐 대략은 뭐가 아는 것 같은데 그 얘기하다 보니까 되게 좀 친해진 느낌이 있었어요. 그리고 애들은 아, 아빠 이런 얘기하다 보니까 다른 얘기도 할 수 있게끔 그치. 이 약간 문 열어준 느낌이었어요.
2: 오, 너무 잘 됐네요. 너무 자연스럽게.
1: 네.
2: 자, 그렇다면 과연 우리 아이들은 이성 부모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아이들의 속마음 궁금하네요. 와,
3: 이런 거 되게 떨려.
1: 네, 그러니까.
3: 되게 떨려.
4: 집중이 누가 더 편한지 물어보면 엄마가 제일 편해요. 오빠는 여자가 아니라가지고
5: 엄마요. 동성이라서. 응, 불편하진 않은데. 뭔가가.
3: 확실히 엄마가 동성이다 보니까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2: 아빠도 속상하겠다.
6: 저는 아빠요.
2: 오, 근데 또
6: 동성이니까
2: 아빠가 편하군요.
6: 좀 더 얘기하기 편할 것 같아요.
4: 가끔씩 너무 과하게 할 때 있는데 그럴 때는 좀 불편하기도 해요. 숙제를 하고 있는데 그냥 조심히 안아주면 되는데 엄청 꽉 안아주거나 하면은
7: 아 이게 아빠한테 애정 표현이라고 하는 게 아이들이 받아들일 때는
6: 옛날엔 있었는데 지금은 엄마가 싫어해요.
2: 엄마가 싫어한다고?
6: 밥 해달라고 애교 부리고
8: 아 애교 안 부리면 밥이 안 나와주면서?
6: 아니 맛없는 거 해줘.
2: 귀여워.
6: 소중한 부위가 아프다던가 뭐 폭경수술 이런 얘기는 엄마한테 안 하고 다 아빠 쪽으로 했던 것 같아요. 말해도 엄마 모를 것 같아가지고
7: 공감할 수 있는
6: 두 번째는
7: 보호자한테
6: 꿇어서 안 했어요.
4: 나중에 생리하게 되면은 아빠한테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물어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좀 민망할 것 같아요.
8: 지아의 얘기도 이렇게 부모님이 듣고 있을 거라 생각 못했지?
5: 그거 생각을 해봤는데
8: 이렇게 다 여기
4: 네
9: 너무 알고 있었어?
4: 네.
3: 우리 나가 있었는데
4: 근데 뭔가 보고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
9: 솔직히 얘기 안 한 것도 있겠네
4: 아니야 솔직히 얘기
9: 알겠어
2: 요즘 아이들 똑똑해요
1: 감이 좋아요
2: 요즘 아이들 똑똑합니다
3: 누구야?
8: 굉장히 갑자기 공손해지는 느낌.
10: 잘하고 하면서 경험 많이 쌓고 또 똑똑하고 예쁜 지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1: 짜증나도 어려워도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
9: 다은이랑 좀 더 가까워질 수 있고 다은이한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좋은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6: 엄마, 내가 좀 더 다가가게 해줘.
2: 네, 아이들도 성이 다른 부모에게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성이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3: 네.
0: 저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러니까 그 아들 둘이 있다 보니까 정말 월경 얘기 정말 상상하기 싫은데
2: 생일 때 어떻게 했어, 아빠? 아빠, 생일 때 돌아와줘! 그러니까 이게, 그죠? 네.
0: 그런데 우리 정규 씨하고 주리 씨가 어떻게 해요?
3: 저는 아직 애들이 어리고 제가 또 어떻게 보면 제가 주 양육자잖아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저랑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서 고민 같은 거나 장난이라던가 이런 건 저한테 다 편하게 해요.
12: 아까 이제 VCR에서도 그렇지만 이제 아이들이 스킨십을 어색해하거나 이제 2차 성징의 신체 변화를 스스로도 좀 느끼게 되고요. VCR에서도 제작진이 알려주지 않았지만 사실 부모가 다 지켜보고 있다는 걸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1: 진짜.
12: 이제 그런 것들이 외부 시선에 대해서 아이들이 많이 의식이 높아지고 언제나 누구나 나를 다 보고 있구나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게 컸다는 어떻게 보면 증거이기도 하거든요.
3: 그래서 저는 애들이 뭐 갑자기 사춘기가 오면은 변한다고 하는데 저는 뭐 그럴 리가? 얘네가 변하겠어? 얘네들의 성향은 원래 이런데 변하겠어? 저는 좀 이런 생각을 하는 편이고 그리고 저는 이제 이 다섯 아이들한테 많이 시달렸잖아요. 그래서 어서 이제 사춘기도
2: 차라리 와라 사춘기가
3: 그냥 조금 독립할 애들은 독립하고 알아서 혼자 할 애들은 혼자 하고 엄마를 내버려 둬라.
2: 야, 근데 많으니까 이런 게 좋다. 아, 너무 힘드니까 그냥 차라리 빨리 사춘기에서 독립해라.
13: 사실 이 시기는 부모하고 성이 다르냐 같냐가 문제가 아니라 부모하고 이제 독립하고 분리하고 그것이 그 시기의 과제인 거죠, 아이들한테는. 그래서 동성인 부모하고도 사실은 말이 많이 줄어요. 비밀이 생기는데 이 비밀은 부모가 아니라 이제 친구하고 공유.
7: 진짜.
2: 예. 친구한테.
12: 너는 왜 이렇게 빠르냐 하고 야 네가 자라가지고 너랑 나랑 이런 얘기도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뿌듯하고 대견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진짜 천지 차이예요.
3: 그러네요. 다르네요. 네,
12: 그렇기 때문에 중립적으로라도 야 그래도 지금 네 몸이 자라고 있는 과정이라 그래 정도로 중립적으로 반응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아요.
14: 호주에서 그런 질문 들었을 때 대부분 성교육 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해요.
2: 기회.
14: 자연스럽게 물어보는 거니까 대화 진행도 기회거든요. 그 긍정적으로 보는 게 엄마 아빠한테 물어본다는 자체가 신뢰 있어요.
2: 맞아. 물어봐주면 감사해요.
14: 그렇죠.
2: 물어봐주면 그렇죠. 감사해요.
14: 네. 친구한테 안 물어보고 엄마 아빠한테 물어보는 게 정말 감사한 거예요.
2: 맞아요. 네. 근데 이론적으로는 이제 알고는 있는데 머릿속으로는 이제 기회다 싶어도 입이
7: 그게...
2: 입이 계속 침 바짝바짝 마르면서 입이 안 떨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거든요. 맞아요. 실제로 이성 자녀라서 우리 부모님들이 당황하는 순간들이 있죠. 너도 이제 다 컸잖아. 샤워하고 옷도 안 입고 나오면 엄마는 눈을 어디다 대냐? 궁금해. 듣기 싫어. 안 들어. 듣기 싫어. 이렇게. 야, 옷 입으라고. 이 녀석이 진짜.
15: 엄마, 안아줘.
2: 오, 이렇게.
13: 수건은 감고 나왔네.
3: 근데 감고 나왔는데 마지막에 엄마한테 던졌잖아요.
2: 던졌어. 던졌어요.
3: 난 타잔이다.
2: 근데 집에서 주리 씨네 집안 분위기는 어때?
3: 저희 집 저런 상황이에요.
2: 그래요?
3: 저렇게 다 벗고 다녀요, 다.
2: 아, 그래요?
3: 저 빼고 다. 그나마 우리 첫째 있잖아요, 우리 첫 아들. 12살, 우리 5학년. 걔는 그래도 이제 나올 때 수건으로 가리고 나오거나 나올 때 이제 그 갈아입을 옷을 들고 나가요.
2: 누가 가르쳤어요? 아니면 스스로 갔다?
3: 스스로.
2: 오, 세상에.
3: 걔는 그런데 우리 둘째는 그냥 다 벗고 화장실에 있어도 화장실에 볼일 보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도 참 눈치가 없어. 그냥 뭐 다섯 대 똥 싸면은 그냥 거기 화장실 자연스럽게 들어가서 똥 씻겨요.
7: 네.
3: 그리고 넷째도 따라 들어와. 저희는 그냥 그러면은 우리 둘째가 이렇게 뭐 하는 거야 다들.
2: 저도 제가 볼일 볼 때 다 들어와요 제 앞에서. 첫째는 막 빵 먹고 제 앞에서.
3: 그래서 진짜 집에서는 왠지 저만 좀 갇혀 입어야 되는 분위기?
2: 아, 오히려
3: 여기는 그냥 남탕이에요. 남탕이고 이 남탕에 나 혼자 들어온 것 같은 거야. 그래서 막 나와서 막 뒤에서 막 몰래 이렇게
2: 속옷 챙겨
3: 입고. 저는 그래요? 그런 분위기죠. 예.
2: 자, 그렇다면 제가 한번 기회를 드려보겠습니다. 자, 샤워를 하고 홀라당 나오는 아들과 엄마의 역할을 정주리 씨가 이제 엄마 역할을 드리고 쌤 씨가 아들 역할을 할 텐데.
3: 쌤 씨가 아들이에요?
2: 네, 쌤 씨가 이제 아들 연기를 어디 가능하세요?
14: 아들 틀이 있다 보니까 자신 있죠.
2: 그래요?
3: 샤워하고 나서는 옷을 입고 나와야 돼. 네가 그렇게 자신 있는 몸은 아니잖아. 엄마 말 듣고 있니?
14: 아, 또 왔어.
3: 그러고 나오면 어떡해. 엄마 눈을 어디다 두라고. 진짜. 몰라.
14: 봐라.
3: 어머야. 팬티 입어. 아이고, 너 진짜 그게. 아빠 거 닮았네.
2: 야, 정주리 씨 딱이네. 정주리 씨 딱이네요. 아, 진짜. 근데 이게 진짜 일상이라서 정주리 씨 진짜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3: 그냥 일상이죠.
2: 그러니까.
3: 우리 쌤 씨 집도 그러지 않아요?
14: 우리 애들 똑같아요.
2: 똑같아요. 아, 이거 어쩌지.
14: 거기 화장실 앞에 팬티 다 그대로 그냥 내려놓고 들어가서 씻고 수건 이렇게 다 말리고 그냥 나와서 그냥 자연스럽게 한참 동안 그냥 있어요.
2: 근데 아들만 그런 게 아닌가 저희 집도 딸인데도 그냥 다 벗고 다녀요.
12: 저희 딸도 그래서 데리고 들어가고 데리고 가서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하면서 이렇게 옷 입혀주고 이렇게 네. 계속 그냥 반복적으로 가르쳐주는.
2: 다음 상황도 있습니다. 우리 빨리 옷 갈아입고 슬라이드 타러 가자.
16: 응, 엄마. 어머 맞다.
2: 자세히
16: 너 미술 넘었지. 너 아빠 안 계신데 혼자 잘할 수 있어?
2: 곤란하죠.
16: 수영복 앞뒤 꼭 구분해서 입어야 돼. 모르면 주변 어른한테 물어보고. 알았지?
7: 불안한 상황이야.
2: 엄마 누가 도와준 사람 필요할 수도 있는데 저는 진짜 우리 남편 참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되게 많아요.

0: 제가 또 딸들을 데리고 뭐 사우나, 목욕탕, 워터파크 다 제 몫이기 때문에. 근데 요즘에는요, 이렇게 어떤 곳에 그 성별이 다른 아이들을 도와주시는 도우미 선생님들도 계시더라고요.
1: 아, 그래요? 네. 저는 사실 그런 게 있는지는 잘 몰랐고, 만 4세 전까지는 그냥 제가 화장실도 남자 화장실 이렇게 가서 앉히고 이렇게 하기도 했는데, 네. 사실은 이제 4살, 5살 넘어가고 크면. 이제 이러다 보니까 좀 그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이제 방법을 찾은 게, 네. 이제 언니를 교육시켜 놓자.
0: 아.
1: 네. 그래서 이제 조금 사람이 많지 않다면 제가 앞에서 계속 아빠 앞에 있어 이렇게 하면서 계속 좀 안심시키면서 그렇게 좀 이렇게 훈련을 했던 것 같아요.
0: 아니 저희 남편도 놀이동산에 저희 딸들을 데리고 갔는데 첫째 딸이 한 5살 때가 6살인데 이제 화장실을 데려가야 되니까 남자 화장실을 데려갔대요. 근데 이렇게 볼일 보네 진짜 테리가 이렇게 빡 이렇게 남자 이렇게 쳐다보길래 아 얘 안 되겠다 이제 내가 그 생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2: 맞아.
0: 어느 순간 어느 나이 때부터는 아 이게 같이 쓰면 안 되는구나 이런 맞아요. 생각을 해본 거죠.
2: 그리고 그 1, 2, 3는 뭐 이제 알아서 자기들끼리 화장실 가거나 씻거나 하는데 우리 넷째 같은 경우는 5살이거든요. 근데 솔직히 이제 여자 화장실을 제가 데리고 가야죠. 왜냐면은 혼자서 그 아직은, 처리가
0: 아직은 안 되죠.
2: 소변이 튄다거나 아직 그게 완벽히 안 돼가지고 근데 자기도 알아요. 여기 여자잖아. 여자만 가는 곳이잖아. 안 갈래. 이제 앞에서 막 씨름을 해. 근데 뭐 이렇게 남자들 왔다 갔다 해도 막 빨리 들어가. 빨리 가자. 엄마 빨리 들어가자. 그래서 제가 억지로 들어가서 이제 하는 경우도 있고. 뭐 그래도 얘가 좀 더 작아 보이면 조금 더
0: 들어가도 오랫동안 내려갈 수 있어요.
3: 저도 인성 장애를 키우다
0: 샤워실도
3: 보니까.
0: 어떤 맞아요. 샤워실도
3: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도 저도 미리 아이들한테 혼자 용변 보는 거 뒤처리하는 걸 좀 가르쳐서 혼자 하는 쪽으로 요즘은 많이 하고 있거든요.
4: 근데 부모니까 둘 다 어느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경험자로서 할 수 있는 말과 비경험자로서 할 수 있는 말은 이게 선이 있다고 생각해요.
0: 그렇죠. 정확하게 있죠. 경험한 사람과 아닌 사람 사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5: 사실 이렇게 그 경험을 한 동성 부모가 좀 편하고 좋을 수는 있겠죠. 아무래도 뭐 생리대 착용이나 이런 것들은 그렇겠지만 교육이라는 게 꼭 경험으로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배워서 하기도 하잖아요. 마치 네. 내가 경험한 것처럼.
1: 그렇죠.
5: 그러니까 이거는 누가 얼만큼 공부하고 어떻게 설명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예요.
2: 저도 알면서 그래. 머리로는 진짜 분명히 알겠어.
0: 용기가 있나?
4: 그쵸.
2: 용기가 안 와서.
4: 그쵸.
3: 근데 이렇게 좀 어색하고 대화하기가 어려울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한 번에 너무 많이 얘기하려고 하지 않는 게 좋아요.
0: 아~
3: 예를 들면 이리 와봐라 앉아봐라.
0: 맞아요.
3: 우리 진지하게 대화를 해보자.
2: 불편해. 이거 싫어하죠. 난 한 번에 숙제를 끝내려고 와다가도 얘기하려고 그랬었어.
3: 이게 한 번에 끝날 수 있는 교육이 절대 아니고 계속적으로 여러 번 하면서 지속적으로 생활에 스며들 수 있게 해줘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물꼬를 트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0: 진짜 오늘 큰 도움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성이 같아서 해줄 수 있는 것도 있는데 오히려 성이 달라서 해줄 수 있는 교육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남편이 딸들한테 남자들이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돼?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해? 이런 거를 좀 해줬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아빠는 이제 남자니까 그걸 더 잘 알잖아요.
4: 맞죠. 우리 와이프도 윌리엄 벤틀리한테 좀 가르쳐 줄 수 있는 게 이 이성에게 이게 다가가는 그 태도도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손 잡았으면 뽀뽀해도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애들 입장에서.
1: 네.
4: 근데 우리 와이프가 여성 입장은 다 설명해 줄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4: 손 잡았으면 손만 잡는 거다. 솔직히 그거 다른 시선에서 그 경험자로서 그 얘기 충분히 해줄 수 있다고 생각해요.
2: 저도 뭐 이제 이성 친구가 생긴다면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또 이제 여성 신체에 대한 존중은 또 이렇게 잘 얘기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또 이제 그 전에 엄마 아빠가 왜 아이들을 많이 낳았는지 어떻게 낳았는지 이런
0: 어떻게 해야 되고 왜 많이 낳았는지를 설명을 왜 5시나 낳았는지를 우리도 알고 싶긴 하거든요. 먼저 아이들
1: 궁금하긴 해요.
0: 우리도 궁금해요.
2: 네. 저희는 그냥 사랑했어요. 사랑했고 아이가
0: 너무 사랑했나요?
2: 아이가 사랑했나요?
4: 아니, 여기 다 사랑해요.
0: 네네.
2: 맞아요. 근데 맞아요.
4: 5명은 난 집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0: 너무 사랑했나 보다. 네.
2: 저 사랑한 거 비해서 별로 없는 거예요.
0: 아 그거에 비해서는 엄청난 그쵸? 진짜 엄청난 사랑이네요.
2: 네, 많이 사랑합니다.
0: 자, 그렇다면 우리 아빠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직접 행동으로 보여줘야겠죠? 바로 만나보시죠.
1: 저희 첫째 진리가 지금 4학년인데 언제

0: 일단은 월경을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생리대를 한번 사보려고 합니다. 뭐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도 살짝 아 부끄럽고 뭔가 좀 이런 마음이 있는데 도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빠의 도전, 여러분 함께 가시죠.
1: 자, 정기 아빠 오늘 도전을 성공할지 궁금합니다.
0: 이제 여기 다 온 것 같은데 마트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 아 떨려. 아 어떡하지?
0: 어 안녕하세요. 선생님 그 죄송한데 네. 생리대가 혹시 어디? 네,
3: 저 오른쪽으로 예. 가시다 끝쪽으로 가시면 있어요.
0: 아 그쪽으로? 네. 아 감사합니다. 와. 야 여기 다 모여 있네. 종류가 너무 많은데?
1: 근데 종류가 진짜 많아. 그렇죠.
4: 종류가 정말 많아요.
5: 어렵더라고요.
0: 아니한테 전화 한번 해.
5: 뭐 살지 모르겠으면 와이프한테 물어봐야 돼.
0: 아, 너무 어렵더라고요.
1: 맞아, 진짜로. 와이프가 정확하게 아니까.
5: 민망하고 어렵고 당황스럽고.
0: 어, 여보세요?
6: 아, 어.
0: 이거 뭐 사야 돼?
6: 소형 날개형.
0: 소형 날개형, 날개형이 너무 많은데 여기? 일단 알았어.
6: 아무거나 쓰긴 하는데.
0: 아무거나 쓰냐고. 아, 잠깐 너무 크게 얘기했다.
6: 나 그냥 땡이라는 것 같아.
0: 아, 일단 알았어. 어. 어, 땀이 왜 이렇게 나지? 어, 잠깐만. 다 사보겠습니다. 소형으로는, 네. 아, 이것까지 사보자. 아, 땀 난다, 진짜.
1: 어, 역시 아빠들은 다 저러시는 것 같아요. 제일 비싼 거를 사든가, 아니면 종류별로 다 사든가.
5: 모르면 네. 제일 비싼 거 사라고 했어요.
1: 아, 맞아요. 역시 네. 아빠야, 아빠.
0: 사장님, 혹시 그 검은 비닐봉투 이런 거 있을까요?
3: 검은 비닐 사용 안 하고요.
0: 예. 이거를 그냥 무작정 들고 나가지 살짝. 네. 예.
1: 어쨌든 뭐 생리대 구매 성공했습니다. 잘 샀을지가 궁금한데요.
0: 여러분, 생리대 사는 거 그렇게 뭐 아무것도 아니네. 미션 성공입니다.
5: 그러면 내 친 김에
7: 집으로 네. 가는 건가?
1: 야, 근데 제작진 또 시켰네. 속옷도 사보래요. 속옷 사보래요.
8: 어려운 미션이 맞네.
0: 좋아요.
5: 아니, 외국에 쓰는 딸이 네? 속옷 선물해주기도 아, 하거든요.
0: 네. 속옷 세트. 아, 잘 살 수 있을까? 아, 여기 속옷 전문점이 있습니다. 와. 아, 안녕하세요, 사장님. 아니, 그, 저희, 소녀? 속옷? 아, 그렇지. 브라도 사야 되겠죠? 아, 되게 호기롭게 들어왔는데 조금 오늘 땀이 많이 나네. 아, 뭔가 또 이렇게 하트 사가면 또 유치하다고 할 것 같아.
4: 문자도 있어요.
7: 그리고 요즘은 애들이 좋아하는 게 따로 있어요. 그래서 선물을 해도.
1: 맞아요. 예. 여자친구 아내 속옷 사는 것도 쉽지 않은데.
0: 사장님, 근데 이게 재질이 어떻게 돼요? 혹시 막 까끌까끌하고 혹시라도.
4: 아니요, 순면이랑.
1: 네. 근데 아빠가 굉장히 꼼꼼하네요. 아, 소재를 체크하다니. 와, 처음 봤어.
0: 아빠들이 이렇게 좀 와서 사고 해요?
9: 아빠는 그렇게 많지 않아요.
0: 그죠. 대부분 네. 엄마들이 네. 오시죠. 예, 일단, 예, 이걸로. 안녕히 계세요. 아, 제가 속옷까지 미션 완료했습니다. 아, 이런 날이 오네, 진짜. 아, 깜짝 놀랄 것 같아. 어, 아빠, 너무 좋아! 막 이럴 것 같아.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10: 아빠, 이게 뭐야? 내가 언제 이런 걸 사오라 했어? 예상했어요.
1: 예상했습니다.
0: 역시. 아빠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1: 아니 정규 씨 진짜 아니 사본 사람처럼 어떻게 잘 샀어요?
11: 제가 누나가 넷이잖아요.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인가? 네, 그때부터 누나들이
1: 심부름?
11: 너 이제 이거 해봐야 돼.
5: 야 아,
1: 트레이닝.
11: 너도 이런 거 할 줄 알아야 나중에 네 와이프한테도 사랑받고 그 이야기를. 막 이렇게 했었어요.
1: 근데 실제 도움 되네요. 아내에게도 사랑받고 딸들한테도 사랑받고.
11: 근데 진짜 아내 거는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제가.
7: 근데 속옷은 많아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11: 그렇죠.
7: 예, 다음에는 이벤트로 한번
1: 속옷 와이프의 속옷을? 오. 아 근데 아내가 조금 저 같은 스타일을 제가 입는 스타일만 입어서 처음엔 네, 반품을 저는
5: 영수증 무조건
1: 영수증
11: 아 근데 그럴 수 있는
1: 청구 교환권 청구
11: 그럴 수 있는 확률 굉장히 높습니다. 네.
5: 아니, 저도 아내 것도 사본 적 있는데 한 번은 그 청구 잘못 사오는 기억이 있었어요. 아 그때 진짜 난 정말 너무 깜깜했어요. 어떻게 해야 될지.
1: 잘못 사서.
5: 근데 그 뒤로 확실히 정리 확인하고 되더라고요. 무조건. 그렇구나. 근데 저는 성격상.

0: 활동을 시작했네. 그래서 저는 이제 팬티를 그대로 벗어서 엄마한테 이렇게 보여줬었어요. 그 장면이 저는 생각이 나요. 너 이제 시작하네. 이제 저희도 엄마도 너무 당연하게 반응을 해주셨고, 아빠가 어느 날 퇴근을 했는데 저한테 줄이야 하더니 딱 목을 들어 올리시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저한테 선물해준 목걸이를 차고 계셨어요. 그때 금목걸이를 제 목에다 이제 걸어주면서 축하한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그게 너무 기억이 너무 좋아서 저는 아직도 그게 계속 생각이 나요. 네. 그래서 이제 종규 씨도 아마 좀 딸이 곧 시작하면 그런 선물도 괜찮을 것 같아요.
1: 진짜 잘 참고할게요. 와, 너무 멋있다.
0: 네네.
2: 뭐 생리, 몽정, 발기, 브레이저 같이 성이 다를 때 좀 다소 이렇게 민망할 수 있는 키워드들을 부모가 어떤 태도와 단어로 설명을 해야 아이들이 거부감이 없이 받아들일까요?
3: 뭐 월경이든 몽정이든 이런 얘기들을 그냥 과학적인 정보로 얘기하면 하나도 부끄러울 게 없는 일인 거죠. 그리고 브레지어도 뭐 여자의 속옷에 한 이름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양말이나 손수건을 그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부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 몇 번이 어렵지. 부모도 자꾸 얘기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얘기하면 아이들이 금방 익숙해지거든요.
4: 근데 호주에서는 그냥 진짜 과학 수업처럼 그렇게 하거든요. 이거 자연스러운 거야. 이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해요.
2: 우리 주리 씨는 어때요? 이제 아들 오영재의 사춘기 좀 두려운 부분이 있어요?
0: 아직은 좀 이렇게 체감이 안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이제 몽정 같은 게 애들이 다 때로 하다 보면은
2: 계속 생각이 놀래요.
1: 계속. 이야, 생각지도 못했다.
0: 저도 최대한 진짜 담백하게 하고 싶거든요. 담백하게. 그냥 이렇게 너 고추 털렸니? 그냥 이렇게 고추 털렸니? 그러니까 날 때 되지 않았니? 안 났어? 그냥 이렇게. 별로 안 담백해 보여요?
2: 아, 지금 되게 떨리는 거 느껴져요.
0: 아, 떨렸어요? 아, 지금 되게 최대한
2: 그저 느껴진다고.
0: 맞아, 눈도 못 마주쳤어. 맞다.
1: 아, 많이 긴장했어요.
2: 근데 실제 사실 우리 엄마들의 모습일 수도 있어요. 은경이 털났니? 5번만 연습해 봐요.
0: 은경이 털났니?
2: 5번.
0: 은경이 털났니? 은경이 털났니? 알아서 네 방 네가 치워.
2: 갑자기 은경이랑 아이도 망치는
0: 거 아니야? 털이 이제 떨어질 수가 있으니까.
2: 자, 이번엔 본격적으로 직접 해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조건이 있습니다. 이름하여, 요 금지. 요 역할이.
0: 나 계속 갈 거야.
1: 벌써 재밌다. 벌써 재밌어.
2: 그거 하면 무조건 탈락입니다. 자녀의 당황스러운 질문에 부모가 당황해서, 글을 뱉는 순간 여지없이 땡 소리가 울릴 겁니다. 자, 준비되셨어요?
1: 네.
2: 예. 자, 레디, 액션.
0: 아빠, 나 브레이지어 사야 할 것 같아.
1: 브레이지어 사야 될 것 같아? 생각 좀 해보자.
0: 무슨 생각을?
2: 생각하는 게 아니야.
1: 생각하려고 하니까.
2: 그게 생각하는 거예요.
1: 없어.
2: 그게 생각하는
1: 거예요. 아, 음을 안 하려고
0: 하니까. 어려워요.
1: 아, 이게 생각할 수, 이 생각해서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되네.
5: 맞아요. 이렇게 부모가 이제, 이러면 이제 아이들 입장에서는 귀신같이 이게, 아빠가
2: 당황했구나.
1: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어.
5: 그렇게 이거 꺼내면 안 되는 말이구나 하고 이제 위축되니까.
2: 망설이지 말고.
5: 같이 사러 갈까?
1: 오케이.
5: 고르러 갈까?
1: 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았어.
2: 네.
0: 아빠, 나 브래지어 사야 할 것 같아.
1: 와, 우리 주리가 정말 드디어 이렇게 몸에 변화가 일어났구나. 많이 큰 거야. 너무 소중하고. 말이 막힌다.
2: 본인이 정리가 안 되면 안 됩니다.
1: 정리가 안 되네.
5: 길어져.
2: 아까 알려주셨잖아요.
1: 아니, 이거 쌤형한테도 한번 시켜봐야지.
2: 어려워요. 아,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반대 상황을 한번 드려볼게요. 주리 씨가, 엄마를 하고 아들 역할을 쌤 씨가 하는 거예요. 주리 씨가 아까는 이제 엄마였으니까. 아까는 이제 딸이었으니까.
4: 엄마, 그 여자애들은 왜 가끔 그 체육 시간 안 해?
2: 어? 지금 이해를 못하면 안 돼.
1: 이해했는데, 진짜 화가 났어.
5: 일단. 아들이 말을 거는 것에 대해 화가 났어.
0: 정신이 없어서 엄마는 할 일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빨리 말해줘.
4: 운동 안 하고, 쉬기만 하고, 생리 한다고 하던데?
0: 아, 생리 현상. 생리현상.
2: 내가 한번 해볼게.
4: 엄마, 체육 시간에

0: 여자애들은 왜 그렇게 가끔 운동 안 해?
1: 여자애들은 남자랑 다르게 한 달마다 월경이라는 걸 하거든? 그럼 배가 아프고 컨디션이 안 좋아. 그럴 땐 좀 쉬게 해야 되거든.
0: 근데 가끔 나도 배 아플 때 그때 뭐 쉬지?
1: 우리가 변비라서.
2: 변비요?
1: 변비 고쳐. 물 많이 마시고 과자 먹지 말아요.
2: 맞아, 명답이었어요. 오케이. 우리 이제 이렇게
1: 당황하지 말고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3: 지금처럼 담백하게 여자애들은 사춘기 되면 월경을 하게 되고 그 월경하면은 좀 몸이 아플 수 있고 그래서 쉬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면 성장 과정 그냥 툭 얘기해 주는 거죠.
1: 주희 씨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다음번에 만약에 이제 이런 상황이 되면?
2: 할 수 있어요.
4: 엄마, 아, 나 진짜 체육 시간에 보면 여자애들 맨날 이렇게 아프다고 운동 안 하고 그래. 왜 그래?
2: 여자들은
4: 엄마 왜 그래?
2: 여자들은
4: 엄마 왜 그래?
1: 죄송한데요. 본인이 기억을 못하면 안 돼요. 진짜 본인이 기억을 못하면 안 됩니다.
4: 저 지금 엄마 무서웠어요.
2: 바로 들어가려다가 빵먹었어요. 어떡하지
1: 버렸어요.
5: 여기는 뭐 완전 성교육 캠프네요. 이렇게 통과를 해야지 이제 나갈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1: 오늘 연습을... 시간상 오늘 원래 이제 저희가 네. 그냥 안 보내는데.
5: 그런 것들을 아예 안 쓰란 말은 아니고요. 당연히 이제 너무 당황하시지 말라는 취지에서 얘기를 드린 거예요. 생리는 여자아이만 아는 게 다는 아니에요. 남자도 알고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나중에 다 우리가 크면 사랑하는 사람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잘 알고 있어야 당황하지 않고 또 상대를 배려하는 매너 있는 사람이 또 되겠죠.
1: 그런데 이렇게 부모 둘 다 각자의 역할을 해주면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이혼이나 뭐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 중에 한 분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혼자서 아이를 키울 때 아, 내가 성별이 달라서 채워주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어쩌지? 나 혼자 잘해낼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크시잖아요.
6: 만약에 내가 싱글 대디였다면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좀 고민을 해보니까 저는 아무래도 좀 이제 주변에 이렇게 넉살 좋은 이모들을 좀 이렇게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그 이모들과 이미 좀 이렇게, 아이들과도 관계가 있을 테니까.
7: 저 호주에서 그 이혼 가정 학교에서 늘 있었는데 그 이상한 시선이 없었어요.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분위기였고, 그 한국도 솔직히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정말 좋겠어요.
3: 친구 부모님들도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차별적인 말보다는 좀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5: 이거는 이제 조부모님들한테도 사실 마찬가지예요. 조부모님들이 양육을 하다 보면 요즘 아이들이 이제 디지털 환경 이런 거 너무 빨리 변하고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들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부모님들도 이런 아이들에 대한 뭐 육아 강좌나 성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좀 받아보시면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네. 네.
1: 자, 조부모님이 손주를 위해서 성교육을 받는다. 말씀만 들어도 굉장히 놀라운데 실제로 그렇게 도전을 하신 분이 있습니다. 만나보시죠.
8: 안녕하십니다.
9: 오래 어서 와. 손 씻고 와. 손 씻고 간식 먹자. 예림아, 맨날 핸드폰 보고 TV 보면 그렇게 좋아? 재밌어?
10: 스트레스도 풀리고.
9: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래?
10: 네. 아. 할머니, 오늘 제 친구 그 선영이가 그 오늘 생리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친구들은 다 하는데 저는 생리를 언제 할까요?
9: 언제 할까요?
10: 매운 걸 좋아하잖아요.
6: 또 친구들이 네.
10: 그걸 많이 먹으면 생리 더 빨리 해요?
9: 그런 얘기는 못 들어봤는데
10: 매운 거를 많이 먹으니까 다음날에 배가 계속 아프잖아요.
9: 근데 그래.
10: 그것보다 생리통이 더 아플지 생리를 아예 안 할 수는 있는 거예요?
9: 생리를 안 하면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
10: 왜요?
9: 그거는 이제 예림이가 좀 더 크면은 할머니가 얘기해 줄게. 걱정하지 마.
1: 예림이가 이제 AI한테 궁금한 게 있었군요.
2: 요즘 네. AI로 많이 물어보더라고. 네.
1: 근데 뭐 우리 어른들도 사실은 뭐 X한테 많이 물어보잖아요. 요즘에. 네. 저도 남편보단 X랑 더 많이 하거든요.
10: 잘 물어보진 않고 가끔가다 X나 X에 검색해요. 할머니는 잘 모르실 수도 있고.
9: 겁나더라고요. 겁이 나요, 내가. 내가 얘기를 못 해줬을 때 얘가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닐까 이런 걱정도 되고.
1: 야, 할머니 고민 되실 것 같아요, 진짜로.
6: 그래도 이 배우려는 의지도 네, 있으시고.
5: 의지가 있으셔.
3: 저렇게 많이 하시.

0: 하시나 봐요.
1: 네.
0: 양육을.
1: 그리고 요즘은 엄마 아빠들이 다 일을 하니까 실제로
0: 맞아요.
1: 조부모님들이 다 많이 키우세요.
2: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왔어요. 들어

0: 네. 양육자와 함께하는 성교육.
1: 할머니들 성교육을 알려주시려고 오셨어요, 선생님께서.
0: 저는 조은영이라고 하고요. 성교육 하면 어떤 말들이 생각이 나는지 떠오르는 단날 아무거나 한번 얘기해 보실까요?
2: 저는 잘 모르겠네요.
3: 부끄럽죠?
0: 부끄럽다. 아주 솔직해요. 그리고
4: 저는 예림이가 가끔 물어요. 네. 묻는데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제가.
0: 자, 이제 퀴즈를 한번 풀어볼 거예요. 한국 여성의 초경. 혹시 우리 할머님들이 어렸을 때는 보통은 몇 살 때 하셨나요?
2: 저는 17살. 16살.
0: 네,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네요. 그럼 초경 연령이 1990년대 후반에 비해서 약 1.2세 빨라졌다고 생각하면, 이 말이 맞다고 생각하시면 동그라미, 아니라고 생각하면 X. 하나, 둘, 셋. 짜자잔. 이번에는 모두 다 맞추셔서 박수를 쳐드리겠습니다. 수면이 부족하면 월경을 더 빨리 하게 돼요. 요거는 아이들한테 꼭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 1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으니까 10번 가서 데이트 신청해. 근데 지금도 그럴까요?
4: 네, 지금도.
0: 지금도. 자, 하나, 둘, 셋. 정답은?
4: X예요? 뭐, 네. X예요?
0: 자, 이거는 행복하고 즐거운 성장, 사춘기를 위해서 저희 모두 박수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림아, 할머니 오늘 교육 잘 받고 왔다? 예림이가 이제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다 할머니가 얘기해 줄 수 있다?
3: 진짜요?
4: 그래. 궁금한 거 한번 물어봐.
3: 응.
4: 오래 사랑해.
1: 너무너무 예뻐해 주시네요.
5: 아,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관계가 가까워지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것 같아요.
3: 잘해요.
1: 진짜 손녀를 위해서 성교육 하러 공부하러 가는 건 저도 진짜 처음 봤거든요.
6: 이거 찐 사랑인 것 같아요. 그 찐심 있는 사랑은 다른 거 이길 수 없어요. 정말 세상에서 가장 멋있는 역할인 것 같아요.
7: 맞아요. 진짜 존경스러운 마음이 막 느껴지고, 사실 이 사랑은 결핍을 다 채울 수 있다고 저는 또 생각하거든요.
1: 맞습니다. 네. 그 마음이 다 통하죠.
7: 맞아요. 네.
1: 아들 다섯을 키우다 보면은 솔직히 이렇게 신체 변화를 일일이 챙길 수는 없어요. 저도 좀 너무 이제 힘이 붙이다 보니까. 네, 근데 그래도 얘네가 이제 저한테 와서 뭔가를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제가 뭔가는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할머니도 그러신 것 같아요. 예, 예림이가 할머니한테 말하고 싶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의미가 굉장히 있는 것 같습니다.
5: 네, 맞습니다. 아이들은 이제 비난하지 않고 이해하려는 그런 어른에게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개방하고 내보이는, 마음을 좀 내보이는 그런 게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더 다가가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8: 네. 네. 혼자서 다 하시려고 하지 말고요. 주변에 도움을 좀 받으시는 게 좋아요. 또 학교 선생님이나 이제 친구, 아이들, 그 친구, 부모님하고 소통을 좀 하시면 너무 좋죠. 그리고 자신이 너무 없으면 뭐 성교육 책 같은 거 사서 아이한테 이렇게 주셔도 좋고, 그리고 또 건강가정지원센터라고 있어요. 거의 각 그 지역마다 있거든요.
1: 결국엔 보면 가족의 형태보다 보호자가 아이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6: 우리 윌리엄하고 벤틀리한테 밥 먹으러 언제나 아빠한테 와서 하고 싶은 얘기, 궁금한 얘기 언제나 하라고 이렇게 계속 아이들한테 심어주니까 언젠간 이 성적인 뭐 질문이나 이렇게 궁금증이 있으면 와서 한번 물어보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고, 제가 뭐 자유시간 있으면 애들하고 같이 퍼내는 거예요.
5: 그런 부분들이 바로 애착이론에서 말하는 안전기지라는 거예요. 이게 애착이라는 게 어렸을 때 하고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사실 지속적으로 부모하고 자녀 간의 관계는 리뉴얼이 됩니다. 리모델링이 됩니다. 그래서 너 발랑 까졌구나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너 어떻게 생각해? 친구들은 뭐라고 하니? 이렇게 반응하는 그 차이가 아이가 고민을 말할 수 있는 그 관계를 만들게 됩니다.
8: 내가 내 아이를 평생 사랑하겠지만 정말 내 마음대로 사랑할 수 있는 기간은 18년이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1: 아, 짧아요.
8: 네, 그렇게 최대 18년이다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몇 년 안 남았다라는 게 시한부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시간들이 얼마나 귀해요. 그 아이가 아빠는 나를 항상 응원할 거라는 그런 어떤 그 자신감이 있고, 그러면 자기가 소중하다는 것도 느낄 거고, 그것을 아이가 믿고 느끼면 사실 세상을 향해서 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두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9: 자, 우리 이성 부모인 정규 씨, 주리 씨 오늘 어떠셨나요?
7: 베이스 캠프가 되는 아빠가 되어야겠다. 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10: 저는 원래 평소에 이 말을 안 좋아하긴 했었어요. 자꾸 제가 하는 얘기가 애들한테 내가 비빌 언덕이니? 이 말을. 만만한 게 나고 맨날 나한테만 이렇게 치대니까. 근데 이 말을 안 좋아했는데 또 오늘은 이 비빌 언덕이고 싶은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5: 아이를 지키는 건 완벽한 지식도 완벽한 가족의 형태도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도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고 느낀다면 그게 충분히 안전한 관계이죠. 그걸 받침 삼아서 힘든 상황을 잘 빠져나올 수 있을 겁니다.
8: 네, 특히 이제 한부모 가정이나 조성 가정의 그 보호자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혼자 키우느라고 매 순간 이제 아이한테 너무 미안하고 나 너무 힘들고 그래서 눈물 흘리고 마음 아파하셨을 텐데 이제 너무 미안해하지 마시고 내가 하는 마음만큼 당당함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6: 모든 양육자 여러분 힘내세요. 누구 하면 잘할 때가 아니라 우리 모두 잘할 수 있어요.
9: 맞습니다. 자, 우리에게 필요한 건요, 믿음을 주는 사람이죠. 그 한 사람이 되어주는 여러분 곁에 부모의 첫 성교육이 함께합니다. 우리 모두 성교육이에요.
6: 자, 미스킴. 자, 우리 케빈 좋으니까 우리 한번 러브샷 할까? 러브샷!
11: 부장님이랑요?
6: 자, 우리 장팀장. 야, 너 남자친구하고 바로 끝나고 데이트하러 가는 거지?
11: 아니, 부장님 또 그러신다. 최선 전에. 여러분도 보시기 어때요? 이거 괜찮아요.
12: 항상 다리를 뻗으라고요. 이런 어떤 자세를.
11: 거듭화하려면 이렇게 하고 싶네요.
13: 그렇지. 나는 너
11: 이거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나도.
5: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말이나 행동이 나오는데 그게 누군가는 불편하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8: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 말 써요. 남자의 성기를 비하해서 쓰는 말.
11: 저 고정관념 부셔버릴 거야.
14: 이어서 인간과 바다가 방송됩니다.
15: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4: 김영웅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5: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4: 후원문의 080-961-9595.
15: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4: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16: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진선대사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자연이 만들어낸 지상낙원이라 불리는 태국의 피피성. 그곳의 투명한 바닷속은 아름다운 산호군락과 다양한 해양생물로 가득한 신비로운 세상이죠.
3: It's very nice here in Phi Phi.
4: Really, really nice. For the amazing marine life, the coral, the fish, it's amazing.
2: 에메랄드 바다 한편, 여기서 대대로 삶을 이어온 늙은 어부가 있습니다.
5: 야, 먹어. 야, 갔네.
2: 어부에게 바다는 안마당처럼 익숙하게 평생을 보낸 곳. 우와. 대물과의 사투는 어부의 숙명이겠죠.
5: 아, 양이 인지이요.
2: 지금 늙은 어부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태국 남부 안다만해의 진주로 불리는 푸켓. 그곳에서 동쪽으로 50km 떨어진 피피섬은 세계적인 휴양지입니다. 6개의 섬으로 구성된 군도로 1983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됐는데요. 피피섬의 뛰어난 자연경관은 세계 10대 섬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 지상 최고의 낙원을 꿈꾸는 이들이 끊임없이 찾아가는 곳이죠. 푸켓을 찾는 여행자라면 꼭 들리는 필수 코스랍니다. 피피섬의 가장 큰 섬이자 유인도인 피피돈. 여길 제외하고는 모두 무인도라 이곳에 숙박시설, 레스토랑, 가게가 모여 있습니다. 덕분에 섬엔 현지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여행자들의 천국이죠.
3: I really love this island. There's a lot of marine life, a lot of dive sites. You can have a lot of fun. There's a lot of places to discover.
6: We don't get this place in our hometown. Mm-hmm. So this is the best place for couples to visit in Thailand. So yeah, it's amazing experience.
7: Yeah, the beach, mainly the beach actually, because we don't get to see beaches and island in our, my hometown. So this is the main attraction here, I guess.
2: 피피섬이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건 한편의 영화 때문이었는데요. 헐리우드 스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주연한 영화 더 비치. 이곳이 영화 촬영지로 알려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영화 속 주인공처럼 지상 낙원을 찾아 이 환상의 섬으로 모여든 것입니다. 하지만 전 세계에서 몰려든 여행객으로 인해 마야베이의 산호가 심하게 훼손되자 현재 태국 정부는 이곳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죠. 다행히도 지금은 이곳 바닷속 생태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답니다. 피피섬은 환상적인 경치만큼이나 다이빙 포인트로도 유명한데요. 다이버들 사이에서는 평생 한 번은 꼭 와봐야 하는 다이빙 성지. 각양각색의 산호와 물고기가 풍부해 다이버들에게는 꿈의 바다랍니다.
8: ใช่ครับมาเที่ยวลูกค้าก็ตอนนั้นช็อกอย่างเดียวอยู่ข้างบนไม่มีอยู่แต่ทะเลตอนนั้นเนี่ยอยู่ได้งานปะการังสวยๆเลย
2: 우기가 끝나고 건기가 시작되는 11월부터 4월까지

0: 도시는 관광성수기인데요. 사실 피피섬에서는 1년 내내 다이빙을 즐길 수 있답니다. 하지만 큰 파도가 없는 이 시기에는 바다가 호수와 같이 잔잔해 더 많은 포인트를 경험할 수 있죠. 피피돈섬 돈사이만 선착장에서 배를 타고 한 20여 분 갔을까요? 다이빙 포인트에 근접했는지 다들 분주합니다. 피피섬의 무인도 피피네에 자리한 피렐라군. 거대한 석회암 절벽 안쪽 깊숙이 숨어있는 다이빙 명소죠. 신비로운 바닷속 세상은 어떨까요? 특히 피피섬 주변은 바닷속 정원이라 불릴 정도로 화려한 산호지대가 펼쳐져 있습니다. 자연스레 그 사이를 오가는 물고기들을 따라가다 보면 바다의 보물들을 만나는데요. 물속을 느긋하게 유영하는 바다 거북부터 지느러미 끝이 까매 눈에 띄는 흑기흉 상어와 거대한 만타가오리까지 귀한 녀석들을 여기서 다 봅니다. 이곳 수중놀이터의 또 다른 볼거리는 바로 물고기떼의 군모입니다. 수천 마리의 물고기들이 자유롭게 춤을 춥니다. 그야말로 이런 장관이 없는데요. 피피섬을 환상의 섬이라 부를 만합니다.
1: It's very nice here in Phi Phi.
2: For the amazing marine life, the coral, the fish, it's amazing.
3: It's nice, like any other island, so. But yeah, I've only been here once, so. We've only been here for like a day, so we haven't seen it all, so. But yeah, it's nice, though, you should walk around.
0: 누구에겐 황홀한 별천지를 선사한 바다는 누구에겐 치열한 삶의 현장입니다. 아침 일찍 바다로 나가 고기를 잡아온 방코센 씨. 61살의 나이지만 낚시 실력은 여전히 녹슬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평생을 어부로 살아왔기 때문이겠죠.
4: 이게 뭐예요?
5: 바삭, 바삭. 야, 바삭, 마, 마, 똑바. 마, 똑바, 다, 바삭, 마.
0: 흔히 바라쿠다라 불리는 꼬치 고기류는 특히 성질이 포악하기로 유명한데요. 이들 중 가장 큰 종인 큰 꼬치고기, 그레이트 바라쿠다입니다. 잡은 고기는 인근 식당에 바로 판다는데 이 녀석은 가격을 얼마나 쳐줄까요?
6: How much?
1: 300 baht.
6: 300 baht?
1: Yeah. 80.
6: 응? 80. 1kg?
1: Yes.
0: 그리 좋은 가격이 아니라 흡족하지는 않은 방코센 씨. 하지만 이렇게 싸게라도 고기를 파는 건 냉장고가 없어 보관이 여의치 않아서죠. 관광지가 된 피피섬에서 어부의 삶은 녹록치 않습니다. 그래도 내일은 또 내일의 태양이 뜨겠죠. 다음 날 선착장으로 출근한 방코센 씨. 바다가 아닌 이곳으로 아침부터 온 이유가 있답니다.

피피섬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관광지가 되면서 섬의 어부들도 자신의 고깃배를 투어배로 사용을 하고 있답니다. 관광객들을 배에 태워 다이빙 포인트로 데려다 주는데 이 일도 경쟁이 치열합니다. 나이 들고 영어를 못하는 방코센 씨에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매번 시도는 하는데 오늘도 허탕. 손님을 찾지 못하고 발길을 돌립니다. 방코센 씨는 피피섬에서 태어나 누구보다 이곳 바다에 대해 더 잘 알고 있지만 관광지로 변한 이곳이 때때로 낯설게 느껴진답니다. 그의 기억 속 작은 어촌으로 남아있는 마을은 이제 과거의 모습을 싹 지워버렸습니다. 지금은 외지인과 관광객이 가득한 이곳에서 맨 처음 생활을 한 이들은 우락 라와이라고 불리는 말레이시아의 바다 지피들이었습니다. 1940년대 말레이시아의 어부들이 이곳 피피던에 정착하면서 마을이 생겼는데요. 피피라는 섬 이름도 맹그로브라는 뜻의 말레이어 삐아삐에서 유래했답니다. 30년 전만 해도 야자나무만 무성했던 이곳. 당시 피피섬은 도세시자비로 유명했죠. 그 흔적이 남아있는 가로등의 조형물. 도세치가 엄청나게 많이 잡혀 그걸 기념한 것인데요. 그땐 어부 방코센 씨도 잘 나갔답니다. 과거의 영광은 빛바랜 기념물로만 남아있지만 어부 방코센 씨의 도전은 오늘도 계속됩니다. 마음을 다잡고 서둘러 배에 오르는 방코센 씨. 어부였던 아버지를 따라 고깃배를 탄 게 11살 때부터랍니다. 그 이후 단 한 번도 떠나지 않았던 바다는 그에게 학교이자 놀이터이자 삶터. 성인이 되어 한 가정의 아버지가 됐을 때도 방코센 씨는 그의 아버지가 그러했듯 고기 잡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삼남일녀를 키웠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바다 위에서 그는 누구보다 노련합니다. 아니나 다를까 투어배도 와 있네요. 먹이와 쉼터를 제공하는 산호군락은 작은 물고기들이 모이는 서식지입니다. 작은 물고기는 미끼 없이 줄낚시로 잡습니다. 지금은 베테랑 어부지만 그에게도 훌륭한 스승님이 있었답니다.

0: มันปลาใหญ่มันประมาณ5เมตรเป็นฉลามบอกงั้นเลยปลาฉลามพวกปลาใบพวกฉลามเนี่ยประมาณ4-5เมตรเนาะ
1: 입질이 느껴졌는지 슬슬 줄을 당기는데 과연 얼마나 잡혔을까요? 줄줄이 사탕처럼 낚싯줄에 걸린 물고기들 이제 이 작은 물고기로 대열을 잡을 준비를 해볼까요? 오랜만에 손맛 좀 제대로 느껴보고 싶다는 방코센 씨. 그 간절한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부터는 기다림의 시간. 기도하는 마음으로 조용히 때를 기다립니다. 한참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초조해지기 시작합니다. 어느덧 한 시간이 흘러 정오가 다가왔는데요. 결국 방법을 바꾸기로 합니다. 트롤링 낚시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끌 낚시라고 하죠. 가짜미끼를 단 낚싯줄을 배에 끌고 다니면서 큰 물고기를 유인하는 방법인데요. 중요한 건 대어가 자주 움직이는 장소를 찾아서 배를 이동시켜야 한다는 것. 여기서 배는 빠르게 몰아 미끼가 작은 물고기처럼 보이게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입질이 온 순간 재빠르게 낚싯줄을 감아 올립니다. 보이지 않는 물고기, 어찌된 일일까요? 사태 파악을 위해 낚싯줄을 올리는데
2: 아, 쥐 끊어먹었네. 대물이
1: 중간에 있던 낚시가 잘려나가면서 줄까지 심하게 엉켰습니다. 참, 보는 저도 심란하군요. 아쉽지만 오늘 낚시는 여기까지. 다시 내일을 기약합니다. 어느덧 어둠이 내리깔린 피피돈 섬. 낚시에서 돌아온 방쿠젠 씨가 아들네 가족을 만나러 가는데 집이 아니고 뱁니다.
3: 안녕하세요.
1: 막내 아들네 가족이 지내는 임시 거처라는데요. 사실 방코센 씨도 지금은 배에서 지냅니다. 월세를 모아두었다가 나중에 아델레 가족과 함께 살 집을 살 계획이라는군요. 손녀가 중학생이 될 때까지 번듯한 집을 마련하는 게 방코센 씨의 꿈.
4: 란, 쯔야사나.
3: 하이사나.
1: 방코센 씨의 막내 아들이 배에서 생활한 건 1년 전 투어 회사의 배 선장으로 취직하면서부터랍니다.

0: 다행히 회사 사장님의 배려로 저녁 이후에는 가족이 배에서 지낸답니다.
1: 여기 좋아요?
2: 좋마이카.
1: 좋마이카?
3: เมื่อ ก่อนนั้น อยู่ข้างบน จน ตอนนี้ได้มา เป็น กัปตัน อยู่ เรือ ก็ ลงมา อยู่ เรือ สบาย กว่า กิน หา ปลา เอ้ย เรือ สบาย กว่า สะดวก กว่า
0: 저녁은 항상 아델레와 함께 먹는다는 방코센 씨. 큰 물고기는 못 잡았지만 이 정도면 네 식구가 먹기에 충분한 양입니다.
4: 아니, 다 그야네. 몰라는 배들 다 그야 밥. 바비큐.
0: 식사 준비는 나름 분업화되어 있는데요. 방코센 씨가 생선을 정리하는 동안 며느리는 밥을 하고 생선 요리로 솜씨를 발휘합니다. 아들 방코합 씨는 생선구이 담당. 요 생선을 숯불에 태우지 않고 골고루 익히는데 이게 또 불조절이 쉽지 않아 아무나 못한다는군요. 한상 가득 밥상이 차려지면 천녀 아사나가 출동을 합니다. 언제 이렇게 컸는지 이제 식사 준비도 돕습니다. 한 평생 어부로 살면서 넉넉한 적은 없었답니다. 하지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한다는 방코센 씨. 그에게 행복은 멀리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จับปลามานัดทำกับข้าวกับลูกกินในเรือดำน้ำตอนนี้กินเสร็จแล้วอร่อยมากผมอยู่เรือดำน้ำจับปลาไม่ได้พ่อจับปลามาทำกับข้าวกินอร่อยนี่พ่อจับปลามากินอร่อยด้วยครับ
0: 잠자리에 들기 위해 자신의 고깃배로 돌아온 방코센 씨. 배 위에 간단히 누울 자리를 만듭니다. 단출한 잠자리지만 잊지 않는 게 있습니다. 내일은 신이 꼭 기도를 들어주길 바라며 잠을 청합니다.

오늘도 이 많은 배 중 유일하게 방콕시의 배만이 고기를 잡으러 바다로 나갑니다. 며칠째 대물을 낚지 못한 그에게서 왠지 모를 비장함까지 느껴집니다. 과연 바다는 그에게 큰 선물을 안겨줄까요? 피피섬 인근 바다에는 그만이 아는 낚시 포인트가 있는데 오늘은 피피의 섬으로 갑니다. 섬은 그가 태어난 고향, 20여 년 전까지 살았던 곳이죠. 영화 더 비치가 촬영됐던 곳이 바로 방쿠센시 집 근처였답니다. 여기가 국립공원이 되면서 이주하게 됐던 것이죠. 어쩌면 그는 이곳에서 영화보다도 더 영화처럼 살지 않았을까요? 피피대섬 앞바다에 자리를 잡고 대물 낚시를 준비하는 방코센 씨.

0: ผมรักอยู่30 กว่าปีแล้วเนี่ยตกปลามา30 กว่าปีแล้ว
1: 손때묻은 낚싯대가 그간의 세월을 보여줍니다. 오늘을 위해 이웃 섬에서 공수한 고급 미끼도 내놓습니다.
0: 가통 롬 거 낀, 가통 탱 거 낀, 인시 거 낀, 사 거 낀, ประมาณ 2, 3 กิโล 4 กิโล 5 กิโล 사 거 낀, 맨 따, 맨 따, 쓰
1: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결전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미끼를 끌고 다니며 큰 물고기들을 유인하는데요. 바다 위로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방커센 씨도 바짝 곤두서 있습니다. 이번엔 피필 의 섬 인근 암초 지대로 이동을 합니다. 방커센 씨가 승부수를 띄운 건데요.암초지대엔큰물고기도많지만사고위험도높기때문그런데그작전이먹혔나봅니다
0: 잡네잡네요
2: 왔어요왔어요왔어요
1: 신속하게낚싯대를잡고줄을감는데요낚싯대로전해지는묵직함중량감미끼를문녀석이대물임을알려줍니다큰꼬치고기그레이트바라쿠다입니다낚아채기만하면되는데그만헛손질로고기를놓쳐버렸습니다놓친물고기가더커보인다는말이있죠그런데이녀석은정말크기가어마어마했는데요세상다이른표정입니다
0: 말라구나믿게
1: 바로눈앞에서놓친만큼아쉬움이더큽니다게다가미끼까지엉망이된걸보니마음이너무심란합니다
0: โอ้ตัวใหญ่มากเลยเลยประมาณเม็ดกว่าตัดสองเม็ดหลุดเสียดายเนี่ยเสียดายจริงๆเสียดาย
1: 어렵게 구한 고가의 미끼까지 망가지자 전의를 상실한 방코센 씨 그는 이대로 대물 낚시를 포기하는 걸까요? 그 시각선착장에선 손녀 아사나가 할아버지인 방코센 씨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는 모두 일하러 가고마을에는아사나또래가거의없어할아버지가유일한친구랍니다그런할아버지를믿고아사나엄마도얼마전부터인근숙박시설에서청소일을하고있습니다집살돈을보태기위해선데요다음달부터는파트타임의일을좀더늘린답니다가족이모두열심히돈을모으고있으니곧좋은소식이들리겠죠한편바다위에선방코센씨가고군분투중입니다다시대물낚시에도전하기로한것먼저낚시채비를재정비하는데요찢어진 미끼를 정성들여 꿰맵니다

0: 우리나라 돈으로 하나에 15,000원이나 되는 미끼라 알뜰히 써야겠지요. 막 수리를 끝낸 인조미끼를 조심스레 바다에 넣고 서서히 배에 시동을 거는 방코센시. 괴물과의 승부 2차전에 돌입합니다. 다시 암초지대로 배를 이동시키는데요. 그때 뭔가를 감지한 방코센시. 다급히 낚싯대를 잡아 리를 감는데 이번에도 느껴지는 묵직한 손맛.
1: 야, 너무 야, 간다.
0: 잠깐의 힘겨루기 끝에 끌려오는 물고기를 갈고리로 단박에 낚아채야 하는데요. 이번엔 실수 없이 성공. 그런데 이 녀석 힘 좋은 거 보십시오. 큰 꼬치고기 그레이트 바라쿠다입니다.
2: 우와, 능력이 같은만 이거 많이
0: 배형 어종에 속하는 큰 꼬치고기는 날카로운 이빨이 상당히 위협적인데요. 평균 크기가 60cm에서 1m 정도지만 최대 2m까지 큰 것도 있다 하니 바다의 포식자라 불릴만 합니다. 방코센시의 도전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전에 놓친 대어가 어른거려 좀 더 있기로 한 것인데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입질, 또 어떤 녀석일까요? 수면 위로 비치는 모습이 꽤 커 보입니다. 이번에도 거침없이 작세를 내리꽂는데 크기가 상당합니다. 이 정도 크기라면 식당에서 2,000반, 약 75,000원은 좋게 받을 수 있답니다. 이제 마음 편히 돌아갈 수 있겠는데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 돌아가는 길을 재촉해봅니다. 서둘러 선착장에 도착했는데 선녀가 보이질 않습니다. 어디로 간 걸까요?
3: 라나! 아자나! 아자나!
0: 너무 늦게 돌아왔다고 스스로 자책도 해봅니다.
3: 아자나!
0: 혹시나 하는 마음에 아들 회사로 찾아가 보는데요.
4: shark. But mostly you can see the leopard shark.
0: Yeah. 10년 감수했습니다. 여기서 다행입니다. 아사나는 선착장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할아버지가 오질 않자 아빠 회사에 간 것이라고 합니다.
5: 방코센
0: 씨에게 각별한 손녀 아사나. 그 마음이 더 애틋해집니다. 오늘 아사나는 할아버지와 함께 자야 하는데요. 아빠가 배 수리를 위해 출장을 가서 잠잘 곳이 없기 때문이죠.
6: 아, 안녕하세요.
0: 사실 이곳은 막내 아들 네 가족이 배에서 생활하기 전에 방코센 씨와 함께 살았던 곳이랍니다. 이곳에서 방코센 씨와 아들네 가족, 누나네 가족이 공동으로 월세를 내며 지냈는데요. 아들네가 여길 나오면서 방코센 씨도 자기 배에서 살게 된 거죠. 오랜만에 찾아온 동생을 위해 누님이 과일 대접을 합니다. 하지만 방코센 씨는 맛있는 건 무조건 아사나가 먼저랍니다.
5: 아사나? 네. 좋아.
0: 방코센 씨는 엄마 아빠 없이 아사나가 여기서 자야 하는 게 조금은 걱정스럽습니다.
5: 아로이.
0: 그나마 아사나가 많이 불편해하진 않는 것 같아 안심입니다. 그렇게 피피섬의 밤이 깊어갑니다. 오늘도 관광객이 붐비는 피피섬의 해변. 그런데 이곳엔 방코센 씨만이 아는 비밀 어장이 있답니다. 물이 빠진 갯벌인데 낙지를 잡으러 왔답니다. 그런데 이 통은 뭔가요? 식초의 효과를 한번 확인해 볼까요? 낙지가 있을 것 같은 구멍에 식초탄 물을 뿌리고 조금 기다리니 정말 낙지가 나왔습니다. 구멍 안에 낙지가 있는 걸 확인한 다음 식초탄 물을 넣었습니다. 이번엔 어떨까요? 정말 신기한데요. 섬에서 이렇게 낙지를 잡는 건 방코센 씨밖에는 없습니다. 여기서 나고 자라 이곳 바다에 대해 빠삭한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여기 섬 주민들은

0: 무슨 일인지 아침 대바람부터 시장에 온 방코센 씨. 지난번 대여를 잡아 번 돈으로 손녀 아사나의 간식을 사러 온 건데요. 아사나가 맛있게 먹을 걸 생각하니 벌써부터 뿌듯하다는 방코센 씨. 곧장 아사나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 손녀 앞에 간식을 내놓습니다. 손녀가 먹는 걸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르다는 방코센 씨. 아사나가 잘 자라주길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이곳 피피섬으로 여행 오는 이들은 여기가 지상 낙원이라고 합니다. 늙은 어부 방코센 씨에게 이곳 바다는 고되지만 기쁨 충만한 삶터. 그래서 그는 오늘도 꿈을 꿉니다.
1: ผมอยู่ในทะเลมานานๆแล้วเพราะว่าผมรักทะเลผมตกปลาผมอยู่ในทะเลเรือผมนอนในเรือกินในเรืออีกเพราะว่าผมตกปลามาอายุมัน30-40 ปีแล้วหลานมา6 คนแล้วผมรักษามาคนเดียวผมหาอาหารทะเลไล่ตกปลาบ้างทุกแขกบ้างทุกฝรั่งเที่ยวแบบนั้นเลยวันพอได้ตังมาผมก็ให้ค่าบ้านเช่า
0: 거친 바다에 나선 어부는 파도를 보지 않고 바다를 봅니다. 바다에 그의 삶이 있고 그의 꿈이 있기 때문이죠.

0: 상담할료 씨, 유니안 에어침대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실내 실외 어디서든 편안하게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2: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딥이라면 됩니다.
3: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4: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5: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6: 지병이 있어도?
1: 딥이라면 됩니다. 딥이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0: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3: 진단비도요?
1: 되고요.
0: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5: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4: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삼가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10: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1: DB라면 됩니다.
11: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1: 됩니다.
12: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1: 됩니다.
13: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1: 되고요.
14: 지병이 있어도?
1: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0: 수술비도 된다고요?
1: 됩니다.
2: 암 치료비도?
1: 됩니다.
3: 진단비도요?
1: 되고요.
0: 병원 통원비도?
1: 네, 됩니다.
4: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5: 입원 첫날부터?
1: 됩니다.
4: 1인실에 입원해도?
1: 됩니다.
6: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1: 되고 말고요.
3: 감기로 입원해도요?
1: 돼요.
7: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1: 되죠.
8: 디스크로 수술해도?
1: 물론 됩니다.
4: 이게 모두 된다고요?
1: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9: 삼가발루시, 강력한 공기압으로 성인 남성도 거뜬히 들어올리는 에어침대 증정.
15: 이어서 EBS 다큐프라임이 방송됩니다.
16: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7: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6: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7: 후원문의 080-961-9595.
16: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7: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0: 중력은 공평합니다. 나이도 성별도 직업도 묻지 않습니다. 오직 자신의 무게를 이겨낼 수 있는지 묻습니다.
1: 선수지 프로그램 시작했습니다.
0: 온 힘을 짜내 버틸 땐 모두 같은 얼굴이 됩니다.

턱걸이로 공부 체력을 키운다는 고3. 오늘의 목표는 17개입니다. 처음은 언제나 가볍습니다. 목표는 넘겼습니다. 하지만 하나 더.

0: 21개. 인생 신기록이지만 힘이 남아 있으니 하나 더. 이번엔 실패합니다.
1: 사실 내려올 때도 끝까지 고민했었는데 좀 끝까지 열심히 하지 못한 게 좀 아쉬운 것 같아요.
2: 하나라도 더 하려고 쉬었다 하는 거 보니까 막 눈물 날 것 같더라고요.
1: 더 열심히 준비해서 1등 하고 싶습니다.
2: 1등.
0: 대회 이름은 낯설지만 내용은 단순합니다. 철봉처럼 간단한 도구를 이용해 맨몸으로 겨루는 대회죠. 기계의 힘은 빌리지 않습니다. 모든 힘은 몸에서 나옵니다. 손끝만으로도 하루가 굴러가는 시대에 살지만 몸을 단련해야 한다는 걸 잊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0: 퇴근 후 육아에 전념하기 위해
1: 거실이라던가 그냥 이런 맨 바닥 같은 데서 보이면은 하고 있어요.
0: 몸이 부서지는 사고를 겪고 나서
2: 제가 한 10년 전에 어깨가 낭떠러지에 떨어져서 어깨가 다 부러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병원에 있으면서 내가 죽기 전까지는 푸시업 100개는 해봐야 되겠다.
0: 평범한 팔굽혀펴기가 인생 목표가 됐습니다.
3: 몸이 아파서 운동을 안 하니까 이제 직장 생활이나 뭐 집안일 하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살기 위해서 하게 됐습니다.
0: 살기 위해 일부러 운동하는 존재가 지구상에 또 있을까요?
4: 우리 몸으로 먼저 경험하고 생각하거든요. 인간은 뇌가 아니라 몸이기 때문이에요.
0: 몸이 버틸 땐 마음도 따라 버팁니다. 1초를 더 버틴 시간들로 지금의 몸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사람과 사뭇 달라 보이지만 어쩌면 우리 모두의 시작은 비슷했습니다. 똑같이 몸의 기본을 배우던 시절이 있었죠. 어릴 적 우리는 걷고 뛰고 구르며 열심히 움직였습니다. 던지고 균형을 잡으며 운동 감각도 익혔죠. 하지만 커가면서 이런 기술을 쓸 기회는 점점 줄어듭니다.
5: 길거리에 가는 사람들 중에 맞고 물어보세요.

0: 운동은 가치가 있습니까? 대부분 다 아마 90% 거의 100% 가치 있다고 얘기할 것 같아요. 유명한 격언 같은 말이 있어요. 모두가 다 운동의 가치를 인정하지만 운동의 베너핏을 가져가는 사람 많지 않다. 아마 노인기 가서야 아마 몸이라고 하는 게 대단히 중요해져가지고 운동이 정말 중요하구나, 운동 그 자체가 중요하구나 라고 생각할 것 같아요.
1: 영하 5도. 칼바람에 몸이 얼어붙지만 어김없이 운동을 하러 나왔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정기적으로 열리는 1시간짜리 무료 에어로빅 교실입니다. 열성 참가자 대부분은 중장년층입니다. 전신을 크게 움직여 심박수를 높이고 관절의 가동 범위를 넓히는 시간. 호쾌한 동작만큼이나 운동하는 이유도 명확합니다.
2: 건강이죠. 첫째도 건강, 둘째도 건강, 셋째도 건강입니다. 지금 날씨가 추울 때는 한 100명 정도 와요. 그래도 너무너무 행복하고 진짜 얼굴 보는 재미로 오고 있습니다.
1: 이렇게 추운 야외가 아니라도 운동할 장소는 많습니다. 그럼에도 여기까지 찾아와 운동하는 이유는 함께가 더 즐겁기 때문입니다. 같은 시간, 이곳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기업입니다. 회사 안에 거대한 피트니스 센터가 있죠.
3: 회원수는 8,300명 정도가 되고 있고요. 헬스장은 940평으로 기구는 263대, GX, 스피닝, 필라테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수영장부터 암벽장까지 완벽하게 갖추었습니다. 출근해서 운동까지 끝내고 퇴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 거죠.
3: 11시부터 1시 30분 사이가 가장 많은 임직원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직장 내에 피트니스가 있다는 것만으로도 접근성 자체가 너무 좋아서 효과적으로 임직원들을 운동할 수 있게 도와준다라고 생각합니다.
1: 이곳에서 운동은 단순한 건강관리 이상입니다. 집중력과 지구력을 높여 업무 체력을 만드는 직장인의 생존 전략이죠. 다만 운동 경험이 없으면 시작부터 막막해집니다.
4: 처음에 운동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담하시는 경우에는 운동에 대한 필요성은 알겠는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 운동에 대한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으십니다.
1: 업무가 디지털화될수록 몸을 쓸 일은 줄어듭니다. 성인의 경우 주당 150분의 운동이 권장되지만 이마저도 채우기가 쉽지 않습니다. 스스로를 위해 최소한의 체력을 갖추려면 더 의식적으로 운동해야 하는 시대입니다.
0: 진짜 건강은요, 핏한 상태입니다. 우리가 체력을 피지컬 핏니스라고 부르는데 이 핏한 거는 신체가 이 사회에 잘 핏하게, 잘 적응해 살아갈 수 있는 힘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건강과 체력을 그냥 질병이 없는 상태로 보는 게 아니라 사회를 더 잘 살아가기 위한 내 몸이 갖고 있는 힘이다. 잘 살아가기 위해서 핏한 상태로 살아가려면 사실은 체력이 필요합니다.
1: 체력, 운동선수에겐 이기기 위해 더욱 필요한 것이죠.
5: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좀 그런데 이렇게 여자가 50kg 여자가 이렇게 근육이 붙으려면 정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거든요.
1: 반복, 또 반복. 링 위에서 끝까지 살아남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5: 사실 키는 꾸준함인 것 같아요.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하다 보면은 보통 몇 개월 있으면 다 체육관에 사라지시거든요. 저는 운동을 시작한 이래로 경기 끝나고 한 1, 2주 쉰 적은 있는데 크게 운동을 쉬어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1: 취미로 가볍게 시작한 복싱이었습니다. 그러나 프로 선수로

0: 데뷔했고 3년 만에 챔피언이 됩니다. 한국 여자 복싱 라이트 플라이급 챔피언인 그의 몸은 사실 매일 너무 다른 두 세계를 오갑니다.
1: 정말 너무 다른 성격이라서 너무 다른 성격의 직업인데 사실 병원에서 일하는 저의 모습도 좋지만 그 복싱 챔피언이 된 저의 모습이 정말 멋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동안 너무 피땀 흘리면서 눈물 흘리면서 운동한 그게 있기 때문에 제가 한 노력을 제가 알기 때문에 더 뿌듯한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에서 오는 스트레스에 약한 편이어가지고 좀 병원 생활하면서 많이 힘들었거든요. 이제 체육관에 딱 오면 일단 체육관 온 순간부터 병원 일을 잊게 되더라고요. 엄청 많이 힘들 때는 사실 체육관 오기도 힘들어요. 근데 와서 처음 오기까지가 힘들고 이제 몸만 풀리면 이제 제 몸이 하고 있어요.
0: 멘탈을 지키는 생존 기술을 복싱에서 찾았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수많은 환자를 만나며 운동을 하루라도 빨리 시작해야 하는 이유도 찾았습니다.
1: 운동 안 하다가 아파지고 나면 더 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때 되면 이미 늦어요. 그래서 좀 미리 운동을 어느 정도 해서 운동할 수 있는 몸을 만들어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0: 몸은 타고나지만 강한 몸은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는 마흔이 돼서야 그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2: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살면서 지금의 제 몸이 제일 건강하고 가장 강하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제일 컨디션이 좋거든요. 저는 43살 두 딸 아이의 아빠이자 자영업을 하고 있는 신현섭이라고 합니다.
0: 대기업을 나와 사업을 시작했지만 인생 처음으로 처절한 실패를 겪었습니다. 우울증과 알코올 중독 상태로 2년을 살던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2: 제 몸을 신체 나이를 30대로 돌리면 만약에 30살이라고 생각하면 뭐가 무섭냐. 그때부터 10년 동안 실패하고 고생을 해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마흔이 넘었지만 30대로 살겠다라는 다짐으로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0: 일단 몸부터 만들자고 결심했습니다. 당장 변화시킬 수 있는 건 몸밖에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온갖 핑계가 발목을 잡았습니다.
2: 처음에 운동이 습관이 되지 않았을 때는 운동을 한번 하러 갈 때마다 아, 오늘 갈까 말까 아니면 어제 했는데 내일 하면 되는데 오늘은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고민을 항상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사소한 망설임에서 만약에 운동을 안 하는 거를 반복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살면서 도전해야 되는 어떤 기로에 있어서 항상 망설임을 선택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할까 말까 망설일 때는 무조건 하는 걸로.
0: 그렇게 3년 동안 무조건 하기로 한 마음을 지속시켜준 건 가벼운 루틴이었습니다.
2: 매일 운동을 뭐 헬스장 가서 1시간, 2시간을 꽉꽉 채워갖고 운동을 해야 되는 걸로 접근을 하면 일단 시작 자체를 하기가 싫어지기 때문에 하루 24시간이 1440분이거든요. 거기 1%면 14.4분인데 그러면 하루에 15분 정도만 노력을 해보자.
0: 하루 1%가 쌓여 전에는 포기했던 무게를 번쩍 들어올리는 순간들이 늘었습니다. 기분 좋은 변화도 생겼습니다.
2: 제 스스로에 대한 하면 된다라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것 같아요.
0: 그 감정을 혼자만 갖고 있기 아까워 운동 챌린지 단톡방을 만들었습니다. 매일 100여 명이 자신의 15분 운동을 인증하고 서로를 응원합니다. 그는 운동을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들을 보며 새삼 깨달은 게 있습니다.
2: 사람들이 흔히 헬스장을 집 앞에 있는데 왜 못 가냐고 하는데, 일단 집에 들어가면, 집에 일단 들어와서 소파에 앉기 시작하면 엉덩이를 떼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고, 그래서 이게 단순히 의지만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0: 의지만으론 어려운 운동을 오래 지속하게 하는 방법. 그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운동하는 것입니다.
3: 혼자 외롭게 하고 고군분투하는 게 아니라 잘해도 환영해주고 잘 못해도 서로 격려해주는, 함께하는 것 자체가 엄청난 인커리지가 돼요.
0: 잘해도 못해도 격려해주는 최고의 운동 파트너는 그의 딸입니다.
4: 아버지가 이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을 한 10년 정도 하셨어요. 근데 저는 제가 하기에 너무 헤비한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서 접근을 할 생각을 안 하고 있다가 꾸준히 하기 너무 좋은 포맷의 운동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하게 됐고 즐겁게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0: 부녀는 한 팀으로 대회에도 참가했습니다. 둘이 함께 완주하는 경기. 경기 내내 서로를 책임져가며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날의 팀플레이는 딸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는 그의 다짐과 맞닿아 있습니다.
3: 저희 이제 부모님들이 이제 오랜 집안의 이제 그 장손, 그다음에 뭐 맏며느리로서 가사에 많이 헌신하다 보니까 본인들 건강 관리 잘 못하셔서 노년에 좀 많이 힘들게 지내셨고, 저희 자식된 도리로서 그걸 이렇게 안타까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부모님과 똑같은 어떤 패턴으로 만약에 노년을 보낸다면 결국은 또 내 그 자녀가 제가 했던 대물림을 또 자녀가 받아서 여전히 또 힘들어할 테니, 그러면 내가 좀 더 부지런 떨어서 건강을 유지한다면 뭐 60, 70, 80에도 내가 자주적으로 움직일 수만 있으면 자녀들은 부모를 케어할 그 시간에 자기네 식구들하고 더 즐겁고 행복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테니까, 저는 그래서 운동을 전 책임이라고 봐요. 가장이니까.
0: 젊었을 땐 운동을 가장의 책임이라고 생각할 틈이 없었습니다. 그 시절엔 일이 먼저였으니까요.
3: 저희 80년, 90년대에는 토요일도 근무하던 시대예요. 월요일부터 토요일 저녁까지는 거의 근무만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저희 또래 분들이 운동에 그렇게 많은 시간을 드리기가 어려웠을 겁니다, 환경적으로.
0: 하지만 운동만이 유일한 살길이 되어버렸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3: 과로가 쌓이면서 이제 만성피로 증후군이라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됐어요. 그런 걸로 인해서 이제 출근 중에 졸음운전 해가지고 거의 저뿐만 아니라 많은 대형사고를 일으킬 뻔한 경험을 겪고 나서 이제 더 이상 안 되겠다 해서 가족을 지키려면 이제는 작심하고 이제 체중도 빼고 운동도 해야겠다.
0: 그는 곧장 등산부터 시작했습니다. 시간을 들인 만큼 몸은 눈에 띄게 달라졌지만 처음 하는 운동엔 우여곡절도 많았습니다.
3: 급속도로 25km 감량을 했고 아주 독하게 했습니다. 감량을 많이 하니까 이제 근육도 많이 손실이 돼서 기운이 없어요. 몸은 가벼워져서 좋은데, 그래서 다시 이렇게 유산소와 웨이트 병행하면서 몸이 이제 좀 더 단단해지는 거를 느끼게 됐고요.
0: 시행착오 끝에 찾은 인생 운동이 유산소와 근력 운동을 병행하는 크로스핏. 예순의 선수가 될 만큼 푹 빠졌습니다. 그는 몸이 가진 힘을 인생 후반부에 깨달았습니다.

0: 10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1: 쉰이 되어 시작한 운동. 시작은 마흔이 될 수도 있고 서른이 될 수도 있죠. 이렇게 운동은 언제라도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늦을수록 더 큰 결심과 노력이 필요한 건 어쩔 수 없습니다.
2: 늦었을 때는 그 지각비를 어느 정도 내야 되는 것 같아요. 그 지각비라고 하는 거는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고 더 많은 시간도 드리고 내가 이거를 잘 하고 싶다, 잘 해야겠다라는 감정을 조금 더 드려야 되는 것 같아요. 터닝포인트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장벽이 나이가 들수록 더 높아지는 거고.
1: 지각비를 줄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좀 더 일찍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죠. 하지만 곧 성인이 될 수많은 아이들에게 운동은 우선순위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한 고등학교에 헬스부가 생겼습니다. 학교와 학원을 오가는 긴 하루에 작은 틈이 생긴 겁니다.
3: 이제 한 상태로 내려갔다. 터치. 업.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어, 잡고 집중. 무게 날리지 마. 100kg.
2: 교사 경력 11년 차로 근무하고 있는 체육교사 주용성입니다. 저희 운동장 한 바퀴가 100m가 조금 넘는데 두 바퀴를 힘들어서 못 뛰는 애들이 정말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천천히 뛰는데도 불구하고. 그래서 사실 그런 체력 수준을 보면은 많이 안타깝고 저도 운동도 좋아하고 하니까 내가 운동을 하면서 아이들도 같이 하면은 너무 좋을 것 같다.

0: 그냥 운동하다가 릴스 한번 니네 되게 웃기게 운동한다 하고서 올렸는데 처음 올린 릴스가 조회수가 200만이 넘으면서 오, 야 니네들 이렇게 유명해졌다 하니까 애들도 스스로 너무 좋아하고 이렇게 자신감도 생기고
1: SNS로 헬스부 아이들을 본 지역 사진관에서 바디 프로필을 찍어주겠다고 제안했습니다. 헬스부에 들어온 지 1년. 몸이 달라졌고 표정과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0: 평범한 고등학생들이 느낄 수 없는 더 큰 필드를 보여주고 싶었어요. 처음에는 헬스장을 만들 곳이 없는 거예요. 빈 곳이 전혀 없고. 그렇게 해서 처음 한 게 그 강당이었어요. 강당 무대 위. 근데 사실 강당 무대 위라는 게 저희들 체육과만의 공간은 아니잖아요. 교무실을 두 개를 하나로 합치겠다. 여기를 헬스장을 만들어주세요라고 해서 여기가 헬스장이 만들어진 거예요.
2: 내가 어렸을 때 생각했던 체육하고는 이제 많이 다른 거기 때문에 전폭적으로 또 지원하려고 하고 있죠.
3: 모르겠어. 나 지금 아직 잘 하는 게 아니야. 하나.
4: 올려! 아이! 하나 더 보자 했으니까.
1: 강해 보이기만 하는 몸이지만 처음엔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5: 운동 시작하기 전에는 집에서도 이제 할 것도 없고 집에서 있으면 핸드폰만 보니까 주로 그냥 밖에서 목적지가 없이 그냥 계속 뛰어다녔습니다. 그 스트레스 풀기 위해서. 원래는 고1 이제 1학기 지났을 때 이제 할 것도 없고 친구도 없고 해가지고 중퇴까지 약간 생각했었는데 만약에 헬스 시작 안 했으면 저는 지금 집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있지 않았을까.
1: 아이들에겐 저마다 다른 난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걸 극복하게 해준 건 모두 같습니다. 운동입니다.
6: 축하드립니다.

0: 160인데 제일 많이 쪘을 때가 168에 110kg였거든요. 근데 다이어트 하면서 제일 힘들었던 거는 이 먹는 거를 참고 이런 거보다도 남들이 제가 뺀다고 했을 때 주변에서 넌못뺄 거다 약간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많았는데 원래 80 초반 정도 목표였는데 그것도 잃었고 이번에 10을 내려갔을 때도 자고 있었는데 고모 그 왔는데 저분은 누구셔 이래가지고 그것도 약간 기분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1: 매일 반복되는 운동이 오늘도 학교 한 켠에서 계속됩니다. 자신과의 싸움에서 살아남은 아이들. 교사에겐 그 과정을 곁에서 지켰다는 보람이 남았지만 고민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 이 헬스부는 어쨌든 본인들이 희망해서 다 모인 거잖아요. 사실상 아이들 체육 수업을 안 좋아하는 학생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제가 불청객인 거잖아요. 지금 아이들은 그 코로나 시기를 완전 직격탄으로 맞은 사춘기 때 직격탄으로 맞은 학생들이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훨씬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흔히 말하는 대중 스포츠에 대한 어떤 기초 경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되게 그 기초 체력 수준이 엄청 떨어졌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도 사실 체육 수업을 할 때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1: 청소년들의 부족한 운동 경험은 숫자로도 드러납니다. 입시 때문만은 아닙니다. 달라진 생활 환경도 몸을 덜 움직이게 만듭니다.
3: 신체 활동 영역을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는데요. 학교 영역, 그 다음에 교통 영역, 집안일 영역, 여가 영역입니다. 여가 영역은 좌식화되어 있고요. 집안에서 아이들은 움직이면서 무언가 활동하지 않고요. 심부름도 안 해요, 잘. 다 배달시켜요. 교통도요, 엄마 아빠 차나 대중교통이 다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유일하게 학교, 그 중에서도 학교 체육 수업 안에서만 아이들은 움직이고 있는 중입니다.
4: 땡겨, 땡겨, 땡겨, 땡겨. 땡겨, 하나, 둘, 셋, 이렇게. 알았어? 옆구리 땡기게. 자, 열 번, 시작. 하나, 둘, 위로, 위로.
1: 서울의 한 초등학교 다섯, 6학년 체육 시간입니다.
4: 일곱, 여덟.
5: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때 학교에 왜 갔냐면은 체육하러 갔어요. 그게 재밌었고. 그래서 그 재미있는 경험을 이제 현장의 아이들한테도 해주고 싶은 거죠. 이제 교사가 됐고
4: 네, 다섯,
1: 체육 시간은 다섯, 학교에서 몸을 마음껏 쓰는 시간입니다.
5: 맨날 일단 선생님한테 체육하자고요. 그래서 막상 그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하잖아요. 처음 5분은 열심히 하는데 딱 10분이 지난 시점부터 애들이 헉헉거리면서 잘 못하는 거예요.
4: 이번에 탈락하면 개구리 점프 3번 하는 거야. 알았어요? 개구리 점프, 점핑 잭 세 번, 점핑 잭 세 번, 시작. 하나, 둘, 셋, 좋아요.
5: 그렇게까지 심하게 고강도 운동을 제가 이번 체육 시간에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도 막 힘들다고 얘기하는 애들이 엄청 많은 거예요.
4: 자, 좋아, 움직여, 움직여. 말처럼 뛴다, 뛴다.
1: 한 번 더 움직이게 하려고 수업에 놀이를 더합니다. 하지만 재미가 중심인 체육 수업엔 분명한 한계가 있다는 게 교사의 생각입니다.
4: 여러분들은 뛸 수 있어요.
5: 재미가 되게 중요한 체육 교육의 요소 중에 하나예요. 왜냐면은 재미있어야지 아이들이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추가하면 문제가 이제 기본 기능이 뛰어난 운동을 잘하는 애들은 계속 잘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애들은

0: 상처받고 그런 애들이 뭐라고 하고 막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1: 손바닥짝 하나.
2: 잘하지 못하는 아이도 상처받거나 소외되지 않는 체육 시간을 위해 수업 틈틈이 기본을 다시 가르칩니다.
1: 그리고 바로 차려, 자리에 앉아. 이쪽 보자. 뒤로 돌아. 일로 보자. 이렇게 보자. 자, 그럼 오늘 우리는 기본 움직임 기술 중에서 이동 움직임을 한번 또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어나 주시겠어요? 신체 활동 움직임도 스포츠로 바로 들어갈 게 아니라 스포츠를 구성하고 있는 하위 요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기본 움직임 기술이라는 거예요. 걷기, 걷기. 자, 걸으세요. 점, 점, 점, 점. 좋아, 움직인다. 호핑 어떻게 하지? 이렇게 깨근 발로 뛰면 됩니다. 깨근 발로. 깨근 발, 움직인다.
2: 본격적인
1: 점, 점,
2: 스포츠 활동이 시작되는 중학교. 그 전에 기본기를 다져주려 애씁니다. 그는 아이들의 운동 격차를 줄이는 이런 활동이 저학년 때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건축물도 기초가 튼튼해야지 그 다음에 올라갈 수 있는 건데, 기본 움직임 기술을 모든 아이들한테 보편적으로 알려주면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스포츠 종목을 할때 되게 쉽게 할수 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던지기 받기, 그 다음에 공 차기 이런 걸할줄 알면은 나중에 그 학생은 발야구를 할 때에도 그냥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저는 그게 1, 2학년 때부터 시작돼야 된다라고 보는 거예요. OECD 국가 중에 1, 2학년에 체육이라는 교과가 없는 나라가 거의 유일해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는 다 있어요. 뭐 피지컬 에듀케이션부터 해가지고 뭐 헬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다 있는데, 우리나라는 그게 없는 게 너무 안타깝고.
2: 지난 40여 년간 초등학교 1, 2학년 아이들은 체육을 음악, 미술과 통합된 교과로 배웠습니다. 독립된 체육 과목이 없었던 겁니다. 곧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아이들. 이 시기에 아이들은 움직여 놀때 온전히 내 몸에만 집중합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는 마음은 평생 운동을 가까이 하는 데 유리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3: 중학교 때 사춘기 때 급속 성장이 일어나는 시기에는 급격한 발달 때문에 오히려 내가 다른 학생보다 운동을 못하는 거에 대한 비교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그전 단계, 우리가 유치원, 초등학교 때그 단계는 운동이 비교의 대상이 아니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죠. 발달보다 더 중요한 게 학생들의 그 감정과 운동에 대한 몰입감이거든요. 내가 얼마나 여기에 대해서 하고 싶다, 본능적으로. 그거는 유치원 때 키워줘야 되는 거죠. 유치원, 초등학교, 저학년 때.
2: 오늘 아이들은 살아가는 내내 아이들의 몸을 지켜줄 기본기를 배울 것입니다.
3: 얘들아, 안녕. 모여봐, 모여봐. 모여봐. 안녕, 반가워. 모두 몇 살이지?
4: 8살.
3: 8살. 오늘 8살이 배워야 할 재밌는 내용에 대해서 수업할 거야. 여러분, 그 한글 배울 때 뭐부터 배우지? 한글 배울 때 뭐부터 배워? 기역, 니은, 디귿을 배우지? 그럼 영어를 배울 때는 뭐부터 배워?
4: A,
3: B, C.
4: D,
3: 그렇지. 잘 알고 있네.
4: H, I, J, K, L, M.
3: 자, 오늘은 우리가 그런 알파벳을 배울까? 알파벳. 글자 알파벳이 아니고 움직임 알파벳을 배울까? 움직임 알파벳. 알았지? 앞으로 왔다가 벌렸다가 앞으로 왔다가 잔다. 앞으로 벌렸다.
2: 기본 움직임 기술은 운동을 이루는 기본 단위, 영어의 알파벳과 같은 것입니다. 이런 알파벳 없이는 스포츠라는 문장을 만들 수가 없죠.
3: 넷, 넷, 반, 그리고 아이고 옆으로, 그리고 오우 빠르다, 반반, 그리고 두 번, 좋다, 잘했다. 그게 비동, 이동, 조작 운동을 구분될 수가 있고, 천천히 걷거나 빨리 걷거나 뛰거나 점프하거나 이런 동작들은 보통 이동 동작. 비동 동작처럼 우리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균형을 잡는다던가 몸을 굽힌다던가. 마지막으로 조작 운동은 결국 우리가 물체를 통해서 세상과 소통하는 방식, 즉 공을 던지거나 받거나 또 공을 차거나 하는 동작들. 특정한 운동 동작을 한 가지를 잘하는 것보다는 누가 더 다양하게 그런 동작들을 해보았느냐, 경험해왔느냐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이러한 동작들은 탁월하면서 배울 수 있는 것도 있고, 그리고 자유롭게 뛰어놀면서 자연스럽게 스텝.

0: 되기도 하는데 현대 사회에서 많은 학생들이 잘 움직이지도 않고 그리고 스마트폰에 함몰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는 좀 더 계획적이고 그리고 의도적인 교육, FMS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 근데 이게 나중에 스포츠 종목이랑 다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점프가 들어있는 스포츠 장면은 뭐가 있지? 농구에서 뭐 슛할 때, 블러킹 할 때, 배구에서 스파이크 할 때, 블러킹 할 때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농구에서 배우는 게 아니라 미리 점프라는 걸 배우고 나면 그 다음에 어떤 스포츠로 가든 다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기본 움직임 기술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어떤 스포츠 종목을 할 때 따로따로 그거를 막 중점적으로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 움직임 기술이라는 그런 기술들을 내가 습득하고 나서 그 다음에 중고등학교에 올라가면은 어떤 스포츠 종목을 만나든 다 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른이 됐을 때 어떤 스포츠 종목을 향유할 수도 있고 직접 뭐 보러 갈 수도 있고 직접 할 수도 있고.
2: 하지만 이런 기본 움직임 기술이 있어도 써먹을 기회가 많지 않은 현실이 숙제로 남습니다. 럭비를 배우기 위해 운동장에 모인 이 아이들의 절반 이상은 도시에서 왔습니다.
3: 요새 아이들이 구르는 걸 잘 못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겁을 내요. 지금 우리 아이들도 앞구르기를 못해서 옆으로 구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한 명씩 이제 조금씩 가르쳐주면은 할 수 있을 건데 안 해봤던 행동으로 하는 것들에 대해서 겁이 많죠. 요새 아이들은.
2: 못해서가 아니라 안 해봤기 때문에 겁을 냅니다.
4: 저는 아이가 고학년 돼서 사실 제주에 오게 된 상황이어서 사실 그런 학군지에 있었고, 근데 계기가 되었던 것이 이제 같은 아파트에 항상 같이 살고 있던 아이들이 이제 중학생이 되면서 밤 10시 반에 학원에서 돌아오는 모습들이 너무 일상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내 아이가 저렇게 커야 하나라는 거에 대한 좀 고민이 많았던 것 같아요.
2: 넓은 운동장에서 마음껏 뛰놀 수 있는 환경이지만 여기서도 스마트폰은 고민거리입니다.
5: 아이들이 그 스마트폰 붙들고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그 스마트폰을 좀 덜 들고 있을 수 있을까 고민하던 차에 그 시간을 좀 줄이고자 시작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2: 럭비 선수 출신 주민이 코치를 맡고 지역 공동체가 운영하는 태그 럭비 클럽. 몸싸움 대신 허리에 태그를 떼는 안전하고 배우기 쉬운 럭비입니다. 12명으로 시작한 클럽은 팬데믹을 거치며 회원이 50명까지 늘었습니다. 아버지는 팀 스포츠를 통해 아이가 많은 걸 배울 거라 믿습니다.
6: 제 나이 때는 이제 그 농구가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남학생 사이에서. 그래서 저도 이제 뭐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을 때라든지 운동하고 싶다 할 때는 공 하나 들고 항상 학교 농구장 가서 농구를 했었고 특히 이렇게 역동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사이에서 나는 어떻게 적응이 나을 것인가를 계속 봤던 것 같아요. 뭐 그걸 하면서 저는 그냥 재밌으니까 했지만 나중에 반추해 보면은 그런 기억들이 굉장히 좋았던 기억들로 남아 있거든요.
2: 운동으로 달라진 아이들을 가장 먼저 느끼는 건 엄마입니다.
7: 얼마 전에도 발목을 다쳤는데도 그거를 운동을 끝나고 집에 와서야 얘기를 하더라고요. 발목이 아팠다고. 그럼 발목이 아프면 운동을 쉬어야지 했더니 아이가 오히려 저한테 발목이 아프다고 운동을 쉬냐고 오히려 반문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게 되게 충격이었어요.
8: 좀 겁이 많아서 처음에 시도하기를 좀 어려워하는 아이예요. 그런데 이제 태그 럭비를 하면서 원래 아마 혼자였으면 안 하려고 했을 텐데 아이들 옆에서 응원해주니까 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같이 함께 크는 그 성장하는 힘이 되게 느껴지는 것 같더라고요.
2: 운동에 진심인 어른들이 느꼈던 몸과 마음의 변화를 이번엔 아이들이 말합니다.
9: 뭘 할 때도 하지 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냥 하고 부딪혀보자 그런 느낌이 좀 강해진 것 같아요.
10: 달리기가 좀 더 빨라졌어요.
11: 쇼츠 같은 걸 주로 보잖아요. 스마트폰을 하게 되면은 그랬을 때 뭔가 한 가지에 갇혀서 약간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게 되는 것 같은데 럭비를 하면은 친구들이랑 많이 얘기하면서 협동심도 기를 수 있고 좀 더 의미 있는 시간을

0: 보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10년 뒤에도 다 같이 럭비를 하고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1: 10년 후에도 아이들은 오늘 운동장에서 뛰고 구르고 넘어지며 배웠던 감각을 지니고 있을 겁니다.
2: 근본적으로 인간의 삶에는 그냥 튼튼한 몸과 튼튼한 정신이 필요한 거예요. 그거는 어떤 경우에도 달라질 가능성도 없고 앞으로도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그냥 우리가 그런 튼튼한 몸과 마음을 어떻게 갖는 방식이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이 시대적 트렌드에 맞느냐만 달라지는 거지 근본은 달라질 리가 없는 거죠. 달라질 수도 없고 달라져서도 안 되죠.
1: 83. 그는 아침마다 1.5km 수영을 합니다. 평생 이어온 운동 습관입니다.

0: 하루 세 번, 세 시간 운동. 자신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해변 청소까지 하며 끊임없이 몸을 움직입니다. 파도가 좋은 날이면 주저하지 않고 파도에 몸을 던집니다.
1: 브라보!
0: 운동과 운동 사이에는 몇 시간 동안 앉아 공부를 합니다. 운동과 배움을 좋아하는 그에겐 사실 특별한 이력이 있습니다. 1943년 일본에서 태어난 그는 미국에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와 세계 두 번째로 우리나라에 인터넷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그가 한국 인터넷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유입니다. 이 공로로 인터넷 명예의 전당에 헌액되기도 했죠. 요즘 그는 인터넷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대는 늘 그의 관심사입니다.
1: 운동하고 공부하고 두 개 같이 해야 된다.
0: 과학자로서 국민 훈장을 받은 그는 등반가로도 체육 훈장을 받았습니다. 평생 운동을 가까이 한 결과였죠.
1: 초등학교, 중학교 때 전부터 이 습관 만들어야 되는 것 같아.
0: 공부와 운동은 따로 떨어질 수 없다는 확고한 철학은 그의 아들에게로 이어졌습니다.
2: 아버지가 운동을 아주 좋아하셨고 운동을 거의 종교적으로 하셨죠. 운동을 지금도 하루에 세 번씩 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냥 아침 저녁 운동하는 게 아니라 그 중간에 한 번 더 하시고, 학교 갔다 오면은 뭐 공부 많이 했으니까 이제 운동 좀 해야지, 이런 식으로.
0: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 까마득한 산 정상을 수없이 오르며 느꼈던 감각은 성인이 되어 힘든 순간마다 되살아났습니다.
2: 특히 박사학위 받으면서 학위 논문 쓸 때, 아, 이 거대한 논문을 내가 써야 되는데 지금 겨우 50% 왔는데 난 이건 도대체 어떻게 끝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할 때 옛날에 운동하던 경험이 생각이 많이 났어요. 진짜 매일같이 부딪히면서 계속 훈련을 하고 그거를 이뤄냈을 때, 내가 목표하던 거를, 그 느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공부하는 것도 연구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그만큼 물어붙일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이 있어서.
0: 그는 이제 아버지에게 배운 방식 그대로 딸을 키웁니다.
2: You're doing amazing.
0: 딸도 운동이라는 평생의 자산을 꼭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2: 저도 지금 세대면은 너무 볼 것도 많고 소파도 너무 편하고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데 왜 굳이 내가 어디 나가서 뭐 운동을 해야 돼, 이런 마음 들 것 같아요. 근데 계속 그렇게 살면은, 그렇게 살다가 가기에는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0: 편해질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움직임의 기억을 잊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편리한 기술의 시대를 열었던 그는 여전히 몸을 말합니다.
1: 우리는 그 오가닉 하니까 몸 있는 거죠. AI는 그 건강 관계없어요. 근데 우리는 건강해요 아니에요 따라서 얼마나 많이 영향 받을 건데. 뭐 국간적으로 하면 하루에 이러면

0: 공부하는 거 20시간 할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이 못하지. 그렇지만 그 머리 건강하면 거기까지도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건강하지 않으면 결국은 쉽게 포기하기로 돼요.
1: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좋아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가 평생 운동을 놓지 않는 이유는 거창하지 않습니다. 모든 것이 변하는 세상, 변하지 않는 한 가지는 결국 우리는 몸으로 살아간다는 사실입니다.

0: darkness, all these blues, they grip my soul tight. In the day of night.
1: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편안한 휴식을 위한 일체형 접이식 침대와 가볍게 즐기는 피크닉, 일조 완성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왜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편안한 접이식 침대와 원터치 텐트까지 두 가지 모두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나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7: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0: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7: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0: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1: 미끄러짐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6: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0: 이게 왜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

0: 방향, 가르마 방향하고 가발은 까맣고 머리가 하얘면 연결이 안 되니까.
1: 10cm 정도 올라가요. 손을 쏘다 보면 엄청 더워서 더 많이 납니다.
2: 여름이 최고 싫어요.
3: 노벨풀이 그냥 저를 또 발목 또 잡고 있습니다.
2: 끝났습니다.
4: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5: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5: 후원문의 080-961-9595.
4: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5: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6: 와, 이거 진짜야?
7: 에이, 설마. AI겠지?
6: 오, AI로 만든 거네.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저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1: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0: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닦을 수 있는 법. 타스만의 나의 삶이 실려있다. 로드 마이 로드 더 2027 타스만.
3: 와.
4: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5: 바삭함의 끝판왕.
6: 바삭 60개 치킨 크크크.
5: 치킨 이름이 왜 이래?
7: 제가 얼마 전에 그 지인들과의 그 모임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커피를 마시다가.

0: 차갑게 식잖아요. 네. 얘들아, 왜 그런지 말해줄까? 엔트로피가 증가하기 때문이야.
1: 야, 이 엔트로피를 하나 딱 넣었더니? 아이고, 요즘 과학 MC 한다고 되게 까다롭게네. 세상이 복잡한 거. 이게 다 엔트로피 때문이다. 라는 것도 이야기를 하고 이제. 이 엔트로피가 그만큼 사람과 사람과의 대화에서 아주 그냥 괜찮은 소재예요.
2: 그런데 엔트로피가 증가를 한다는 게 네. 연력학 제이법칙이라는 건 알아요?
3: 연력학이요?
1: 알아야 돼요? 나는 그런 거 몰라요.
4: 너무 당당해.
1: 무질서. 무질서. 겉으로 이제 약간 무질서함.
2: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전공한 사람들도 이 개념을 되게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3: 어려워 보이는데요?
2: 쉽게 가면은 또 간단하게 설명을 할 수도 있거든요.
3: 아, 그래요? 네.
2: 그래서 오늘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분을 모셨습니다.
1: 좋습니다. 열역학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쉽게 설명을 해줄 엔트로픽 1타 강사분이 나오십니다. 나와주시죠.

0: 김빵준 교수님.
1: 예.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야, 뭐? 예. 믿고 보는 김범준 교수님이 오늘 오래간만에 네. 함께 주셨습니다. 우리 취미는 가게 제 4회 멤버죠?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에서 일하는 김범준이고요. 전공은 통계 물리학입니다.
0: 아, 아유, 네, 환영을 하는데 박수를 쳐드립니다만. 네.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뭐, 시간이라든가, 뭐, 이런 MC 스퀘어, 뭐, 중력. 뭐 전자파 네. 뭐 그런 거 할 때 이제 전문가로 오셨었는데 엔트로피도 교수님이 전문가세요?
2: 사실 제가 취미는 과학에서 여러 네. 주제를 다뤘던 기억이 나는데요. 네. 그중에 오늘 이야기할 엔트로피가 제 전공인 통계물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0: 그러면 지난번에 나왔던 것들은 전공 분야가 아닌 거예요?
2: 잘 모르고 한 얘기고요.
0: 아, 시간이라든가 MC 듣게 이런 MC 듣게 이런 걸요? 일단 녹화 떴다 이거죠. 방송은 나갔고. 아, 좋습니다. 아, 원래 오리지널 나의 맞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은 자신 있는 종목은 엔트로피다.
2: 맞습니다.
0: 아, 엔트로피가 통계물리학에서 나왔다는 얘기입니까?
2: 통계물리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통계물리학은 사실 엔트로피로부터 출발해서 엔트로피로 끝나요. 그런 의미에서 통계물리학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라고 할 수 있죠.
0: 아, 그게 약간 뿌리 같은 거네요.
2: 예.
0: 이름만 들어도 좀 어렵다는 느낌이 좀 오긴 오는데 과연 제가 오늘 어디쯤에서 포기할지
2: 포기 안 할 건지
0: 주락할지 우리 시청자들도 어디쯤에서 주락할지 예, 참 궁금하기는 합니다. 어쨌건 오늘 엔트로피 끝장 시간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열역학을 아까 말씀하셨죠. 열역학 그게 뭐 연관성이 있습니까?
2: 열역학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큰 것들을 기술하는 양 사이의 관계예요. 예를 들어 이 기차칸을 그 가득 채우고 있는 기체의 부피. 우리가 볼 수 있고 잴 수도 있잖아요. 압력도 잴 수 있고 온도도 잴 수 있죠. 그래서 온도, 압력, 부피 같은 것들을 물리학에서는 거시적인 양이라고 하거든요. 큰 것들을 설명하는.
0: 거시적인 양.
2: 큰 것들을 설명하는 이런 양들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게 열역학이고요.
0: 열역학.
2: 통계역학은 이렇게 큰 것들이 미시적으로 원자부터 출발해서 뭐 온도, 압력, 뭐 부피 같은 양들이 만들어지는지를 설명해서 어떻게 보면 통계역학이 열역학의 가장 밑바탕에 있는 이론 체계라고 해도 돼요.
0: 아, 어쨌든 열역학도 되게 중요하네요. 네. 통계역학도 중요하고 열역학도 되게 중요하다. 통계물리학이 엔트로피를 정통으로 다루는 학문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2: 맞습니다.
0: 그러면 통계물리학에서 정의하는 이 엔트로피, 엔트로피는 뭡니까?
2: 좀 걱정인데요. 일단 얘기를 해볼게요.
0: 시작부터 약간 불안해.
2: 통계물리학에서의 엔트로피의 정의는 주어진 거시적인 제한 조건이 있을 때
0: 네.
2: 그 조건을 만족하는 모든 미시적인 상태의 숫자에 관련된 게 엔트로피예요. 네. 사실은 그 미시적인 상태의 숫자라는 게 사실 별게 아니라 네. 우리가 보통 생각하면 경우의 수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0: 미시적인 게 경우의 수라는 네. 겁니까?
2: 육가락을 던지는 걸 생각해보세요. 육가락 4개를 던졌을 때 4 육가락 모두 다 등을 보이는 상황을 생각해보세요.

0: 생각해보세요. 그건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1: 없어요.
0: 모라는 상태에 해당하는 미시적인 경우의 수는 모의 경우는 한 개예요. 그런데 한번 개를 생각해보세요. 네 개 중에 어떤 두 개가 등을 보이는지를 한번 생각해보세요. A, B. 오케이. A, C도 있죠.
2: 그렇죠.
3: A, D.
0: A, D. 있죠. B, C 있죠.
1: B, C 있네. 그럼 B, D.
0: C, D. 그래서 개에 해당하는 미시적인 가능한 상태의 숫자는 6이에요.
1: 6.
0: 아, 이게 그냥 경우의 수라는 게 그냥 그 얘기.
1: 그게 경우의 수인 거야. 네. 아.
0: 그런데 여기서 보면 모, 개라는 건 아까 제가 얘기한 거시적인 제한 조건으로 생각하면 돼요. 모는 4개 모두 다 등을 보이는 것. 개는 4개 중에 2개가 등을 보이는 것. 근데 개는 6가지 가능성이 있잖아요.
2: 그렇죠.
0: 그 6가지 어떤 것도 다 가능하죠.
2: 맞아요.
0: 그래서 예를 들어 우리가 여기서 편을 둘로 나눠서 뭐 족구를 한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두 팀을 나눌지를 생각하면 편을 똑같은 2명, 3명으로 나눈다라는 조건이 거시적인 규정이고요. 근데 누가 그러면 A팀, 누가 B팀인지를 여러 가능한 경우가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미시 상태라고 하지만 사실은 더 일반 그 우리가 익숙한 용어는 그냥 경우의 수라고 생각합니다.
1: 경우의 수, 경우의 수.
0: 자, 근데 육가락을 던져봐요. 네. 그럼 뭐가 잘 나와요? 개가 잘 나와요.
1: 개가 잘 나오죠.
0: 그럼 이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이해하신 거예요. 끝.
1: 아, 그러면은 당연히 개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러면 엔트로피가 더 크게 생기는 겁니까?
0: 그래서 개가 나오는 더 확률이 더 크다는 게 개에 해당하는 경우의 숫자가 높은 거고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 한마디로 하면 너무 간단해요. 확률이 큰 상황을 흔들었다 놓으면 우리는 확률이 큰 걸 볼 수밖에 없다.
1: 당연히 확률이 큰 것만 볼 수 있다.
4: 근데 보통 우리가 엔트로피라고 하는 말을 할 때 아까 무질서라고 하는 개념하고
1: 그렇지. 퍼지는 거.
4: 많이 연결시키잖아요. 근데 방금 설명해 주신 사례에서는
0: 무질서
4: 질서에
0: 없죠.
4: 대한 이야기가 없죠. 전혀 없었잖아요.
0: 저는 꽤 이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하는데요. 물리학자들은 엔트로피를 무질서의 정도로 생각하는 것을 조금 반대하거든요.
1: 맞아요. 아, 그래요? 근데 왜 무질서 얘기를 많이 하셨죠?
3: 저희도 무질서라고 그러는데.
0: 그게 이해하기가 쉬워서 그래요. 한번 제가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아는 주변 분 중에는 집에 책장에 책을 꽂을 때 독특하게도 빨주노초 파남보로 꽂는 분이 있어요.
3: 제가 그렇게.
1: 아, 진짜로요?
0: 그래, 그런 거죠.
1: 책을.
3: 까만색, 하얀색, 빨주노초 파남보로.
1: 취향이지, 취향.
0: 저는 색깔별로 안 하고 주제별로 하거든요. 장홍재 교수님 제 책장을 무질서하다고 해요.
3: 아, 엉망진창이죠.
1: 이 사람이 보는 입장에서는요.
0: 저는 장홍재 교수님의 책장을 보면서 무질서하다고 하겠죠.
1: 그렇죠.
0: 무질서란 개념을 물리학자들이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질서가 누가 보느냐에 따라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는
1: 거예요. 그렇죠.
2: 사실 이렇게 엔트로피가 무질서가 증가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해버리면은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1: 그렇죠.
2: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게 되게 나쁜 의미로 보여지는 경우가 많아요.
3: 이게 최근에 그렇게 물리 쪽에서 바뀐 거예요. 저도 배울 때 옛날 책은 왠지 물리책도 무질서도란 단어가 써 있었는데
0: 그게 대중과학 책들은 사람들에게 설명을 쉽게 하기 위해서 무질서란 개념을 쓰긴 하는데요. 물리학자들이 사용하는 교과서에 있는 그런 그 엔트로피의 정확한 정의에서는 무질서란 얘기는 쓰지 않아요.
1: 아, 그래요?
0: 아까 그냥 그 개가 모보다 엔트로피가 더 큰 상태거든요. 그 얘기를 할 때 무질서란 개념이 필요 없어요.
1: 그렇다면은 제가 그 모임에서 저기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엔트로피를 얘기를 하고 누군가한테는 무질서를 얘기를 했는데 그거는 제가 엔트로피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구나. 이런 얘기가. 네. 근데 이제 그냥 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을 엔트로피라는 개념까지 만들어가지고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건지 궁금하긴 해요. 어차피 그냥 다 일어날 일은 일어날 일인데.
0: 엔트로피라는 이야기가 등장한 것이 사실은 19세기고요. 19세기에 일어났던 일 중에 하나가 다들 기억하시는 산업혁명.
1: 산업혁명.
0: 그러면서 산업혁명 때 등장한 아주 뛰어난 공학적인 산물이 바로 증기기관입니다. 그렇게 증기기관을 포함한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열기관이라고 하는데요. 열기관이 하는 일들은 다 열이라는 에너지를 이용을 해서 그걸 일의 형태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을 일로 바꾸는 그런 열기관이 등장하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관심이 계속 가기 시작했던 거예요. 열기관이 가질 수 있는 최대 효율은 어떻게 정해지는 걸까?
1: 열부터 시작이 됐구나. 네.
0: 근데 재밌는 건 당시엔 열이 어떤 건지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는 열이 전달되는 에너지의 한 형태로 보진 않았고요. 어떤 물질의 하나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손을 대보면 어떤 건 뜨겁고 어떤 건 차갑잖아요. 이건 우리가 주관적인 느낌일 뿐이에요.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물질 자체가

0: 도대체 무엇이 달라서 우리가 느끼는 감각을 만들어내는지는 다른가. 사실 이해하는 게 쉽지 않았어요.
1: 이것 관련해서는 네. 이제 우리가 화학의 아버지라 불렸던 라부아지에가
2: 라부아지에.
1: 라플라스라는 이 수학자 겸 과학자와 함께 연구를 해서 열이라는 것을 측정한 데 성공을 했어요. 근데 열도 마찬가지로 많으면 뜨겁고 적으면 차가운 거다. 또 빛 같은 경우에도 많으면 밝고 어두우면 어둡다. 그러니까 빛이나 열도 사실 원소의 한 종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서 처음에 만들었던 그 일종의 최초의 그 원소 표에는 빛이랑 열이 들어있었어요.
2: 아, 원소 표에 열도 들어있어요?
1: 열소라고 부르면서.
2: 아, 원소라는 것처럼 열소라고?
1: 네, 이 열소가 많으면 뜨겁고 적으면 차가울 것이다. 여기서 이제 화학자들은 이게 진짜 물질이라고 생각을 했고 또 이제 수학이나 물리학에서는 아니다. 이것은 어떤 에너지나 양일 것이다. 알갱이가 아니다. 이게 계속 충돌하다 말씀하신 것처럼 19세기가 되면서 본격적으로 고민이 되는 거죠.
2: 근데 이제 그냥 열이랑 에너지랑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0: 아, 이게 그 다른 분야의 분들은 이걸 명확하게 구별하진 않는데요. 네. 통계 물리학 하는 사람들은 열하고 일하고 에너지가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 관점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일을 할 수는 있어요. 근데 일을 가지고 있을 수 있나요?
2: 가지고 있다. 일을 가질 수는 없죠. 일을 소유할 수 없죠.
0: 이상하잖아요. 네.
2: 맞죠.
0: 그래서 열은 일 같은 거예요. 네. 열은 내가 전달할 수는 있지만 네. 열을 내가 갖고 있을 수는 없어요. 에너지를 전달하는 과정, 그 어떤 특정한 형태가 열이고 일이지 열을 내가 가지고 있을 수는 없어요. 근데 에너지는 갖고 있을 수 있죠.
2: 아, 그러네요. 네,
0: 에너지는 그래서 그렇지. 이런 걸 조금 어려운 얘기로 에너지는 어떤 거시적인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상태를 기술하는 변수로 얘기하고요. 열과 일은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달 변수, 상태 변수로 나누기는 해요.
2: 열은 전달에 대한 거고 에너지는 이 에너지는 내가 소유할 수 있는
0: 그쵸.
2: 그리고 언제든지 방출할 수 있는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개념은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이 아셨을 거예요. 이제.
0: 그래서 물리학에서 열역학 우리 주제가 열역학이잖아요. 열역학의 1법칙이 있어요. 열역학 1법칙이 혹시 뭔지 아세요? 대포커님?
2: 열역학 1법칙이요?
0: 1법칙이 있습니다.
2: 그 법칙은 제가 만들지 않았어요.
0: 제가 대포커님에게 에너지를 전달할 수 있죠. 네. 전달은 열과 일이에요. 예를 들어 제가 만 원 있어요.
2: 어? 우와.
0: 돈을 드렸어요. 네.
2: 그럼 전 만 원이 생겼죠.
0: 네, 받으시려고요?
2: 네. 일단 받았다. 자, 받았어요.
0: 그럼 생각해봐요. 네. 제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만 원이 줄었다고 생각하시고, 네. 데프콘님이 갖고 있는 에너지는 만 원이 늘었죠.
2: 창고가 이렇죠.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데프콘님이 갖고 있는 전체 에너지는 일정하죠.
2: 아,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네. 이게 돈의 흐름이에요, 원래.
0: 이렇게 생각하면은 에너지가 보존된다는 건 사실 별게 아니고요. 네. 제가 갖고 있는 걸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데프콘님이 저한테 돈을 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전달은 가능하지만 전체는 일정하다라는 게 에너지 보존이에요.
2: 그러면 에너지는 없어지지 않는 거다.
0: 예,
2: 내가
0: 맞습니다.
2: 죽거나 받을 수는 예. 있지만
0: 전체
2: 에너지는 분명히
0: 똑같다.
2: 동일하다.
0: 예.
2: 라는 그런 얘기죠.
0: 네. 열역학 1법칙은 끝났습니다.
2: 네. 이게 열역학 1법칙. 1법칙이 끝났대요. 네. 아니, 근데 식은 커피도 다시 뜨거워지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닐까요? 에너지는 보존되니까.
0: 그러니까 이거를 그 따뜻한 커피가 있고 따뜻한 커피를 둘러싸고 있는 공기까지 합해서 전체를 생각해봐요. 네. 그럼 따뜻한 커피가 식으면서 주변에 있는 공기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는 올라가겠죠.
2: 그렇죠.
0: 근데 아까 우리가 제가 만 원을 드릴 수도 있고 만 원을 받을 수도 있는 것처럼 따뜻한 커피가 오히려 더 뜨거워지고, 그죠? 그 주변에 그 공기는 더 차가워지는 것도 얼마든지 에너지 보존 법칙을 위배하는 건 아니잖아요.
3: 가능은 하네요. 네. 네.
0: 그런데 변화의 방향은 에너지 보존 법칙만으로 설명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뜨거운 게 식고 차가운 게 온도가 올라가는 거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보는 거지만 네. 뜨거운 게 더 뜨거워지고 차가운 거 더 차가워지는 건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2: 그거 못 보죠. 네.
0: 그걸 설명하는 게 열역학 2법칙인 엔트로피 증가의
2: 근데 법칙이에요. 못 보는 걸 설명하려고 왜 하시지? 그게 신기한 거예요. 그게 왜냐하면 뜨거운 커피가 더 뜨거워질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는 것과 그럼 그 밖의 것들은 더 차가워질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너무 웃기다는 얘기예요. 아, 확실히 과학을 하려면 여러분 일반적인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진짜 돌아야 돼요.
0: 아니, 저는 중요한 얘기라고 생각해요. 당연하다고 다들 그러는데
2: 그렇죠.
0: 생각해보면 아니 그게 왜 당연하지?
2: 그렇죠.
0: 왜 반대의 과정은 왜 발생하지 않지?

0: 라는 걸 질문하는 것으로부터 과학이 출발한다고 할 수 있죠.
1: 자, 그러면 예. 이 엔트로피의 개념을 이제 누가 처음으로 이제 꺼냈냐.
0: 아, 예, 예.
1: 누가 제안을 했냐. 이게 이제 궁금합니다. 이게 다 아버지가 있어요. 라부아지에, 우리 화학의 아버지 다 있잖아요. 이렇게.
0: 있습니다. 예, 예. 그 엔트로피가 예. 사실은 없던 단어예요.
1: 아.
0: 누가 엔트로피라는 아. 단어를 신조어로 만들어냈는데요.
1: 네.
0: 이걸 만든 사람이 클라우지우스.
1: 클라우지우스.
0: 과학자예요. 네. 뜨거운 거 더 뜨거워지고, 차가운 거 더 차가워지는 것도 가능한 것 같은데,
1: 맞아요.
0: 그건 왜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에선 끊임없이 늘어만 가지 줄지 않는 어떤 양을 생각하자라는 아이디어를 떠올리죠.
1: 줄지 않는.
0: 예. 이것도 열역학적인 거잖아요.
1: 예.
0: 그래서 에너지랑 돌림자가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2: 오, 에너지랑. 에너지에서 약간 그 개념이 시작이 됐으니까요.
1: 네. 네. 엔트로피.
0: 그 다음에 모든 물리학의 단어들의 끝에 Y로 끝나면 되게 어떤 정량적인 거거든요, 에너지. 그래서
1: 그럼요.
0: 에너지처럼 EN으로 시작하고 끝이 Y로 끝났으면 좋겠어요. 근데 거기에 의미를 더 담고 싶어서 그리스어에서 트로피라는 개념을 갖고 와요. 그게 변화라는 뜻이에요.
1: 변화. 이름 짓는 것도 되게 고뇌를 했네요.
0: 고뇌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엔트로피라는 개념을 네. 이 클라우디우스가 만들어냈는데요.
1: 만들어냈는데.
0: 클라우디우스의 아이디어는 사실 네. 간단한 거였어요.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에선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만 그쪽 방향으로만 열을 전달하는데 네. 그 과정에서 줄어드는 양을 생각해보자. 그 줄어드는 양을 엔트로피라고 부른 거고요. 그 엔트로피의 수식적인 표현은 온도 분의 들어온 열 에너지의 양으로 정의하면 이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클라우디우스가 생각한 엔트로피가 어떤 건지 이제 설명을 드릴 텐데요.
1: 네? 네.
0: 그 이대형 교수님, 손 좀 줘보세요.
3: 네? 갑자기 손을? 갑자기.
0: 오, 저보다 좀 따뜻하시죠?
4: 숨겨왔던.
1: 아, 이게 따뜻해요?
0: 네, 저보다 좀 따뜻해요. 그래서 이대형 교수님은 온도가 높고, 저는 온도가 낮죠. 낮잖아요.
1: 네.
0: 그때 이대형 교수님이 저한테 에너지를 전달하면 저는 그 에너지를 똑같이 받아요. 아까 우리가 생각한 에너지 보존 목적에 생각한 준 것만큼 받아요. 근데 그때 클라우디우스가 생각한 건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체온이 높은 쪽이 더 작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1: 체온이 높은 쪽이 더 작다?
0: 네. 그래서 약간 수식을 좀 적고 싶은데요.
1: 이거 잴 수가 있는 겁니까, 근데?
0: 엔트로피의 변화량을 클라우디우스가 온도 분의 열로 적은 거예요.
1: 온도 분의 열. 온도 분의
3: 열. 네. 온도 분의 열.
0: 그래서 예를 들어볼게요.
2: 네.
0: 이대한 교수님이 온도가 100이라고 할게요. 아, 200이라고 할게요.
1: 200.
0: 네.
1: 200짜리 열을 가지고 있고.
0: 네. 그리고 저한테 네. Q를 100을 줬어요.
1: 아, 에너지를. 네. 열을 100을 줬어요.
0: 네. 근데 줬죠. 이대한
2: 네.
0: 교수님.
2: 네네.
0: 그런데 저는 이걸 받은 거예요.
1: 네. 받았어요.
0: 준 거는 마이너스라고 할게요.
2: 그렇죠. 그렇죠. 뺏겼으니까.
0: 네. 네. 그 다음에 저는 아까 보니까 제가 더 온도가 낮아요. 100이라고 할게요.
2: 네네네.
0: 근데 요 Q는 똑같아요.
2: 플러스 100.
0: 예. 왜냐면 아까 열역학 1법칙 생각하면 준 것만 큼 저는 늘죠.
1: 200 아니에요?
0: 100이에요.
1: 100이에요? 네. 제가 100을 줬으니까.
0: 만 원. 아까 만 원 그래요.
1: 아, 맞아요. 맞아. 만 원하고 똑같으니까.
0: 그러면 클라우디우스의 아이디어는 이대한 교수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봐요. 200이라는 온도가 있었고요.
2: 네.
0: 근데 마이너스 100을 준 거잖아요.
1: 네.
0: 그래서 이대한 교수님은 엔트로피의 변화량이 마이너스 2분의 1이에요.
2: 오, 그러네요. 마이너스 0.5밖에 안 되네요. 네.
0: 저는 100이잖아요.
2: 네.
0: 100인데 저는 받았어요. 받았을 땐 플러스로 적어요.
2: 네.
3: 플러스?
0: 이게 플러스 100.
2: 네.
0: 그럼 저는 1이죠.
1: 우와.
0: 그러니까 똑같은 양을 줬는데 이대한 교수님은 엔트로피가 2분의 1로 줄고,
1: 줄고
0: 저는 엔트로피의 증가가 1이에요.
2: 오.
0: 그럼 이 두 개를 더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1을 더하면
2: 2분의 1.
0: 이 과정.
1: 오.
0: 온도가 높은 사람이 저한테 에너지를 주면 그 열을 전달하면 이대한 교수님과 저의 전체 엔트로피의 변화량은 플러스 2분의 1이 돼서 0보다 크다는 거야.
1: 그러니까 뜨거운 쪽, 이 뜨거운 네. 쪽은 열을 조금 잃어도
0: 네.
1: 엔트로피가 그냥 조금
0: 네, 네,
1: 빼진
0: 네.
1: 거고 이쪽은 애초에 이제 그
0: 온도가
1: 부족하니까 온도가 네. 낮으니까 네. 이쪽은 당연히 받으면은 엔트로피를 좀 많이 받는다.
0: 그렇죠. 예.
1: 아, 그렇게 예. 보면 되는 겁니까?
0: 그래서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에너지를 전달하면
1: 예.
0: 이대한 교수님과 저 전체 엔트로피 늘어나요. 근데 거꾸로 만약에 제가 똑같은 상황에서 에너지를 주면 저는 준 게 100인데 온도가
1: 예.
0: 줬으니까 저는 마이너스 100이에요.
1: 그렇죠.
0: 그러니까 저는 마이너스 1이 되고요.

0: 이대환 교수님 온도는 200인데 받은 게 100이잖아요. 네. 이때는 이대환 교수님 2분의 1이 들어요. 네. 근데 이때는 마이너스, 저는 엔트로피가 줄어든 게 마이너스 1. 이대환 교수님 늘어난 엔트로피가 2분의 1이라서 전체를 더하면 마이너스 2분의 1로 음수죠.
1: 그렇죠.
0: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온도가 높은 쪽에서 온도가 낮은 쪽으로 열이 전달될 때는 전체 엔트로피가 늘어나고 거꾸로 온도가 낮은 쪽에서 온도가 높은 쪽으로 열을 전달하면 그럼 전체 엔트로피는 줄어들어요.
2: 그러면 영도에 물이 있어요. 그럼 여기 영하의 온도가 있고 그럼 이것도 엎어뜨리면 영하 쪽으로 흐를까요?
0: 아, 그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하신 건데요.
2: 이거 너무 궁금하네 또.
0: 엔트로피를 정의할 때 온도 분의 열로 정의했잖아요. 예. 근데 이 온도가 절대 온도예요. 섭씨 절대 온도는 아니고요. 그래서 이거 항상 플러스예요.
2: 항상 플러스. 예.
3: 그게 클라우지우스가 그럼 엔트로피라는 건 항상 증가하는 거다라는 거에 기준을 세워놓고 그걸 맞아요. 설명하려고 만들어 놓은
0: 예,
3: 거죠.
0: 맞아요. 정확히 그거예요.
4: 그러니까 이렇게 정의를 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온도가 뜨거운 물체에서 온도가 낮은 물체로 열이 가는 패턴을 뭔가 이 값이 증가하는 네. 방향의 변화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게 되잖아요.
2: 네. 우리 교수님이 예전에 시간도
0: 아 그렇죠.
2: 그 흐른다. 예, 라는 예. 얘기했죠. 시간을 되돌릴 수가 없다.
0: 예, 예.
2: 엔트로피가 계속 시간을 흐를 때마다 엔트로피는 계속 증가한다.
0: 예. 예. 엔트로피는 증가하니까 항상 0보다 크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우리가 시간이 미래로 흐른다고 생각한다. 시간의 화살이 가리키는 방향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과 같은 방향이다. 라는
2: 시간의 이야기가 화살이 가리키는 방향은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0: 방향.
2: 예전에는 이제 그 제가 좀 그때 이해하는데 조금 힘들었는데 오늘 다 얘기하면서 이제 느끼는 게 결국에 모든 게 다 엔트로피로 지금 연결이 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클라우디스는 예.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이유를 뭐라고 본 겁니까?
0: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에서 늘어나는 양을 생각해 보자 정도예요, 사실은.
2: 아, 늘어나는 양을 네. 그냥 생각해 보자.
0: 증명했다고 하기는 좀 어려워요.
2: 아, 증명은 아니고.
1: 클라우디우스는 정말 자기가 만든 증가하는 양을 설정을 하긴 했는데 이게 왜 그런지는 몰랐던 거네요.
0: 아마 클라우디우스는 그 진정한 의미를 궁금해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당시만 해도 19세기에서의 물리학은 거시적인 어떤 열역학적인 양들 사이에 관계에만 관심이 있었지 그 거시적인 양이 도대체 어떻게 드러나게 되고 만들어지는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큰 고민을 하진 않았어요.
2: 그러면 이제 이 엔트로피가 왜 증가하는지를 연구한 예. 본격적인 그 누군가가 또 있을 거예요.
0: 예, 그게 그 바로 누굽니까? 볼츠만이라는
2: 볼츠만.
0: 예, 볼츠만.
2: 아, 볼츠만 선생님이요? 예.
0: 볼츠만을 그 통계 물리학자들은 통계 물리학의 아버지라고 생각해요.
2: 아.
0: 통계 물리학을 만든 사람.
2: 예.
0: 아까 제가 초반에 얘기한 것처럼 통계 역학은 가장 밑바탕에는 원자 수준에서 출발하잖아요. 그래서 볼츠만은 클라우지우스의 엔트로피의 미시적인 근거를 처음 이론적으로 생각해낸 사람.
2: 아.
0: 그 저 같은 한국의 통계 물리학자는 볼츠만의 직계 자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2: 그래요?
3: 사실 모두가 그런 거 아니에요?
2: 만든
3: 사람이니까.
1: 라부아지의 직계 자손인가요?
2: 라부아지의 몇 대 손이죠?
3: 10대, 11대 될 거예요.
2: 이쪽은 볼츠만의 몇 대 손입니까?
0: 저는 6대 손인데.
1: 여기 알고 계시네요?
0: 이게 딱 알아요, 다.
2: 아, 그래요?
0: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볼츠만의 학생 중에 에렌페스트가 있었고요.
2: 네.
0: 에렌페스트에게서 박사학위를 받은 사람이 울렌벡이에요.
2: 울렌벡.
0: 울렌벡은 이제 미국 미시간 대학에 있다가 한국인 학생을 받아요.
2: 오?
0: 그분이 작고하신 조순탁 교수님. 조순탁 교수님이 이구철 교수님을 가르치시고
2: 네.
0: 이구철 교수님이 최무영 교수님을 가르치시고
2: 더 하시는군요. 네. 예.
0: 최무영 교수님의 제자가 저거든요.
2: 거의 직계네요. 온라인. 온라인.
1: 저도 뿌리를 찾아봐야겠는데요.
2: 뿌리 어딜까? 블랙홀 아닐까? 아니 근데 이제 둘 다 엔트로피 이야기를 했어요.
0: 네.
2: 근데 희한한 게 클라우디스는 열역학이에요.
0: 맞아요.
2: 볼츠만은 지금 통계 물리학이란 말이에요.
0: 맞아요, 맞아요.
2: 이게 왜 다를까요? 뭐가 달라요? 이거?
0: 클라우스의 엔트로피를 보면 네. 뭐 온도, 열 같은 거시적인 것들밖에 없잖아요.
2: 네.
0: 그래서 이거는 미시적인 정보가 없는 정의고요. 볼츠만은 이제 입자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2: 입자.
0: 원자 분자로부터 출발해서 클라우디우스의 엔트로피를 입자의 수준에서부터 어떻게 설명하면 되는지를 찾아낸 아주 유명한 위대한 사람인 거죠. 당시에 그 기체 분자 운동론이라는 이론이 만들어지기 시작할 때요.
2: 네.
0: 압력은 아까 우리 본 것처럼 거시적인 거잖아요. 압력을 기체 분자의 운동으로 설명하는 이론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2: 압력을?
0: 네, 그래서 압력이라는 게 그냥 돌아다니는 입자가 더 자주

0: 더 큰 속도로 때리면 그게 압력이 커지는 거죠. 그런 그 부분을 잘 알고 있던 볼츠만이 엔트로피도 이런 미시적인 입자의 수준에서부터 설명해야 한다라고 생각하게 된 거죠.
1: 아니 근데 분자들이 이렇게 막 움직인다는데 이게 왜 엔트로피 증가로 이어지죠?
0: 아까 우리 클라우디우스 엔트로피 얘기할 때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에선 엔트로피가 늘어난다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볼츠만 이제 그 고민을 한 거예요. 뜨거운 데서 차가운 쪽으로 열이 전달되는 것도 자연스러운 변화의 방향인데 네. 생각해보니까 더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뭐.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지금 우리가 여기 앉아있는 이 기차 칸이 있는데 네. 이 칸을 나눠서 장홍재 교수님 뒤쪽에 네. 모든 기체 분자가 있었다고 생각해봐요.
1: 있었다.
0: 그다음에 여기 칸바퀴를 치웠어요. 네. 그럼 기체 분자가 확산돼서 이쪽까지 더 퍼져가잖아요. 그런데 그 거꾸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몰려있던 기체 분자는 확산되는 거는 자연스러운데
1: 그럴 수 있는데.
0: 확산되어 있던 게 자연스럽게 그 한쪽으로 몰려가는 건 못 본다는 거예요.
1: 이렇게 퍼져 있는 것들이 갑자기 네. 공간을 열었다고 해서 그쪽으로 뭐 네, 가진 네, 않는다.
0: 그것도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변화의 과정이 한쪽만 있다는 거예요.
1: 그렇죠.
0: 그래서 볼츠만의 아이디어가 바로 이거였어요. 그럼 이 과정에서도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거 아니야? 오.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2: 열만 보던 걸 벗어난 거네요. 네.
0: 네. 그래서 볼츠만이 착안한 게 사실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냥 그거예요. 윤돌이에요.
3: 어? 뭐예요?
1: 확률이요?
0: 네, 한번 생각해봐요. 이 방 전체에 예를 들어 100개의 분자가 있었다고 할게요. 100개의 분자 중에 저쪽을 왼쪽, 우리가 있는 쪽을 오른쪽이라고 할게요.
1: 왼쪽, 오른쪽, LR.
0: 네, 네. LR.
1: LR.
0: 그럼 100개 모두가 왼쪽에 다 있을 수도 있죠.
1: 네.
0: 그건 가능한 경우의 수가 한 개밖에 없죠. 그런데 저쪽에 50개, 이쪽에 50개 있는 건 LL, LR로 되든 LR, LR로 되든 엄청나게 다양한 경우가 가능하죠. L과 R이 똑같이 50개 있을 수 있는 건 100개 중에 어떤 50개로 고르는지의 가지수가 무진장 많잖아요.
1: 맞아요, 맞아요.
0: 그건 경우의 숫자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츠만이 생각한 게 잠깐. L만 다 있던 기체 분자들이 L과 R이 똑같은 숫자로 변하는 게 기체 분자의 확산이라고 생각한 거죠.
1: 아, 그럼 그게 엔트로피 증가한다. 아.
0: 근데 그게 확률이 더 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경우의 숫자가 워낙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주머니 안에 동전을 앞면과 뒷면이 있는 동전을 가득 넣어요.
1: 네.
0: 처음에는 다 모든 동전 100개가 다 윗면을 보이는 상태의 주머니에 제가 얌전히 놨어요. 그다음 그걸 막 흔든다고 생각해봐요. 막 흔들어요. 그다음 주머니를 열어봐요. 그럼 제가 처음처럼 모든 동전이 앞면을 보이는 동전을 보겠어요? 아니면 앞면 뒷면이 거의 비슷한 숫자가 있는 걸 보겠어요?
4: 섞여 있는 걸 보겠죠.
0: 섞여 있는 걸 보게 돼요. 그 이유가 섞여 있을 확률이
4: 높으니까.
0: 가만히 앞면을 유지하는 것보다 지금 큰 거잖아요. 이게 막상 이해하고 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에요.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건 확률이 큰 사건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그걸 볼 수밖에 없다는 걸 뜻할 뿐이에요.
1: 근데 완벽하게 앞이든 뒤든 싹 다 그럴 확률이 없을까요? 있을 거 아니에요.
0: 이게 얼마나 확률이 작은지는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예. 동전 하나당 네. 앞면, 뒷면에서 두 가지가 있죠. 동전이 100개예요. 가능한 모든 경우의 숫자는 2 곱하기 2 곱하기 2 곱하기 1을 100분에 하면 돼요. 확률이 2의 100승 분의 1이에요. 불가능하지 않아요.
1: 불가능하지는 않는데 진짜 어려운 거예요.
0: 해보세요. 대나 그게.
5: 방금 그 기차 얘기도 한번 예, 생각을 예. 해보면 너무 당연하게 보이지만 네. 몇 가지 것들이 전제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입자들의 속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시간이 흘러야지만 엔트로피가 변화하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 그런 게 굉장히 간단하지 않은 개념 같다는 느낌이
0: 드는데. 그래서 그게 이것도 사실 가정이 있어요. 이 가정을 통계 물리학에서는 섞임성질이라는 가정이라고 부르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게 정확히 맞아요. 어쨌든 시간이 지나면 얘들이 다 뒤죽박죽 움직인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한참 기다렸다가 눈을 뜨고 보면 얘는 왼쪽에 있을 확률과 오른쪽에 있을 확률이 같아지는 상태로 간다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건 가정이에요. 이걸 만족할 때만 사실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엄밀하게 맞아요.
1: 많은 분들 궁금하실 것 같은데 항상 증가하는 건지 그 반대는 절대 안 일어나냐?
0: 얼마든지 일어나요.
1: 아, 얘기해 주세요.
0: 이게 여기에 기체 분자가 100개가 있다고 생각하면 네. 100개가 다 왼쪽에 있는 거는 못 보고 거의 비슷한 숫자가 있는 거는 봐요.
1: 네.
0: 그런데 여기에 입자가 두 개가 있다고 해보세요. 근데 엔트로피를 생각하면 두 개가 저쪽에 있고 네. 여긴 하나도 없는 게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두 개가 다 저쪽에 있는 상황 얼마든지 볼 수 있죠.
1: 그렇죠.
0: 저기 하나 여기 하나가 있는 게 가지수는 더 높긴 해요.
1: 네.
0: 근데 확률 차이가 얼마 안 나요.

0: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명확히 성립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입자가 많아야 돼.
1: 많아야 돼. 많아야 되는구나.
0: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통계적인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하나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입자의 숫자가 충분히 많을 때만 통계적으로만 성립해요.
1: 그렇죠.
0: 그 다음에 또 하나 조건이 또 있어요. 얘가 아까 우리 제가 동전을 놓고 막 흔드는 얘기를
1: 그렇죠.
0: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상상해 보세요. 이 주머니 안에 무슨 요정이 있다고 생각해
1: 네,
0: 보세요.
1: 요정.
0: 제가 막 흔드는데 어쩌다가 그 중에 동전이 앞면이었다는 걸 뒷면으로 될 때마다 요정이 그걸 다시 앞면으로 바꿔. 라고 상상을 해보자는 거예요. 그럼 제가 아무리 흔들어도 엔트로피가 늘어나지 않고 처음 상태로 계속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건이 필요해요. 그런 요정 없다.
1: 계속 되돌려놓는 그런 애가 없다.
0: 그거를 조금 더 어려운 이야기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이 명확히 성립하려면 여기가 고립되어야 한다라고 얘기해요.
1: 고립.
0: 완전히 고립돼 있어서 누가 그거 와서 막 흐트러놓으면 안 된다.
1: 중간에 개입자가 없어야 된다. 개입하는
0: 고립, 맞아요. 고립되어야 한다. 그다음에 입자의 숫자가 충분히 많아야 한다. 거기에 덧붙여서 아까 얘기한 섞임 정리도 사실 요구하긴 해요. 근데 그걸 다 만족하면 엔트로피 늘어난다라는 거죠.
2: 그걸 만족하지 못하게 하면 줄어든 수도 있다는
0: 줄어들 수
2: 거잖아요.
0: 있죠.
2: 그러면 우리가 항상 절대 안 된다 했던 시간 여행도 고립계를 풀고 뭔가를 하면 가능한 수도
0: 아,
2: 있는
0: 그
2: 것
0: 좋은 개념인데요.
1: 아, 시간 여행.
0: 엔트로피 증가하고 시간의 화살이 같은 의미다라고 생각하면 맞아요.
2: 아,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0: 아닐 수도 있다면 그러면 엔트로피가 감소한다고 해서 시간이 과연 과거로 가는 걸까라고 물을 수 있게 되거든요.
2: 그건 아직 모르는 거예요.
0: 그건 아직 몰라요. 근데 아마도 아닐 거라고는 봐요. 그 다음에 이제
1: 볼츠만이
0: 아주 의미 있는 수식을 제공해요.
1: 뭐 수식을 또 봐야죠. 예.
0: 이게 볼츠만의 엔트로피 식인데요. 이게 어떤 상수고요. 여기에 로그가 있고요.
1: 로그요?
0: 그다음에 W. 이 W가 앞에서 우리가 봤던 그냥 그 경우의 수예요.
1: 경우의 수.
0: 네, 그냥 경우의 수에다가 로그를 하면 그게 엔트로피 비례한다. 그 비례 상수를 자기가 KB라고 부르겠다. 자기 이름단. 그래서 이게 그게 그거예요.
1: 근데 엔트로피를 왜 S로 표현을 했나요?
0: 이게 사실은 그 우연이에요. 명확히 왜 S로 했는지는 잘 몰라요.
1: 그래요?
0: 네, 제가 알기로 그래요.
1: E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3: 에너지가
1: 있으니까.
3: 너무 강력하게 자리 잡고
1: 그러네. 있어요. 에너지가 너무 강력하네.
0: E를 누가 갖다 썼으니까.
1: 근데 S로 했을까, 왜?
0: 이게 독일어로 어떤 정리라는 뜻이 있기도 하대요. 자츠라는 단어가 있긴 한데요. 그래서 여기서 온 자츠. S가 아닐까?
2: 클라우디우스가 정한 거예요, 그러면?
0: 아, 클라우디우스부터 S를 썼어요. 네.
1: 근데 이 로그 있잖아요, 로그. 네. 저 로그는 왜 나오는 겁니까?
0: 자, 볼츠만의 아이디어가 뭔지 생각해 보세요. 엔트로피는 W의 경우의 수의 증가함수예요. W가 크면 그러면 엔트로피가 큰 사건이죠.
1: 이거는 대학교 그 저 공부용이다.
0: 고등학교.
1: 고등학교요? 이거는
0: W를 생각해 보세요. W는 곱셈이 돼요. 왜? 주사위 던지면 뭐 1부터 6까지 6가지. 동전을 던지면 앞뒤에서 2가지. 가능한 경우라면 12가지거든요. 근데 엔트로피는 덧셈이에요. 로그 함수가 곱셈을 덧셈으로 바꿔주거든요. 볼츠만 이걸 유도한 거예요. 이게 왜 그 통계 물리학자들이 이 식을 보면 이렇게 흥분하는지도 보여드릴게요. W는.
4: 지금 되게 흥분하신 게 느껴져요. 옆에서. 네. 옆에서.
0: W는 그냥 숫자 세는 거예요. 맞잖아요. S는 연력학의 의미가 있어요. 그 숫자만 셌는데 연력학을 할 수 있다는 거야.
1: 이건 다시 누가 나한테 설명해 줘야 돼요.
0: 네? 통계물리학자들이 제가 아까 통계물리학의 엔트로피로 출발하면 끝이라고 했잖아요. 통계물리학은 그냥 이걸 계산해요.
4: 도대체 W가 경우의 수라고 하면 그게 뭐가 되는 건지.
0: 그 통계물리학에선 에너지가 주어져 있을 때 그 에너지는 이제 입자가 여러 개가 있으면 에너지가 얼마다라는 것도 거시적인 정보죠. 그 에너지가 얼마라는 정보가 주어져 있을 때 W가 몇 개가 되는지를 세요.
1: 아.
0: 그러면 얘가 엔트로피가 에너지의 함수로 적히거든요. 그럼 이걸 알면 끝이야.
3: 그 에너지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경우의 수만 세면은 그 공간 안에 있는 에너지의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1: 아, W 경우의 수를 이렇게 셌는데 연력학적으로 설명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0: 아, 제가 이 식을 진짜 좋아하는 게 여러 가지 의미예요. 이거는 잴 수 있는 양, 이거는 잴 수 없는 양. 게다가 이건 미시적인 양이에요. 이거는 거시적인 양이에요. 그 미시하고 거시.

0: 씨를 연결한 시기 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시기 그 볼지만의 묘비에 있는 시기예요.
1: 아, 묘비 상단에 딱 이렇게 한 줄 겁나 멋있게 적혀 있어요.
2: 아, 그 볼지만 공식 S는 K 로그 W가요?
0: 네. 네.
3: 세상은 왜 그 편에서 우리가 했던 얘기가 이제 세상이 복잡한 게 엔트로피 때문이라고 맞아요. 그랬던 거 기억하시죠? 네. 근데 이제 왜 자연은 약간 좀 질서정연하게 보일까? 우리 인간들이 건들지만 않으면 되게 질서정연하게 보이잖아요. 왜 그럴까요?
0: 그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네. 그 자연에서 우리가 질서를 볼 수 있고 엔트로피가 증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3: 그래.
0: 항상 염두에 두셔야 될 게 엔트로피가 증가할 때 요구하는 그 조건 중에 하나가 고립계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생명, 뭐 나무, 뭐 제 손톱이 자라는 거 이런 건 고립계가 아니잖아요. 외부랑 연결되어서 외부로부터 에너지도 흡수하고 정보도 받아들이고 하는 특히 생명 같은 것들은 엔트로피가 일방향으로 늘어날 아무런 이유가 없죠. 그래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과 모순은 아니다 라는 게 물리학자들이 할 수 있는 최대의 답이고요.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할까를 물리학자들은 경이롭게 생각합니다.
4: 저는 생명에 대해 좀 부정적이긴 해요.
5: 오히려 생명 이렇게 우리가 낮은 엔트로피로 뭔가 만들어져 있다는 건 어딘가 더 큰 고립계로 본다면 그쪽에서는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늘어나요. 전체적으로 늘어나잖아요. 네, 그래서 전 생명은 일종의 우주라는 시스템의 에러였고 유지하고 존재하는 것만으로 어딘가를 파괴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어서 되게 경이로운 일이긴 한데 이게 그렇게 자연스러운 걸까라는
3: 생각이 많네요.
5: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3: 아니 근데 이제 엔트로피가 계속 증가하면
0: 예.
3: 우주에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까요?
1: 우리가 뭔가를 하려면은 이렇게 에너지의 차이라든지 뭐 늘 차이가 필요하잖아요.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온도가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른다라고 하든지. 근데 이 차이가 없이 엔트로피가 커지면은 모든 게 평형이 된다라는 소리잖아요. 그럼 그 말은 뭐냐면은 우주가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작아진다라는 소리예요. 천문학에서는 이거를 열죽음이라고 해요.
3: 열죽음.
1: 많은 사람들이 열죽음 하니까 이게 막 열이 막 가득 차가지고
0: 아, 그래요? 그렇게 오해요?
1: 네. 폭발을 하거나 아니면은 진짜 쪄죽거나 뜨거워져서 죽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3: 죽는 거 아니야?
1: 아 맞아요. 차갑게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아서
3: 아무런 움직임도 없는
1: 그런 상황을 우리는 우주의 열죽음이라고 부르죠.
3: 그러니까 이런 법칙 하나, 볼지만의 법칙 하나가 작은 원자부터 이 어마어마하게 넓고 광활한 우주까지 다 통한다라고 네. 보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이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법칙 있잖아요. 이게 네. 진짜 절대적인 거라고 생각해야 됩니까? 볼지만한테 딴지 건 사람 없어요?
0: 볼츠만의 아이디어는 가만히 내버려 두면 아무런 에너지 손실이 없고 아무런 그 방해가 없으면 엔트로피는 늘 늘어난다라는 네. 게 볼츠만의 주장인데요. 네. 그 맥스웰이라는 물리학자가 아주 흥미로운 사고 실험을
3: 맥스웰이요? 네.
0: 맥스웰의 도깨비라고 불리는 사고 실험이에요. 실제 그런 존재가 있다는 건 아니고요. 네. 예를 들어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 지금 여기 우리 기착한에 또 가운데 어떤 그 벽이 있다고 생각해요.
3: 벽이 있다.
0: 그리고 제가 아주 희한한 존재여서 네. 저는 그 벽에서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제가 하는 일은 저쪽에서 우리가 있는 쪽으로 이렇게 보니까 빠른 애가 와요. 기체 분자가 빠른 애가. 그럼 살짝 문을 열어서 이쪽으로 보내줘. 근데 저쪽에서 오는 분자를 가만히 보니까 느려요. 그럼 문을 닫아서 얘를 다시 저쪽으로
3: 돌려보내.
0: 예. 그리고 거꾸로 이쪽에서는 내가 퍼부 있다가 이쪽에서 빠른 애가 오면은 돌려보내고 느린 애가 오면 문을 열어서 저쪽으로 보내죠.
3: 잠깐, 그럼 나누는 거 아니에요? 느린 애는 있죠?
0: 네.
3: 빠른 애는 있죠?
1: 그렇죠.
0: 그런데 제가 문을 열고 닫을 때 저는 사실 입자에 아무런 에너지를 투입하지 않거든요.
3: 판단만 하는 거죠?
0: 네, 판단만 했어요. 네. 그런데도 나중에는 이쪽은 빠른 애만 있고 저쪽은 느린 애만 있으니까 최종 상태를 보면 엔트로피가 감소했죠. 그래서 이게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이 맥스웰이라는 사람이 사고 실험을 제안해요. 그래서 이게 그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대한 굉장히 심각한 공격으로 여겨지다가 이제 현대 물리학의 발전이 되는 과정에서 이 도깨비조차도 정보를 파악할 때 도깨비를 포함한 전체 엔트로피는 늘어난다라는 걸 보이게 돼요.
3: 왜냐면 도깨비가 설치니까. 아니 도깨비가 엄연히 설치는데 엔트로피가 늘어나야지 이거를 안 늘어난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0: 이 맥스웰의 도깨비에서 그 통계 물리학자들이 배운 놀라운 교훈이 정보를 알아내는 것 자체. 빠르고 느리고

0: 그거 자체가 이 전체 엔트로피를 늘리거나 줄이는데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1: 도깨비를 동원을 해가지고 엔트로피를 뭐랄까 이제 그 양에
0: 낮출 수 있다라고
1: 맞출 수
0: 했는데
1: 있다, 낮출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0: 그건 아니다.
1: 안 됐다라는 거죠. 맥스웰도 대단하신 분인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분도 볼츠만의 제대로 대적할 수는 없다. 이 정도면 볼츠만 같은 경우는 그럼 과학계의 어마어마한 슈퍼스타 아닌가요?
0: 지금은 모든 통계물리학자들이 우리 아빠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1: 네.
0: 당시에는 굉장히 공격을 많이 받아서 많이 힘들어했던 건잘 알려져 있어요.
1: 공격받았어요?
0: 그때는 원자라는 걸본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근데 볼츠만이 미시적인 입자에서부터 출발해서 이런 걸 설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1: 네.
0: 그랬더니 사람들이 네가 봤어? 이렇게 되는 거죠.
1: 안본거 얘기하지 말라고.
0: 그때 이분을 공격했던 논리실증주의의 과학자 중에 유명한 사람이 에른스트 마흐라는 과학자이자 과학 철학자가 있었는데요.
1: 공격해서 그분 대표적으로 공격한 사람입니까?
0: 이분이 갖고 있는 논리실증주의 철학의 그 근거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측정할 수 있고 감각할 수 있는 것들만이 과학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1: 증명한 것들만 얘기하자. 팩트만 얘기하자.
0: 보세요. 엔트로피는 측정할 수 있어요. 아까 클라우지우스 엔트로피. 그 화학자도 측정할 거예요. 그죠?
2: 네, 저희도 하죠.
0: 근데 W 측정할 수 있는지
1: 경우의 수.
0: 생각해 보세요. 경우의 수를 어떻게 측정을 해? 그래서 이식만 갖고도 마흔은 엄청나게 불만이 많았어요.
1: 판타지다. 과학이
0: 측정할,
1: 아니라.
0: 그렇죠. 측정할 수 없는 걸 갖고 어떻게 과학을 만드냐는 거죠. 그래서 볼츠만이 살았을 때만 해도 원자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아무런 증거가 사실 없었을 때거든요.
1: 맞아요.
0: 근데 볼츠만은 원자의 기반에서 자기의 통계학과를 만든 거고요.
1: 원자랑 경우의 수 가지고 엄청나게 공격을 했군요. 당신 사이비다.
3: 에른스트 마하 같은 경우에는 되게 유명해요. 모든 사람들이 알잖아요. 마하 1,
1: 마하 1.
3: 마하 2.
0: 그 사람 이름이에요.
1: 마하 1, 마하 2의 속도로 괴롭힌 거 아니야, 볼츠만. 어?
0: 그러다가 안타깝게도 그 볼츠만이 1906년에 그 이태리 북부에 그 트리에스테 위에 있는 거기 휴양지에서 자살을 하게 됩니다.
1: 아이, 참. 이거 말도 안 된다.
0: 근데 이게 조금 안타까운 게 1905년에 아인슈타인이 유명한 논문을 네 편을 쓰는데 쓴 논문 중에 한 편이
1: 하나가 뭐예요?
0: 예, 원자의 존재를 사람들에게 거의 확신시킬 수 있는 연구를 발표해요.
1: 아, 1905년에
0: 예, 그 브라운
1: 아인슈타인이
0: 운동. 예.
1: 볼츠만이 죽기 전에
0: 죽기 전에.
1: 아인슈타인이 원자의 존재를 밝혀냈네요, 그러면.
0: 예, 그런데 볼츠만은 그
1: 논문을
0: 이야기를 잘 몰랐던
1: 이거
0: 거예요.
1: 못 봤어요?
0: 못 봤던
3: 것 같아요.
1: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너무나 공격을 많이 당하니까 정신적으로 힘들고 아예 그냥 이런 과학이라든가 이런 거에 아예 손을 놓고 있다 보니까 최신 이런 뉴스 같은 거를
0: 그렇죠.
1: 접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이런 걸 보면 다시 한번 느끼지만 이분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묘비에 막 새겨지고 하잖아요. 무슨 의미가 있어요? 살아있을 때더 괄괄거려야 돼. 살아있을 때더 짖어야 돼요. 더 짖고 더 싸우고 해야 돼요.
4: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 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1: 100년이 지난 오늘의 이 볼츠만의 엔트로피는 어떻게 평가되고 있습니까?
0: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통계물리학을 만든 시기. 통계물리학은 그냥 거짓말이 아니라 이거로 시작해서 이거로 끝이에요.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은 그냥 확률이 큰 사건은 우리가 관찰할 수밖에 없다는 것뿐이어서 이게 틀릴 수가 없어요. 제 입장에서 일종의 메타 법칙이거든요. 그래서 어떤 이론이 바뀌더라도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을 위배할 수 없는 이론의 이론 같은 입장이어서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에 어긋난 그런 실험 결과가 관찰되는 미래를 저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워요.
1: 절대적인 어떤 그런 그 엄청난 그 업적을 올리신 건데 살아있을 때는 참 힘드셨는데 과학이 결국에는 볼츠만을 증명해 줬어요. 네. 자, 오늘 드디어 이제 숙제 하나를 좀 끝낸 느낌입니다. 네, 늘 어렵게만 느껴졌던 엔트로피가 우리 김범준 교수님 설명을 듣고 나니까 뭔가 머릿속에 딱 정리가 된것 같다. 그런 또 결론이 났습니다.
5: 일어날 일이 일어난다는 연력학 제이법칙에 따르면 우리 각각의 존재들 혹은 우리 지구에서 살아가는 그 모든 생명체들이 되게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 결과물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같이 재밌게 공부해보면 생명 공부를 같이 해보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6: 사실 우리가 만들어져 태어나서 이렇게 만난 것 자체가 물감통에 섞인 물감이 가만히 놔뒀는데

0: 갑자기 색깔별로 분리되는 일보다 더 희귀한 일일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냥 감사하면서 행복하게 사는 게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마땅한 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1: 네, 문 교수님은요?
2: 그 엔트로피를 이야기할 때 중요한 게 확률이라는 개념이잖아요. 무작위성 확률. 그런 것들 좀 이렇게 편안하게 받아들이시면 좀 좋겠다고 생각해요. 만약에 굉장히 나쁜 사건이 우연이라도 발생했을 때 사람들은 자꾸 아 내가 도대체 전생에 뭘 잘못했지라는 그런 생각을 하시는데 그럴 필요 없이 그냥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이 얼마든지 있다는 생각은 조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1: 그러니까 내가 뭐 어떤 일이 생겨도 일단은 너무 내 탓을 하지 말고 네. 엔트로피로 돌려라. 좋은 거 하나 배웠습니다. 네. 네. 어쨌건 오늘 진짜 뭐 우주를 지배하는 이 엔트로피의 법칙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할 수 있었습니다. 진짜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좋은 또 네. 주제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 네, 감사합니다.
3: 젊은데 어? 나한테 치매 약간 전조 증상이 생기는 게 아닌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0: 요새는 젊은 사람들도 치매가 좀씩 빨리 생기고 있어갖고
4: 요즘은 40대, 50대에도 치매가 많아지고 있어요.
3: 또 치매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4: 초기는 더 심각한 게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병원을 찾을 때는 이미 신경세포가 다 죽었어요. 증상이 없는 정상인에서도 100% 알츠하이머로 가요. 드디어 혈액 한 방울로.
3: 에? 아, 완전 간단하네.
5: 희망이 막 넘치네요.
3: 치매 예방법 중에 뭐가 제일 효과적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4: 일단은 저는
3: 체계적으로 치매를 붙잡을 수 있는 아예 네. 잡을 수 있는 네. 뭔가가 좀 나오려나 보다라는 희망이 네. 생기는 네. 거죠.
6: 이어서 최후의 인류가 방송됩니다.

0: 도넛도 줘요? 도넛도 먹고 싶어?
1: 싱싱해. 많이 컸네. 유기견 28 아이들과 유기묘 9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예쁘지? 예쁘지?
1: 세리야, 지금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거부를 하고 있어서. 앨리야, 앉아. 지금 심장 손상 좀 치료 중에 있어요, 앨리가. 흥분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쇼크가 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3: 여보, 당신은 그 파락으로 나와서 행복했어?
4: 아니.
3: 그럼 우리 태천으로 간다.
5: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꽃게 됐어요.
3: 첫째, 둘째가 절대 이 집은 팔면 안 된다.
5: 앞으로는 이 공장에서는 어떠한 행복이 만들어질까?
6: 집 전체가 놀이터였던 기분?
7: 세상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영원한 게 하나 있다.
8: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9: 빡세까지 살아야지.
8: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10: 세상을 바라보는 또 다른 시선. 그 시선들이 모이는 곳. 제23회 EBS 국제다큐영화제가 자원활동가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일주일간 펼쳐질 다큐멘터리 축제. 100회에서 다큐영화제의 모든 순간을 경험해보세요. 모집 분야는 프로그램팀, 인더스트리팀, 기록팀 등 세 분야입니다. 서류 접수 마감은 7월 12일입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모여 EIDF가 완성됩니다.
11: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2: 김양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11: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0: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2: 기후위기 시대, 여름철 에너지 절약 실천 요령. 탄소 배출을 줄이지 않는다면 앞으로는 매년 폭염 기록이 깨지는 극단적인 더위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름이면 폭증하는 에어컨 사용은 역설적으로 폭염을 장기화하는데요. 현명한 에너지 사용은 탄소 배출을 줄여 폭염과 기후위기 완화에 도움이 됩니다. 똑똑한 에너지 절약, 다 함께 실천해볼까요? 에어컨의 냉방 온도는 26도 이상으로 설정합니다. 공기가 원활히 배출되도록 에어컨 필터와 실외기, 실외기 주변을 청소합니다. 전력이 많이 사용되는 오후 2시에서 5시 사이에는 전기 사용을 자제합니다. 대기전력 차단 멀티탭 등을 사용해 불필요하게 낭비되는 전기를 줄입니다. 에너지 효율 1등급에 가까운 가전제품을 사용하고 LED 조명 등 고효율 조명으로 교체합니다. 스마트 플러그 등 IoT 센서를 사용하여 외출 중 불필요하게 작동하는 전자기기의 전원을 차단합니다. 함께 실천하는 탄소 중립, 뜨거워지는 여름을 식혀주세요.

0: 안보험 들어야 하나? 암에 걸리면 진단금이 이렇게 많이? 대장암, 간암 다 따로따로? 다 받으면 이게 얼마야?
1: 어? 보장기신?
0: 가입하고 91일부터 보장된다고?
2: 설마 세 달 안에 암에 걸리겠어?
3: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소외감, 일반암 등 각종 암 진단금은 물론 암 직접 치료비와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까지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다행히 암에 걸리지 않는다면 진단금은 단계적으로 더 든든하게. 첫날부터 당신 곁을 지켜줄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5: 1577-1704.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진단금에 항암 치료비도 보장. 로봇 수술비에 중입자 치료비도?
8: 아, 이거 엄청 비쌀 텐데. 이걸 다 보장해준다고?
7: 근데 가입 1년 미만은 50% 지급? 아, 절반만 준다고?
8: 1년이면 뭐 금방이네.
3: 지금 암보험을 가입하는 이 순간 이미 암과 함께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가입 즉시 100% 보장해주는 암보험이 필요합니다.
4: 더 새로워진 첫날부터 암보험. 각종 암 진단금과 최대 5년간 암 직접 치료비는 물론 비용 부담이 되는 표적 항암 약물 치료비도 가입한 그날 그 순간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100% 보장해드립니다. 게다가 암에 걸리지 않는 기간이 길수록 진단금은 더 크게 보장해드립니다. 암이 더 가까워지기 전에 지금 전화주세요.
5: 1577-1704.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9: 건강검진 결과지를 받은 최 부장님. 뜻밖의 결과에 눈빛이 흔들립니다. 갑자기 뭔가를 급하게 찾는데.
10: 여보, 지난달에 내 이름으로 암보험 하나 가입한 거 있지?
9: 바로 얼마 전 아내가 들어놓은 암보험증서. 그런데
11: 계약일로부터 90일?
9: 누구에게나 암은 예고 없이 자

0: 병원을 찾은 60대 우 여사님. 왠지 분위기가 심각합니다.
1: 암입니다. 요즘 신약 효과가 좋아서 빨리만 치료하면 괜찮은데 이게 비용이...
0: 병원을 나와 바로 딸에게 전화하는데.
2: 작년에 내 앞으로 암보험 하나 든다 했지? 지금 암 걸리면 보험금 다 나오나? 50%? 아, 100%가 아니고?
0: 암은 치료비의 부담도 큽니다.
3: 그래서 라이너는 만들었습니다.
4: 가입 첫날부터 약속한 보험금을 50%가 아닌 100% 전액 보장하는 첫날부터 암보험. 암 진단금과 암 치료비, 거기에 비용 때문에 망설이는 표적항암 치료비도 1년이나 2년 감액기간 없이 가입 첫날부터 100% 전액 보장해드립니다. 모두가 기다려온 신개념 암보험. 지금 전화주세요.
5: 1577-1704.
6: 갱신을 통해 최대 100세까지 보장.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7: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린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맛있어. 스텔라 떡볶이. 추워.
8: The United Nations has warned that the current climate crisis poses an unprecedented threat to human survival.
9: 여러분은 지구 밖 생존의 가능성을 시험하는 네 번의 관문을 지나게 됩니다. 배를 찾아 숨통을 틔우세요.
10: 여기는 열대 우림이고
11: 사바나.
12: 도대체 이걸 누가 설계한 거지? 여긴 사막이잖아요.
13: 이게 펜가 봐.
9: 밀폐 생태계 속 다양한 식재료를 사용하여 가장 완벽한 한 끼를 만드십시오. 이동 어딘가에 지구상 마지막 산호가 보존되어 있습니다.
11: 아, 여기 있네. 애기 산호들이.
9: 해양구역 안에 산호 생태계를 구축하십시오.
14: 아우, 배 아파.
11: 동선 씨 어디 가요?
14: 화장실 가요. 묻지 마요.
11: 배 아파요?
14: 오우, 쉣!
12: 뭔데? 뭐야?
11: 무슨 일이야?
12: 뭔 소리야?
11: 세균맨!
14: 홀리 쉣! 나 전에 화장실 간 사람 누구예요?
12: 에? 왜 그래요?
14: 나 전에 화장실 간 사람 누구야?
15: 갑자기 동선 씨가 배가 아프다고 하더니 들어가자마자 소리를 질렀고 나오더니 되게 호모 심슨처럼 화를 내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했냐고.
16: 원초적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직접적으로 후각을 통해서 뇌로 들어가서 이건 위협이다.
17: 네, 보통 그렇게 화를 내는 사람이 범인인 경우가 세상엔 많죠.
14: 아니, 같이 생활하면 좀 기본은 지켜줘야지.
12: 왜요?
11: 물 안 내렸어요, 누가?
14: 아, 그 정도가 아니야.
11: 근데 어느 정도인데? 무서운데?
14: 얘 이러면 볼일 볼 수가 없잖아, 진짜.
12: 아, 나 저 닥친 던기 보고 싶지 않은데.
11: 아, 나 무서워서 못 보겠어.
14: 들어와, 지금 들어와서 봐, 가까이서 봐요, 빨라.
12: 싫어요.
14: 빨라 가까이서 봐요, 들어와요.
18: 다 보여, 다 보여, 다 보여.
12: 다 보여요, 저.
14: 아내가 봐야지.
12: 저 시력 2.0이. 아!
11: 큰일 났다. 거기 이렇게 보는 것만으로도 내 시야에 똥이 묻은 것 같아서 너무 참을 수가.
12: 아니, 진짜. 잠깐만. 저 짧은 순간에 봤거든요. 지금 견과류 누구 먹었어요, 아침에? 견과류 누구야, 견과류.
19: 저는 견과류하고 눈이 마주쳤거든요. 오늘처럼 무책임한 배설물은 굉장히 나쁘다고 생각을 합니다.
13: 지금 손에 들고 있는 거야, 견과류? 아. 손에서?
12: 아, 무슨 말씀을?
13: 들고 온 거야, 혹시?
11: 자, 일단은 이거를 누가 했던 간에 이거를 지금 해결할 방도를 지금 내가.
14: 자, 여러분, 이게 문제가 뭐냐면 딱 모양을 봐도 묽었어, 나올 때는.
11: 말하지 말아주세요!
14: 근데 그게 딱딱해지면 치우기가 어렵잖아요.
11: 그리고 실제로 배설물로 인한 병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12: 생길 수도 있는 게 아니라
14: 앉아서 얘기 앉아서.
11: 아, 우리 지금 문 여우니까 실실 새 넣는데 우리 잠깐 닫고 얘기할까요? 아, 솔직하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동선 씨가 하고 연기 중인 것 같아.
14: 아니.

0: 왜냐면 지금 표정이 너무 잠깐만, 온화해. 아까는
1: 잠깐만. 그러면 아까 들어가자 으악 했는데 그게 나온 거예요?
0: 그게 나온 거고 지금 표정이 너무 온화해.
2: 몸집이 크고 많이 먹으니까 이제 그걸로 지목을 받은 것 같긴 한데 억울합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들어가자마자 냈던 소리는 이 바지를 내릴 수 있는 시간 이전에 나온 소리예요.
3: 근데 저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요. 똥 냄새 맡을 때 항상 약간 찜찜한 게 있었는데요. 그 똥 냄새가 나는 게 결국에 똥의 입자가 제 코에 붙는
4: 맞죠?
3: 거잖아요.
4: 그렇죠. 아니 근데 그거는 똥이 들어온 게 아니라 스카톨이라는 화학 물질이 있어서 그거 냄새가 대변 냄새. 근데 웃긴 게 이 스카톨을 굉장히 물키면 꽃향기로 느껴요.
5: 진짜요?
4: 향수 중에서는 일부러 이걸 아주 조금 넣어서 향을 더 배가시키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냄새 없애겠다고 향수 뿌려버리면 농도가 높아지니까 다시 똥냄새로 바뀌어가지고 더 지독해지더라고요.
6: 그럼 저거 뭐 향수 뿌릴 수도 없고 저거 어떻게 해야 돼요? 물도 없는데?
7: 오래된 방법. 실제로 물기와 냄새를 없애주기 위해서 톱밥이나 가루, 뭐 흙 같은 걸 덮어주면
0: 고양이 화장실도 그런 식이잖아요.
7: 맞아요.
0: 꼭 물 없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좀 있겠는데요? 한번 물어볼까요, AI한테? 화장실 변기가 작동을 안 해. 어떡하지? 이거 적읍시다, 빨리. 적어주세요. 질문을 더 하고 싶다면 추가하라네요.

0: 간이 화장실 우리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1: 그러면 톱밥 같은 거를 비슷한 걸 한번 찾아보시죠.
2: 그럼 한번 네. 찾아볼까요?
1: 아! 이런 박스 같은 걸 자를까요? 굉장히 잘게?
3: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예요.
2: 아, 그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이...
3: 뜯어서?
0: 아, 뜯어서. 이걸 갈아버리는 것도? 근데 이게 얼마나 갈까
4: 그러니까
0: 싶어요.
4: 그러니까 똥 많이 싸매고 벤치가 사라지네.
1: 아, 이것도 종이군요?
4: 이것도 종이.
1: 종이 의자 괜찮은데요?
4: 왜냐면 그게 탄소 비율을 맞춰줘야 퇴비가 쉽게 되는 거거든요.
1: 아.
4: 거기 뭐 없어요? 샤워실에?
2: 여긴 그냥 샤워실밖에 없는데.
5: 홍지쌤이 갑자기 이제 나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복도 같은 곳을 봤는데
0: 장 박사님
2: 일로 와봐, 일로 와.
0: 네, 여기 있어요.
5: 있어?
2: 여기
5: 뭐야?
2: 똥푸기 좋은 게 있어.
0: 아이스크림 스푹
2: 여기 뭐 봤어요? 있네? 여기가 창고 같은 건데
6: 냄새는 방독면이나 자갈, 뭐 숯, 나뭇잎 조각들, 뭐 톱밥 이런 게 종류별로 굉장히 많이 담겨 있는 걸 보고 아, 이대로 드리면 뭐 충분하겠다.
2: 아, 이게 필요하네.
5: 고양이 사과 챙겼는데 이거? 똥? 이걸 풀면 되겠다. 예.
2: 이거를 풀면 돼.
5: 아, 이 그걸로요?
2: 아, 풀어 떨어뜨려야 될 거 같아.
0: 근데 여기다가 그냥 바로 싸고
2: 톱밥 있어. 가져가죠. 우리가
5: 그거 하나로 옮길까요?
2: 이거는 전기로 쓰면 되는 거 아니야? 여기다 톱밥 좀 깔아 놓고
5: 옮길게요.
0: 네.
2: 네, 네.
5: 그리고 빈 통을 가져가는 게
0: 여기서 원래 여기 원래 있던 사람이 이거 두고 갔나 봐.
2: 여기다 이것도 가져가. 이것도 탄소 물질이긴 하니까
0: 네.
2: 이것도 좀 챙겨가고. 아, 장갑 있다. 장갑. 여기 장갑.
5: 장갑 여기다 넣어주세요.
0: 네.
2: 우선 다 가져가야 되겠죠? 뭐 이거 놓고.

0: 제 생각엔 아무래도 전에 생존해 있던 사람들도 저희와 같은 생각을 하고 쓰던 물품들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했고요.
1: 네, 가시죠.
2: 네. 아이고. 아,
1: 여기 모래도 있고 많다 근데.
2: 고양이처럼 이렇게 모래 싸는 날이 오다니.
3: 이걸로는 좀 안 될 것 같아.
4: 안 될 것 같아.
3: 이게 너무 작아서.
4: 그렇게 될
3: 그러니까
4: 수도 있어요.
3: 제가 좀 더 큰 거 찾아볼게요.
4: 어? 그게 뭐예요?
1: 여기 뭐 다 있었어. 저기 뒤에 창고 같은 게 전에 쓰던 사람들이 놓고 갔는지.
5: 진짜요?
1: 이거는 약간 그 자갈 종류고.
4: 우와.
1: 그리고 이게 활성탄. 숯이어서 탄수화물.
6: 이거는.
1: 그리고 톱밥. 뭐 톱밥 있어, 톱밥.
4: 너무 좋다.
1: 이건 간이용 만드는 거는 톱밥만으로 되는데 문제는 쟤를 퇴비로 어떻게 만들 것인가.
3: 그러니까요. 그게 어려울 것 같아요.
1: 근데 퇴비로 만들려면 보통 톱밥이랑 섞으면 톱밥이 네. 수분을 빨아들일 수가 있어요.
4: 네.
1: 그 냄새 같은 게 적어지고
4: 네.
1: 더 잘 되고
4: 네.
1: 그리고 거기다가 이런 탄수물질 이게 쑤시니까 넣고
4: 네.
1: 제일 재밌게 쓸 수 있는 게 이건데 사실 이거 쓰레기 같잖아요.
4: 이거 쓰레기인데요?
1: 이거를
6: 낙엽.
1: 제일 위에다가 올리면 저 올리면 돼요. 자 그러면 간이 화장실 만드는 팀이랑
4: 네.
1: 똥 푸는 팀이랑
4: 제가 풀게요.
3: 주세요. 갑시다 그러면.
4: 자 여기다가 똥 퍼오시면 될 것 같아요.
1: 알겠습니다.
4: 승우 씨. 아니 승우 씨 왜 이렇게까지 친절하게.
0: 똥 풀어간다니까.
4: 승우 씨 여기 이 돔에서 사내연애 가능한 거예요? 좀 당황스러워요 승우 씨.
7: 돔내연애.
8: 승우 씨가 안 가고 근데 대신 끼워주는.
1: 똥 먹어봤어?
3: 먹어봤냐고?
1: 어.
3: 아니 먹어보진 못했어.
1: 병원에서 막
3: 이렇게 하면 페레로세 같은 게 나와서 나는 페레로세 안 먹어.
1: 아. 짭시다.
3: 저는 원래 비위가 되게 강한 편이고 그리고 이제 의사로서 그런 부분으로도 훈련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이건 내가 제일 익숙하니까 내가 해야지 라고 생각하고 갔는데 이제 홍재 씨가 도와줘가지고 좀 고마웠죠. 근데 휴지 보니까 많이도 쌌네 지금까지.
1: 자 열어볼까요?
3: 네 열어봅시다.
1: 아우 쉣. 욕할 뻔.
3: 아 잠깐만 이게 클 때 이걸로 한번 퍼서. 오 너무.
9: 인간의 아기가 형태를 갖고 변기 속에 있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 싶을 정도로 가득 차 있었고.
4: 선생님, 장갑 여기 찢을 수 있을까요?
10: 반 찢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8: 네, 맨 밑에다 깔으려고요. 그래야 이제 비울 수 있으니까. 오케이. 그럼 덮을 수도 있겠다. 그 다음 톱밥 레이어 한 번.
1: 이게 인간이 쌀 수 있는 양이긴 해? 됐나?
6: 한 번만 더.
1: 어!
4: 더! 왜 이렇게 웃어요?
1: 또 다져가지고. 나도 떨어져서.
4: 괜찮아요.
1: 휴지로 닦으면 돼.
4: 와, 진짜 레전드.
1: 엄청납니다.
4: 아유, 청소는 저희가 할게요. 나중에 하세요.
1: 네. 이거 약간 지옥의 무기가 됐는데요. 이거 어떡하죠? 그거 들고 있으면은 여기 최강입니다. 아, 뭐 하려는 거예요, 지금? 아!
8: 이렇게 척 덮어, 이런 걸로. 이거를 좀 이거 길지 않아요?
4: 아, 이쪽으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8: 네. 오, 괜찮네. 여러분, 이거 이렇게 어때요? 자, 화장실 사용 방법입니다, 여러분.
4: 네.
8: 뚜껑을 여시고
4: 네.
8: 옷을 벗으시고 앉으세요.
4: 네.
8: 그다음에 튀지 않게.
3: 네? 뭐라고요?
8: 튀지 않게.
4: 튀지 않게 하고
8: 조준 잘 하시고
4: 네.
8: 일어나셔서 그거 네. 옆에 있는 거를 이렇게 해서
4: 뿌린다.
8: 그다음에 아 딱 닦으시고 개인 용량에 따라 그다음에 요거를
1: 덮어놓고.
8: 이렇게 덮어놓고 이동.
4: 오, 괜찮네요.
6: 잠깐만
9: 화장실은 화장실이고 하나를 이제 퇴비 만들어지는 그 미생물 반응 일어난 쪽으로 사용을 하기로 결정을 했고 핵심은 공기가 충분히 통하는수록 좋고 또 미생물이 활용할 수 있는 탄소 성분도 있으면 좋고 직사광선은 피하되 온도나 이런 습도가 유지가 어느 정도 돼야지 유용하기 때문에
1: 두 쫑크 만들어 보셨나요 혹시? 여기다 우리 이것저것 좀 첨가하자. 그 저 숯 넣어야 돼.
6: 자 숯을 어디 넣을까요?
1: 숯도 여기 넣어야 돼요 우선. 탄소 물질들 넣어서
4: 이걸로 숯을 좀 깰까요?
6: 그것도 좋은데 비닐 남는 거에다 넣어서 깨볼게요. 기다려보세요.
4: 정말 살다 간이 화장실

0: 화장실을 다 만들어보고.
1: 간이 화장실 만드는 건 이거 주무르고 있는 저보단 낫지 않을까요?
0: 그렇죠. 이 자갈은 왜 있는 거예요?
1: 자갈도 섞어야지 이제 공기 들어갈 구멍이 있어야 미생물들이 더 자라니까.
0: 아, 이게 지금. 공기가 다 산소가 통과되는 억색 컨디션을 만들어줘야 돼요?
1: 그게 훨씬 좋죠.
0: 엔억색이 아니라? 네네네. 아, 그래요? 나 잘
1: 근데 미생물이 한 종류가 아니고 질소 물질들을 질산 형태로 산화시키는 거여서 산소를 만나야지 더 잘 돼요.
0: 숯을 깨시는 거예요?
1: 기지를 부시고 있는 것 같은데요?
2: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숯을 깨시는구나.
3: 숯이 나옵니다.
2: 숯이 나오네.
3: 가루가 됐어요.
2: 근데 앞으로 여기 쌀 때도 숯을 넣어야 될까요?
1: 숯은 나중에 이제 퇴비 만드는 후 작업할 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0: 아, 마지막에.
4: 이 정도면 잘 부르는데.
1: 아, 완전 충분합니다. 그거를 우리 퇴비 만드는 용으로 쓸 거여서.
2: 오케이.
5: 근데 진짜 톱밥이랑 섞어서 그런 거 아까보다 냄새가 안 나네.
2: 똥 냄새가 좀 사라졌나요?
6: 네. 진짜 톱밥도 제가 지금 여기서 써보니까 좋던데요? 냄새도 오히려 덜 나는 것 같아요.
1: 이거를
7: 좋아요.
1: 쿵. 나머지도. 그리고 자갈, 아까 가져온 자갈도 한두 수저 정도 넣어주시면 그거 무거워요.
2: 네.
1: 완성이라는
3: 게. 아, 비닐 안 쓰고요?
1: 아, 이거는 우리 발효용. 간이 화장실 말고. 왜냐면 얘는 그 나중에 나뭇잎으로 덮고 햇빛이 비치는 좀
5: 약간
1: 온도가 있는데
5: 우리가 충분히 쌌을 때 여기다가 이렇게 하죠.
1: 자, 여기다가 나뭇잎 저 풀들로
4: 나뭇잎을 넣겠습니다.
1: 직사광선만 피하게.
5: 많이 할 필요는 없대요. 그냥 해마 가릴 정도? 좋습니다. 이게 원래 어떤 식물이었을까?
3: 덩굴 식물.
5: 아하. 장우재 박사님 이 정도면 되나요?
1: 아, 충분합니다. 네.
3: 아, 그 저게 나중에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그렇죠?
1: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이거는 우리 톱밥 가져온 데 쪽에 큰 창문이 있었거든요. 아~ 거기 밑에 쪽에 놔두면은 이제 태양빛 적당히 들어올 것 같아서 아~ 그쪽에 다 옮겨놓고.
5: 좋다.
2: 그러면은 이 친구가 우리에게 또 그런 고마운 존재가 되겠네요.
0: 근데 그럼 우리 이거 비료 얼마나 퇴비화 시켰는지 진행하는 날짜도 계속 적어야겠네요. 그때.
5: 맞아. 아, 기록. 너무 좋다. 너무 좋다.
4: 기록을 남겨야죠.
1: 자원순환 담당자를 하시면 돼요.
5: 할리퀸.
4: 자원순환 담당자.
3: 자, 근데 우리 하나 룰, 이제 화장실 매너. 소변과 대변을 분리합시다.
0: 이거 맞아.
3: 그래서 먼저 소변을 보고, 그 다음에 대변으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8: 네. 여기에서 재활용해서 수분을 뽑을 수도 있는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 소변이고요. 그래서 일단 소변과 대변의 분리가 필요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변이 새지 않는 딱딱한 그만한 사이즈 용기가 필요한데.
9: 필요하세요?
4: 이걸로 제가
9: 구멍 뚫긴 뚫었는데.
4: 이거는 사실은 남성의 그 들어갔을 때 위험해 보여요.
1: 아, 그 소변기인가요?
9: 네, 이게 자르기가 되게 두꺼워요. 더 자를까요?
2: 근데 진짜 열심히 하신다. 본인이 막히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하나 봐.
1: 잘 되나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4: 또 우리는 수분도 소중한 사람들인데.
5: 그렇죠, 이거는 따로 써야 될 것 같아요.
4: 소변은 균이 기본적으로 없잖아요.
5: 근데 잘 써야 돼요. 요도르 끝을 통해서 나올 때 거기에 묻어있는 균이 묻어서 서식할 수 있어요.
2: 어디예요?
5: 이 소변에.
1: 모아놓은 소변.
5: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할 수 있다면
4: 처음에 대변 있는 데를 조준하다가 나중에 바꿔가지고
1: 가야 되는 거예요. 뭐
2: 하세요 지금? 어떻게 산다고요?
3: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볼일을 봐야 돼요. 안 했어요. 그렇죠? 그럼 이 상태에서
9: 그걸 들고 있어야 되는 거죠?
3: 들고 있어야죠. 잘 들고 있어야 돼요.
5: 이걸 들고 있어야죠. 언제 나올지 모르는데.
3: 있어야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일단 시작이 되면은 시작이 되면 초반은 넣은 다음에 중간에 스위치를 해주고.
5: 야, 근데 잠깐만. 이거 문제가 있다. 시작한다고 하니까 우리가 사실 대변을 볼 때 보갑이 올라가가지고 같이 나올 때가 많잖아요.
3: 그렇죠. 그러니까 초반.
5: 근데 이 구조상 이게 여기 앞에가
0: 좀 힘들 것 같은데.
5: 무조건 나갈 것 같은데?
3: 그럴 때는 눌러줘야 돼요.
9: 아니면
5: 진짜 해안이 있으십니다.
9: 아니면 앞에 피스로 뚫어서 이렇게 넣을까요?
0: 아, 근데 여자들 그게 너무 불편하잖아.
5: 그러니까 이게 공용이니까.
2: 아니면 이거 어때요?
5: 아니, 근데 이게 사람마다 각도가 달라.
2: 아니, 이거를 고무줄로 연결해요. 그래서 좀 이렇게 했다가 살짝 급하면 이렇게 갖고 오는 거 어때요?
5: 걸으면
2: 이렇게 했다가 고무줄을 달고 이렇게.

0: 이렇게.
1: 어때요?
2: 근데 이거 무게가 견딜 수 있어?
1: 그거 괜찮아요. 아,
3: 이거는 기본적으로 커서. 운동을 하면서 볼 일도 보기 때문에 스쿼트 자세로 일단 우리가 이 자세를 자주 연습해줘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있다가 이걸 빼도 가만히 앉을 수 있게 이 상태에서 이게 되죠.
2: 신기명 기도 아니고.
1: 거의 이거 마임인데요. 거의 거의 마임. 거의 마임.
2: 와 방금 거는 나 세상 진짜 물에 들어 제일 웃겼어.
3: 언제 어느 순간에도 이게 이렇게 됐다가
2: 아 그리고 들어갔다가 몸이 안 좋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3: 해보세요.
2: 그러니까 아픈 사람. 예시. 2인 1조 예시. 이때는 우리 다 생존 같은 팀이니까 만약에 동선이 형이 아파요.
4: 그러면 이렇게 해서 버텨줍시다. 도와줘.
3: 그러면 제일 힘센 사람이 항상 도와줘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2: 아니 우리가 뭐 정상일 때는 우리도 하죠. 우리도 할 수 있지. 할 수 있죠.
3: 오, 할 수 있네요.
2: 이거야 뭐 저 뭐 5분도 되죠.
3: 자, 근데 문제는 빨리 볼 일을 봐야 돼.
4: 둘이 뭐예요?
2: 네?
4: 뭐라고?
2: 내 생각에 뉴스도 웃었어. 아까 이거 할 때는.
5: 우리 그럼 이거 화장실 위치
1: 그래 위치
2: 아, 최대한 좀 우리 생활관이랑 멀른 데로 합시다. 멀리. 냄새 너무 나니까.
4: 바깥쪽에 창고가 있었어요. 아까 우리 갔던 그쪽에 넣죠. 쭉 앞으로 가면 저기 여기 창문 열 빛이 들어온 데 있거든요.
1: 아~
4: 여기 쪽에 넣어.
5: 여기다가 이렇게 설치할까요? 이렇게 두 개?
6: 아 그러면 이거를 약간 둘러싸게.
4: 여기
5: 아,
4: 여기다 여기다
5: 둘. 위해서.
6: 프라이버시를 위해.
5: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7: 아이고 뭐. 그러면 화장실 용품들 여기 다시 올려놓을게요.
4: 네, 처리 용품들. 아, 퇴비통을 이게... 여기다 햇빛 들어온 데 놔야 돼요. 여기
3: 반대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너무 밝게 햇볕 빠지면서 볼일을 보는 것보다는
4: 여기, 네,
3: 햇볕은 퇴비가 받고 우린 좀 어두운 곳에서 조용히 볼일을 보는 게 좋아요.
4: 아, 다들 고생했어요.
6: 고생했어요.
8: 고생하셨습니다. 아, 고생. 진짜 고생 많으셨습니다.
4: 여기 온 이후 가장 큰 작업이었는데.
2: 그치, 화장실이 진짜 중요하지. 이래서 우리가 뽑혔나 보다. 우린 이 정도면 살아남을 수 있을 것 같아. 화장실 만드는 게 사실 고된 작업이잖아요. 대소변 처리하는 게. 근데 그런 와중에도 우리가 이렇게 다 웃고 떠들 수 있는 집단이라는 것 자체가 아 우리는 꽤 성공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9: 뭐 인간은 생각보다 금방 적응합니다. 제 생각에는 뭐 한 달만 지나도 이게 자연스러운 것처럼 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10: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함의 끝판왕. 맛있는 60개 치킨 크크크.
5: 아 우리 이거 여분 옷걸이가 있는데 이거를 화장실 깃발로 합시다.
6: 좋아요.
4: 네.
5: 화장실 누구 가 있는데 뒤에 쫓아가면 좀 가서 만나면 민망하잖아요.
3: 네.
5: 그러니까 이걸 들고 가면 이게 없으면 아 누가 화장실에
3: 이게
5: 있구나.
3: 이게 없으면 누가 갔다는 신호인 거죠.
5: 그렇죠, 그렇죠.
3: 그러니까 지켜주는 거죠, 서로.
5: 그렇죠, 그렇죠.
3: 아, 나 아니, 아, 안 돼!
2: 내가 본 중 제일 빨랐어.
8: 어떻게 저렇게 전광석화처럼 날아가지?
2: 그러니까.
4: 많이 급했나 본데?
2: 무슨 말벌하는
8: 것처럼. 아니긴 한가 보다. 뭐야, 깜짝이야.
4: 어? 미스터리 박스?
11: 생태계 순환에 첫 걸음을 내디딘 여러분들께 깜짝 선물을 드립니다. 한 사람씩 차례대로 시드룸에 들어가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5: 시드룸? 시드룸 가래요. 선물이 왔다는데?
7: 한 사람씩 들어가래요.
2: 들어가 보세요.
5: 우와! 오, 뽑기 나온 것 같아. 디리리리리리리리.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누가 선물 보냈나 봐.
12: 생필품. 생필품을 주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미션 아니야? 뭐 이런 생각?
5: 여러분, 그 다음에 가실 분?
7: 저 다녀올게요.
5: 약간 복권처럼 긁기 이게 있어.
2: 그래요?
5: 어, 뽑기처럼.
13: 어, 여기 아주 도파민에 절여진 곳이네.
2: 이거는 도파민 그 자체인데?
5: 근데 다른 분들도 다 그거 나오나?
13: 다녀오겠습니다.

0: 다 똑같은 거죠?
1: 네. 다 똑같이 생기는 것
2: 화성이... 아, 역시 SM이라니까?
3: 절대 안 알려주더라고요.
1: 아, 주체자여가지고.
4: 승우가 마피아인 것 같아. 사람이 부유해 보여. 이거 만든 사람 같아, 약간.
0: 무슨 말이야?
2: 혹시 외계인?
1: 이 옷 입고 있으면 다 죄수 같아 보이는데 혼자 억울해 보인다니까? 야, 야, 그리고 야, 지금 야. 손수건 맸는데 맞춤제 작가잖아. 나 아까 했더니 목이 졸리더라고.
4: 다 오셨나요?
0: 네.
4: 뭐가 왔어요?
1: 누구보다 도파민 그 자체.
3: 진짜
1: 누구보다.
3: 열어볼까요?
0: 그럼 저희 다 같이 한번 긁어볼까요?
1: 뭐야, 이미 본인 긁었잖아. 내놓으세요, 선생님. 왜 이러세요, 선생님. 이 선생님 이상해.
5: 아, 보셨나요? 다 같이 까기로 하진 않았고 그냥 궁금해서 바로 긁어봤죠. 꽝이었습니다. 아쉬웠죠. 아쉬웠어요.
6: 어? 나는 꽝.
4: 나도 꽝이야.
1: 와, 나
4: 꽝.
1: 꽝이야.
6: 당첨.
4: 우와. 우와.
6: 저만?
0: 누가 당첨이에요?
4: 우와, 부럽다 형수야. 우와.
7: 형사님이 당첨이 됐더라고요. 당연히 아쉬웠고요. 저는 우주에 관심이 정말 많은 사람이거든요.
4: 우주복을 입고 화성이 야드에 나가 보너스 시드를 채굴합니다.
1: 오, 화성.
3: 우주복.
4: 채굴.
1: 와, 좋겠다.
2: 아까 비트코인 채굴 막 이런 얘기했는데.
4: 부럽다.
2: 봐봐도 돼요?
4: 네.
2: 뭐가 있는지?
4: 어디 있지?
2: 화성 야드에 나간다고?
4: 화성 야드?
8: 근데 우주복을 입고.
1: 아, 전 궁금하긴 했어요. 근데 과거의 인물에 대해서 질문했을 때 화성으로 이주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집단이라고 들었거든요. 나가서 이렇게 좀 뭔가 채취도 하고 그리고 실제 여기 환경이랑 지구가 얼마나 다른지, 또 바이오스피어2가 얼마나 다른지, 여기 환경에 의해서 바이오스피어2에 어떤 영향이 미치진 않는지, 이런 것들을 보려고 좀 외부 훈련을 하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4: 우주복 만드는 게 우리의 뭐 미션인가?
3: 근데 여기 우리 지내면서 본 적이 없는데, 우주복.
1: 우리가 만든 걸 입고 나가면은 더위 살 수 없을 것 같은데?
6: 실실 셀 것 같은데.
2: 어, 깜짝이야, 누스.
9: 화성 여행의 문이 열렸습니다. 응? 당첨자는 계단을 따라 내려가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우와. 힘껏 여십시오.
2: 가는 거야 지금?
6: 전혀 와야 되는 거.
1: 아, 저 계단으로 가나 봐요.
10: 우주에 다녀오세요.
2: 배웅해줄게.
6: 네.
1: 잘 가.
6: 안녕.
2: 잘 갔다 와요.
6: 네. 다녀오겠습니다.
2: 네, 조심해요.
10: 화이팅, 화이팅.
2: 화이팅.
6: 화이팅.
2: 아, 김보수이 식식하네.
1: 그니까.
4: 근데 화성에 가면 뭐 할지도 궁금해요. 이미 화성에 아예 시드가 다
2: 있다라는 건데.
3: 채굴이라니까. 파나? 땅을?
1: 화성에 금속이 뭐가 있어요?
3: 철.
2: 철.
3: 철이랑
2: 다른 철이 것도 있어요. 많이 있어요, 사실.
4: 뭐 있어요?
2: 망가니즈랑 마그네슘 이런 거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3: 금은요?
2: 저는 화... 글쎄요.
3: 그럼 많이는 없어요. 있긴
4: 있죠. 화성에 산소가 없어서 우리가 못 사는 거죠, 지금.
2: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대기가 굉장히 얇고.
5: 그곳에서 살려면 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물 확보해야 되고.
1: 물 자체가 어차피 액체로 있으려면 어쨌든 0도에서 100도 사이에 있어야겠네.
2: 그렇죠. 그리고 이제 압력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압력이 지금은
1: 아, 기화가 돼버리는
2: 다 기화가 돼버려서 얼음으로 있거나.
3: 근데 화성 문제는 자기장이 너무 약해서.
2: 아, 맞아요. 그런 게 다 맞을
1: 그럼 무슨 문제가 생겨요?

0: 우주에서 오는 그 방사선을 막을 수가 없어. 회전을 해야 자기장이 생기는데 이게 너무 약하다 보니까 행성도 작고 이걸 못 막으니까 우리가 거기 살면 막 X선 같은 거에 계속
1: 아, 계속 맞는 거예요?

0: 그 자기장이 없다는 건 그럼 지층도 죽어 있다는 소리네요. 그렇죠? 지층이
1: 지각 활동이 사실 없으니까, 없죠. 한 구조로 그럼, 된 게 지구 정도니까.
0: 그러면 이제 뭐 원소의 순환도 안 될 것이고.
2: 근데 만약에 화성을 누가 가게 해준대요, 그럼 가실 거예요?
3: 지금요? 지금 안 가지. 처음엔 부러웠거든요. 근데 그 다음에 이제 화성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자기장도 문제가 되고 기체도 문제가 되고 뭐 토양도 사실 문제일 거고 애초에 생물 공개가 없는 곳이고 온도도 문제가 되고. 과연 그 고생을 감내할 만큼인가? 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었고.
0: 지금은 가면은.
3: 지금은 아무것도 없는데.
4: 전 갈 건데.
3: 지금도?
4: 응.
3: 왜? 왜요?
4: 전 우주를 너무 좋아하니까 저는 죽더라도 화성에서 그냥 홀로 죽어도 상관없을 정도로 그 풍경을
3: 아, 그 정도로 좋아해요.
4: 내 눈에 담고 싶어요. 근데 저는 되게 단순해요. 난 내가 첫 번째로 그 땅을 밟아보고 싶어. 그리고 거긴 흙도 만져보고 싶고 내가 그렇게 이렇게 바라봤던 화성인데 내가 그렇게 가보고 싶던 우주였는데 그게 뭐가 중요할까요?
3: 응? 뭐야 저거? 아 저기 비비
4: 뭐예요?
3: 계단으로 올라갔어.
5: 비비다.
3: 저 우리 가본 데인가 여기? 처음 보는 것 같은데?
0: 오, 막 끊기는데?
5: 어디 도착했나 봐.
4: 어디예요?
3: 이게 화성이에요?
6: 무서웠겠다. 우주 공간이나 우주도 똑같을 거란 말이죠. 공기가 없으니까 소리가 전달될 리도 없고 우리가 모두가 하는 거를 항상 보고 있을 수 없으니까 우주에서 살고 생활하는 게 약간 그런 공포 영화 속의 상황에 항상 처해 있는 느낌이 아닐까.

0: 살았네. 사람의 흔적이 여기저기 많네.
1: 4명 정도 살았겠네.
2: 와, 여기서 어떻게 4명이 사냐?

우주복 착용 시 우주복을 바닥에 내려놓는다. 바닥에 앉아 오른쪽 다리가 내 배 끝에 닿을 때까지 밀어넣는다.

0: 내려놔 볼까? 와, 생각보다 무겁구나.
1: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고.
2: 오, 우주복.
1: 아, 저게 우주복이에요?
0: 양쪽 부츠 일어나서 지금 허리까지 걸어버린다. 오케이. 그러면 저는 공연하고 또 화보 찍고 하느라 꽤나 어려운 옷을 많이 입어봤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탑급으로 어려운 옷이었어요, 입기. 바닥에 앉아. 오른쪽 다리가 내 피 끝에 닿을 때까지. 오. 와, 나가지 왜 번? 잠깐만. 엄청 두꺼운 뚫리지 않는 비닐 같은. 근데 그거를 아코디언처럼 접어가지고 넣고. 아. 다시 앉아서. 우와, 나갈 때 매번 이렇게 해야 되는구나. 와, 이거 중간쯤 하다 화장실 가고 싶어 하면 난감한데?
1: 스트럭을 진짜,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
3: 진짜 무거워 보이는데 저거?
4: 와, 힘들어 보인다.
2: 아, 근데 화성 간다고 되게 부럽다고 했는데 되게 힘들어 보이는데 지금 벌, 예.
5: 그 우주복을 혼자 입는데 좀, 아, 저거 좀 대신 좀 잡아주고 싶은 거예요. 혼자 너무 막 낑낑대면서 입으니까.
1: 일단 되게 무거워 보였고 저게 거의 중세 시절 갑옷 것 같은 불편함이 아닐까.
0: 아니야. 제대로 안 들어갔어.
3: 저 머리 어떻게 해?
2: 저기 머리 어떻게
3: 해? 어떻게 해?
0: 그리고 목을 넣어야 되는데 목 넣는 게 진짜 해입니다.
1: 아, 저렇게?
6: 꾸겨 넣었네, 꾸겨. 원래 저렇게 입는 거 맞아, 근데?
3: 그런 거
6: 머리부터 끼는 거 아니야, 혹시?
3: 잘 몰라.
1: 오! 저 위에 저런 것도 하는 거야.
7: 우주복 착용 완료. 우주복 압력 조절 중. 외부 환경에 맞춰 에어록 내 기압을 조절합니다.

0: 신기한 거예요.
1: 와, 내가 여기 있다? 내가 입고 있는 거 이거 무주복이다? 아예 말 안 든다? 막 이러면서 계속.
0: 그 상태에서 이제 무중력 체험을 하면은 이게 가벼운지 아니면 더 무거운지도 모르겠는 그 느낌이 있어요. 근데 제가 힘을 줘서 팍 하고 뛰면은 붕 붕. 달 탐사 대원들이 다녔던 것처럼 그렇게 동동 하는 게 진짜 너무너무 신기했어요.
2: 중력 시험 중인 건가?
3: 저거는 무슨 기분일까? 트램펄린? 트램펄린 타는 느낌일까?
0: 비행기 뜰 때처럼 비행기 쫙 뜨는 느낌이었어가지고 너무 재밌었어요.
4: 화성의 중력이 지구보다 한 30에서 30% 내외 정도로 적거든요. 그래서 몸이 가벼워진 걸 느낄 수가 있는데

우주인들이 이제 밖에서 막 처음 달 갔을 때 막 이렇게 그런 걸 찍어놓은 거를 배속하면은 진짜 귀여워요.

0: 돈 냄새가 난다. 그래서 살살살살 이렇게 들어갔는데, 아니면 다를까? 시드머니 6개를 획득했습니다. 나 집으로 이걸 들고 가져간다, 그 생각 때문에 되게 기뻤던 것 같아요.
1: 어, 갖고 온다, 갖고 온다, 갖고 온다!
2: 박스! 근데 저거 저 안에 오염돼 있으면 어떡하지?
1: 어떡해. 그러게요?
2: 그렇죠.
1: 소독해서 들여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3: 당분간 격리할까요?
1: 아, 그래도 되나? 안 돼요. 꺼졌다. 이제 돌아오나?
3: 그래도 문제 없는 것 같네, 보니까.
4: 다행이긴 다행이다.
1: 뭘 갖고 오는 거지?
4: 아, 지친다.
2: 우주에서 왔는지 어떻게 알아요?
1: 왔어,
2: 선생님!
1: 왔어!
4: 여러분!
5: 잘 왔어.
4: 다녀왔습니다.
3: 메디컬 테스트 된 거 아니에요?
5: 제가 한번.
3: 자, 메디컬 테스트를 하고 와야 되는데. 자, 의사선생님, 메디컬 테스트 한번 하시죠.
5: 맬 수밖에 없어요.
3: 아, 그건 집돈데요.
5: 비비 맞아?
3: 외계 화상.
6: 무겁지 않아요? 무겁지 않아요?
1: 여기 벗겼더니 누구 나오는 거 아니에요?
4: 네.
1: 이게 뭐야? 여기다 봐봐요.
6: 여기다 나요?
4: 이게 얼음이더라고요.
1: 어?
4: 시드가 얼음 안에 이렇게.
5: 뭐야?
1: 우와, 진짜 많이 갖고 왔네.
6: 근데 시드가 안에 있어요.
4: 여섯 개가 있었어요.
1: 아니, 물도 있고 시드도 있고.
6: 이걸 우리가 어떻게 녹이지?
3: 시드가 나오잖아요, 시드가.
1: 오,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4: 우리 잘 받아줘야 되지 않아요?
6: 저의 열로 녹이고 있어요.
1: 우와. 근데 난 궁금한 거 있어요. 시드를 왜 얼음에다가 이렇게.
6: 그러게요.
1: 얼린 걸까요?
0: 그 화성이라서 추워서 얼음에 갇혀있나? 근데 화성에는 물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슨 얼음이야? 왜 얼음이지? 하기는 했어요.
7: 화성에도 되게 과거에는 화상 활동이 풍부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순환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물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은 극지방의 얼음으로 땅 속에 이렇게 숨어 있고.

0: 숨쉬기는 어땠어요?
1: 숨쉬는 거는 굉장히 수월했어요.
2: 어, 그래요? 아,
1: 약간, 근데 약간 그 방구 냄새 같은
3: 꼬랑내.
1: 꼬랑내가 나더라고요.
2: 그 4명 때문 아닐까? 앞에 살았던 4명.
4: 아마 그 안에 실험에 참가했던 모든 사람들의 숨결을 공유했을 것 같아요. 아,
0: 그럴 수도 있겠네요.
2: 약간 낭만적이기도 하고 기분이 나쁘기도 한데.
4: 시뮬레이션 해보니 어때요?
1: 시뮬레이션 해보니까 그냥 여기에서 살고 싶어요.
5: 거의 모든 사람은 지구를 떠나고 싶지 않는다 봐요. 그냥 가고 싶은 건 그 몇몇 모험 정신이 있거나 도전하는.
2: 가고 싶다기보다는 가야 되는 상황이 생길 걸 대비하는 거라고 봐야 될까요?
4: 그래서 사실 가고 싶어하는 거는 지구가 완벽히 우리가 너무 환경도 잘 보호하고 살기 너무 좋은 세상이라면 정말 아무도 가고 싶어하지 않겠죠. 그러니까 화성 이주를 상상한다라는 거는 결론적으로는 지구를 더 행복하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 있지 않나 생각이 돼요.
6: 메시지를 주려고.
7: 우리가 살아가기 위한 생태계들을 화성에 가

0: 갖고 갈 수 있나? 지구가 아닌 다른 곳으로 이주하기 위한 준비들. 그게 화성에 아마 적합했다라고 그들이 느낀 것 같고요. 그래서 화성에 대해서 더 공부하고 연구한 것 같아요. 나 과학자랑 있더니 너무 똑똑해지지 않았어요?
1: 지구라는 행성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게 된 게 이게 거의 기적 같은 일이구나.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환경이 거저주었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는데 지구, 또 다른 지구 만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2: 거길 갔다 오니까 더 지구에 살고 싶어졌어요. 지구 최고, 짱 좋아.
3: 씨드 다 녹았네요?
0: 씨드 다 녹았어요.
3: 7개 다 녹았어요? 어떻게 할 거예요?
0: 6개가.
3: 아, 6개 나왔어요?
4: 어떻게 할까요? 이거 씨드 어떻게 나눌까요?
0: 이거.
4: 현수 씨가 고생했으니까 맞아. 현수 씨가 나누고 싶은 대로 나눠봐요.
0: 화성 갈 끄니까. 이거는 근데 저희가 미지의 어떤 거를 그거 하는데 쓰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5: 질문하는데?
0: 네, 질문하는데.
5: 그래요. 아.
0: 전 좀 벌면 거기에 쓰고 싶다는 생각하고 있었어요.
4: 그러면은 AI 룸에게 질문할 때 쓰겠다.
0: 저기 그거 있잖아요. 이 포켓 그 주머니에다가
4: 그래요.
0: 넣어놓을게요.
4: 오. AI 주머니.
0: 원하실 때.
5: 우리가 점점 생존을 할 수 있는 모드를 가는 것 같아요.
4: 멋있다.

0: 이런 공간이 있었어?
1: 우리가 안 와본 곳이 여기였구나.
2: 벌거벗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3: 네, 여기가 2층이고 저 밑에가 1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걸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은데.
1: 아이! 아이! 제발 누가 똥 좀 싸줘요!
4: 근데 나는 그것도 궁금해요. 이거를 현찰로 바꿀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고 했잖아요.
5: 그러니까 이거는 거대한 심리 게임이야. 우리가 무엇이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가를 계속 테스트하고 있는 것 같아요.
6: 이 뉴스의 의도가 궁금해요.
7: 난 질문 하나 하자.
8: 따라가 됩니까?
6: 따라와.
7: 너가 기억하는 할리퀸은 어떤 사람이었니?
9: 5천자 이내로 매우 상세히 알려줘.
1: 너에게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
3: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야?
10: 이어서 한국 비행이 방송됩니다.

0: 다른 걸 떠나서 금수강산 금산입니다.
1: 명품의 공기. 아, 너무 맛있어요, 공기가.
2: 너무 좋아, 너무 좋아.

0: 최연소 백만장자라고 들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 이제 만으로 28살.
0: 반찬가게로 또 백만장자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0: 아, 정말 약간 눈물이 나올.
1: CIA라고 CIA.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요리학.
2: 야, 나 개나 소나 다 가냐?
0: 아니 아니. 그때 아니. 그때 아니.
1: 우리 아버지 방은 여기 사실.
3: 여기에 방이 또 있어요?
0: 방이. 여기 화장실 아니에요?
3: 아버지 오픈지스에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0: 이제 아들이 저희 집 보이지 않는 가장이거든요.
4: 아파트 관리비, 수도세, 어머니 카드, 아버지 카드 다 제가 이제 해야 되니까.
1: 불효자였다 보니까 이제 효도를 다시 하고 있어요.
0: 맞아요. 해결해줘.
5: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6: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5: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6: 후원 문의 080-961-9595.
5: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6: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7: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8: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1: 김영호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0: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1: 후원문의 080-961-9595.
0: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1: 지금 전화 주세요. 080-961-9595.
2: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3: 남방구는 북방구와
4: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5: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쫄깃한 떡을 짜릿한 얼음 소스에. 매콤하고 새콤하게 시원하게 비벼 먹는 모두를 얼려버릴 스텔라 냉떡볶이. 시원하게 즐기자.
3: 맛있어.
5: 스텔라 떡볶이.
3: 추워.
6: 와.
7: 크럼블을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8: 바삭함의 끝판왕.
9: 맛있는 맵시게 치킨. 크크크.
10: 치킨 이름이 왜 이래?
11: 저기요, 저거 누구예요?
12: 아, 데이터 트래커인데요. 인터넷만 하면 귀신같이 따라와요.

0: 지리산의 여름이 오자 초록의 숲이 무성해졌습니다. 무더위에도 그 초록을 거두기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1: 조심히 와요, 조심히.
2: 이 얼마나 좋은 보약인데, 예, 신이 인간에게 내린 마지막 선물이라 이게.
0: 산이 준 귀한 선물로 형제가 빚어낸 한 그릇. 여름에 빠질 수 없는 바로 그 음식.
2: 아, 이게 맛있겠다. 이거 봐, 이거 봐봐.
3: 비빔면.
2: 여름에 이 맛이면 최고지 뭐. 지리산을 담은 맛이.
0: 가슴 속까지 얼얼해지는 차가운 물냉면이냐, 새콤 달콤한 비빔냉면이냐 고민마저 즐거운 살얼음 동동 냉면으로 혀끝 바캉스를 떠나봅니다. 세계 도에 걸쳐 있을 정도로 넓고 깊은 지리산. 그 큰 산을 품은 하동에서 나고 자란 김종관 씨는 오늘도 지리산 구석구석을 누비고 있습니다.
2: 제가 지금 지리산을 걸은 지가 55년 차예요. 그 1년에 하여튼 300일 정도 올라가. 야, 65일 빼놓고.
4: 지금 찾아가는 곳은?
2: 지금 찾아가는 곳은 지리산에 있는 그 숨은 비경인데 일반 사람들 잘 몰라요. 이 궁풍 폭포라 해가지고 이 막 그 비가 많이 와고 물 떨어지면은 물소리가 궁궁궁궁 한대서 궁풍 폭포라.
0: 지리산에는 제집처럼 산을 오르내려야 비로소 발견하는 숨은 곳들이 많습니다. 질차게 떨어지는 물소리가 쿵쿵쿵, 자연의 소리대로 이름 붙은 쿵쿵폭포도 그중 하나입니다.

0: 지리산에는 뭐 특별한 이름이 있는 폭포가 아니고 다들 이름 있는 폭포는 거의 없어요. 다 그 나름대로 그 상꾼들이 거기에 맞도록 지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거의 무명 폭포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시원해. 어우, 시원. 아이고, 차와, 차와. 이게 지금. 아. 이 지리산 계곡물이 이렇게 시원해요. 사실상 여기서 한 30초를 손을 못 담가.
1: 종관 씨가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는 깊은 산속까지 찾아오는 이유. 지리산이 간직한 아름다운 풍경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0: 제가 이제 남이 알려지지 않고 남이 볼 수 없는 곳, 이런 곳을 제가 찾아다니면서 제 카메라에 담아놓는 거예요. 48년째 지금 얼마를 찍었냐 하면은 올해까지, 그러니까 작년까지 500만 장 찍었어요. 500만 장.

0: 이 지리산 구경 다 온 놈들이야.
1: 아, 멋지다. 백목차.
2: 폭포를 벗삼아 나누는 시원한 차 한 잔도 종관 씨가 수십 년째 지리산과 마주하는 이유입니다.
0: 자, 폭포야, 너도 한 잔 오고 나도 한 잔 하자. 자, 너도 한 잔 해. 자. 이야, 제가 한 잔서 딱 신선이 되는 거야, 신선이. 뭐 다른 거 없어요, 제가 하면 신선이. 신선님은 따로 있습니까? 이러면 신선이 되는 거예요, 도인이 되고.
2: 경상도와 전라도가 맞닿아 잘 알려진 화계면에 그의 터전이 있습니다.
0: 왜?
1: 아이고, 어디 갔다 온디야?
0: 아, 저 사진 찍고 온다.
3: 뭐 오늘 좋은 거 담았어요.
0: 아, 못 담았어.
1: 내일 작업아 냉면 만들려고.
4: 아, 또. 그래. 욕분석 더운데.
3: 따놔야 또 작업을 하지.
0: 그러니까 날씨 더운데 고생.
3: 날이 갑자기 더워져가지고
0: 너무 급해지네. 같이 내려갈까?
2: 카메라 대신 집어든 장갑.
5: 사진 작가 아니셨어요?
0: 아, 예, 지금 저 사진도 해야 되지만은 촌생활에 일을 많이 해야 돼. 아, 이 일을 안 하면 굶어 죽어. 네. 사진 찍어가고 답 없다. 이 예술 보면 일 어려운 거예요. 네.
2: 종관 씨는 사진 작가이기 전에 농부이기도 합니다. 동생 종희 씨와 30여 년 일궈온 야생 녹차밭. 여름이면 그야말로 무성한 덤불숲입니다.
5: 덤불이네요.
0: 그렇죠.
5: 남들 보면 녹차인 줄 모르겠지.
0: 예, 아주 오래된 거예요.
5: 얼마나 됐어요?
0: 이게 한 20년 정도. 20년. 예, 계속 이렇게 방치하고 따고 이렇게 한 재고 하니까 예. 예, 오래가요.
5: 아, 그러면은 뭐 관리를 하시는 아니신가요?
0: 뭐 이걸 관리를 하기 시작하면은 병충해도 붙고 그런데 이렇게 야생으로 놔두면은 그대로 이렇게 깨끗하게 요즘에 보면 뭐 말차해가지고 차광 재배하죠. 자연스럽게 차광 재배가 되는 거예요.
2: 햇빛을 가려 찻잎의 맛과 향을 더 깊게 만들어주는 차광 재배. 형제의 야생 녹차밭은 숲 그늘이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야생으로 자란 찻잎은 잎이 두껍고 결이 단단한 것이 특징입니다.
0: 색상은 아주 연녹색으로 바라고 향은 녹차의 그 풋풋한 향이 아주 깊이 나죠.
2: 기계가 들어오기 힘든 숲속의 밭이라 손으로 직접 수확하지만 그만큼 애착도 깊습니다.
0: 지금 제가 이 산 지가 12대째 살고 있어요. 녹차 따고 나면 다 버리는 거라. 그래서 이걸 너무 아까워서 제가 이걸 녹차를 먹을 수 있는 녹차는 없을까.
1: 자, 한 번 더 갑니다. 하나, 둘, 으이, 자.
0: 완전 한진데, 한진.
1: 지게 한진데.
0: 한 50kg 될 것 같은데.
1: 자, 요거 먼저 나 좀 밀어주고 해야 돼. 와, 너무 무거워. 오늘 욕심을 많이 부렸나 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자, 이렇습니다. 하나, 둑, 으이싸. 됐어요.
0: 아이고,
1: 야.
0: 괜찮아.
1: 네, 됐어, 됐어. 자, 가.
2: 어깨는 무겁지만 수확의 기쁨을 알기에 보람된 시간입니다.
1: 으이차. 조심히 와요, 조심히.
2: 형제가 함께이기에 든든한 길.
1: 아유, 오늘 욕심을 좀 부렸는가 봐.
5: 아유, 세상에, 몸살 나겠다.
1: 오늘 좀 사진 찍고 온다고 해, 잡아가지고.
5: 아유, 이게 뭐야, 세상에.
1: 같이 하자고.
5: 어머나, 아니, 형님 저거밖에 안 봤네.
0: 안 딴다, 갖고 온다. 아이고, 죽는 줄 안다.
1: 너무 많이 오늘 너무 많이.
0: 고맙다. 소리가.
5: 삼촌이 고생했다. 그 새벽에 나가서 그 다음 날 새벽에 들어올 때도 있습니다. 말도 안 하고 어디 나갈 때도 있고.
6: 어딜 그렇게 가?
5: 그리고 이제 한 12시가 돼도 안 들어와서 그러니까 전화를 하면

0: 뭐 어디 나와 있다 그러고. 근데 오늘은 어쩐지 조금 배 가지고 왔네. 이것도 아마 시동생이 다 뱄을 거예요, 아마. 설사 자기가 뱄다 해도 안 믿어, 이걸 내가. 믿을 수가 없어.
1: 내가 나 이게 메고 왔다니까. 가방 이 무거운 가방 메고 내가 이걸 끌고 내려왔어. 너 말해갖고.
2: 그래도 오늘 많이 해줬어. 또 갖고 배가 중간에 만나가 싸고 메고.
1: 아이고 죽겠다.
2: 진짜. 내일 작업하면 그건 충분하겠구만.
0: 70이 되더니 이제 70이 다 되어 가더니 이제 조금 철이 드나 보네. 어? 이제 빨리 깝시다 이거.
2: 빨리 따야지. 그것도 시들기 전에.
3: 산을 내려와도 일은 끝나지 않습니다. 찻잎이 마르기 전에 수확을 마쳐야 하거든요. 이 과정도 손으로 하는 일. 번거로워도 찻잎의 품질을 지키기 위한 가족의 선택이었습니다.
0: 아, 이거는 기계로 할 수가 없는 일이에요.
2: 아니 뭐 네. 기계로 저 배 가지고 이렇게 싼 걸로 막 기계로 하면 되는데 막 줄기도 들어가고 그러니까 품질도 떨어지고
0: 그리고 잎도 이렇게
2: 뭐 이게 향도 떨어지고 맛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3: 넓고 험한 밭을 일구는 형을 돕기 위해 온 동생 형은 늘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0: 아주 파릇파릇 이 녹차잎처럼 파릇파릇 총각을 이 향골에다 데려다 놓고 청춘을 보냈습니다.
1: 아 그때는 이제 또 일을 잘한데 없고 또 일을 또 사실상 이걸 좀 가르치고 싶었어요. 예, 가르쳐 놓고 이제 일이 하면은 잘 되겠다고 했는데 사실 잘 됐지. 잘 됐는데 뭐.
3: 형제는 새 순만 따고 버려지던 잎을 활용하기 위해 오랜 기간 다양한 시도를 해왔습니다. 그러다 발견한 것이 갓 수확한 생잎 그대로를 사용하는 것. 생잎을 갈아 즙을 내어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4: 생곰차는 이렇게 색깔도 이렇게 아주 진녹색으로 나옵니다.
1: 밀가루, 그 다음에 녹차, 그 다음에 이 물, 뭐 소금, 하여튼 여러 가지가 들어가. 다양하게 들어가. 근데 그 비율이 굉장히 중요해. 지금 딸기까지는 그래도 한 3년? 네.
3: 은은한 녹차 향은 살리면서도 쫄깃한 면을 만들기 위해서 수도 없이 반죽하고 면을 뽑고 이것을 반복했습니다. 3년이 지날 무렵 형제만의 배합을 찾아냈습니다. 냉면 어서 맛있게 만들어 봐야죠. 우리 팔팔 끓기를 기다렸다가 면을 넣으면 집중해야 하는 시간 30여 초. 짧은 시간에 익혀야 쫄깃함이 살아납니다. 찬물에 빠르게 헹궈 면의 탄력을 잡아줍니다. 보기만 해도 싱그러운 초록빛 면발, 여기에 살얼음 동동 시원한 육수를 아낌없이 부어줍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시원한 한 그릇 녹차 물냉면. 새콤달콤한 양념이 면발과 어우러지는 순간 입안에 침이 고입니다. 녹차 비빔 냉면.
0: 야, 여러분 역시 냉면이 녹차 냉면이 최고예요.
2: 자, 이게 맛있겠다. 이거 봐. 이거 봐봐. 비빔면. 내가 항상 해도 맛있어.
0: 야, 그래도 삼촌 우리는 진짜 축복받은 것 같다, 그지? 이 좋은 산에서, 산 속에서 냉면도 먹고.
1: 그걸 이제 느끼냐?
3: 무더운 여름, 푸르른 지리산을 혀끝에서 통째로 맛보는 기분입니다.

0: 형의 또 다른 아지트로 향합니다. 가족들을 위해 형이 찾은 숲속 계곡.
1: 아, 이게 또 숨은 비기.
2: 많이 앉아갖고 있으면 그만 신성이 따로 안 돼. 따로, 그러니까 그만 나오는 게 있는 거죠.
3: 무릉도원이라 그럴까? 여기 오면 세상 근심 걱정이 다 잊어버릴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곳이에요.
2: 주방 하나 먹을까요? 주방 하나 먹읍시다. 이야, 와, 오늘 제대로 골랐다.
3: 와, 오늘 잘 먹겠습니다.
1: 아, 맛있겠다. 내가 더 맛있는 것 같다.
2: 와, 이거 진짜 맛있다.
1: 와, 그럼 맛있다. 기분하고.
2: 지리산은 그만 막 피서지가 따로 없어. 그만 이거 나오면 그만 바로 집 앞에 문 열면 피서지라.
1: 그래서 같이 일하면서 뭐 건강하게 또 저렇게 사진 찍는 비경도 한 번씩 보고 그런 또 즐거움을 느끼면서 살고 싶어요.
0: 지리산 덕에 올여름도 참 시원합니다. 굽이치는 물줄기 왕피천의 여름이 왔습니다. 이 계절이 오기만을 기다려온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4: 울진이 그 은어의 메카라고 하죠, 원래.
5: 은어 낚시할 수 있는 곳은 이제 1번지가 이제 왕피천 계곡.
0: 맑고 시원한 계곡, 은어들의 서식지입니다. 이 물길을 거슬러 올해도 반가운 여름 손님 은어가 왔습니다.
6: 엄마 노릿노릿하게 완전히 끝내주네.
0: 굵은 소금 툭툭 뿌려 숯불 위에서 구워낸 담백함. 갓 지은 밥의 고소함. 양념 둘러 조려낸 매콤함. 이게 바로 여름의 맛.
7: 맞아. 맛있게.
0: 혀끝에 퍼지는 시원 담백한 맛을 찾아 울진으로 향합니다. 경상북도 울진군을 가로질러 동해로 흘러드는 굽이굽이 깊은 청정 계곡 왕피천. 왕피천 하류에는 아홉 고개를 넘어야 닿는 오지 마을이라는 뜻을 가진 굴구지 마을이 있습니다. 고요하던 왕피천이 활기를 띠는 계절. 저마다 긴 장대 하나씩 짊어진 강태공들이 물가에 자리 잡습니다.
8: 다른 낚시보다 좀 길어요?
4: 예, 낚싯대 9m 됩니다. 긴 거는 9.5m, 10m 되는 것도 있다고 하는데.
8: 가까이서는 못 잡는 건가요?
4: 아, 가까이 있으면 예민해서 자리를 털어버려요. 내 집을 안 지키고 다른 데 가버린다고.
0: 장비도 특이하지만 낚시법도 독특한 은어 낚시. 은어를 미끼로 사용해 은어를 잡습니다. 자기 영역을 사수하려는 은어의 특성을 이용한 방법이랍니다.
4: 은어 습성이 이제 자기 영역을 이제 지키는 그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고기가 들어오면 공격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뒤에 산발 바늘에 굽히는 그런 증상이죠.
0: 제 영역을 지키기 위해 물속을 부지런히 오가는 은어.
8: 성격이 조금 공격적인가 봐요.
4: 개파하죠. 예. 옆에 오면 가만 안 내비둡니다.
8: 그래.
4: 예, 예, 완전 조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8: 조폭이요?
4: 예, 예.
0: 그 성미 덕분에 강태공과 팽팽한 줄다리기도 쉬지 않고 이어진답니다.

0: 그래서 은어 낚시는 손맛이 남다르다고 합니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내는 은빛 은어.
1: 예! 예! 좋아, 좋아. 이야! 많이 잡았나?
2: 이 잡는 거 보니까 바로 잡히네.
1: 아, 이거 우리 동생 이거 오늘 맛있게 먹어야겠다, 자. 아, 오, 그래. 어이구야.
3: 옛날부터?
1: 네, 옛날부터. 우리 어릴 때는 그 할아버지들이 대나무로 했거든. 요즘은 이제 뭐, 이게, 하도 발전해가지고, 이 낚시대도 비싸다 카대.
2: 그리고 오케이. 이 장이 보니까
1: 바로. 또 잡았나? 우와! 와, 내려간다, 내려간다. 올려, 올려, 올려, 올려. 불살 또 내려간다, 또 내려간다.
2: 힘이 좀 안 올라온다고요.
1: 아이씨. 올려, 올려, 올려, 올려. 올려라.
2: 예.
1: 오, 좋아, 좋아. 예헤이. 우와, 보자, 보자. 오우. 야, 굽다. 힘이 좋네. 어떻게 하고.
2: 이제, 여기 진짜.
1: 이야, 이거 뭐, 오늘 어느 부위 끝내주겠네. 오우.
0: 맑은 길고기 키워낸 은어. 길고기 내어준 풍성한 수확. 그래서 은어 낚시에는 암묵적인 규칙이 있답니다.
3: 많이 잡으셨네요. 몇 마리예요?
2: 은어는 마리수 세지 않습니다.
3: 아, 그래요?
2: 예. 그러면... 엄청 잡히니까. 네. 예. 그걸 마리수를 세고 있으니까. 그냥 잡는 대로 잡으면 되지.
3: 아,
2: 끌통이 찼냐 못 찼냐 요 정도로 판단하시면 됩니다.
0: 넘치든 모자라든 왕피천의 즐거운 여름입니다. 또 한바탕 소동입니다.
1: 지금 다 올라왔잖아. 어, 물러간다 가자, 잘 나가. 아이, 더 빨리 땡겼잖아. 아, 딱 힘들어 죽겠네요.
4: 와, 힘은 이게 불이 세니까. 안 돼! 아, 저 도망갔다, 저 도망갔다.
1: 은어가 그래가지고 뭐.
4: 저거에 도망갔다.
1: 내가 먼저, 자, 작전해. 내가 먼저 딱 이렇게 대고, 군대 따지면 뒤에 있다가 막 쫓아오라고. 그렇게. 그래, 꼭대기에서 막 훑어내라. 내가 반대로, 아까 형님.
4: 내가 위에서 전부 다 이렇게 쫓고 내려올게.
1: 그리고 고무신을 막 밟아야 돼. 그, 아,
0: 작전을 변경해 봅니다.
1: 온나! 자, 온나! 빨리 온나!
4: 안 내려왔나?
0: 어린 시절, 은어깨나 잡았던 실력을 발휘해 볼 차례. 은어를 잡기 위한 총 공세가 펼쳐집니다.
1: 많이 들으세요, 많이 들으세요. 안
4: 들으면 안 돼. 내려갔다.
1: 한 번 더. 전화 오고 날 놨다.
4: 한번 기다려. 어. 아, 바리스에 들어갔다.
1: 어. 어이씨. 거기다 큰 거에 거 올라왔다. 다시 숙달래.
4: 자, 들어봐.
1: 들어. 자. 에이씨, 몇 마리 안 잡네. 돈을 타면 되겠다. 몇 마리 안 되네. 아이고.
0: 결과가 좀 아쉽죠?
3: 뭐만 잡혔어요?
1: 꺽지, 피레미. 은어는 없네. 이거 은어 비슷한데, 피레미. 오, 꺽지. 이게 마리밖에 안 되네.
4: 이게 마리 20마리 넘구만.
1: 그럼 형님, 이거. 네. 바짝 튀기하고 보리 뱅뱅이 해갖고.
4: 또 더 잡으면 될까, 이거?
1: 우리 오늘. 고생했는데.
4: 어. 더 잡으면 되지.
1: 아, 그래, 한 잔 드십시다. 네. 아, 맛있지.
0: 오지였던 굴구지 마을에서 은어는 여름철 귀한 식재료였습니다.
5: 은어 몇 장도 주세요. 이거 가지고 왔는데요. 저 이거를 가지고, 여기다가. 기똥차게 박혔네.

0: 삶힌 쌀밥이 뜸들기 시작할 즈음 내장을 뺀 은어를 통째로 밥에 올립니다.
1: 어른들이 옛날부터 내려올 때 귀한 음식이라고 이 동네는 또 왕이 피난 온 왕피천이거든. 그래서 또 이 은어 같은 걸 잡아서 이제 뭐 임금님 때 이제 뭐 진상도 하고 이럴 때
0: 솥 안에 뽀얀 김이 가득 은어의 기름기가 밥으로 스며든 은어 밥. 이번에는 이장님이 나섭니다.

0: 타지 않게 은근한 숯불에 은어를 올려 노릇노릇 구워주면 담백한 은어 구이.
1: 이거는 뼈가 이거 뭐고 엄청 부드럽잖아.
2: 좀 고소해. 네.
1: 대가리 같이 전부 다 그냥 먹어야지.
2: 나는 대가리 안 먹는데 내 대가리는 형님. 네.
3: 아이고 진짜 잘 굽었어요. 노랗게. 이장님은 우리 이장님은 은어 굽는데 도사야. 그거는 인정을 해.
2: 그럼 은어 장사 해도 될까?
3: 아 하세요.
0: 뜰 채로 잡은 물고기는 기름을 두르고 한번 튀기고요. 양념을 얹어 간이 밸 때까지 졸여줍니다. 매콤한 도리뱅뱅이.
3: 밥이 기둥차게 됐어, 완전히. 밥은 쬐게.
0: 왕피천을 품은 굴구지 마을의 여름 밥상.
2: 저 맛있게 먹히나?
1: 고생 많았습니다.
2: 고생했니다.
3: 살만 싹 하니까 갈비 뼈가 샥.
0: 은어 밥에 간장 양념 한 숟가락 얹어 슥슥 비벼 한 입.
3: 이 맛으로 은어 잡아가지고 튀겨서 옛날에는 이게 형님. 말하자면 보양식이에요. 보양식.
2: 이게 잘 굽힌 게 뭐냐면 고랑대기 딱 들었을 때 딱 쓰면 이게 잘 굽히는 거예요. 바짝 서 있잖아.
0: 여름이 이렇게 맛있습니다.
2: 맛있네.
1: 수박 냄새. 아, 담백하게 맛있어요.
2: 여름에는 덥잖아요. 우리 보양식은 먹고 쉬어야 될까? 농민이 뭐고? 봄에 열심히 일해놓으면 가을에 수소 싹 거두면 되잖아. 여름에 놀아라. 이 왕피천이 있기 때문에 우리 동네는 이렇게 좋은 거야.
0: 인심 넉넉한 굴구지 마을 사람들은 왕피천의 시원한 여름을 함께 나누기 위해 해마다 한 번씩 축제를 열고 사람들을 마을로 초대합니다.
4: 재밌지?
5: 여름 바캉스로는 우리 왕피천 계곡처럼 최고인 장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에서는 여름 바캉스로는 왕피천 계곡이 최고인 것 같습니다.
6: 풍경 너무 좋아요. 자연은 자연에 있는 것 같아요.
0: 굴구지 마을까지 찾아온 사람들을 그냥 보낼 순 없죠. 마을 주민들이 손님 대접에 나섰습니다.
7: 마을에 수북이 언제 수북이?
0: 먼저 돌을 탑처럼 가득 쌓고 뜨겁게 달궈줍니다.
2: 아, 삼국구이 하는데 예. 음식을 익혀 먹는 거. 우리 옛날에 선조들이 이제 전통 방식으로 뭐 전기밥솥이나 없을 때 이렇게 먹었습니다.
3: 아, 예.
0: 과거 삼을 찌던 가마를 활용한 전통 야외 조리법인 삼굿구이. 갈대나 억새 같은 키 큰 풀을 덮어 수증기를 가두고 음식을 찌는 조리법입니다.
7: 돌을 올려가 돌을 달구진 상태에서 이거를 갈대를 두껍게 이만큼 올려요. 쌓아가지고
0: 달궈진 돌 위에 풀을 쌓고 직접 재배한 감자도 넉넉하게. 거기에 달걀도 넉넉하게. 다시 한번 풀로 덮어준 뒤 남은 열기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못하도록 흙을 덮어 마무리합니다.
2: 하나하나씩 잔치 아니에요. 촌에는 하나하나씩 다 나눠줍니다. 그래서 같이 먹고 우리가 직접 지어놓은 농산물로 이렇게 해갖고 이 많은 분들한테 나눠준다는 게 너무 행복하잖아.
0: 두 시간여가 흐르고.
3: 감사합니다. 들어왔다.
0: 모락모락 삼곳구이가 맛있게 완성됐습니다.
7: 나눠줄 때 조절해서 나눠주라고.
0: 구수한 냄새에 따라 사람들의 발길이 길게 이어집니다.
4: 여기. 자, 어른들 들어오세요.
7: 나중에 받아.
8: 감사합니다. 자. 네, 감사합니다. 우와, 맛있겠다.
3: 맛있겠지요?
8: 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3: 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주고 이런 거 다 좋아라 하고 너무 잘 먹어.
8: 언니 엄마.
3: 들어와.
6: 뜨고 있어.
3: 뜨거 뜨거.
9: 아니, 여기는 노른자가 보인다.
10: 노른자가.
9: 아, 뜨거.
10: 아, 뜨거.
11: 몸을 찾게 하셨군요.
0: 골구지 마을의 구수한 맛.
12: 냄비 찌면 좀 약간 수분이 되게 머금었는데 이게 되게 포슬포슬해가지고 먹을 때 식감이 좀 다른 것 같아요.
13: 구수한 향이라고 특유의 참나무 향이 좀 배어 있는 것 같아요.
14: 근데 이 자연 속에서 먹는 이 감자는 어떻게 비유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최고 협력방탕.
0: 계곡도 사람도 인심이 넉넉한 왕피천의 여름입니다.
15: 우와, 시원하게 먹는 스텔라 냉떡볶이. 짜릿한 얼음 소스에 쫄깃한 떡을 시원하게 비벼먹자. 와, 시원해. 스텔라 냉떡볶이.
16: 크럼프를 입혀 크런치하고 크리스피하다. 크크크 치킨 바삭.

0: 꽃 땄어? 향기 너무 좋다.
1: 최종적 결과는 그거죠.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거죠.
2: 오직 한 사람을 위해 장미보다 더 붉은 마음을

0: 매일 바캉스 떠나듯 살아가는 부부를 찾아갑니다. 다도해를 품고 있는 전라남도 완도군. 해조류와 전복 양식이 활발해 거대한 바다 정원으로 불리는 곳입니다. 결혼 24년 차 김현희, 조병식 씨 부부가 이른 아침 이웃의 초대를 받아 바다로 향합니다.
1: 수아 엄마! 청각이 좀 달려있을까요?
2: 아, 조금 있을 것 같아요.
3: 많이 넘는데 조금은 있어요.
1: 아, 저희 바로 아랫집 사시는 부부세요. 어부시거든요.
3: 우리는 농부.
1: 네, 우리는 농부고 어부고 그래서.
3: 어부 아저씨, 농부 아저씨.
1: 너무 맨날 평상시에도 맛있는 걸 너무 많이 얻어먹고 있어요.
3: 제가 많이 얻어먹죠.
1: 아니에요. 서로.
3: 우리한테 안 좋은 거죠?
1: 우와, 이게 구명조끼예요? 엄청 간단해요.
3: 제가 해군 직업군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런 자켓은 처음 봤네.
1: 오, 신기해.
3: 이게 농민들이 네. 이런 거 불편함을 너무 많이 호소해가지고 이게 개량된 거예요.
1: 이게 그러니까 물에 빠지면 자동으로 터진다는 터져요. 거예요? 진짜 신기해.
3: 이게 바다에서 이거 끼고 작업을 하면 정말 힘들거든요. 이게. 막 걸리고.
1: 되게 작아 보이네.
4: 어쨌든 바다 나가면 이건 꼭 해야 돼.
1: 작아 보여.
0: 농부와 어부 부부가 사이좋게 바닷길을 가릅니다.
1: 너무 시원해!
0: 이들이 바다로 향하는 이유. 이제 막 질철을 맞은 여름 식재료 때문이라는데요.
1: 와, 저기도 앞에. 있다!
4: 오, 좀 큰다.
1: 여기도 있다!
4: 거기.
1: 여기 어 많이 있어 저기도 많이 있어.
5: 뭐가 있는데요?
1: 청각.
5: 와.
0: 청각을 유독 좋아하는 현희 씨와 병식 씨. 그걸 잘 아는 이웃이 수확철을 맞은 청각 밭으로 부부를 초대한 겁니다. 파도가 잔잔한 곳에서 잘 자라는 청각. 바다향이 가득하고 오독오독 씹히는 재미가 있는 해조류입니다.
1: 네, 사슴뿔처럼 생겼죠?
3: 바로 하시는
5: 이게 요즘 나는 거예요?
1: 네, 여름이 제철이고요. 지금부터 이제 한 7월에서 8월까지? 그래서 지금 되게 부드럽고 맛있어요.
0: 이웃의 인심까지 넉넉하게 담았습니다.
1: 너무 많이 땄네. 그러면은 이따 저녁에 봬요.
3: 이따
1: 감사합니다.
3: 뵐게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5: 안녕하세요.
3: 맛있게 손님한테
1: 올게요. 네.
0: 그 바다 가까이에 부부의 보금자리가 있습니다. 시골에서 나고 자라 자연에서 살고 싶었다는 두 사람. 그 오랜 꿈을 이 너른 마당 위에 펼쳐놓았습니다. 함께 걷는 길마다 꽃이 가득한 정원. 꽃을 정말 사랑하는 아내 현희 씨. 손수 기르고 가꿔온 정원은 지금 장미를 가지치게 해주는 시기입니다.
1: 얘네는 겨울에 제가 파종해서 씨앗부터 키워서 핀 꽃들이거든요. 자식이 학교 들어가는 걸 보는 느낌? 꽃을 피웠을 때?
0: 이토록 아름다운 정원을 함께 만든 남편 병식 씨 역시 아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이 큰 행복입니다.
4: 엄청 좋아해요. 꽃을 좋아해요. 나무도 좋아하고.
5: 누가요?
4: 아내가. 주변의 땅들을 이용해서 좋아하는 것을 해야겠다. 제가 농사는 못 지을 것 같고 그 대신 정원을 맡는 거죠.
0: 경사지고 쓰레기가 쌓여 농사조차 지을 수 없었던 땅. 버려진 것들을 치우고 흙을 다지며 꽃을 심기를 11년. 마침내 부부가 바라던 정원이 완성됐습니다.
4: 최종적 결과는 그거죠. 아내가 기뻐하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0: 병식 씨에게는 아내 현희 씨가 가장 아름다운 꽃. 그 꽃이 정원에서 늘 활짝 피어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라죠.
1: 꽃 땄어? 향기 너무 향 좋다.
4: 쫓아다녀가지고. 1년 쫓아다녀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제 옆에서 일을 하셨는데 초등학교 사진을 보여준 거예요. 코 찌릿찌릿 흘리는 그 초등학교. 너무 마음에 안 들고 보기 싫더라고요. 근데 이제 엄마 찾아 그 온 거예요. 그때 이제 이쁘더라고 이렇게.
6: 그때 반했죠.
4: 그때 반했죠.

0: 오랜 시간이 흘러도 변함없는 마음으로 부부는 이곳에서 그렇게 꽃의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1: 오, 여보, 이제 진짜 스트롱 아나벨도 활짝 피네. 어느새 하루 이틀 사이에 색깔이 완전 변한 것 같아.
2: 이게 아침 저녁 틀리다니까.
1: 그러니까 진짜 이제 수국철이 벌써 왔다. 올해 좀 수국이 빠른 것 같은데?
2: 빨라.
1: 다른 철보다? 그치?
2: 보름 정도 빠른 것 같아.
0: 줄기가 단단하다는 스트롱 아나벨. 모내기나 보리배는 절기, 망종에 피는 망종화. 저마다의 개성이 담긴 아름다운 꽃들이 지금 정원을 수놓고 있습니다. 아내가 꽃에 빠진 만큼 병식 씨는 동물을 좋아합니다.
1: 동동아, 배고파?
2: 여보, 문 열어.
1: 네. 가자, 가자. 나오지 마. 나오지 마, 나오지 마. 안 돼, 동동아! 나오지 마, 이 자식.
2: 아이고.
1: 안 돼?
2: 아니야, 이거 가면 따로 와.
1: 가자, 가자.
0: 병식 씨가 한창 애정을 쏟고 있는 아기 염소.
1: 이거 먹어, 이거. 자. 동동이 이거 먹으세요. 응? 일라, 이거 먹어. 이런 것이 맛있지. 봐봐. 여기. 여기 카메라 먹으면 안 돼. 비싼 거야. 오! 오! 오독오독.
2: 이 둥둥이를 한 달 되던 애를 가져와 가지고 지금 한 달 동안 우유를 먹였어요. 제가 이제 엄마로 알고 있는 거예요.
1: 아, 그래요? 처음에 엄청 반대했어요.
2: 아이고.
1: 좋아하는지 알아요. 신혼 때부터 욕실에서 타조도 부화시켜서 키우고 그랬으니까 좋아하는 줄 아는데 똥냄새 나고 그럴까봐. 그래서 저쪽에 숨어서 키우라고 막 했었는데 너무 좋아하니까 말릴 수가 없더라고요.
2: 동동아, 일로와. 일로와. 빨리 올라와. 올라와. 그렇지.
1: 어이, 잘 타네요.
2: 잘 타요. 이거 다 유격 훈련장이에요, 지금. 자, 훈, 쌉.
0: 좋아하는 것에 진심을 다하는 부부.
1: 박치기. 으이.
2: 박치기 되지?
1: 으이. 동동이 이겨라. 동동이 이겨라.
0: 현희 씨가 이 정원에서 매일 새로운 꿈을 꾸는 건 그 꿈을 이루어주는 병식 씨 덕분입니다.
1: 제가 그림을 그리고 나무 위에 집을 지어달라고 남편에 부탁했던 트리하우스입니다.
2: 이게 하루 종일 일한 게 아니고 퇴근해가지고 시간 날 때 이제 하루 쉬는 날 또 그렇게 온종일 하고 그랬는데 이거는 뭐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계절이 바뀔 정도?
0: 계절의 변화를 견디며 긴 시간 공들인 병식 씨의 애정이 트리하우스에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동화 속 같은 트리하우스 안으로 들어가면 먼 바다까지 한눈에 들어오죠. 부부의 여름 아지트입니다.
2: 자, 이리 놓고요. 시원하지?
1: 응, 너무 시원해.
0: 한여름 쉴 그늘이 되어주는 이곳에서 잠시 더위를 내려놓습니다.

0: 너무 시원해. 너무 맛있어. 그늘에서 이렇게 조금 쉬어가기도 하고 해야지. 여기 바다도 보여. 여보,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1: 와. 보길도.
0: 아, 보길도. 맞아, 맞아. 보길도. 이런 게 그냥 휴식이고 휴가고 여름 바캉스고 그래서 어디를 안 가게 되는 것 같아요.
2: 굳이 멀리 떠나지 않아도 마음만 먹으면 매일

0: 1위 바캉스라는 부부의 정원.
1: 이것도 뭐예요?
2: 이제 숯불 만들려고. 아,
1: 네. 근데 이것도 또 직접 만드신 거예요?
2: 어떤 거야?
1: 이거요.
2: 여기는 바베큐 전은 직접 바베큐 피자 백숙이잖아요.
0: 한식에서 양식까지 가능한 만능 야외 부엌. 오늘 아침 수확한 싱싱한 청각으로 부부의 혁급 바캉스를 시작합니다. 청각을 뜨거운 물에 살짝 들치면 청각이 선명하고 예쁜 초록빛으로 바뀌며 머금고 있던 바다 향을 물씬 내뿜습니다.
3: 색깔이 아주 예쁜 초록색으로 바뀌어요. 오, 냄새 좋아. 싱싱한 거라 확실히.
0: 남편이 워낙 좋아하다 보니 여름에는 빠지지 않는 음식. 매콤한 양념장에 조물조물 묻혀주면 특유의 오독오독하고 수분 가득한 식감을 맛볼 수 있습니다. 완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싱싱한 전복까지 썰어 올리면 무더위를 식혀줄 새콤매콤 전복 청각 물회.
4: 먹음직스럽죠?
1: 진짜 아니 이거 팔러 가자.
4: 아 지금 짱을 싸요.
1: 어?
4: 먹어요.
1: 팔러 가자.
4: 싸도 싸야지.
1: 오늘 싸.
5: 역시 어부랑 농부는 다르시네.
1: 다르죠. 맞아요. 달라요.
4: 뭐야 이건 진짜. 아 농부는 이거 못합니다. 아,
1: 못해 못해.
2: 이야 이거 진짜 상품이네. 예.
1: 나 오늘 농부 싸.
0: 싱싱한 장어는 소금만 뿌려 구워도 맛이 좋답니다. 숯불 위에서 앞뒤로 뒤집어가며 노릇노릇

0: 감사합니다.
1: 진짜 우리 오늘 아침에 따온 청각에 또 완도하면 전복이니까. 자 드시고
2: 먹어주세요.
1: 아이고 아니야.
3: 아주 좋아.
4: 역시 청각 그 향이 있어요. 그 향이 맞아. 맛있죠.
1: 생청각에서만 느껴지는 향이 있잖아요.
5: 개운하지.
1: 그래. 시원하고.
5: 그게 그래, 맛있네.
2: 쌤 양념 잘하셨다.
1: 너무 맛있다.
5: 여름에 이것 같이 맛있는 거 없어.
6: 아니 청각을 벌써 다 먹어버렸어요.
5: 맛있으니까요.
1: 앞으로 저희가 나이가 들어도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서도 이렇게 정원도 가꾸고 오랫동안 일을 하고 싶어요. 건강해서 네, 더 오랫동안 네, 일을 할 수 있었으면.
7: 부부의 새로운 소망은 그렇게 또 이루어지겠죠. 바다에도 여름이 왔습니다. 푸른 물결 속에서 건져올린 맛. 수백 번의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이유, 가장 맛있는 그 맛을 위해서입니다. 싱싱함이 입안에 가득.
8: 입에 넣으면 이제 바다의 향이 확 느껴지고 이게 엄청 부드럽거든요.
7: 바다가 내어준 또 하나의 여름 맛. 존재감부터 남다른 바다의 맛. 단단한 껍데기 속에서 맛을 키워 하나도 버릴 것이 없는 다양한 맛. 씹을수록 바다의 단맛이 올라옵니다.
9: 조기가 살아 숨쉬고 있어 제 입안에서.

0: 야들야들 바다 맛의 보물 창고 거제로 향합니다. 가려 해상이 펼쳐진 경상남도 거제시. 넓은 품만큼이나 바다가 키워낸 보물도 많습니다.
1: 오, 왔나? 뭐 어디서 많이 받아 왔나?
2: 많이 받았습니다.
1: 뭐 색깔은 어떤가?
2: 좋아요.
1: 좋아. 아.
3: 근데 좀 많이 들쑥날쑥해요.
2: 사이즈 좀 많이 커졌어요.
3: 네. 확실히 좋아졌어요.
4: 매일 받으세요?
1: 네, 매일 이제 하루 8량만 받기 때문에. 그래야 뭐 이게 신선도도 있고 고기 육질도 좋고.
4: 좀 깐깐하실까요?
3: 엄청.
4: 아 그래요?
3: 엄청 깐깐해.
4: 어느 정도인데요?
3: 아 최고입니다.
0: 매일 살아있는 오징어를 받는 김한석 씨. 30여 년간 한결같이 지켜온 일입니다.

0: 욕심 부리지 않고 하루 소화할 양만 드리는 것이 철칙입니다.
1: 오늘은 몇 마리 받으시고요?
2: 오늘 이게 70개.
1: 70개.
2: 네. 지금 보면은 이렇게 여 보면은 긴다리가 요 딱 20개 있거든요. 이게 어무로 들어가 있다고. 그거는 오징어가 상태가 그만큼 좋다는 거거든요. 색깔이 반듯반듯하잖아요. 이게 제일 좋고. 그리고 지금 오징어도 이 정도 사이즈가 제일 맛이 있어요.
0: 장사 준비를 시작하자 리듬을 타는 손.
2: 처음에는 이렇게 못 썰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다 조금 숙달이 돼가지고 제가 이렇게 썰고 있으니까 손님 보시면서 아우 이때까지 자기들이 쉽게 드시고 일하면서 기계를 쓰는 줄 아셨대.
3: 손이라는 게 아무리 보고 이렇게 해도 재주가 있는 거야. 재주가. 잘하는 재주가. 그래서 안 따라가더라고.
0: 기계 의혹을 부를 만큼 오랜 내공이 느껴집니다.
4: 아이고 나왔다. 우리도 왔어요.
2: 누나 왔나? 누나 어쩌지로?
4: 수풍이 잘 지냈나?
2: 아, 뭐 어찌 시간이 있던가 봐요.
4: 오늘 뭐 시간 내가 왔다 이거.
3: 어찌서 말씀나?
5: 아니 누구세요?
2: 아 우리 큰 누야. 경상도 우리 말로 누나가 아니고 누야.
5: 누야.
2: 네. 우리 큰 누야. 부산 살아요.
3: 경상도 사람들이 되게 맛있어.
2: 근데 여기는 우리 이제 내 바로 위에 누나. 이거는 우리 이제 막내 동생.
4: 막내 동생.
6: 우리 아지트. 여기 아지트예요.
4: 뭐 조금 뭐 맛있는 거 있으면 부르면 막 바로 옵니다. 우리 가깝게 있어서. 뭐 한 10분 내로 다 옵니다.
0: 지금이야 판매량을 줄였지만 식당이 바쁘던 예전에는 누나들이 도움을 주기도 했습니다.
4: 오면은 그래도 이래 봐갖고 그 뭐 조금이라도 도와주고 싶고 상의도 닦아주고 싶고 그러고 갑니다.
0: 누나들을 위해 만석 씨가 실력 발휘에 나섰습니다. 만석 씨는 오징어 손질을 좀 특별하게 한다는데요. 먼저 오징어 몸통을 얇게 포로 뜨는 것인데요. 무려 네 번에 걸쳐 투명할 정도로 얇게 포를 뜹니다.
2: 그 한 포를 떠내고 안 떠내고의 맛 차이라든지 부드름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대두기면은 한 네 포 정도를 뜨고 일하기 때문에 조금 더 부드러운 것 같아요.
0: 포 뜬 오징어를 다시 가늘게 채 썰 차례. 한 올 한 올 실을 뽑듯 정교한 칼질이 이어집니다. 오징어 한 마리.

0: 위해 수백 번쯤 칼질을 합니다.
1: 진짜 얇겠어요.
2: 아 예.
1: 진짜 실 같아요.
2: 네, 실처럼 얇다고 보시면 돼요. 네. 실제로 뭐 바늘기에 이렇게 꼽아봐도 그 바늘기에 이게 통과가 됩니다. 이게 오징어 살이.
0: 얇고 가늘게 썬 오징어 회. 이제는 만석 씨를 상징하는 기술이 됐습니다. 이렇게 정성을 들여야 회가 양념과 겉돌지 않고 어우러진다고 합니다.
2: 얇게 썰어보니까 우리가 먹는 김을 할 때까지 이렇게 초장하고 오징어가 잘 어울려져가지고 넘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맛도 더 좀 더 느껴지고.
0: 이제 아내 기조 씨의 차례. 자주 함께 모여 나눠 먹던 추억의 맛이자 가족들이 가장 좋아하는 여름 음식 물회입니다. 만석 씨의 오징어 회도 수북하게 올리고 얼음 넣어 시원하게 비벼내면 한 그릇 가득. 이맘때 생각나는 맛입니다.
3: 자, 이 언니는 먹는 거 좋아해서 많이 먹을 수 있다.
4: 많이 먹을 수 있다.
5: 나는 이 국수 말아 먹는 게 제일 맛있더라.
3: 맛있다.
2: 우리 모래가 이제 오징어만.
0: 이렇게 함께 모여 시원한 음식을 나누면 이게 바로 바캉스.
3: 다른 데는
4: 맛있네요. 내가 이게 참 좋아하거든요. 내가 무식사 한번 해보고 이랬는데 그 생각이 났는데 오늘 막 즐거운 일이에요.
0: 그 마음을 잘 알기에 더 맛있는 식탁입니다.
3: 아, 찾았다.
4: 찾았어?
3: 응.
4: 어디 이거?
3: 네.
6: 이거 우리 동생이 그려서 자기 아들을 그린 거예요.
3: 네, 이제 따로 별도로 그린 걸 그린 것도 이제 배운 것도 아닌데 이렇게 아. 혼자서 독학으로.
6: 자, 봐봐. 너무 잘하지 않아요?
2: 네, 이게
3: 선언니는
2: 제발 알았어요. 이거
6: 아, 기타 치면서 하는 거네.
0: 배운 적이 없지만 그림에도 솜씨가 있는 만석 씨. 가족, 친구, 손님들까지 틈틈이 그린 작품입니다.
3: 언제 이렇게 다 그리셨어요?
2: 이거 한 지가 한 한 5-6년 됐을걸요.
4: 네가 이런 데 소질이 있으니까 이런 것도 그려보려고 하는 거지. 아이고.
3: 잘 그렸다, 야.
4: 근데
0: 손재주가 늘 남달랐다는 만석 씨. 식당이 문을 열자 금세 손님이 가득 들어찹니다. 쉴 새 없이 움직이는 만석 씨의 손끝에서 가늘고 부드러운 오징어 회가 만들어집니다. 접시에 하얗고 소복하게 담긴 모양. 그래서 붙은 별명이 여름에 내리는 눈입니다.
3: 웃음 잘 부탁드립니다.
0: 귀한 눈 구경을 하듯 인증샷부터 남겨봅니다.
3: 주신이 열심히 찍으시네요.
7: 눈으로 나중에 먹으려고요.
0: 젓가락 가득 올려 한 입에 넣어주면 만석 씨 오징어 회의 진가가 고스란히 전해집니다.
3: 식감이 좀 어떠세요?
7: 진짜 부드러워요. 다른 데보다 훨씬 더 얇게 썰어가지고 진짜 이거 씹자마자 바로 눕거든요.
0: 오늘도 낯익은 얼굴들이 있습니다. 상추쌈에 싸먹는 것을 좋아하는 오랜 단골들.
8: 아니, 한 30분 동안 변함이 없으니까 늘 그 맛이 그 맛이. 요거는 좀 이제 얇게 쓰니까 단맛도 조금 있고 아주 고소하고 괜찮죠. 배도 부르다니까 이제 밥을 안 먹어도.
0: 30여 년을 지켜온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보냈습니다.
2: 손님들을 더 이제 챙겨드리고 정성도 조금 더 제가 담아서

0: 서로 드리고 그렇게 하고 싶어요.
1: 철마다 다양한 해산물을 내어주는 거제 바다. 몸집부터 남다른 녀석이 있다고 하는데요.
2: 안녕하십니까. 사장님, 조개 좀 가져왔습니다.
3: 예. 뭐 몇 개 줄까요? 10개, 10개.
2: 예, 10kg만 주세요. 예. 물 탈탈 털어가 주세요. 예.
1: 거제 명물.
2: 왕우럭 조개. 이야, 죽인다.
4: 다른 조개보다 엄청 크네요.
2: 요거는 개조개보다 한 서너 배 큽니다.
1: 그래서 이름도 왕우럭 조개.
2: 요거는 모고리떼들이 가서 잡아옵니다. 산소통 메고. 그 해녀들은 못 들어가요. 깊이가 수심이 깊어요. 보통 15m에서 한 30m 내려갑니다.
1: 왕우럭 조개는 잠수사가 채취합니다. 보통 15에서 30m 깊이의 바닷속 모래에 몸을 숨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래 위 숨구멍을 보고 조개의 위치를 찾아내야 하는 베테랑 잠수사들에게도 쉽지 않은 작업이라고 합니다.
2: 물량도 많이 딸리고 좀 있으면 휴가철이고 장마가 올라오면은 모구리들이 다 휴가를 갑니다. 그때는 조개가 없어요.
1: 귀하게 건져 올린 왕우럭 조개.
2: 우와!
1: 날씨나 작업 환경에 따라 몸값이 오르기도 한다죠. 보관 방법 역시 특별한데요. 조개들을 눕히지 않고 세워줍니다. 바닷속에 있던 모습 그대로 보관해야 신선함이 오래간다고 합니다.
2: 바닷속에서 얘들이 이만큼 뻘이나 이 밑에 이렇게 서서 있어요. 밑에 숨어 있어요. 요 위에만 남아있어. 그래서 항상 같은 자연하고 똑같이 그냥 세워놓습니다.
1: 크기만으로도 사람들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5: 우와, 이야.
6: 와, 진짜 크네.
5: 네.
6: 와. 아니, 진짜 신기하네요. 우리 네. 그냥, 우리 이렇게 미역국 끓일 때 하는 대합 조개 있잖아요. 그것도 크다고 우리가 보는데, 그거하고는 진짜 비교가 안 되네요. 그런 예, 크기를 상상을 못 했는데, 진짜 크네요. 네.
1: 왕우럭 조개는 껍데기 말고는 버릴 것이 없는 알찬 조개입니다. 깨끗하게 손질한 속살 전부를 데쳐줍니다.
7: 이거는 30초에서 1분 사이 데치는데
1: 흔히 코라고 부르는 수관, 아삭한 식감이 특징입니다. 내장은 부드럽고 고소하고요. 쫄깃한 관자까지. 부위마다 씹는 재미가 다른 왕우럭 조개 숙회.
2: 우럭 조개 왔습니다.
5: 우와. 와. 우럭 조개구나, 이게.
1: 거제 바다의 맛입니다.
5: 이건 김치에다가 내장을 싸서 먹으라고 그랬죠.
6: 맛있다.
5: 이래, 이렇게 싸서. 식감이 대단히 좋습니다. 되게 특이하네요. 대부분 내장은 모래 같은 게 막 있고 막 석석거릴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내장 맛이 고소하고요. 그러면 여기 내장 그 안에 거를 이렇게 싸고 있는 그 막 자체가 쫄깃해요.
6: 안에 크림 같이 하얀 얘가 들어있어요. 근데 먹어보면 진짜 크림이 그냥 쑥 입안에 들어오는 느낌이 나거든요. 되게 맛있더라고요.
8: 제 입안이 뻘이 된 기분이에요. 조개가 살아 숨쉬고 있어, 제 입안에서.
1: 깊고 푸른.

0: 내려다 보니까 정말 아찔해요. 네. 이렇게 그 만들었다는 게.
1: 거기에 여행지에서 만나는 시원한 한 그릇. 우리 이 맛에 자꾸 떠나고 싶은 거죠.
2: 너무 시원하죠.
3: 네.
2: 아우, 여름의 맛이에요, 정말.
1: 압도적인 풍경, 고소하고 진한 맛이 있는 경주로 향합니다. 천년 고도의 도시 경상북도 경주시. 그 바다 기슭에도 자연이 빚어낸 역사가 있습니다.
4: 오, 사진 어떻게
5: 진짜 예쁘지? 신기하다. 다 보이잖아. 밑에 올라가. 진짜 꽃 같던데, 위에서 이래 봤을 때, 돌이.
4: 꽃 같아요.
5: 네. 모양이.
1: 자연이 빚은 돌꽃. 경주 양남 주상절리봉입니다. 그 중에서도 압권은 부채꼴 주상절리. 세계적으로 보기 드문 형태라고 합니다. 그 신비로운 자연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6: 저기 거북이 있다. 활성을 했어.
7: 탁 트인 바다. 이 절경 풍경 너무 좋죠. 네, 저희 사진을 한번 찍어주세요.
6: 아이고, 알겠습니다. 언니, 이쪽으로 들어와. 하나, 둘, 셋.
7: 체크.
6: 아이, 좋습니다. 예.
7: 네, 감사합니다.
6: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양이 좀 여러 가지인가요?
7: 예, 예, 여러 가지고, 예. 층층이 막 이렇게 된 게 너무 아름답고, 아, 우리나라에도 이런 데가 이쁜 데가 있구나, 예.
1: 그 풍경 곁에서 걸어봅니다.
8: 아이고! 오, 재밌네, 이거, 진짜.
5: 누가 뒤에서 누가 하지, 지금? 제 아저씨가 하나.
8: 아니,
5: 아니야.
8: 출렁다리가 이렇게 출렁거려야지. 저기 되지.
9: 주상절리길이라서 쭉 잘 다니는데 출렁다리까지 있어서 좀 재미있고 가끔 좀 무섭기도 하고 그래요. 네, 네.
1: 첩첩이 둘러싼 산줄기 사이 1500년 세월을 품은 사찰이 있습니다.
0: 이야, 여기가 이렇게 좋은 줄 몰랐네.
6: 아유, 엄청 좋네요.
8: 우와, 아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예. 야. 아이고, 아, 여기 골골사에서 뵙네요.
0: 아, 그러게요.
6: 예. 아이고.
8: 반갑습니다.
6: 예, 골골사 찾아오셨어요.
0: 네, 우리 저 예. 경남 함양에서 예. 지금 가족 모임으로 예. 왔는데, 아이고,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6: 아이고.
0: 너무 좋네요.
1: 가파른 암벽으로 만들어진 석골 사찰. 오르는 길이 쉽지만은 않죠.
0: 대단해요.
6: 정말
0: 참. 여기 올라가보자. 예, 이쪽으로, 이쪽으로.
10: 암벽 등반이?
0: 암벽 등반. 그거 하게 돼 있구만.
6: 자, 다시 내려오시는 거예요?
11: 아, 저희는 못 가겠어요. 무서워서.
6: 무서워서.
11: 다리가 무릎이 안 좋아서.
6: 아, 네.
12: 보통
6: 조금 더 가보실 수 있어요.
8: 가봤던 길 같으면 괜찮은데 네. 안 가본 길이라서 조금 무서울 것 같아요.
2: 내려올 때 무서울 것 같아요.
1: 울퉁불퉁 험한 돌길, 게다가 가파른 바위를 올라야 합니다. 수행자들이 지나던 길 그대로 따라가 봅니다.
0: 이야, 새로운 세상으로의 접합니다. 오, 좋아요. 오, 우와.
6: 오, 자, 조심하세요.
0: 오, 오, 아찔한데?
1: 온몸으로 전해지는 아찔함. 바위가 빚어낸 독특한 사찰 풍경입니다.
0: 비를 안 맞게끔 이렇게 해놨나 보네.
1: 그 정상에서 만나는 마의 열의 좌상. 이곳을 찾는 사람들의 기도처랍니다.
0: 아이고. 아, 바람 시원하고 좋네.

0: 이래 보면 전망도 좋고 수행도 하는 것 같고 운동도 되는 것 같고 그래서
1: 힘들게 올라왔지만 이게 탁 트이고 찬 바람을 마시니까 거기 너무 좋아요.

0: 골골사가 특별한 또 한 가지는 선무도. 무예를 통해 수행을 하는 곳으로 이를 배우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찾아온다는 것.
1: 아, 이거 너무 대단하시네요. 완전 막 진짜 좀 신기하기도 하고.
2: 지금도 자세히 나눠보면 한 3, 4, 5년은 최소한 훈련을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3: 들은 동작을 함으로써 또 마음도 좀 수행할 것 같고 좀 정리도 될 것 같고 멋있잖아요.
4: 레디 원, 투, 원, 투, 원, 투.
0: 골골사에서는 선무도를 배울 수 있는 여름 템플 스테이가 한창입니다.
4: 예.
5: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4: 아, 저 수련하고 있습니다.
5: 와, 이게 수련이에요?
4: 예.
5: 너무 힘들어 보이는데요?
4: 힘들어야지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자 하죠. 집중, 정신 집중.
0: 땀방울을 흘리며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시간. 몸을 움직이고 호흡을 가다듬으며 내 안에 나를 마주하는 과정, 선무도입니다.
4: 선무도는 우리 불교의 문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과 호흡의 조화를 통해서 깨달음을 구하는 불교의 실천 수행법이다 할 수 있습니다.
0: 그래서 몸을 쓰는 수행 프로그램이 템플스테이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국적과 나이는 다르지만 삶에 새로운 경험을 찾는다는 마음으로 함께 수행에 나서는 것입니다.
4: 라스트 원.
5: Are you hard?
6: Yes. How hard is it?
7: Oh, very hard. Yeah. Yes, it's hard.
6: To do it?
4: Yeah, yeah, yeah. 한번 도와주세요.
5: 아, 정말요?
4: 예, 예.
5: 아니. 도와주시는 것도 힘들 것 같은데. 아, 예. 이렇게
6: 빨리 빨리
5: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어.
6: 오케이. Can you tell me how hard it is? Can you tell me? Is it hard? How much hard? 아. 오케이.
5: 여기 나도 깨.
0: 색다른 여름 수행을 이렇게 마쳤습니다. 경주에서 가장 소문난 골목 황리단길. 길 구석구석 맛있는 음식들이 숨어 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 발길이 끊이지 않고 식당을 가득 채웁니다. 저마다 소박한 한 그릇으로 아침 식사를 하는데요.
8: 이걸 먹으니까 아침으로 먹으니까 속이 되게 편하고 편하면서도 든든하고 되게 맛있네요. 네.
9: 처음에는 딱 이 그릇 하나만 나오길래 아 뭐 별로 나오는 게 없네 했는데 안에 되게 뭐가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막 들깨도 들어가 있고 설탕에 막 도넛츠 들어가 있으니까 너무 헤비하게 안 먹고 가볍게 먹기 딱 좋은 거예요.
0: 동 트기 전 새벽부터 콩 씻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이곳은 3대를 이어온 콩국집.
10: 그러니까 예전에 할아버지가 두부 공장을 하셔서 그 당시에는 이제 너무 배고픈 시절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부 만들 때 그 나오는 콩물을 그릇을 들고 와서 사가셨대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콩물을 팔기 시작하셨고.
0: 8시간 불린 콩을 2시간여 정성껏 삶아냅니다. 포슬포슬하게 잘 삶아진 콩만 그대로 넣고 갈아줍니다. 고소하고 진하게 흘러내리는 콩물. 뜨겁게 데운 콩국은 주로 아침 식사를 위해 찾아온 손님들이 선택하는 메뉴입니다.
10: 예전에 할아버지 때는 그냥 콩물에 흑설탕 정도만 타서 손님들이 드셨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 엄마, 2대째 친정어머니가 이렇게 씹는 찹쌀 도넛을 같이 넣으면은 손님들이 이제 더 근기가 있다고. 네.
0: 사람들에게 든든한 끼니가 되었으면 하는 어머니의 바람대로 매일 찹쌀 도넛을 노릇노릇하게 튀겨 콩국에 올립니다. 도넛을 비롯해 흑설탕과 들깨가루, 달걀 노른자에 꿀, 참기름까지 다양한 토핑들을 개인의 취향대로 선택해서 올릴 수 있습니다. 3대를 거치며 다채로워진 콩국.
11: 딱 들어가면서 굉장히 부드러워갖고요. 식감이 좋아요.
0: 여름에는 차가운 콩국도 빠질 수 없죠. 탱글탱글 우무에 고소하고 진한 콩국과 시원함까지 더해 완성한 냉우무 콩국.
12: 이 오목가사리. 너무 시원하죠?
13: 네.
12: 이거 한 그릇 먹으면 여름을 시원하게 날 것 같아요.
0: 든든하게 배를 다 채웠지만 디저트 들어갈 자리는 남아있지요. 달달한 디저트를 만날 차례. 먼저 빵을 만들기 위해 반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 빵 하나당 계란 한 개 이상 정도 들어가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0: 세상에는 수많은 디저트가 있다지만 경주의 역사를 담고 나만의 아이디어를 담은 디저트를 개발하고 싶었다는 강관형 씨. 수많은 노력 끝에 그런 바람을 담은 디저트를 완성할 수 있었습니다.
2: 아, 이게 저희가 이제 연구 개발한 특허 받은 참성대 이제 빵 틀입니다. 기계.
14: 특허를 받으셨어요?
2: 예, 특허를 5개를 받았습니다.
0: 첨성대를 닮은 빵을 완성하기까지 연구 기간만 10여 년. 전국에 빵틀 만드는 회사만 수십 곳을 찾아다녔습니다.
2: 제가 경주 토박인데 역사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많아서 가이드도 해보고 인력거 체험도 해보고 하다가 동양에서 최대 오래된 천문대임을 좀 더 알리고 싶어서 이제 첨성대가 이제 몸통 부위가 총 27단인데 요 위에 윗단 부분이 12단. 창문 부분이 3단, 그 밑단 부분이 이제 12단, 총 합쳐서 27단인데.
0: 27단 첨성대 구조를 그대로 빵에 옮겨 담았습니다. 지금처럼 K-문화가 인기를 얻고 있을 때 우리 역사와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탄생한 디저트. 경주를 새롭게 알리는 작은 첨성대랍니다. 어때요? 정말 닮았죠?
15: 요건 식당 우유 맛이고 요건
16: 나이. 스트로베리.
0: 첨성대 빵은 달콤한 아이스크림을 담는 틀이 되기도 합니다. 눈과 혀끝이 모두 즐거워지는 경주의 여름 맛.
17: 이쁘다.
16: 이쁘다.
17: 대박. 이거 this is Cheomseong-dae's famous tower.
16: Like oh, is it?
17: Or traditional
16: oh, the bread is a famous tower.
17: Yes.
16: Cheomseong-dae.

0: 너무 특별한 것 같아요. 경주라는 도시에 와서 유적지를 먹어볼 수도 있고 너무 재밌고 맛있고 특별한 경험인 것 같아요. 네.
1: 충성내 모양이랑 똑같이 만들어서 먹기 너무너무 아까웠는데 먹고 나니까 또 맛있어가지고 입도 즐겁네요. 시원하니.
2: 특별했던 경주의 여름입니다.

0: 수거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3: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2: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3: 네?
2: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3: 와.
2: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낀 셈인 거죠.
3: 어떻게?
2: 우리 집 보험 주치 우보주에 전화하세요.
1: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1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차전에 줄여드립니다.
4: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5: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4: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3: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받아보세요.
6: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0: 방문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그늘을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1: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2: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7: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3: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은 더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은 어떻게 늘려?
1: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2: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1: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6: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이어서 서장...

0: 황창훈의 이웃집 백만장자가 방송됩니다.
1: 문자 없이는 어디 외출을 못해요. 제 모류 방향, 가르마 방향하고 가발은 까맣고 머리가 하얘면 연결이 안 되니까
2: 200도 정도 올라가요. 손을 쏟아보면 엄청 더워서 더 많이 납니다.
3: 여름이 최고 싫어요.
4: 독일풀이 그냥 저를 또 발목 또 잡고 있습니다.
3: 끝났습니다.

0: 그런 것도 줘요? 그런 것도 먹고 싶어?
1: 싱싱해. 많이 컸네. 유기견 28 아이들과 유기묘 9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아이고, 이쁘지? 이쁘지?
1: 시루야, 지금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거부를 하고 있어서. 앨리 앉아. 지금 심장사상 중 치료 중에 있어요, 앨리가. 흥분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쇼크파가 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3: 제가 느꼈던 조제의 매력을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하러 갑니다.
4: 또 말이죠.
5: 아이고.
3: 세상의 모든.
4: 아, 너무 또 감동적이네요.
3: 이 맛에 운전하러 온 거죠.
4: 대단한 자연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있네요. 또 조제아에 오게 된 이유인 것 같아요.

0: 가르기야!
1: 이게 정말 잘 나왔습니다.
0: 자, 미스킴, 미스킴. 자, 우리 기운 좋으니까 우리 한번 러브샷 할까? 러브샷!
2: 부장님이랑요?
0: 자, 우리 장팀장. 야, 오늘 남자친구하고 바로 끝나고 데이트하러 가는 거지?
2: 아, 부장님 또 그러신다. 충전해. 여러분들 보시기 어때요? 이거 괜찮아요.
3: 항상 다리를 꼬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어떤 자세를.
2: 거듭판 하려면 이렇게 하고 싶네. 그렇지.
4: 나는 너
2: 이렇게 할 수 있다고. 나도.
5: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말이나 행동이 나오는데 그게 누군가는 불편하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6: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 좀 말써. 남자의 성기를 비하해서 쓰는 말.
2: 무정관념 부셔버릴 거야.
7: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0: 몇 달 전 엄마가 세상을 떠난 뒤 아직 분유를 떼지 못한 동생을 돌보는 10살 예진이. 아빠가 새벽녘 나갈 때마다 매달리는 동생을 달래며 엄마의 빈자리를 채워갑니다. 학교에서 돌아와 집안일을 하고 서툰 글씨로 적어둔 육아 메모를 보며 동생을 챙기다 보면 끼니를 거르거나 조촐한 반찬으로 배를 채우는 날이 많습니다. 엄마의 따스한 밥상이 그리운 아이들. Save the Children은 저소득 가정 아이들에게 영양이 고루 담긴 도시락을 주 2회 배달합니다. 급식카드 잔액을 걱정하던 아이들의 식탁을 채워주고 생업으로 집을 비워야 하는 보호자의 역할도 대신합니다. 혼자 먹는 컵라면 대신 따뜻한 기억을 선물하는 도시락. 아이들에게 사랑이 담긴 한 끼를 전해주세요. 1899-0218 Save the Children.
1: 야, 날씨 기가 막히네. 소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사라.

0: 오늘은 역사와 전통이 살아 숨쉬는 경북 안동에 왔습니다.
1: 네.
0: 지금 근처에 사회마을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도 뭐 한옥들이 많이 보여요.
1: 네.
0: 한옥 마을인 것 같기도 하고.
1: 규모가
0: 엄청
1: 큽니다.
0: 엄청나요. 네.
1: 이것만 봐도 백만장사 맞는 것 같은데요.
0: 네. 저기 누가
1: 너무 뒤를 돌아서
0: 누가 봐도 오늘의 주인공인 것 같은 느낌인데.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0: 네.
2: 강훈 씨, 예원 씨. 키가 크셔서.
0: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0: 아, 오늘의 백만장자.
2: 예, 저는 돈이 백만장자가 아니고 마음만 백만장자고.
0: 네.
2: 예, 한옥 호텔 주인인 안영환입니다.
1: 아.
3: 그전엔 한옥 체험업이라는 업종이 존재하지 않았어요. 저희 때문에 한옥 체험업이 생겼죠. 미쳤다고. 다 그랬더니. 명동에 건물이 조그만한 게 하나 있었거든요. 그걸 팔았죠.

0: 왜 끌리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없어요. 근데 피가 막 땡겨요. 대한민국 한옥 체험업 1호 안영환입니다. 야, 네 기가 막히다. 그거를 느끼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외국 애들한테도. 저는 한옥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전통 문화는 가장 고가의 가치 있는 문화가 돼야 된다.
1: 저는 여기가 그냥 한옥 마을인 줄 알았는데 한옥 호텔이군요, 여기 전체가.
0: 네.
1: 그럼 이 전체 여기 있는 한옥이 다 대표님 건가요?
0: 그렇죠.
2: 아.
0: 대략 한 5,000평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 우리나라 최초로 한옥을 호텔로 만드셨다고 들었습니다.
0: 예, 제가 2000년대 초반에 예. 그 서울에서 한옥 체험업 1호로 등록이 되고
1: 네,
0: 숙소를 개발을 했습니다.
2: 요즘 한옥 게스트하우스 참 인기인데 최초라고 하시니까 네. 놀라운데요?
0: 저희 때문에 한옥 체험업이 생겼죠. 그전에는 한옥 여인숙이죠, 여인숙. 그런 거는 있었죠. 원래 한옥 호텔이라는 개념은 최근에 와서 생겼고 이제 한옥의 중요성이 자꾸 부각되면서 아예 한옥 체험업이라는 업종을 만든 거죠.
1: 땅을 사신 건가요? 아니면 원래 있던 한옥을 다 사신 건가요?
0: 땅이죠. 한옥은 저희가 만든 거고요.
1: 아, 다 지으신 거고. 네.
2: 그러면은 총 몇 채 정도 있을까요?
0: 22채 정도 됩니다.
2: 22채.
1: 22채. 보니까 여기 뭐 연못도 있고.
2: 뷰가 너무 좋아요.
1: 예. 소나무도 아주 멋집니다. 모양이 굉장히 특이합니다. 이게 네모도 아니고 약간 부채꼴이에요.
0: 이 창덕궁에 있는 그 정자를 저희가 실측해서 복원을 했는데
2: 여기 약간 포토 스팟으로도 좋을 것 같은데.
0: 그래서 뭐 전망도 좋고 그래서요. 흡연실로 만들었습니다.
1: 흡연실?
2: 네? 어디?
1: 여기가 네. 여기가 흡연실이에요?
0: 예.
2: 아니 진짜로요?
1: 아 저기 재떨이가 있네. 아.
2: 빨리 그 호텔 안도 한번 쭉 한번 같이 돌아볼까요?
0: 네, 그러시죠. 여기가 저희 로비 건물이고요.
1: 아. 아. 여기가 로비군요.
2: 오.
1: 아주 옛날 그 고풍스러운 느낌의 예전과 현대의 만남
2: 맞아요.
1: 같은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2: 가구들도 다 옛스럽고
1: 아 여기도 뭐
2: 우와 여기는
1: 이거는 목판?
0: 예, 목판이죠.
1: 이 밑에는 뭐 고서들이 굉장히 많은데 뭐 소학도 있고.
0: 예.
1: 뭐
0: 그래서 이거는 이제 주로 외국 분들한테
1: 예.
0: 이런 목판을 활용해서 이런
1: 아, 책을 만들었다는
0: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1: 예, 예, 예.
0: 예.
2: 오시는 분들도 막 펼쳐보고 하시겠어요.
0: 예, 이런 거 보여드리면 특히 외국 분들 굉장히 신기하세요.
2: 그러니까요. 정교하게, 그렇죠. 대표님은 해석이 다 가능하신가요?
0: 저는 그 정도까지는 안 돼요. 장원 씨가 뭐
1: 아니야,
0: 아니야.
1: 여기 뭐 너무 어려운
2: 합니다. 네.
1: 어려운 글자들이 너무 많아서
2: 박물관 같아요.
0: 그런 박물관의 이미지를 연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저기 네. 있는 그림이 금강산도거든요. 옛날에 병풍이었는데
1: 네.
0: 이제 펼쳐서
2: 아~ 그래서 이렇게 좀 약간 라인이 네, 보이네요 병풍에
0: 여기 보면은 봉우리마다 글씨를 다 써놨어요 무슨 봉 무슨 봉 다 써놨는데
1: 이게 금강산도
0: 네.
1: 원래는 병풍이었는데 이걸 펼쳐가지고 이렇게 예.
2: 이렇게
0: 네.
1: 근데 이런 원래 고미술품을 모으시는데 또 취미가 있으신
0: 그렇죠. 한 25년에서 30년 정도.
1: 저 글이
0: 유계 정사.
1: 우암 송시열 선생님의 진품 본인 진짜 송시열 선생님의 글씨인가요?
0: 네. 오.
2: 야. 우리 진짜 박물관 맞네요.
1: 어디 진짜 박물관에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0: 저희는 호텔을 박물관에 있는 숙박하는 것 같은 개념을 원했기 때문에 유물들이 많이 있죠.
2: 객실은 어떤 분위기일까요? 남다를 것 같아요.
0: 조금 차별화가 돼 있습니다.
2: 그렇죠. 대표님, 한옥 22채라고 하셨잖아요. 우리 어떤 호텔 먼저 볼까요?
0: 아, 오늘 지금 가시는 곳은 며칠 전에 한일 정상회담 했을 때요.
1: 아, 네네네.
0: 그때 만찬을 여기 로비에서 하시고
1: 예.
0: 또 공연을 보셨어요?
2: 네.
0: 공연 보시던 집.
1: 아.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2: 네.
0: 가시죠. 먼저 문을 열어보시죠.
2: 아.
1: 아이고, 아이고.
2: 너무 예쁜데요?
1: 아, 우와. 너무 이쁘네요. 이야, 여기가 그야말로 진짜 조선시대에 어디 무슨

0: 대감댁이 들어온 것 같은.
1: 정말 너무 분위기가 네. 딱 그 시대로 간 것 같아요.
0: 아주 너무 멋집니다. 정말 어디 그림이나.
1: 네.
0: 이런 뭐 다큐멘터리에서만 봤던 그런 아주 한옥의 원형이 그대로 이렇게 보존된 그런 느낌입니다.
2: 이 집은 그 창덕궁에 있는 네. 낙선제라고 그 실측 복원한 거고요.
0: 똑같이. 네.
2: 여기는 창덕궁의 연경당이라고 네. 그 네. 건물을 실측 복원한 거고.
0: 아. 근데 막 지금 지으신 지가 그렇게 오래되시진 않았을 텐데 네. 굉장히 고택 느낌이 납니다. 이유가 있나요?
2: 그 하회마을에 있다 보니까 네. 하회마을 자체가 오래된 고택이 많고
0: 네.
2: 거기하고 같이 조화가 되려면 고택스럽게 만들어야 한다고 네.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희는 오치를 했습니다.
0: 아.
2: 안팎으로 다.
0: 근데 여기가 지금 객실로 사용이 되는 건가요?
2: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소위 말하는 그 프레지던셜 스윗이나 그런 개념입니다.
0: 아, 여기서? 그 제일 비싼 방이네요?
2: 그렇다고 볼 수 있어요. 제일 크니까.
1: 와! 안에도 한번 들어갈까요?
0: 네, 저로 한번 가보시죠.
2: 들어가시죠.
0: 아, 여기가 이제 그야말로 우리 보통 회원 호텔로 치면 프레지던셜 스윗. 네, 그런 방이에요.
2: 예.
0: 네. 이곳에 가장 좋은.
1: 와. 네. 이렇게 고무신까지 준비해 주셨네요. 네.
2: 손님들이 오시면 편하게 신으실 신발이 필요한데
0: 네.
2: 원칙상으로는 집신을 놔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애로가 그런 문제 좀 뭐 힘든 부분이 있어서 고무신으로 했습니다.
1: 조선시대 백만장자의 집인가요?
2: 뭐
0: 그러네요.
2: 그렇다고 보나요?
0: 자, 한번 들어가 보시죠.
2: 네, 들어가시죠.
1: 이거 잡고 이렇게 신발
0: 네,
1: 벗는 이거. 거죠?
0: 아, 이게 아, 예전에.
1: 우와, 처음 봐요.
2: 자, 들어오시죠.
0: 아.
1: 우와, 오, 안에, 우와, 여기.
0: 내부는 우와. 굉장히 현대적이네요.
2: 그렇죠.
0: 그러니까 전통과 어떤 모던함이
1: 너무
0: 좀 함께 있는 것 같은. 한지 속에 있는 등이 이 고택이랑 너무 잘 어울려져서
2: 조화롭게 해야 되는데 사실 네. 그 전통과 현대를 조화시키기가 네. 생각보다 쉽지가 않아요.
0: 그렇죠.
3: 예를 들어서 뭐 아, 우리는 한옥에 방 안에다가 화장실을 넣는 자체의 개념을 처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시 쓰셔가지고 다시 하고 뭐 일련의 과정을 걷다 보니까 시행착오가 많았어요.
1: 천장 모양도 특이한데요?
2: 우물마루 천장이라 그러는데요.
0: 네.
2: 전선이라든가 이런 게 있잖아요.
0: 예, 예, 예.
2: 그런 걸 감추려고 이렇게 처리했습니다.
1: 와.
0: 그래서 선을 감추려고 한 곳에만 요 우물마루 천장이 이렇게 있고 아닌 곳은 다 석가래를 그대로
2: 그렇죠.
0: 노출을 하셨고.
2: 이것도 네. 전통적인 방식이에요.
0: 예.
2: 그런데 주로 이제 궁궐이나 사찰 같은 데서 많이 했고
0: 아.
2: 민가에서는 잘 안 했거든요.
0: 예, 예. 야, 굉장히 멋집니다. 아주.
1: 곳곳에 막 예. 작품이며. 장독대로 또
2: 쓰레기통.
1: 쓰레기통을 네. 센스 있게.
2: 화장실 쓰레기통은 왕이에요, 오각.
0: 네.
2: 옛날 오각. 쓰레기통은 있어야 되니까.
0: 네. 네. 정말 몇백 년 전 집에 들어와서 내가 하루 좀 묵고 가는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아요, 진짜로.
1: 진짜. 근데 여기 뭐 백자도 있고 이런 작품들이 많잖아요. 막 손님들이 막 만지거나 이렇게 해도 다 괜찮은 걸까요?
2: 그러니까 저희가 체크인 하실 때 이제 말씀을 드리죠. 저희가 눈으로 잘 즐기시라고 해놓은 거니까 뭐 좀 조심해 주십시오 하고 말씀을 드리고 경우에 따라서 좀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저희가 네. 치워드려요.
1: 아
0: 이런 상은 괜찮습니까?
2: 괜찮습니다. 이거.
0: 네?
2: 이게 앉지만 안 하면 괜찮습니다.
0: 이런 상.
2: 앉지만 안 하면 괜찮습니다.
0: 이런 상도.
1: 이런, 네. 이런 거는 괜찮아요?
2: 이게 손가락만 안 되면.
1: 앉으. 이거 귀엽다.
2: 왼쪽이 다카이시 총리,
1: 네.
2: 오른쪽이 대통령님이 앉으셨으니까
1: 아~

0: 사장들께서 여기에 앉으셔서 이제 공연을 보셨단 얘기.
1: 네.
0: 아, 야, 우리 영광입니다. 우리도 한국 정상에 앉았던
2: 아까 이
0: 자리에.
2: 자리에 이렇게.
1: 차 한 잔 드시고.
0: 아, 차요?
2: 네, 차. 이거.
0: 이게 무슨 차인가요?
2: 우미자 차.
0: 우미자 차.
1: 한 잔 목을 축이시고.
0: 네네네.
2: 네네. 아주 맛있군.
0: 그냥 왠지 평소에 먹었으면 이거보다 맛이 덜했을 수도 있는데 여기서 먹으니까
2: 입맛이 잘 맞으시나 봐요.
0: 아, 저는 원래 좋아해요. 근데 이게
2: 일어나
0: 아니 내가 앉았다 일어났다 하면 혹시 부러질까 살짝 겁이 난.
1: 튼튼하게 만들었어.
0: 아 예.
2: 나도 무섭다잉.
3: 확인하시는 거예요?
1: 아, 아니
2: 확인하신다 지금 확인하셨어
0: 살짝
1: 아 이거
0: 살짝 아니
2: 튼튼하게 왜냐하면... 만드셨다고 하면서 한번 확인하시길.
0: 나무도 엄청 많고 공기가 너무 좋습니다 진짜. 여기 지금 이 소나무도 굉장히 멋집니다. 이 아주 비스듬히 좀 누워 있는데 이런 소나무는 구하기 힘들지 않나요?
1: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한 25년 전부터 이제 모았죠.
0: 아 모아서?
1: 네 모아서 산에서 캐와서 그거를 이제 관리를 한 거죠. 단옥에 가장 어울리는 나무는 소나무예요. 그래서 그 소나무를 모은 것도 한옥 호텔을 하게 되면 거기에 소나무 조경을 하기 위해서 소나무를 모아야겠다 해서 모으고. 고미술도 모으고 소나무도 모으고 그러니까 30여 년 전부터 준비를 한 거죠. 제가 그 네. 좋은 소나무를 나중에 고를 수 있는 힌트를 드리자면 네. 가장 중요한 거는 껍질이에요. 껍질. 그다음에 모양이나 크기를 보는 거지. 아... 다른 게 좋아도 껍질이 시원찮으면 그건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0: 오히려 저렇게 거북이 등껍질처럼 네. 저렇게 이렇게 갈라져 있는 게 좋은 건가요?
1: 그렇죠.
0: 자, 우리 대표님이 가장 아끼시는 방으로 한번 그럼
1: 자,
0: 가보죠.
1: 가실까요? 네.
2: 들어가 볼까요?
1: 들어가시죠.
0: 아, 이렇게 아주
2: 아담하고
0: 고즈넉한 그런 분위기가 있는 방입니다.
1: 네.
2: 딱 봐서는 보통의 객실 같은데
1: 그렇죠?
2: 뭔가 네. 다른 점이 있나요?
1: 잠깐만 기다리세요. 네. 제가 보여드릴게요.
0: 아, 뷰가.
2: 아, 우와. 저 끝까지 다 보이는데요?
1: 향수개미는 그냥 자연이 내 정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차경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차자가 빌려오는 차자거든요. 경치를 빌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담장을 낮춰버리면
2: 네.
1: 그 밖에 이렇게 다 냈게 되는 거죠.
0: 아.
1: 굉장히 철학적인 거라고 생각하고 그런 설명을 외국 분들한테 해주시면 굉장히 신기하고 아주 깜짝 놀라세요.
2: 진짜 그림 같아요.
0: 좋은데, 그림 같은 네. 진짜 그야말로 다른 그림이 필요 없을 뭐 아주 멋진 그런 뷰입니다. 여기 그냥 이렇게 밖에만 바라봐도
1: 마음이
0: 뻥 뚫리고
1: 마음이 편안해.
0: 예.
1: 여기 TV도 없습니다.
0: 예.
2: 오, 그렇네요. 아,
0: 그러네요.
2: TV 생각을 한 번도 못했어요. 그러고 보니까
1: 네.
0: 기와가 좀 보통 검은색들이 많은
1: 그렇죠?
0: 예. 완전 검은색은 아닌 것 같아요.
1: 옛날 기와가 좀 이렇게 색깔이 새까맣지가 않고
0: 네.
1: 조금 낡은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0: 네, 네.
1: 근데 옛날 기화를 쓸 수는 없고
0: 네.
1: 이제 요새 기화를 써야 되는데
2: 네.
1: 다 새까맣게 나오니까 기화 공장을 몇 군데를 가서 네. 불량품을
0: 만들었다가.
1: 양산해 주시오.
0: 아.
1: 어렵게 설득해서 이제 불량품을 만들었죠. 그 색깔이 이제 붉은 것도 있고 푸른 것, 회색도 있고 뭐 그래서 모자이크처럼 이렇게, 이렇게 네. 섞어서 쓴 거죠.
2: 다양하게 섞여 네. 있으니까.
4: 저는 한옥을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기 때문에 디테일에 철저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한국 문화, 한국 사람들 이 문화가 대단하구나. 에? 말로만 대단하다고 하면 뭐예요? 보여줘야지 실질적으로 왜 대단한지를 증명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디테일에 신경을 굉장히 씁니다. 명품은 그런 말 많이 있죠? 명품은 디테일에 했다고.
0: 오, 여기 근데 끝에 율곡이라고 제가 아까 앉아가지고 잘못 봤는 줄 알았는데 율곡이라고 적혀 있네요. 언제 어떻게 구하셨어요, 저걸?
5: 관심을 가지고 한 2, 30년 하다 보면 네. 이런 좀 좋은 물건들이 딱 레이더에 딱 포착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0: 굉장히 근데 비쌀 것 같은데.
5: 아, 그냥.
0: 아니, 왜냐하면 율곡 선생님 글씨가 그렇게 흔치는 않잖아요.
2: 네.
4: 저는 한번 매입을 하면 금액은 잊어먹어요. 왜냐하면 내가 고민스러워 싸게 샀다, 비싸게 샀다 이렇게 논한다는 자체가 좀 미안해. 그 고민수를 옛날부터 가지고 계셨던 조상한테 미안하고 되팔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그냥 그런 차원에서 가격은 생각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죠.
5: 이 집이 네. 가장 힘들었던 집이거든요.
2: 지으실 때 가장 힘들었던
5: 네. 집이요. 제가 그때 한 두 달 자리를 빈 적이 있었는데 네. 와서 보니까 지금 높이보다 한 2m가 높이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2m가 높으니까
0: 너무 웅장해 보여요.
5: 네, 웅장하고 막 나 잘났어요 하는 집 같아서
2: 대궐처럼.
5: 네,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낮추자.
0: 아니 근데 뭐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
4: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 반대하죠. 아 괜찮은데 왜 그래? 괜찮아 괜찮아 이거 그냥 하면 되지. 내 눈에는 안 맞았고 내 눈에는 안 들었거든. 내가 원하는 한옥은 단아하고 우아하고 소박하고 그런 맛이지 교만하고 나 잘났다고 높이 애헴거리고 이런 한옥이 아니었어요 나는. 그래서 이제 크레인으로 들었죠 이렇게 묶어가지고.
0: 한옥에 말 그대로 모든 걸 쏟아붓고 계신 우리 대표님께서 어쩌다가 한옥에 이렇게 빠지게 되셨는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시죠.
2: 네.
0: 우리나라 최초로 한옥 호텔을 여신 안영환 대표님. 한옥 호텔 운영하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5: 제가 80년대 10년 동안 그 미국에서 컴퓨터 엔지니어로 일을 했어요.
0: 컴퓨터 엔지니어?
5: 네.
2: 한옥이랑은 전혀 관계가 없는 일을 하셨죠?
5: 네.
0: 그 당시에 미국에서 취직하고 이러면은 굉장히 연봉도 좀 높으셨을 것 같은데.
5: 그때는 연봉이 꽤 높은 편이었죠.
0: 예.
5: 네. 그리고 뭐 나름 적성에도 맞고 열심히 네. 해서 뭐 연봉도 한 2년 만에 두 배로 되고 그러니까 네. 괜찮은 삶이었어요.
0: 근데 왜 자리 잘 잡고 잘 살고 계셨는데 한국에 돌아오시게 된 거예요?
5: 직장 선배들을 보니까 네. 그분들의 삶이 안정된 삶이죠. 근데 이제 집 사서 페이먼 끝나고 뭐 정년퇴직하면 집 남고
0: 네.
5: 펜션 그 뭐 이런 노후자금 나오고 네. 뭐 근데 저는 뭐 3, 40년 후에 내 모습이 좀 저렇게는 살고 싶지 않아서 네.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됐죠.
2: 그러면 한국에 돌아오실 때 한옥 호텔을 생각하고 돌아오신 건 아니었네요.
5: 아니요, 그건 아니었고요. 저희 선생님께서 이제 부동산 개발에 관련된 일을 막 시작하셔가지고 같이 좀 도와드리다가 지인분 한 분이 그 마포의 그 황무자집이라고 아주 큰 한옥인데
0: 네.
5: 그거를 허물고 이제 뭐 빌라를 짓고 싶다.
0: 네.
5: 그걸 좀 봐달라고 하셔서 갔더니 그거를 부시기에 너무 아까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분한테 부시지 말고 이걸 활용해서 사업을 하시라
0: 네.
5: 제가 조언을 했다가 제가 떠안게 됐죠.
4: 야 이게 뭐라고 설명을 해야 되나. 뭐 저는 그렇게 큰 한옥을 서울에서 본 적이 없거든요. 야 이런 한옥이 아직 서울에 있구나라는 그런 느낌. 그래서 저로서는 굉장히 쇼킹했어요 그 당시.
0: 근데 부동산 하시는 입장에선 사실 허물고 네. 빌라를 지어야 돈을 버는 상황인데
5: 뭐 그렇죠. 네.
0: 근데 또 너무 아까우셨나 봐요. 그 너무 보시기에 아름다웠나요? 그 한옥.
5: 참 그 느끼지 못한 새로운 감정을 느꼈고 네. 그게 그래도 한 150년 된 한옥이었는데
0: 네.
5: 돈을 위해서 그 역사를 없앤다는 게 좀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제 건 아니었지만
0: 네.
5: 그래서 주인분한테 설득을 했죠.
0: 그 전부터 뭐 한옥을 원래 좀 좋아하셨었나요?
5: 특별히 제가 뭐 한옥을 선호하고 좋아했던

0: 건 아닌데 네. DNA 속에 뭐 그런 조상 때부터의 그런 게 있어서 좀 묻어는 있었던 모양이에요. 네. 그 마포의 한옥을 보는 순간 이제 폭발 이렇게 된 것 같아요.
1: 갑자기 꽂히신 건
0: 그렇게 된 것 네. 같아요.
2: 그러니까 왜 끌리는지 구체적인 이유는 없어요. 근데 피가 막 땡겨요. 그러면 그런 거 막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어. 근데 막 피가 땡겨. 그거를 DNA에 있다고밖에 설명할 수가 없잖아요. 논리적인 이유는 모르겠고.
3: 그러면 그때 제안하셨던 사업은 어떤 사업이었어요?
0: 식당 해보시라고. 한정식 해보시라고.
3: 한정식 식당을.
0: 네. 자기는 그 못한다고 저보고 해보라고. 오히려 카운터 여고파를 주셔가지고 네. 막 식당을 하게 됐죠.
1: 아, 그럼 직접 식당을 네. 하시게 된 거예요? 네.
3: 근데 식당 안 해보셨잖아요.
0: 거의 처음이었죠.
1: 네. 음식에 뭐 조예가 좀 있으셨나요?
0: 아니요.
1: 그럼 어떻게 갑자기?
0: 그래서 고생을 좀 했죠, 처음에. 아,
1: 그럼 일단 일은 버리셨고 이제 내부를 수리를 해야 또 식당을 차릴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가정집이었는데 그게 수리가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
0: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거는 입히지 말고 벗기자. 그래서 그 거기 붙어있는 콘크리트라든가 이걸 다 제거를 했어요. 네. 저도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공사를 빨리 해야 되니까 밤에도 막 하고 있는데 모든 목구조에 못이 너무나 많이 박혀있더라고요. 그게 그걸 다 뺐어요. 다 빼야 되잖아요. 네. 제가 직접 다 빼면서 가슴이 짠한 거 눈물이 나더라고요.
2: 네. 눈물이 진짜 핑 돌더라고요. 얘가 얼마나 아팠을까. 100년 동안 이게 얼마나 못이 온몸에 못을 이렇게 박고 아팠을까. 그러니까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게 뭔가 교감이 된 거예요, 한옥아버지하고는.
0: 제가 많이 아팠지, 많이 아팠지, 진짜로 그랬거든요. 그때가 제 인생의 어떤 그 변곡점 같아요.
1: 타임포인트가. 그 빼도 괜찮나요?
0: 그럼요, 다 빼야죠.
1: 아니, 뭐, 기둥이 무너진다거나 뭐.
0: 아, 그거는 관계없어요. 아. 기둥 자체에 이렇게 못이 박혀 있는 거니까. 네.
1: 한정식 집을 이제 여시게 됐는데. 네. 장사는 잘 됐나요?
0: 처음에는 안 됐죠, 당연히. 네.
1: 몇 년 만에 그러면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신 거예요?
0: 그게 한 2, 3년 걸렸죠?
1: 2, 3년 만에. 네.
2: 아는 분이 자기 지인이 그 식당에서 주방장 할머니, 아주머니를 하시는데 줄을 서서 먹는데요, 거기가. 근데 그런 분 구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 그 찾아갔죠, 몰래. 가가지고 그분을 만났죠. 오시라고. 그래서 오시게 됐죠. 그분이 오시기 전에 그 당시 하루에 한 2, 30만 원? 하루 2, 30만 원 하다가 나중에는 1억, 한 달에 1억, 그쪽만 돼서 1억 몇천 했어요.
1: 근데 갑자기 어떻게 한옥 호텔을 생각을 하시게 된 거예요?
0: 이제 한옥, 식당을 통해서 한옥의 아름다움을 알았다고 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고택을 많이 다녔어요, 지방에. 네.
2: 전국 방방곡곡에 이제 거의 종갓집이란 종갓집은 다 찾아다녔어요. 팔도 유람을 한 거죠. 네. 또 가다가 한옥 좋은 거 있으면 서서 문두둑에 흐름없자고 옛날적으로 그런 것도 하고 아무튼 그런 세월이 몇 년 돼요.
0: 다니면서 아, 이거를 명품화 시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제 지인들, 외국 지인들이 오시면 숙박을 하시게끔 한번 시도를 해봤죠.
1: 그러니까 한옥의 어떤 경험을 네. 이제 숙박업으로 좀 내가 한번 연결시켜봐야겠다. 네.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거네.
0: 제가 그 애국자는 아닌데 네. 지금이야 케이팝이니 뭐 케이컬처 때문에 많이 떴지만 80년대 이때는 한국이라는 존재가 굉장히 미미했어요. 그냥 중국, 일본 사이에 끼어있는 정도. 그러니까 말은 안 하지만 약간 깔보는 듯한 그런 거를 많이 느꼈는데 그거를 저는 이제 한옥에서 체험을 통해서 저 나름대로 가능성이 있다라는 판단을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비즈니스를 시작하게 된 거죠.
2: 좀 불편하죠. 화장실도 밖에 있고 뭐가 입자리도 시원찮고 뭐 그러나 너는 골동품 안에 자는 300년 된 골동품에서는 자는 거야라고 얘기하면 그 자체로 감동이죠. 이 친구들은 그 자체로. 그래서 야 이게 가능성이 있구나라는 정도를 느껴서 이제 소위 말하는 비즈니스 모델로 돈이 개입된 걸 시작하게 된 거죠.

0: 제가 예상했던 그 반응에 120%에서 130%가 올라오는 반응이 나와요.
1: 고택 체험으로 수익을 좀 내셨나요?
2: 아니요, 수익은 안 돼요. 그게 아무리 비싸게 받아도 한 회당 100만원에서 200만원 정도 적자? 저는 확신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적자 보는 거를 투자라고 생각했어요.
0: 3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비록 돈은 못 벌었지만 충분히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전통 체험업 호텔 1호로 오픈하게 된 거죠.
1: 그러면 그때부터 준비를 이곳에서 하신 건가요?
2: 아니, 그 전에 네. 90년대 말에 이제 지금의 북촌, 네. 그러니까 가해동 네. 때 거기를 후보지로 제가 생각을 하고 네. 마침 거기 집이 한 채가 나왔어요.
0: 90년대 후반 정도는 한옥 때문에 개발 못했던 사람들이 가 너도 나도 다 부시고 막 연립 짓고 막 그럴 때요. 네. 근데 저는 이제 역행한 거죠. 한옥을 남들이 개발하고 난 거꾸로 한옥을 사러 들어갔으니까.
1: 주변에서는 뭐라고 하던가요?
2: 주변에서는 그 당시만 해도 이상한 사람이죠.
0: 제가 상가가 있었어요. 상가, 그, 저, 혼자서 개발한 상가가 조그만한 게 있었거든요. 거기 또 지분 다 팔아가지고 그거 샀거든요. 그랬더니 와이프가 정신 나간 사람도 한옥 산다고. 저희 아버님, 어머님, 와이프, 멀쩡한 수입 나오는 상가 팔아서 돈도 안 되는 한옥 산다고 난리가 났죠.

0: 거기는 형태는 이랬지만 낡은 아주 쇠락한 한옥이었죠. 아이고, 여기도 벌써 20년이 넘었나? 20년이 넘었네. 아, 이 장소야말로 내가 찾던 장소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1: 그 건물이 진단학회라고 옛날에 그 1930년도에 만든 역사학회인데 그 건물이에요. 아. 부시고 새로 짓기가 좀 가슴 아파서 그거를 해체 복원을 했죠. 쉽게 말해서. 네. 그러니까 한 2년 걸리더라고요.
2: 왜 이렇게 오래 걸린 건가요?
1: 역사성이 있는 건물이다 보니 네. 역사성을 보존하고 싶었고 그 집도 한 130년, 그 당시에 135년 된 건물이다 보니까 네. 수리하려고 보면 썩었고 네. 그걸 수리하려고 보면 또 썩었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다 이제 해체 복원할 수밖에 네. 없는 상황이 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한 거죠.
0: 밑에가 썩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기둥을 다 바꾸는 게 원칙인데 이거는 진단학회 목재를 보존하고 싶어서 중간에 이었죠.

0: 손님의 70%가 외국 분들이라고요?
1: 네. 아... 이분들이 그 왜 여기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지 이유를 묻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그 이제 그때 설명을 해드리죠. 한국 문화 중에서 그 결국은 자연과의 조화가 참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0: 좀
1: 여기는 조금 또 다른 느낌이에요.
2: 네, 여기는 창덕궁의 부용정이라는 정자인데 네. 부용정이라는 정자가 가지는 의미는 한국에서 가장 화려한 정자예요.
0: 네. 그래서
2: 왕의 정자.
1: 이게 보통 많이 가봐야 팔각인데 이건 팔각이 아니네요.
2: 네, 각이 굉장히 많죠.
1: 각이 굉장히 많고 네,
2: 굉장히 정교해요.
0: 네.
2: 정교하고
1: 여기도 지금 객실로 쓰고 있는데.
2: 네, 여기는 정자 유일하게 객실 정자입니다.

0: 저부터 딜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거 조금만 잘못되면 나라가 욕을 뜯어먹어요. 이 나라 문화가 이렇게 허접하구나.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신경을 많이 쓰게 되죠. 이방이 대한민국의 정자 중에서는 가장 훌륭한 정자. 어느 방에 들어가시든 착용으로 인한 그런 자연과의 조화를 느끼실 수 있도록 방향이나 위치나 그런 거를 잡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게 참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1: 아니 안동에 그 지금 이렇게 크게 22채나 되는 호텔을 이제 지으셨는데 이거 이 돈은 어떻게 마련하신 거예요?
2: 식당에서 열심히 벌어서
1: 그 식당 8개에서
2: 열심히 네. 벌어서 네. 그걸로 모자라죠.
3: 그러면 부족한 돈은 어떻게 메꾸셨어요?
2: 명동에 제가 옛날에 그 조그만 건물 하나 사놨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걸 팔았죠.
1: 명동 빌딩을. 네.
4: 가족들은 반대 안 했어요?
0: 반대해도 소용이 없죠. 그냥 옆에서 그냥 뭐 안달복달 하는 거지만 결정을 바꿀 순 없죠.
4: 그 후회하시진 않으세요?
0: 저는 그거 안 팔았으면 완성 못했어요. 지금도 완성 못하고 아직 돈이 없어가지고 못했을 거예요.

0: 친구도 있어요. 진짜로 친하게.
1: 100년에서 150년 정도? 150년?
0: 편해요.
1: 그리고 이런 거 자꾸 전시만 해놓을 게 아니고 저는 같이 사용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훼손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자, 차나 한잔할까? 오늘은 어떤 잔에다 마실까? 비알잔에 마실까? 덤벙잔에 마실까? 귀하려다 마시자.
0: 네. 그럼 요 앞에 있는 것도 다 곰이 제품들이에요?
1: 네. 토기, 뭐 다.
0: 아니, 집에 뒤에 보면 박물관 같아요, 집 전체가. 아니, 총 곰이 제품이 집에 한 몇 점 정도 있어요?
1: 글쎄, 세보진 않았는데, 한 몇백 점 있겠죠? 나중에 문화재단에다 기증하려고요.

0: 500년 전 잔으로 먹으면 500년 전으로 되돌아간 것 같아.
1: 자, 우리 한옥에 누구보다 진심이신 우리 안영환 대표님이 저희한테 아직 백지 수표를 안 주셨는데요.
2: 네.
1: 네. 1100점.
2: 네.
3: 1100점?
1: 1100점이라고 쓰셨어요. 원이 아니고. 이게 무슨 뜻인가요?
2: 작년 3월에 여기 산불을 크게 났거든요.
1: 네.
3: 밤사이 산불이 안동으로 확산해 국가 소방 동원령도 추가로 발령됐습니다.
2: 수장고라 그래야 되나? 네. 거기에 이제 한 1200점, 1100점 수장을 해놨었는데 그때 전소됐어요.
1: 아.

0: 참, 그때 뭐 공장도 타고 다 탔지만 그런 건축물이나 뭐 장비 이런 거는 다시 지면 되는 거고. 근데 고미술은 그거는 영원히 되돌이킬 수가 없다 보니까 너무 가슴이 아파서 우리 선조분들한테 죄진 것 같아요. 제가 관리를 못해서.
1: 고 미술품의 가치가 어마어마하잖아요.
0: 그거는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어요. 이게 150년 동안 쓸고 닦고 기름칠하고 만지고 옆에 두고 생활한 역사인데 그럴 때 별로 없어졌다는 게 차라리 그냥 돈이 타버렸으면 나았을 텐데.
2: 그 상실감 누구한테 글쎄 뭐 말도 못하겠고 누가 말한다고 그걸 이해해주는 것도 아닐 테고 그냥 내가 왜 집이든 뭐 재화 딱 일반적인 재화가 탔으면 또 노력을 하면 벌 수 있잖아요. 근데 고미술은 노력한다고 해서 그게 되살아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안타까운 고미술론 창고 탄 거는 고개를 못 돌리겠더라고. 그쪽은 안 봤어요. 안 보고 그냥 빨리 가자 보고 그냥 어떻게 하지 다 탔는데 뭐 아무것도 없는데 빨리 가자.
3: 간혹 학교는 계속 운영을 하신 건가요?
0: 해왔었죠. 아. 호텔을 짓기 전부터. 네.

0: 이제 다 전소된 다음에 이재민 분들이 많이 나오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을 위한 임시주택을 이제 만들어 줘야 되는데 시에서 그 장소 구하는 데좀 시에서 어려움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그냥 그럼 우리 부지를 무상으로 대여해 드릴 테니까 여기다가 주택 임시주택 지으시라고 그래서 45채인가 지어서 그리고 입주를 하셨죠. 이재민 분들께서.
1: 지금도 다 내어주고 계신 거예요?
0: 네, 그래서 이제 저는 무상으로 이렇게 해드렸는데 법적으로 또 이걸 임대료를 줘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천만 원 주시더라고. 그래서 그냥 다 기부했죠, 뭐.
2: 야, 몇달 만이고요, 이거. 오기가 싫은데 왔네. 한 5개월 만에 온것 같은데요. 자주 안 옵니다, 여기는. 마음이 좀 그래서. 그러면 저 집들 있는 데가 저희가 회사 작업장. 그 밑에가 이제 창고, 큰 창고. 300평짜리 창고 있었고. 왼쪽으로 학생들 작업장. 참, 여기서 작업 많이 했는데. 이렇게 변했네. 이렇게 변했다는 게저 자신도 믿어지지가 않고. 왜?
3: 불타버린 고 미술품 1100점을 여기다가 쓰셨는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이게 왜 인생 수업료라고 쓰신 거예요?
4: 창업 2일차. 아이디어는 있는데 책상이 없었죠. 딱이네. 가슴 안엔 나의 삶이 실려있다. Road, My Road. 더 이공이체 가스만.
0: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그래서 제가 항상 아쉬워했던 게 외국의 박물관이나 그런 데 가보면 한국관이 제일 작아요. 그래서 야, 그러면 내가 한옥을 기증을 하자. 가능하다면 내가 유물도 기증을 하겠다. 그런 목표를 옛날부터 있었지만 이번에

0: 더 확고해진 거죠.
1: 한옥을 지어서 기증하겠다고 하셨는데 왜 그거를 대표님이 하셔야겠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0: 저 하고 싶으니까 하는 거죠. 뭐 다른 분들이 더 능력 있고 돈도 많으시고 더 저보다 더 능력 있는 분들이 하시면 저는 도와드리죠. 박수치고.
2: 그러면은 그 몇 개나 지으실 생각이세요?
0: 힘나는 때까지 모르죠. 뭐.
1: 돈을 많이 버셔야 되겠네.
2: 그러니까요. 무산으로 하시면
0: 돈 많이 번 분들이 그거를 뜻을 이루시면 더 좋고 저는 길만 닦는 거니까 꽃은 딴 분이 꽃 피워도 되는 거고.
3: 대표님 한옥이랑?
4: 한옥이랑? 글쎄? 한옥 어려운 질문인데 한옥이랑 아니, 에브리띵이기 때문에, 그거를 뭐, 전부요라고 말하는 게 좀 진부할 것 같아서, 뭔가 좀, 명품스러운 말을, 좀, 탁, 뻥 때리는 말을 찾고 싶은데, 아무튼 생각을 해보질 않아서.

0: 여러분의 이웃집에 열정과 도전으로 인생을 빛내고 따뜻한 나눔으로 세상을 바꾸는 멋진 백만장자가 있나요?
1: 그렇다면 지금 바로 제보해주세요.
0: 최연소 백만장자라고 들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2: 이제 만으로 28살.
0: 반찬가게로 또 백만장자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 정말 약간 눈물이 나올.
3: CIA라고 CIA.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요리학.
4: 야, 나 개나 소나 다 가냐?
0: 아니. 그때 아니.
3: 우리 아버지 방은 여기 사실.
1: 여기 방이 있어요?
0: 여기 화장실 아니에요?
1: 아버지 옷반지 속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4: 이제 아들이 저희 집 보이지 않는 가장이거든요.
5: 아파트 관리비, 수도세, 어머니 카드, 아버지 카드 다 제가 이제 해야 되니까.
3: 부교자였다 보니까 이제 효도를 다시 하고 있어.
4: 맞아요. 해결해줘.
6: 방문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분유를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7: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8: 저 부자 아니에요. 그런데 왜 보장은 남들하고 똑같은 것 같은데 내 보험료만 이렇게 많은 걸까요?
9: 보험료가 부담되면 그냥 해약해. 해약을 왜 해? 전화해봐. 보험료 줄일 수 있다니까? 줄여봤자 얼마나 줄이겠어?
8: 이분 같은 경우도 중간 점검을 해봤거든요.
9: 네?
8: 그래서 매달 87만 원씩 그렇게 내던 보험료를 예? 18만 원대로 70만 원이나 줄이셨습니다.
9: 와.
8: 1년이면 네? 840만 원, 10년이면 8,400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거죠.
9: 어떻게?
8: 우리 집 보험 주치 우호주에 전화하세요.
7: 지금 전화만 주세요. 전화만 주시면 내가 가입한 모든 보험을 중간 점검. 대한민국 30여 곳 보험사에 수많은 보험 상품을 비교 분석. 갱신할 때마다 오르던 보험료, 중복 보장으로 안 내도 되는 보험료까지 찾아내 줄여드립니다.
10: 혹시 하고 전화했었는데 진짜 보험료가 확 줄었어요.
11: 똑같은 보장인데 보험료가 이렇게 줄어들지 몰랐어요. 전화하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간병비 보장까지 추가했는데 보험료는 더 줄었어요.
10: 무료 상담이라고 해서 전화해봤는데 나도 모르고 있던 보험금이 있더라고요. 전화 안 했으면 평생 못 찾았을 뻔했어요.
9: 그런 게 어딨어. 그러니까 우리 집 보험주치 상담부터 받아보라고. 상담료, 수수료 몽땅 무료야 무료. 우리 집 보험주치 여러분도 무료 상담 받아보세요.
12: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6: 방문 상담 완료 시 언제 어디서나 시원한 분유를 만들 수 있는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휴대가 편한 보관용 가방까지 접이식 파라솔, 의자 한 세트 모두 증정.
7: 대한민국 소비자 만족도 1위 수상. 우리 집 보험 좋지.
13: 건강보험, 실손보험, 암보험. 보험 등계 몇 개인데 나는 왜 정작 필요한 순간에 혜택을 못 받을까요?
14: 아니, 한두 달도 아니고.

0: 80세, 100세까지 평생 보장받아야 할 보험을 나는 왜 아무 생각 없이 가입했을까요?
1: 보험료 줄이면은 보장도 당연히 주는 거 아니야? 보장을 왜 줄여? 보장한테 늘려야지. 보험은 한번 가입하면 끝이야. 보장을 어떻게 늘려?
2: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3: 내 보험 보장 뭐가 되고 뭐가 안 되는지 여러분은 정확히 알고 계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보험 보장은 충분한지, 보험료는 너무 높지 않은지 중간 점검이 꼭 필요합니다.
4: 실제 기존에 3천만 원이던 급성 심근경색은 5천만 원으로, 뇌출혈은 2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뇌졸중은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으로 더 크게 보장해주면서 보장받을 수 없었던 허혈성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 보장은 추가를 했는데도 보험료가 늘었냐고요? 아니요. 보장도 못 받는데 내고 있던 보험료를 줄여 매달 내던 보험료는 줄였습니다. 우리 집 보험 주치의 여러분도 늦기 전에 전화해보세요.
2: 전화 한 통이면 뇌출혈만 보장해주는 보험은 뇌혈관 질환까지, 급성 심근경색만 보장해주는 건 허혈성 심근경색까지, 암보험도 진단비만 주는 보험이라면 진단비에 생활비까지 더 보장 범위 늘릴 수 있습니다. 지금 무료 상담 받으세요.
5: 본 광고는 광고심의 기준을 준수하였으며 유효기간은 심의일로부터 1년입니다.
6: 이어서 극한 직업이 방송됩니다.

0: 도넛도 줘요? 도넛도 먹고 싶어?
1: 싱싱해. 많이 컸네. 유기견 28 아이들과 유기묘 9 아이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아이고, 예쁘지? 예쁘지?
1: 지루야, 지금 4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계속 거부를 하고 있어서. 아니, 앉아. 지금 심장사상 좀 치료 중에 있어요, 엘리가. 흥분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쇼크파가 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0: 사계절이 다 있는 바다죠. 물에 안 들어가면 웅장해요.
1: 이거는 지금이다.
2: 스위스 알프스가 더 좋은 것 같아.
3: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런 생각이.
0: 야, 한번 해보면.
2: 공부하면서 혼나셨대요.
4: 우리가 병원이라고 부를 수 있을 만한 시설이 마땅히 없어서 총상을 포함한 여러 외상 환자들이 우리 병원에 찾아오게 됩니다.
5: 김영우 활동가는 분쟁 지역의 유일한 흉부외과 의사였습니다.
4: 팔이나 다리를 잃거나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많은 안타까움을 느꼈고 도움을 드리는 데 집중하려고 했습니다.
5: 후원 문의 080-961-9595.
4: 여러분이 내주셨던 후원금이 있었기 때문에 저와 같은 현장 활동가가 환자들을 도울 수 있었습니다. 바늘을 사고 거즈를 사고 항생제를 사서 제 눈앞에 있는 환자를 바로 살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후원금입니다.
5: 지금 전화주세요. 080-961-9595.
6: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0: 1921년 생명을 향한 숭고한 발걸음에서 시작되어 가장 혁신적인 웰니스 인재를 키워내기까지 실력 위에 사랑과 섬김의 인성을 더합니다. 100년의 진정성 안산대학교.
1: 변비? 제대로 된 한방이 필요해. 메이킨 변비 보급 행만 식욕부진 한 번에 싹. 메이킨 변비 스트라이크.
2: 유쾌
1: 상쾌 통쾌 변비엔 메이킨.
3: 수많은 가족들이 굶주리고 있고 한 끼도 먹지 못하는 아이들에게 우리의 도움이 절실합니다. WFP 친선대사 손흥민과 생명을 구하는 일에 함께 해주세요.
4: 지금 이 순간 어린아이들과 그 가족에게는 아무것도 먹을 게 없습니다. 아이의 부모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에게 음식을 주려면 당신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1522-5168로 전화 또는 문자 식량을 보내셔서 월 7,000원을 후원해 주세요. 전 세계 식량 부족으로 가장 굶주리는 아이들과 그 가족을 살리는 긴급 영양식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3: 여러분의 관심과 지원이 생명을 구할 수 있습니다.
5: 남녀 불문, 현대인의 말 못할 고민, 탈모.
6: 문자 없이는 어디 외치를 못해요.
5: 탈모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발 디자이너.
7: 네, 모류 방향, 가르마 방향하고 흰머리 심어야 돼.
5: 진짜? 자연스러운 가발 제작을 위해 새치머리를 심는 노력도 아끼지 않습니다.
7: 가발은 까맣고 머리가 하얀면 연결이 안 되니까.
5: 세차가 필요한 중장비와 대형 차량을 찾아 전국 어디든 출동하는 사람들.
8: 200도 정도 올라가요. 기어버리에 서러워요.
5: 묵은 먼지와 윤활유를 때리는 고온 고압의 스팀 작업은 필수. 한여름 찌는 더위와 200도가 넘는 스팀의 고온을 견뎌야 하는 극한의 작업 현장입니다.
9: 이 스팀을 쏟아 보면 엄청 더워서 더 많이 납니다.
10: 여름 최고 싫어요.
5: 도구의 도움은 받지만 모든 과정은 사람 손으로 섬세하게 하는 숫작업.
11: 사람들이 그러지, 물 조그만데 뭘 금방 하면 되지. 해보시라.
5: 인테리어나 이사를 위해 집을 말끔히 단장해주는 입주 청소.
12: 아주 깜짝깜짝 빛이 날 거예요.
13: 도배풀이 그냥 저를 또 발목 또 잡고 있습니다.
5: 숨은 오염까지 없애기 위한 작업자들의 고군분투.
12: 끝났습니다.
5: 과연 청소를 마친 집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를 맞이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찾아가 봅니다.
14: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고
15: 이게 바로 행복이죠. 붓고 피나는 잇몸을 탄탄하게 이가탄 탄탄한 잇몸
16: 먹는 즐거움
15: 이가탄 탄 이가탄
17: 기회는 준비된 자만이 닦을 수 있는 법. 타스만은 나의 삶이 실려있다. 로드 마이 로드 더 2027 타스만.
5: 인생의 새로운 전성기를 맞이한 이를 찾아 대전광역시로 갔습니다. 오래된 쇼핑센터에 위치한 이곳. 이른 아침부터 머리를 손질하느라 분주합니다. 혹시 미용학

0: 학원일까요?
1: 여기는 미용학원은 아니고요. 가발샵입니다.
2: 안녕하세요. 대전에서 가발샵을 운영하고 있는 이미나입니다. 여기가 저희 샵인데요. 이렇게 방마다 가발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많이 준비를 해놓고 고객님들이 착용했을 때 정말 잘 어울리는지 보실 수 있게 다양하게 준비를 해놨어요. 저희 부원장님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 저기 일하고 계시는 분은 저희 친언니예요.
4: 안녕하세요.
2: 제가 원래는 네 아이를 키우던 전업주부였는데요. 미용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가발 일에 뛰어들어서 창업한 지는 14년째이고요. 창업 전에 제가 백화점 가발 매장에서 2년 반 일을 했습니다.
0: 이곳의 하루는 택배 확인부터 시작됩니다. 상자마다 모두 가발들이 들어있는데요.
2: 이건 이제 손님이 착용하시다가 택배를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저희가 세척 클리닝을 해서 이렇게 다시 원래대로 디자인해가지고 이제 택배로 보내드려요.
0: 전국 각지에서 오는 택배만 매일 수십 건. 사용자들이 한 달 정도 착용한 가발을 보내오는 건데요. 그 가발을 세척하고 관리합니다.
2: 잇모 세척하는 거예요.
5: 쉽게 말해 머리 감기고 있는 거예요.
2: 예, 머리 감기고.
0: 가발은 인조모와 사람의 모발을 쓰는 잇모,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잇모로 만든 가발의 관리가 좀 더 까다롭다고 합니다. 잇모는 샴푸와 린스를 한 후 한 가지를 더 사용해 관리해야 하는데요.
2: 저희가 만든 유연제예요. 가발이 쉽게 엉킬 수가 있어요. 쓰던 거는. 그래서 저희가 엉키지 않게 유연 처리를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루 방치.
0: 사람의 머리카락으로 만든 가발은 쉽게 엉키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연제까지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세척부터 유연제 작업까지 이틀이 걸리는 작업으로 꽤나 손이 많이 갑니다.
2: 이게 어제 들어온 제품들이거든요. 어제 제품들이 이제 다 세척이 되고 유연 처리해서 말려놓은 거예요.
0: 스타일링까지 해야 하니 가발 하나를 세척하고 관리하는데 꼬박 3일은 걸립니다.
2: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 일이 굉장히 많아요. 뭐 손님이 없어도 저희는 하루 종일 일이 있어요. 이게 김희경이.
6: 아, 네, 안녕하세요.
2: 네, 네. 11시에 가셨어요. 네. 얼마 전에 상담을 하고 가셨는데 조금 많이 망설이시다가 다시 또 재예약을 하고 오셨어요.
7: 모자 없이는 어디 외출을 못해요. 집에서는 괜찮지만.
0: 고민하고 망설이다 가발을 하기로 결심했다는 한 고객. 탈모가 얼마나 심한 건지 궁금해지는군요. 아이고 이런. 하,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겠네요.
7: 갱년기 후서부터 줄줄 조금씩 줄줄줄줄 빠지더니 이제 걸어가면은 내 자리가 머리카락이었어요.
5: 아, 집에서요?
7: 집에서. 예, 거실 같은 데 보면은 머리가 이렇게 많은가 했더니 내 걷는 대로 머리가 이게 떨어진 거야.
5: 이 정도면 스트레스도
7: 진짜 두피 관리 다 해보고 약도 먹어보고 발라보고 해도 효과를 못 봤어요.
5: 이제 그럼 어떤 작업 들어가요?
2: 아, 이제 두상 본을 뜰 거예요.
0: 개인에 딱 맞는 맞춤 가발 제작을 위한 첫 단계는 두상 본뜨기.
5: 이거는 뭐예요? 특수 비닐이에요?
2: 아니요, 그냥 랩인데 사실 이게 옛날 아날로그 방식이긴 한데요. 기계로 하는 것보다 저는 직접 두상에 이렇게 테이프로 캡을 만드는 본을 뜨는 게 훨씬 더 정확하게 나오더라고요. 우연 잠시만 잡아주세요. 바라보셔서 조금만 잡아주세요.
0: 직접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가며 한치의 오차도 생기지 않게 정교하게 작업합니다.
2: 기계로 이렇게 딱 해버리면 굉장히 스마트하게 보이기는 하나 일단 고객님이 편해야 되기 때문에

0: 저는 이 방법을 오랫동안 고수하고 있어요. 마카 좀 주세요.
1: 본을 다 떴으면 이후 잘라낼 부분과 가발을 고정해줄 핀의 위치까지 두상의 모양을 보며 표시해줍니다.
0: 이제 모류 방향, 가르마 방향하고 이런 거 좀 잡아서 보내야지. 조금만 기다리세요. 네. 네.
2: 아이고 시원하네.
1: 본을 뜨고 나면 이제부터는 원하는 헤어스타일을 골라야 하는데요.
0: 일단 예전에 파마도 많이 하셨죠?
2: 했죠.
0: 그루프도 마르셨어요?
2: 그루프도 말고 네. 다 이렇게 씹어놨어요.
0: 그리고 이제 그루프 망고 같은 머리 한번 착용해볼게요. 예. 네.
1: 과연 잘 어울릴지 궁금합니다. 이야, 가발 하나로 이렇게 달라 보이네요.
3: 너무 인상이 확 달라지셨는데.
2: 우와, 하니 숱도 많고.
0: 그리고 조금 밝은 컬러도 한번 해볼게요.
1: 이번에는 또 어떨지 기대가 되는데요. 아, 머리카락의 색이 밝으니 또 달라 보입니다.
2: 숱도 많고. 네,
0: 갑자기 숱이 많아지면 네, 안 되니까.
2: 남들이 알아보겠어요.
0: 네.
2: 숱만 타고 머리 심었네. 깜짝 놀래겠어요. 그렇죠.
0: 갑자기 이렇게 숱이 많아지면 좀 거부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가볍게 네, 그리고 뭐 내 머리 그냥 그루프 마른 그렇죠. 것처럼 그런 네. 느낌으로 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어떤 스타일 한 번 더 해보시고 싶으세요? 파마 좀 강하게
2: 네,
0: 나온 좀 거.
2: 강하게.
0: 아, 파마가 포모머리가 잘 어울리시긴 하네요.
2: 저는 얘가 제일 마음에 드는 것 같아요. 보글보글.
1: 머리 숱이 줄기 전에 잘하고 다녔던 파마 스타일로 결정. 참 자연스럽네요.
0: 이렇게 중년 여성들은 정말 머리가 생명이라 그 머리에서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거든요. 모자보다 가벼울 거예요.
2: 많이 가벼워요.
0: 네. 모자가 82.
1: 가발의 무게는 48g. 모자의 절반가량.
0: 고객님 오늘은 모자 벗으시고 요거 착용하시고 가세요.
2: 예, 예.
0: 집에 그냥 들어가지 마시고 친구 만나시고 예, 들어가세요.
2: 맛있는 거 먹고 네, 들어가야겠어요. 네.
0: 자, 가발 거치들 좀 챙겨드릴게요. 집에서 가발 벗으셔서 여기다 올려놓으시고요.
1: 맞춤 가발이 나오기 전까지 사용할 기성 가발까지 구매를 했네요.
2: 감사했습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네,
1: 모자로 가렸던 머리를 훤하게 드러내고 돌아가는 길. 발걸음도 가벼워 보입니다.
0: 저렇게 잘 어울리시고 또 본인이 만족스러워 하시니까 그 마음까지 치유해드린 그런 느낌? 네, 그래서 이 맛에 계속 하는 것 같아요.
1: 맞춤 가발을 위한 두상 본은 불필요한 부분을 재단한 후 가발 제작 공장으로 보냈는데요. 이때 필요한 작업 지시서도 꼼꼼하게 기록합니다.
0: 맞춤 가발을 보낸다고 해서 거기서 100% 완성돼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일단 나오면은 제가 또 2차 작업을 해야 돼요. 그분 이미지에 맞게 뭐 커트하고 펌, 염색 같은 걸 통해서 내 머리하고 거의 흡사하게 만들어주는 거죠.
1: 공장에서 가발이 완성되기까지는 한 달에서 두 달 정도가 걸리는데요.
0: 네, 맞춤 가발 나온 거예요. 이 안에 캡하고 이렇게 두피 연출되게 가르마 쪽 이렇게 해서 모량을 저희가 어느 정도 해야 되는지 주문을 해요. 뭐 50%, 60% 심어달라고 이렇게 하면 그 모량에 맞게 이제 기술자들이 심어가지고 오면 저희가 여기서 2차 제조를 하는 거예요.
1: 완성된 가발이 오면 고객이 원하는 헤어스타일로 손질. 이 모든 것이 가발 디자이너의 역할입니다.
3: 우리 사장님 머리는 본인 머리세요?
0: 저도 가발이에요.
3: 가발이라고요?
0: 네네. 이렇게 쓴 건데 머리수는 제가 있는 편인데 파마하고 염색을 좀 자주 하다 보니까 두피 안에 막 뭐가 이렇게 나가지고 그래서 저는 파마를 지금 한 15년 가까이 안 한 것 같아요.
1: 정수리용 부분 가발을 쓴 건데요. 이렇게 직접 쓰면서 착용감도 확인한다고 합니다. 이번에는 남성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탈모도 없는 것 같은데 왜 오셨는지 궁금하군요.
0: 가발도 탈모가 있어요.
3: 아, 가발도 탈모가 있어요?
0: 너무 이제 오래 쓰

0: 하시다 보면 머리가 많이 빠졌어요. 가발이. 그래서 이제 한 달 전에 오늘 떠서 맞춰놓은 거를 오늘 찾으러 오셨거든요.
1: 선생님, 이 가발 얼마나 쓰신 거예요?
2: 한 2년 정도 쓴 것 같습니다.
1: 2년이요?
2: 네네.
3: 사용하던 가발에 머리카락이 빠져서 새로 가발을 맞췄는데요.
2: EBS 나온다고?
0: 응, EBS. 네.
2: 좀 알아보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0: 극한직업.
2: 마스크.
0: 마스크?
1: 이미 다 찍었는데.
2: 대부 세형량 보세요.
3: 공장에서 보내온 가발은 1차로 손질한 후 손님 머리에 씌워봅니다.
0: 자, 지금은 이제 완성이 안 됐고요. 여기서 이제 완성을 시켜야 돼.
3: 가발 주인의 머리카락 상태 그리고 모습을 고려해서 2차 손질에 들어가는데요.
1: 탈모가 언제부터 진행되셨어요?
2: 탈모가 40대 초반부터.
1: 되게 일찍.
2: 예, 예. 근데 이제 50대가 되니까는 너무 심해져서.
1: 아, 나이가 드니까 더 심해졌어요.
2: 예, 예. 60대 되니까 너무 이제 흉해서. 그래서 한 2년 전인가 그때. 그래서 한번 써보고 나니까 젊어진 기분도 들고 또 일단 자신감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을 했죠.
1: 어떤 부분을 이렇게 다듬은 거예요?
0: 아, 앞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서 앞을 살짝 가볍게 했어요.
3: 손질한 가발은 다시 한번 착용시킨 후 확인합니다.
0: 이제 쓰고 다시 커트.
3: 마지막으로 원래 머리카락과 가발이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커트를 하는데요.
1: 가발 처음 했을 때 가족분들은 뭐라 그랬어요?
2: 매일 뭐 속이 빈 것만 보다가 다시 보니까 좀 어색해 했는데 지금은 잘했다 그러네요.
0: 가발을 좀 이제 편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눈 나쁘면 이렇게 안경 쓰듯이 머리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3: 이야, 자연스럽게 정리 잘 됐네요.
2: 이뻐졌네요.
3: 가발을 다루려면 미용 기술은 필수. 어쩌다 일반 미용이 아닌 가발을 선택한 건지 궁금하군요.
0: 처음부터 가발을 하려고 미용을 배운 건 아니었고요. 제가 아이들이 넷인데 그중에 셋이 딸이에요. 그래서 애들 머리를 미용해주는 비용이 너무 또 많이 들고 하다 보니까 가게 비용을 좀 줄이려고 미용사 자격증을 따서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고요.
4: 흰머리가 있어?
0: 아, 흰머리 심어야 돼.
4: 아, 진짜?
3: 주문자가 새치가 있으면 자연스러움을 위해 가발에도 흰 머리카락을 넣는데요. 기계로는 불가. 작업자가 한 가닥씩 심어야 합니다.
5: 본인들 머리가 흰머리 나오면 서로 좀 가발하고 연결이 돼야 되는데 가발은 까맣고 머리가 하얀면 연결이 안 되니까 조금 몇 가닥만 심어서 이렇게 연결되게. 이거 흰머리는 다 인모가 아니에요. 인조모. 사람 흰머리는 힘이 없어가지고 이런 가발 만들기 어려워요.
3: 흰머리를 심는 일은 이 일을 한 지 4년 차인 작업자의 언니가 맡아 하는데요. 한올한올 심어야 하는 섬세함과 인내심 그리고 시간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5: 하루 정도 걸린 것 같아요.
1: 하루요?
5: 네.
1: 그럼 앉아서 계속 흰머리만 심고 있는 거예요?
5: 네, 그렇죠.
1: 보통 사람들은 흰머리 뽑고 있는데
5: 네,
1: 흰머리 심고,
5: 심고
1: 있는
5: 있어요.
1: 거예요.
5: 원장님 커트 해주세요.
3: 보통 가발 손질은 사람이 아니라 마네킹에 씌워서 하는데요. 때문에 이름만 보고도 가발 주인의 두상 모양, 스타일까지 기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이름만 보면 다 알아요?
0: 네, 거의 알아요. 고객님들은 한 번 오신 분은 하여튼 다 거의 기억하는 편이에요.
3: 정말 기억을 하고 있는지 검증에 들어가 봅니다.
1: 뒤돌아 보시면 안 돼요.
0: 네.
1: 양님 헤어는 어떤 스타일이에요?
0: 양님은 이마 살짝 나오게 해서 흰머리 새치 살짝 들어간 제품이에요.
1: 머리 색깔은요?
0: 머리 색깔이 약간 갈색.
1: 박님은요?
0: 박님은 여자 머리처럼 약간 웨이브가 있으시고 머리숱이 굉장히 많으세요.
1: 그러면 이번에는 여자분 걸 한번 해볼게요.

0: 님은 자가면역 질환이 있으셔서 머리가 다 빠지셔가지고 전체 가발이세요. 커트머리.
1: 김 님이요.
0: 김 님은 머리 생머리고 노란 생머리.
1: 갈색인데요?
0: 예, 네, 그러니까 갈색. 노랑에 가까운 갈색. 완전히 노란색은 없고요. 밝은 갈색이라는 거예요.
2: 마치 보는 것처럼 손님의 스타일을 정확히 기억해내네요.
0: 저는 일부러 외우는 건 아닌데 이렇게 기억에 남아서 기억을 하는 건데 고객님들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어서 오세요.
3: 안녕하세요.
0: 아이고 오랜만에 오시네.
2: 왁자하게 등장한 이분들은 이곳의 단골이라는데요.
0: 이제 머리가 머리숱이 그렇게 없진 않은데 힘이 없어.
3: 어, 힘이 없어.
0: 요거를 오늘 찾을 거.
2: 택배 대신 방문에 기존 가발은 맡기고 새 것을 찾아가는 겁니다.
3: 근데 얼굴은 안 예쁜데 나가면 다니면은 다 예쁘대. 이 머리가 탈모 이런 거 없어요. 멋으로 하는 거지. 얼마나 편한가 몰라.
0: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탈모이신 분들이 한 30%, 머리 간편하게 그냥 머리 안 만지려고 쓰신 분들이 한 30%, 그다음에 이제 항암 치료하신 분들이 한 30% 정도 되고, 뭐 그 밖에 뭐 자가면역 질환 뭐 이런 분들이 한 10%.
4: 색깔이 옛날에는
2: 요즘은 멋도 멋이지만 가발의 편리함 때문에 사용하는 이들도 많다고 하는데요.
3: 같이 여행을 가잖아요. 그러면 저는 머리 가봐서 화장실에서 이거 숨겨놨다가 안 볼 때 살짝 쓰고서 이제는 드라이에 헤쳐가고서 니날로 하면서 막 자요 나와요. 그러면 어머 너는 머리도 참 삽시간에 잘 돌아. 난 솜씨가 있어서 그러지 뭐 그런 거야.
2: 손님들 응대하랴 가발을 손질하고 관리하랴 종일 쉴 틈도 없이 바쁘게 돌아갑니다.
1: 계속 방문하신 분 손님들이 몇 명 정도 되실까요 지금?
0: 제가 이제 감사 문자라든지 저희 휴가 때 이럴 때 문자 이렇게 보내려고 이렇게 해보면 거의 만 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2: 아이들을 위해 배운 미용 기술 덕분에 평범한 가정주부에서 가발 디자이너가 된 이민아 씨. 인생 2막을 바쁘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자신감을 주는 가발을 만들기 위해 고군분투 중입니다.
0: 돈을 벌려고 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 어떻게 보면 사명감? 제가 꼭 해야 되는 일. 이렇게 조금 바뀌었죠, 지금은. 근데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 좀 안정이 되고 하다 보니까 아, 이게 업보다는 진짜 꼭 이분들을 위해서 제가 사명감 없이 할 수는 없다. 이런 마음이 생겼죠.
2: 이번에 찾아간 곳은 경기도 의정부시입니다. 세차 중에서도 특별한 분야만 공략하고 있다는 이곳.
5: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에서 대형 출장 세차를 운영하고 있는 44살 이용성이라고 합니다. 중장비, 그다음에 건설 장비, 여러 가지 농기에까지 세차를 하고 있습니다. 워낙에 큰 대형 세차를 하고 있으니까 보통 포터 차량 두 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차량들은 고압수 300바가 장착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스팅기도 장착되어 있고요. 청소기 두 발짜리 스팀 건식 다 되는 거, 콤프레셔, 발전기가 다 내장되어 있어서 전기가 따로 필요 없습니다. 차 두 대가 움직이면 세차장이 하나가 움직이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2: 이른 새벽부터 출장 준비에 나선 작업자들. 가져가는 장비만 60가지나 된다는데요. 그중 사다리는 필수입니다.
5: 아무래도 큰 장비를 저 세차하니까는 대형 사다리, 뭐 조그만 사다리, 중간 사다리를 다 싣고 가야 되니까 혹시나 모르니까.
2: 그리고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요. 바로 작업복입니다.
6: 이걸 포크레인을 청소하다 보니까 이게 구리스가 묶고 그래서
1: 하루 입은 거는 폐기 처분한 거예요?
6: 네, 생활 폐기로 해가지고 폐기 처분하고 있습니다.
1: 일회용 작업복인 거예요?
6: 네, 일회용 작업복입니다.
5: 폐기물 봉투하고 그런 거 싹 빼놓아가야 되고.
2: 승용차가 아닌 중장비 세차라 준비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은데요. 오늘은 굴착기 한 대와 대형 트럭 두 대 세차를 진행. 하루 안에 끝내야 해서 서둘러 움직입니다.
5: 운 좋으면 한 시간 걸리는데 웬만하면 두 시간 걸리.
2: 대형 화물 트럭이나 중장비 같은 경우는 승용차처럼 세차장이 따로 없어서 장비가 있는 곳으로 찾아가야 하는데요.
7: 안녕하세요.
8: 안녕하세요.
7: 여기다 세팅해드릴까? 네. 아니면 여기다 해드릴까?
5: 네, 이렇게 분대만 이렇게 아예 펴주시면. 네.

0: 첫 번째 작업할 차량은 굴착기입니다.
1: 깨끗해 보이는데요?
2: 아, 이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먼지나 기름이 붙어있으면 화재 위험성이 있어요.
1: 안전 때문에 하는 거예요?
2: 네, 왜냐하면 제 재산이잖아요. 이 장비가 거의 2억 들어가는데 화재 위험이면 내 재산을 지키는 거고, 자동차도 세차를 하고 관리를 하는 이유가 내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똑같아요, 이 장비도.
0: 덕지덕지 붙은 기름때를 그대로 방치하면 작동 문제나 화재의 원인이 될 수 있어 세차를 통해 관리하는 건데요. 세차를 위해 넓은 공간으로 굴착기를 이동 후 특정한 자세를 취해야 세차가 가능합니다.
3: 자기가 자세를 다 잡아달라고 해요, 오면 이렇게. 이런 걸 다 손으로 닦아야 될까, 일일이 스팀으로.
0: 세차는 개인의 사유지나 마땅한 곳이 없을 때는 공간을 빌려 진행하는데요.
4: 포대 먼저 깔아야 돼, 포대 먼저 깔아야 돼.
0: 작업할 굴착기 주변에 넓게 방수포부터 깔아주는 작업자들. 폐수가 땅으로 흐르지 않게 조치하는 건데요. 그 위에 다시 한번 이불까지 깔아줍니다. 임시 세차장을 만드는 건데요.
5: 이걸 닦으다 보면 구리수가 떨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비로 여기 떨어진 걸 여기다 이불에 떨어지게 해가지고요.
1: 아, 흡수하는 용이에요?
5: 네, 네. 그래서 폐기물 처리.
1: 이불은 어디서 구해오는 거예요?
5: 집에서 뭐 쓰던 거 가지고 나오는 거죠. 뭐 버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불을. 그런 것들, 어두운 것들.
0: 세차장에서라면 하지 않아도 될 일이지만 출장을 다니다 보니 준비할 것이 더 많습니다. 임시 세차장이 완성됐으니 장비를 세팅, 본격적인 세차에 나섰는데요.
3: 프레스가 너무 많아서 스팅기 하나 더 피는 것 같아요. 양쪽에서 쏠려고 하는 거예요. 200도 정도 올라가요. 기어버려요, 사람이.
0: 굴착기 곳곳에 찐득하게 붙어있는 윤활유를 떼기 위해서 고온 고압의 스팀기는 필수. 이걸로 굴착기의 팔 부분부터 세척합니다. 스팀기로 기름도 녹이고 때도 굴려주는 건데요. 스팀의 분사량을 조절해가며 작업을 진행합니다.
6: 어느 부분은 잘 닦이는데요. 어느 부분은 계속 여러 번 같은 곳을 닦아야 되는데요.
3: 몇 번을 닦아야 몇 번을 지워줄 때까지.
0: 굴착기는 최소 3명은 있어야 작업이 가능한데요.
5: 스팀기가 열기가 장난이 아니고 허벅지선, 팔바 이런 데도 막 지고 막
3: 엄청 덥습니다.
0: 한낮 기온이 30도가 넘는 날씨에 고온의 스팀 열기까지 더해져 습하고 뜨거운 야외 작업장. 무더위와 싸워가며 작업을 이어갑니다.
3: 볼트까지 싹 깨끗해 처음 샀던 그대로.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세차하시죠.
0: 굴착기 팔에 붙은 더러웠던 기름때가 모두 닦일 때까지 계속되는 작업. 온몸은 이미 땀범벅인데요.
4: 음료수 마시자, 음료수.
0: 중장비 세차를 배우는 중이라는 작업자. 첫여름이라 더욱 고됩니다.
1: 원래 땀이 많으세요?
6: 네, 땀이 많기도 한데요. 와, 이게 스팀을 쏟아 보면 엄청 더워서 더 많이 납니다.
5: 더워요. 너무 힘들어요. 여름이 최고 싫어요.
0: 시원한 물 한 잔으로 더위를 식혀보는데요.
1: 물 맛이 어때요?
5: 꿀맛이에요, 꿀맛.
0: 1차로 스팀을 사용해 찌든 때를 불리고 뺐다면 이제 구석구석 남은 오염물들을 닦아냅니다.
5: 닦아도 또 나오고 하는지. 뭐 이거 구리수 제거하는 게 늘 작업이니까 제일 힘들죠.
0: 때를 벗겨내고 닦는 건 오로지 사람 손으로만 가능한 작업. 눈으로 보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하는 일이라 시간도 오래 걸리고 일도 고된데요. 4시간을 꼬박 매달려서 굴착기 팔 부분 작업을 겨우 마쳤습니다.
1: 힘들진 않으세요?
6: 많이 힘듭니다.
1: 포기하고 싶을 때 없어요?
3: 욕먹을 때 포기하고 싶지. 욕먹을 때.
1: 언제 욕하세요?
3: 왜냐면 진짜 진도가 너무 안 나갈 때도 있잖아요. 저도 힘드니까. 근데 이분들도 힘든데 진짜 진도가 너무 많이 안 나가면 힘들죠.
0: 곧바로 운전석 세차에 돌입하는 작업자들.
1: 이 실내 청소하는 데는 어느 정도 걸려요?
3: 빨리 하면 2시간이요.
1: 이 조그만 데가요?
3: 네. 타보세요. 다 먼지잖아요.
0: 공사장을 돌아다니는 중장비 차량이라 운전석도 켜켜이 쌓인 먼지들로 가득합니다.
3: 쏘보니까 닦을 수도 없고 저희 몸이 들어가는데 한도가 있고 막 그러잖아요.
0: 운전석 청소는 천장부터

0: 1월부터 시작하는데요. 온 고압의 스팀을 다루는 일이라 경력이 많은 작업자가 진행합니다. 스팀 분사 후 전용 세제로 꼼꼼하게 닦아냈는데요. 그런 다음 흡입기를 이용 묵은 때와 세제까지 완전히 빨아들입니다.
1: 팀장님!
2: 네!
1: 이 실내에 저거 이제 싹 저거 해가 세척해버리는데.
2: 네!
0: 천장 작업이 끝나면 작업자 교체. 사용하는 도구도 달라지는데요.
2: 실내 세정제 하고요, 코팅제 하고. 이제 사이사이 닦아야 되니까 뭐 솔도 종류별로 다 있고요.
0: 실내 청소는 경력 5년 차의 작업자가 전담하고 있습니다.
2: 제가 몸이 작다 보니까요, 구석구석 들어가기가 편해요.
0: 운전석에 자리를 잡고 솔로 구석구석을 꼼꼼하게 닦는 작업자. 거친 부분은 큰 솔을 사용. 예민한 부분은 부드러운 솔을 사용합니다.
2: 승용차는 그냥 닦아도 되는데 중장비는요, 먼지가 많기 때문에 솔로 닦아도 더 깨끗해져요.
0: 안쪽 깊숙한 곳에서 시작해 바깥쪽으로 나오면서 세차를 진행하는데요.
2: 이제 밥 먹고 해야죠.
0: 그런데 식사 장소가 작업 현장.
3: 새벽에 나오신데 아침 식사는 하셨어요?
4: 아니요, 못 먹고 나왔습니다.
3: 배가 엄청 고프시겠네요.
4: 네, 엄청 고픕니다.
0: 식당에 가는 대신 챙겨온 음식들로 점심을 해결하는데요.
2: 해가 좋아서 그냥 편하게 그냥 먹는 게 낫지. 옷도 더럽고 신발도 더럽고 그러는데 가면은 괜히 눈치 보여요.
5: 찬밥만 있었고 그냥 고기 하나만 있으면은 김치만 있으면 먹을만해요. 그냥 빨리 먹기에는.
0: 그런데 의자가 안 보입니다.
5: 저희 서서 먹어요 항상. 그거 어떻게 의자까지 챙겨요. 놀러 온 것도 아닌데 빨리 먹고 또 일해야 되는데.
0: 늘 시간에 쫓기다 보니 끼니 챙기는 것도 쉽지가 않은데요. 경력 8년 차의 이용성 씨는 중장비 세차를 하기 전 일반 차량 세차를 했었습니다. 그러다 중장비나 대형 차량 세차로 눈을 돌린 건데요.
5: 원래 그 자가용 세차를 했었는데 너무 힘들기도 하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는, 그 나의 노동력에 비해서는 너무 아닌 것 같다는 생각 들고.
3: 그냥 승용차 세차랑은 어떤 점이 달라요?
5: 내가 노력한 만큼 그래도 대가 쓰고 있는데 승용차는 경쟁 상대가 너무 많고 이거는 좀 아니다 싶은 것 같은 거예요. 단가도 너무 다르고.
0: 경쟁력이 있다 싶어 중장비 세차로 전향. 차량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고 필요한 장비도 많아서 쉽지 않았지만 지금은 자리를 잡았는데요.
3: 정말로 몸 큰 사람은 청소 못하겠어요.
2: 네. 저는 등치 작으니까 그나마 하는 거죠. 등치 큰 사람도 못 들어요.
5: 사람들이 그러더니 뭘 조그만데 뭘 금방 하면 되지. 해보시라. 돈을 내고 하는데 어떻게 대충 해줘.
0: 내부 세차 작업은 안에서 밖으로, 위에서 아래로 하는 것이 원칙. 그래서 바닥을 제일 마지막으로 하는데요. 가장 지저분한 곳이라 강도가 센 전동솔로 곳곳에 묵은 때를 벗겨냅니다. 지저분한 뗏물을 빼내면 바닥 정리 완료.
5: 네, 걸레에서 오늘 마무리 쳐줘. 걸레를 싹 뒀다.
0: 세척이 끝나면 마무리는 의자나 팔걸이에 코팅을 한번 입혀주는 건데요.
5: 자, 지금 이건 이 색깔이 나오잖아요. 코팅제를 입히면은 고무 코팅제를 덮으면은 원래 색깔이 돌아와요.
3: 아, 원래 출고했을 때 그 까만 색깔이 돌아와요?
5: 그거가 더 돌아오죠.
0: 실내 작업이 끝나고 유리창까지 닦으면 마무리. 장장 7시간의 작업이 끝이 났습니다.
2: 이제 포크레인 한 대 끝난 거예요.
0: 기름과 먼지, 색가루가 범벅돼 새까만 때가 찌들었던 외부가 이제 막 출고된 듯 깨끗하게 바뀌었습니다. 작업 현장에 모래와 먼지로 가득했던 운전석.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해졌습니다. 요런 모습 보는 맛에 세차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작업자 3명의 땀과 노력으로 세차 완료입니다.
6: 엄청 고생들 하시는데 더 날도 더운데 새거가 돼버렸어요 차가.
1: 고생하셨습니다.
6: 고생하셨습니다.
0: 과연 불잡기한데 세차하는 비용은

0: 얼마나 될까요? 아니, 이거 금액이 잘못 찍힌 건 아니죠?
1: 포크링 한 잔인데 200만 원인 거예요?
2: 네, 부가세는 별도세요.
1: 와, 그러면 승용차 막 10대, 20대 하는 것보다 낫겠네요?
2: 그렇게 생각하면 그렇지만 그만큼 또 인건비도 많이 들어가고 그렇게 뭐 많이 이렇게 일도 있진 않아요. 생각해도 왜냐면 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차 뽑으신 지 좀 한 1년 좀 넘으셨으니까는 한번 큰 맘 먹고 하신 거니까 그렇지만 이렇게 많진 않아요, 수요가. 요즘에 너무 경기가 좋지 않아서.
0: 숨 돌릴 틈도 없이 세차할 또 다른 차량이 들어옵니다. 어? 어? 이 차 생김새가 예사롭지가 않은데요?
1: 선생님, 세차하러 오신 거예요?
3: 네.
1: 차 엄청 오래돼 보이는데요?
3: 예, 이거 49년생이에요.
1: 차가요?
3: 예.
1: 차장님은 몇 년생이세요?
3: 저는 56년생.
1: 선생님보다 차가 더 늙었어요?
3: 예, 제가 모시고 댕겨요. 벌목 가는 데 쓰는 차죠.
0: 무려 77년이나 된 트럭. 벌목 현장에서 무거운 나무를 싣고 산을 오르고 내리는 용도입니다.
3: 이런 차는 세차해주는 데가 없어가지고 오늘 세차를 해준다 그래서 끌고 와봤어요.
0: 경력 5년 차 작업자 눈에도 신기한가 봅니다.
4: 지금 처음 봐가지고 사진으로 기록해보려고요.
2: 뉴스나 그런 데 좀 봤죠. 막 유튜브나 뉴스에서나 그런 걸 봤죠.
1: 실제로 처음 보신 거예요? 이거?
2: 실제로 처음 봤죠.
5: 와.
2: 볼 일이 없죠.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데.
0: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실내. 핸들부터 계기판까지 지금은 쉽게 볼 수 없는 것들입니다.
2: 다른 데서 잘 안 해주셔가지고 세차를 못 하셔가지고 이제 유리창 같은 것도 이제 다 닦으셔야 되죠.
1: 외부는요?
2: 외부는 그냥 물만 살짝 싸드릴 겁니다.
0: 처음 다루는 차량인 만큼 세차도 조심스럽게 진행하는데요. 실내는 먼지와 쓰레기부터 제거한 후 스팀의 압력을 낮춰서 살살 쏘아가며 때를 벗겨냅니다.
6: 세차장비들이 있잖아요.
7: 네네.
6: 있는데 스팀이 싸도 괜찮은 거예요?
7: 아무래도 스팀이다 보니까 안쪽 깊숙이 들어가진 않고요. 그 바깥에서 때만 벗기고 거의 빠진다고 보시면 되세요.
2: 그만 싸야 되고 예민한 차야. 그래서 수리비 더 나오면 큰일 나고 조심히 싸야 돼.
0: 결국 스팀 작업도 최소화. 손으로 하나하나 닦는 방법으로 작업을 이어가는데요. 그 사이 외부에서는 고압수를 이용 바퀴 사이사이에 오염물을 벗겨냅니다.
1: 이거는 수압이 어느 정도 돼요?
2: 그러니까 300바. 그러니까 일반 세차장의 두세 배.
0: 차량 외부의 묵은 때를 제거하기 위해 고압의 노즐을 사용하는데요. 압력이 워낙 세서 다루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2: 사람한테 말씀은 돼요.
7: 여기다가 여기다가.
2: 여기 가서 우리한테 쓰면 안 돼요.
1: 엄청 센데요, 이거?
0: 장비에 붙은 콘크리트도 떼어낼 만큼 강력한 수압. 건장한 성인 남자도 휘청일 정도입니다.
2: 일반 차들은 못 쓸 거예요. 전부 장비들이나 건드려 쓰는 거예요.
0: 77년이나 된 오래된 차. 잘못 건드렸다가 고장이 날까 봐 시원하게 작업을 못하니 작업자들도 답답한데요.
4: 차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닦이지도 않아가지고 어쩔 수가 없어요. 닦고 싶은데 닦을 수가 없어요.
1: 선생님, 이 정도면 세차하는 게 무의미한 거 아니에요?
3: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 정도면 지금까지 해본 중에 최고 잘 됐어요.
2: 뭐 시동 한번 걸어보세요, 사장님. 아무 이상 없나, 차. 오, 걸리네.
1: 안심하셨어요?
2: 아무 이상 없네. 잘 걸어가네.
0: 2시간 만에 작업 완료. 안전하게 떠나는 걸 확인하면 작업도 끝이 납니다.
1: 어디 가시는 거예요?
4: 이제 저희는 퇴근합니다.
1: 벌써요?
4: 네. 저희 저는 3시에 일어났어요, 오늘. 3시에 일어나서 가게 매장에 4시에 도착해가지고요. 준비하고, 그 다음에 여기 온 거거든요.
1: 그럼 지금 12시간이 넘은 거예요?
4: 네.
0: 직원들은 퇴근했지만 아직 의뢰가 한 건 남은 상황. 마무리를 하러 경기도 양주로 이동합니다.
1: 아, 직원들은 근무 시간 때문에 일찍 보내는 거예요?
8: 근무 시간도 있고 다 가정이 있어서
9: 주의 구간입니다.
8: 그러니까 가정으로 다 돌아가요.

0: 처음에는 진짜 어떻게 좀 안 좋은 차들이 제가 하나씩 하나씩 닦을 때마다 변하는 모습 보면은 그게 제일 뿌듯한 것 같아요.
1: 인생의 두 번째 전성기를 위해 애쓰는 일을 찾아 충청북도 청주시로 왔습니다.
2: 안녕하세요. 청주에 사무실을 두고 청소업체를 하는 손정식입니다. 보시면 사무실에 전부 청소용품이 이렇게 널어져 있습니다. 여기는 이제 청소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매직, 고무장갑, 기역자 헤라락으로 하는데 제일 많이 쓰는 용품 중에 하나죠. 제일 중요한 거죠. 걸레. 국세서 걸레를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 장을 잘 보관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장실인데요. 유리창 세제, 락스, 다용도 세제 주로 큰 통에서 작은 통으로 소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저는 항공사 기장으로 34년 근무하고 퇴직하고 나서 청소업체 1년 7개월째 운영하고 있습니다.
1: 인생 2막의 직업으로 전혀 다른 분야인 청소 전문가를 선택한 건데요.
3: 저희 센터장이십니다. 아직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계시는 분인데 청소 업무 진행을 전담하고 계세요.
1: 오늘 청소하러 가는 곳은 청주에서 1시간 30분 거리에 있는 서울의 강동구 지역입니다. 의뢰한 곳은 복층 구조의 다세대 주택인데요. 도배부터 화장실, 싱크대까지 부분 인테리어를 마친 뒤 입주 전 청소를 의뢰했습니다.
4: 우선은 확인 먼저 해야 돼서.
1: 청소 전 집안 곳곳을 살피는 작업은 필수.
4: 진이 얼마나 쌓였는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 바닥에 기스가 날 수도 있고 이렇게 파여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하자 체크 먼저 진행을 해요. 이거.
1: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자 기록도 꼼꼼하게 해둡니다.
5: 벽지 하단부하고 다 바닥하고 스캔하고 있어요 제가. 렌즈카 빌라도 동영상으로 이렇게 다 찍어가지고 흠집이 있나 다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동영상이 화질이 좋아요 이제는.
1: 기록해둔 것들은 의뢰인에게 공유해 상황을 알리는데요. 이런 과정이 끝난 후에야 본격적인 청소에 돌입합니다. 가장 먼저 청소기로 바닥부터 싹 치워주는데요. 이물질이 있는 상태에서 작업을 하면 흠집이 생길 수 있어 바닥 청소부터 진행합니다. 그런 다음 청소에 필요한 도구들을 하나 둘 옮기는데요.
6: 웬 양말이에요?
7: 아무래도 딱딱한 플라스틱에 흠집 내기 좋거든요. 이거는 일반 야외에서나 이렇게 쓸 수는 있어도 실내에서는 저기 바닥 손상 안 입히려고 이렇게 양말을 신고 있습니다.
8: 시작합시다.
9: 파이팅!
8: 파이팅!
1: 각자 파트를 나눠서 본격적인 작업에 돌입합니다. 단단히 들러붙은 때는 한 번에 제거는 불가. 붓으로 중성 세제를 구석구석 발라 먼저 불려주는데요.
10: 이렇게 1차 작업을 해놔야 이따가 닦기가 조금 수월해요.
1: 창틀에 때를 불리는 사이 유리창 청소부터 시작합니다. 전용 세제로 꼼꼼히 닦은 후 물기 제거용 밀대로 단숨에 닦아내리는 것이 포인트. 한 번에 세제와 이물질을 걷어낸 다음 극세사 수건으로 닦아 마무리합니다. 이제 불려둔 창틀의 때를 닦아낼 차례인데요.
10: 아주 반짝반짝 빛이 날 거예요.
1: 작업자의 손길이 닿을수록 지저분했던 창틀이 깨끗하게 변신하는데요. 이야, 정말 반짝반짝합니다.
6: 혹시 본인 집에서도 이렇게 창틀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요?
10: 죄송합니다.
1: 입주 청소에서 가장 중요하면서도 힘든 부분이 바로 창문과 세시. 그만큼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9: 창문만 끝나면 다른 데 금방이에요.
6: 창문이 그렇게 오래 걸려요?
1: 작업자들의 창문과 씨름하는 사이 현관은 청소업체 대표인 손정식 씨가 맡아 하는데요.
6: 대표님 제일 쉬운 작업하고 오시는 것 같은데.
11: 아직 경력이 저분들이 많이 경력이 있고 저는 이제 열심히 하는 쪽으로만 일하고 있습니다.
3: 이제 여기 끝나면 이제 주방 좀 배워서 하려고 하고 제일 난이도가 있는 게 이제 창문.

0: 창문까지 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화장실도 배우고 할 줄은 아는데 좀 더 경험자한테 많이 배워야 될 것 같아요.
1: 퇴직 후 입주 청소를 제2의 직업으로 선택. 경험자들과 팀을 꾸려 직접 부딪히며 배우고 있습니다. 창문 청소가 끝나면 곧바로 화장실 청소를 진행하는데요.
2: 하수구 열어서 막힘 있는지 뭐 이물질 들어온 게 있는지 확인하고 환풍기 뜯을 거예요. 사장님!
3: 네?
2: 빵 안 뜯어져.
1: 청소를 위해 환풍기를 열어야 하는 상황. 하지만 잘못했다가는 파손될 수도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0: 이거 좀 센데.
4: 아이 팀장님. 네. 화장실 청소 많이 했잖아요.
2: 네.
4: 우리 경험을 살려가지고 이거 지금 분해가 되는지 한 번만 해볼까? 너무 해라 되면 좀 귀찮으니까 손으로 일단 맞아.
0: 될까요?
4: 내가? 야, 이거 화장실 청소 많이 한 사람 틀려. 아, 쟤 이게 뭐야, 우리 둘은.
5: 어떻게 뜯으셨대요?
2: 힘으로요.
5: 힘으로요.
4: 힘은 아닌 것 같고 기술이야. 과학이야, 과학.
1: 청소업에 뛰어들었을 때 경력자들을 팀원으로 영입한 것도 경험으로 얻은 노하우가 필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0: 화장실은 직접 물 청소를 하는 거예요?
2: 네. 물 청소를 해야 해요.
1: 싱크대 청소의 핵심은 보이지 않는 바닥 부분인데요. 바퀴벌레가 숨기 좋은 곳이라 가림막을 드러내고 꼼꼼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또한 곳곳에 도배에 사용된 풀이 남아있는지도 꼼꼼하게 봐야 하는데요.
0: 너무 오염도가 심해서 작업이 너무 많아지겠다 싶을 때는 뭐 추가 요금을 받나요?
4: 좀 그런 것 같고요. 제주도 바람 많이 불 때 예보를 보고 승객들한테 승객 여러분 현재 제주도에 악기상 경보가 울렸습니다. 이때 착륙하려고 그러면 많은 수고가 있는데 이로 인한 추가 요금이 발생됩니다. 다 만 원씩 주십시오.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1: 어느덧 청소를 시작한 지 7시간 경과. 바닥 청소로 마무리 작업에 들어갑니다.
0: 이제 끝이에요?
2: 네. 끝났습니다.
1: 묵은 때를 벗고 새것 같아진 창틀. 곰팡이 생긴 타일도 깨끗이 닦아냈고 코팅까지 입혀 반짝이는 바닥까지 새 집처럼 변신했습니다.
4: 물론 이제 현장에서 만족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분도 있지만 너무나 마음에 듭니다 하고 이제 후기로 남겼을 때 그때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그런 후기를 보고 나서 이제 더욱더 발전된 모습으로 많이 많이 발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찾도록 해야겠다 하는 그런 다짐을 하게 됩니다.

0: 알려시 날개 없이 더 안전하고 부드러운 바람. 리모컨과 LED 터치 디스플레이로 편리하게 은은한 무드 등과 감각적인 디자인까지 날개 없는 선풍기 증정.
1: 아, 이번 신상 한번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암보험이 매달 월급처럼 생활비를 준다고?
2: 게다가 치료받을 때마다 또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기다릴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립자니, 다빈치 수술이냐,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이래도 되나?
4: 이동하실게요.
1: 네.
3: AIA 생명.
1: 요즘은 자식들 다 바쁜데 간병이 진짜 문제잖아. 근데 병원은 물론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대 5년간 매달 생활비에 연 1회 치료받을 때마다 한 번 더 보장.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암 치료비도 최대 5년간 치료비 보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0: 생각을 요시 날개 없이 더 안전하고 부드러운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 증정.
1: 아, 이번 신상 한번 너무 좋은데. 이거 광고해도 되나? 아니 원래도 암 진단금이 든든한데
2: 전이 되면 최대 8번까지 더 준다고?
1: 아, 이래도 되나?
3: 준비하실게요.
1: 예.
3: AIA 생명.
1: 중입자니 다빈치 수술이냐 최신 치료들 비싸잖아. 근데 또 보험으로는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건 모두 보장된다고 하네? 아니 이래도 되나?
3: 준비하실게요.
1: 예.
3: AIA 생명.
1: 비급여나 전액 본인 부담인 최신 치료비들도 종류 상관없이 최대 5년간 보장? 아무리 프리미엄이라도 정말 이래도 되나?
5: 다시 들어간다.
3: AIA 생명.
1: 이건 정말 AIA 모델 올해한 저도 인정합니다. AIA 생명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최초 암 진단금에 더해 전이암 2차 암 진단금 최대 8번까지 챙겨드리고요. 중입자, 다빈치 로봇 수술 같은 고액 치료는 물론 병원 및 집에서 쓰는 간병인 비용까지 보장.
5: 가!
1: 수고하셨습니다.
5: 고맙습니다.
1: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근데 이거 이렇게 광고해도 돼요? AIA가 제대로 준비했네. 광고 시간이 부족해서 일일이 말씀드리지 못한 더 다양하고 꼼꼼한 보장. 전화 주시면 친절히 알려드리겠습니다. AIA 원스톱 프리미엄 암보험.
0: 생각을 요시 날개 없이 더 안전하고 부드러운 바람. 날개 없는 선풍기 증정.
6: 10년 만기 갱신형 상품으로 최대 100세까지 보장되며 갱신 시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가입 후 91일부터 보장되며 가입 1년 이내 진단 시 50% 보장됩니다. 상품 설명서 및 약관 확인 바랍니다.
7: 이어서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가 방송됩니다.

이들은 다시 꿈꿀 수 있을까요? 함께 만드는 세상은 알고 있습니다. 함께의 가치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함께에는 큰 힘이 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만들어갈 당신을 위해 함께 만드는 세상 사회연대은행이 있습니다.

0: 구름도 잠시 쉬어간다는 깊은 산골. 이곳에는 도시의 바쁜 일상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한 부부가 살고 있습니다.
1: 많이 컸네.
2: 우리는 상추 농사를 잘 지었나?
1: 당신이 잘 짓지. 너무 잘 잤네.
2: 제가 뭐?
0: 신혼부부가 따로 없네요. 산골에서는 사랑도 더 깊어지나 봅니다.
1: 싱싱해. 처음에는 산속에 들어와서 굉장히 이렇게 마음적으로 여유롭고 즐기는 시간만 있을 줄 알았는데 저희들이 대식구다 보니까 하루 24시간이 모자랄 정도로 너무 바쁘죠.
3: 수가 얼마나 많습니까?
1: 보실래요? 가자. 가자, 가자. 네. 이리 와. 왔어요. 왔어.
3: 몇 마리예요, 여기 있는 애들이?

0: 여기 지금 15 애기들이 있어요.
1: 15마리요?
0: 네네.
2: 아직 놀라긴 이릅니다. 이 집 식구가 좀 많은데요. 중년견을 비롯해 대형견, 세심한 돌봄이 필요한 노견들. 여기에 고양이들까지 더하면 무려 41마리 대가족.
0: 모두 6이 되고 길에서 학대당하고 방치당하고 모두 아픈 애기들로 구조가 돼가지고 저희가 지금 함께하고 있어요.
2: 사랑이 가득한 산골 부부의 보금자리로 떠나볼까요? 산골의 아침. 매일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바로 식사 준비. 몸에 좋은 재료들이 하나 둘 도마 위에 오르는데요. 자연 속에서 지내다 보니 끼니도 건강하게 챙겨 드시나 봐요.
0: 아픈 애기들로 구조를 하다 보니까 면역력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래서 이렇게 매 끼니마다 영양식으로 좀 만들어서 먹이고 있어요.
2: 네? 지금 만들고 계신 음식이 강아지 밥이라고요?
0: 그래서
2: 어찌나 정성을 쏟는지 아이들 건강을 위해 재료 하나도 허투루 쓰는 법이 없답니다.
0: 예, 간수가 이게 애기들한테는 좋지가 않잖아요. 소금 염분기라. 예, 그런 부분들은 다 빼고 황태도 다 염분기를 빼지요.
2: 강아지 밥인데 왜 제가 군침이 도죠?
3: 얼른 와 맘마 먹자.
2: 음식을 만드는 정성도 정성이지만 워낙 식구가 많다 보니 한 끼를 준비하고 나눠주는데 꼬박 한 시간이 걸린다고요.
0: 오야 오야 오야.
2: 마침내 기다리던 아침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다양한 재료가 골고루 들어간 든든한 한 끼.
0: 누르고
2: 잡혀오고. 이 녀석들 아침부터 몸보신 제대로 하겠는데요. 강아지 밥 차리는데 누구보다 진심이 나네. 삼시세끼를 직접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매끼니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
0: 먹자.
2: 좋은 식재료만 보면 아이들 입에 하나라도 더 넣어주고 싶은 마음뿐이랍니다. 밥이 보약이라는 말처럼 잘 먹어야 몸도 튼튼해지고 혹여 아프더라도 잘 이겨낼 수 있다고요.
4: 케이크 너무 맛있다.
0: 각자 몫을 먹고 혹시나 부족한 애기가 있으면 더 먹으라고 지금 이렇게 네, 해놓았어요. 오이.
3: 그 잘 먹네 우리 일진이. 오야 오야.
2: 정말 어찌나 잘 먹였는지 하나같이 토실토실 건강미가 철철 넘칩니다.
5: 애들이 살찌는 이유가 있네.
0: 양껏 먹여야 될 것 같아. 양껏. 그래야 제가 배불러요. 너무 잘 먹네 우리 애기. 옳지 옳지.
5: 매일 먹이 줘요?
0: 그냥 매일 손으로 주는 습관 하나가 돼가지고 간식 같은 걸 손으로 다 먹이니까 곱게 키워서 그래, 곱게 키워서. 너무 곱게 키웠더니.
6: 여기가 유기견 보호소인가요?
0: 유기견 보호소 아니에요. 저희 가족들이에요, 다.
6: 그럼 다 등록된 그런...
0: 그럼요. 다 저희 애기들이에요.
2: 부부는 41마리 전부를 직접 구조하고 그것도 모자라 한 마리도 빠짐없이 모두를 가족으로 품었습니다.
0: 저희가 6년 전에 산에 들어올 때 총 18아이들을 데리고 들어왔어요. 나머지 아이들이 지금 저희가 여기 들어오고 나서 그 배가 돼버린 거예요. 그 이상이 늘어버렸어요.
2: 처음 산골에 왔을 때 이미 식구가 많은 상황이었지만 버려지고 상처 입은 녀석들을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답니다.
0: 우리 구찌는요. 6개월 때 도시에서 살다가 이 아이를 처음에 입양하셨던 분이 도베르만의 로망으로 해서 아이를 입양을 하셨어요. 어린 애기를. 근데 아파트에서 키우다 보니 아이가 배변도 대형견이다 보니까 배변도 많이 하고 또 아이가 점점 커지면서 무서움도 생기고 그러다 보니 도저히 아파트에서 함께 키울 수가 없어서 파양을 하셨어요.

0: 너무나도 쉽게 버려진 소중한 생명. 할 곳 없는 구찌에게 부부는 손을 내밀었고 구찌의 평생 가족이 되어주었습니다.
1: 아, 이거 신났네.
2: 아이고, 아이고, 잘 뛰네, 구찌. 구찌야, 아이고, 잘하네.
0: 구찌처럼 저마다 가슴 아픈 사연을 품고 있는 녀석들.
1: 엄마, 간식 줄게. 간식 줄게.
0: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잘해주고 싶은 마음이 가득합니다.
1: 엄마, 간식 줄게. 간식 먹자. 간식 먹자. 엄마, 언니. 이거 먹을까? 자, 이거 먹을까?
0: 간식 하나를 주더라도 좋은 것만 골라서 내어주는데요.
1: 루비, 루비 사과 좋아하지? 응. 옳지.
3: 과일을 자주 줘요?
1: 네, 자주 줘요. 점심 간식으로는 사과 같은 거, 이제 제철 과일 그렇게 많이 먹이고 있어요. 아주 잘 먹네. 아주 잘 먹네.
0: 아이들의 배를 든든히 채워주는 일은 아내가, 견사를 깨끗하게 치우는 일은 남편이 맡고 있습니다. 이 부부에게 대충이란 없는데요. 뭐라든 정성을 다한다고요.
2: 얘들이 이제 변을 보거나 소변을 보잖아요. 소변 보는데 뿌려놓으면 미생물이 분해를 시켜서 냄새를 없애는 거예요.
1: 여보, 상수밭에 물 좀 줘야 돼.
2: 또 줘야지 뭐.
1: 예.
0: 농사와는 거리가 멀었지만 아내의 부탁으로 산골에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남편.
4: 이 밭에는 뭐 심으신 거예요?
2: 고구마, 감자, 옥수수, 파프리카, 대파, 양배추, 청양고추, 오이고추까지, 상추, 오이, 작물이 많아요. 열매까지 될걸요? 이제 고추만 저희가 먹고 과지하고 나머지는 다 애들 거죠.
0: 아, 강아지 전용 밭이었군요. 남편은 산골에 와서 살림꾼이 다 됐습니다. 아이들 삼시세끼 챙기느라 바쁜 아내를 대신해서 집안일을 도맡아 하고 있기 때문.
2: 빨래도 해야죠. 그것도 해야죠. 해달라면 다 해야죠. 남자 여자 없잖아. 동물을 키우면 남자 여자 이런 개념이 그런 건 없다고 봐야죠.
0: 와, 요리까지 하시는 거예요? 저 손놀림 좀 보세요. 한두 번 해본 솜씨가 아니신 것 같은데요.
5: 그 아버님 왜 그 지금 요리하시는 거예요?
2: 애들 엄마 밥을 해줘야 되나 제가. 아침, 점심, 저녁 담당이잖아 제가. 애들 엄마는 강아지들 밥 담당이고 저는 애들 엄마 담당이고.
0: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느라 바쁜 일상. 도시에서 직장 생활할 때는 상상도 못한 삶이라죠. 그럼에도 싫은 내색 한번 한 적 없다는 남편. 겉모습은 무뚝뚝해 보여도 아내를 누구보다 아끼는 사랑꾼이랍니다.
1: 너무 맛있어.
5: 느껴보니까
1: 네.
5: 살림을 제 아버님이 다 하시는 것 같아요.
1: 예, 거의 다 하죠. 예, 저는 애기들 밥 만드는 거 그거 하고 남편이 거의 여기 산골 살림을 다 사는 거예요.
6: 불만 없습니까?
2: 불만이 있으면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없겠죠. 저는 어차피 내 엄마 뜻을 존중하고 했기 때문에 제가 여기 와서 같이 와서 그냥 시골 가서 살자 했을 때 들어와서 애들 키우자 했을 때 두 말도 없이 왔고 손 옳지.
0: 아내로 인해 시작된 대가족 돌봄.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제는 남편도 녀석들에게 깊은 애정을 쏟고 있는데요.
2: 이 엄마도 사랑을 많이 주지만 저도 말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애들 엄청 좋아하거든요. 가족 같은 존재죠.
7: 좋아, 뽀뽀.
0: 급기야 남편은 아이들을 위해 직접 노래까지 만들었습니다.

0: 밤에 잠도 안 자고 이 노래를 만드는 모습을 봤거든요. 근데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마음에 많이 와닿기도 하고 너무 고마웠어요.
1: 그날 오후 단골 동물병원을 찾아온 부부.
2: 보호자분이 네. 진료보러 자주 오시나요?
3: 네, 자주 오시죠. 네, 워낙 그 키우시는 강아지도 또 돌보시는 강아지도 많으시고 그리고 고양이 친구들도 많이 돌봐주시고 하셔가지고 지금 친구들이 좀 안 좋을 때 많이 오십니다.
1: 산골에는 마땅한 동물병원이 없어서 차로 왕복 2시간 거리를 오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병원비 부담도 만만치 않습니다.
0: 모두 아픈 아이들만 구조를 하다 보니 병원비가 어마어마했고요. 거의 1년에 1억씩이 들어갔던 것 같아요. 총 한 15년 하면서 15억 정도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비용은 이제 노후 자금.
1: 15년 동안 이어진 구조와 돌봄으로 노후 자금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부부는 이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고요.
0: 처음에 아픈 아이들을 봤을 때는 야, 이거 어떻게 병원비 감당을 할까? 막막하죠. 눈앞이 깜깜하고. 근데 아이가 회복된 모습을 보면 위로가 돼요. 아, 참 잘했다. 아, 또 한 생명 살려놓았구나.
1: 산골에도 찾아온 무더위. 어휴, 날도 더운데 난로에 고구마를 구우시네요.
0: 고구마는 우리 노견 아이들 사료들을 잘 씹지 못하니까 이렇게 먹이는 거예요. 군고구마를 만들기 위해서 굴을 떼요. 1년 365일.
4: 그 희망이가 고구마 몇 개, 군고구마 몇 개 안 먹어요. 이거 삶아주면 곧 안 먹어.
1: 올해 22살이라는 희망이는 14살 때 부부에게 구조됐는데요.
0: 그 당시 아기가 상태가 좀 안 좋았었어요. 이렇게 치매도 있었고 귀도 많이 아팠고 그랬었죠.
4: 이제는 심하고 좀 작았어요. 근데 저희한테 와서 컸어, 키가.
0: 그러니까 아기를 안 먹여서 안 키운 듯한 그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처음 길에서 이렇게 만났을 때 입고 있었던 옷이에요.
1: 그래도 혹시 유실된 건 아닐까 보호자를 찾기 위해 애를 써봤지만 끝내 가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요. 그렇게 늙고 병든 채로 버려진 희망이의 가족이 되어준 부부. 산바람이 반겨주는 산꼭대기 쉼터. 부부의 피서 명당인데요. 사실 이곳도 아프거나 안정이 필요한 아이들을 돌보기 위해 마련한 공간이랍니다. 사람 나이로 치면 100살이 훌쩍 넘은 희망이도 이곳에 자주 와서 휴식을 취한다는데요. 어구어구, 어유, 우리 희망이 신났죠요? 살림꾼이자 사랑꾼 남편. 대가족 돌보느라 수고한 아내를 위해 이번엔 노릇노릇 고기 굽기에 나섰는데요.
0: 당신 고생 많았지.
4: 많이 먹어요?
0: 네.
1: 아이들을 함께 돌보며 더욱 돈독해졌다는 부부 사이. 부부싸움을 했다가도 녀석들만 보면 어느새 웃음이 나고 저절로 화해가 된다고요. 이러니 예뻐할 수밖에 없겠죠.
4: 희망이 맛있어?
0: 잘 먹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희망이가 온 지가 어느덧 꽤 되었어. 그죠?
4: 8년?
0: 예.
4: 8년 오신 것 같은데. 나이 많이 먹었네.
0: 그래도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있어줘서 너무 고맙지.
4: 희망아, 아빠가 노래 하나 만드는 거 틀어줄까, 희망이 위해서?
0: 우리 희망이 노래 들어볼까요?

0: 힘든 날들이 많았었죠.
1: 많았죠. 저희 일도. 울고 막 할 때도, 애 엄마 울고 울고 할 때도 많고.
0: 힘든 날도 네. 많았고. 그래도 아이들은 사람의 손을 거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리고 저희들이 자식처럼 다 거둔 아이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끝까지 함께 마지막까지 책임감 가지고 잘 보내주고 마무리하는 게 저희들의 책임이 아닌가, 그게 구조가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많이 하죠.
1: 희망이 내년에 또 23살 되면 아빠가 노래 또 만들어줄게. 알았지?
0: 오래오래 사세요.
1: 대학교 졸업해야지 희망이는, 그지?
2: 부부는 녀석들의 마지막까지 책임을 다할 생각입니다. 다음 날.
1: 사무 시설 하나 만들면 됐을 것 같아. 네, 나무 심고. 나무 좀 이제 좀 손이 우러질 수 있는 나무 골라서 심고. 수영장 고양이는 사실 필요가 없고 강아지 것만 하나 수영장을 하나 나눠서.
3: 이건 무슨 맛이야?
1: 아, 조감도 있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여기 어떻게 질 건지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이제 그 조감도를 대충 그려서 나중에 이렇게 애들 환경을 만들 때 어떻게 할까고 지금 의논을 좀 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해서 상의를 좀 한 거예요.
2: 언젠가 이곳에 새 보금자리를 지을 계획이라는데요.
3: 그런 거 지금 꿈꾸면 어떠세요, 기분이?
0: 너무 행복하죠. 네, 밥 안 먹어도 배부르다.
1: 그래서 저는 이제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주길 바래요, 애들이. 좋은 환경에서 한번 살다 가게. 그게 저희 꿈이에요.
2: 부부가 그리는 행복한 미래. 하루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네요.
0: 병아리콩, 닭가슴살, 피망, 단호박, 오트밀. 아침에는 이렇게 부담되지 않게 좀 편하게.
2: 오늘 아침도 정성 가득 담긴 영양 만점 식사를 챙기고 어느새 점심시간. 이번엔 간식을 준비하는데요. 메뉴는 무더위를 날려줄 얼음 도움도 시원한 수박화채. 질릴 틈 없는 다양한 메뉴. 반려견 맛집이 있다면 바로 여기 아닐까요?
4: 시원하고 달콤하고 하여간 끝내줘요.
0: 얼른 빠빠 먹어. 옳지. 이거 줄까? 시루 이거 먹을래? 옳지, 옳지, 일로 와. 시루야. 우리 시루. 아이고, 이뻐라, 우리 애기.
2: 무슨 일인지 간식도 시루야. 마다하고 슬슬 피하는 시루야,
0: 시루. 일로 와, 시루야. 우리 시루 예쁘다. 예쁘다, 우리 시루 일로 와. 무서워, 무서워. 아이가 많이 무서워해요.
2: 설기 역시 사람을 무서워하는데요.
0: 시루와 설기는 깊은 산골짜기에 두 아이가 버려졌어요. 아기 때. 2개월 때 버려졌대요. 그래서 길에서 이제 다른 집 아이들의 사료를 훔쳐먹거나 아니면 산에 있는 지렁이나 이제 뭐 곤충들을 잡아먹으면서 연명을 하면서 살아온 아기들이라. 설기야.
5: 세상에. 위에 머리 쪽에서 뭐.
0: 아이고. 이제 갓 눈을 떴어. 니들도 편안한 자리로 가면 되잖아, 시루야.
2: 극적으로 구조는 성공했지만 새끼 때부터 줄곧 산에서 지낸 탓일까요? 사람의 손길을 멀리하고 다가가면 예민한 모습을 보였던 시루와 설기.
0: 이리와.
2: 그로부터 4년 후.
0: 아니, 그래서 어떻게 하려고 그래. 발톱도 안 깎고. 어? 아유, 애타네, 애타. 우리 설기 예쁘다, 그지?
2: 시루와 설기는 달라진 게 없는데요.
0: 발톱이 휘었어요, 많이. 설기야.
2: 이 정도면 걷기도 불편하겠는데요.
0: 설기야. 시루야, 일로 와. 간식 먹자, 얼른 와. 옳지, 여보. 얼른 와, 시루 왔어, 여보. 자, 일로 와, 시루야, 자.
2: 결국 어쩔 수 없이 강제 포획 결정.
1: 아이고. 아이고, 우리.

0: 싫은 녀석 제법 날렵한데요?
1: 아, 그래. 그리고 가만히 있어.
0: 뛰는 시루 위에 나는 남편. 한바탕 추격전 끝에 드디어 포획에 성공했습니다.
1: 아야, 얼굴 물었다. 아, 목을 물었다. 가만히 있어. 아, 목을 물었다.
0: 어우, 이를 어째요?
1: 가만히 있어. 발도 파봐, 친구야. 가만히 있어, 지금.
2: 깜짝이야. 피 흘린다.
1: 피 흘러?
0: 아, 결국 피를 보고 말았는데요.
1: 제가 많이 물렸어요.
0: 이 정도는 거뜬하다는 남편.
2: 자, 얼른 가, 절로 가. 일로, 일로.
0: 곧장 설기 포획에 들어갔는데요.
1: 가다가.
2: 놀랬어, 놀랬어. 어이, 어이, 어이.
1: 가만히 있어, 괜찮아, 괜찮아.
2: 괜찮아, 괜찮아.
3: 그만.
2: 안 돼, 안 돼. 오야, 오야, 괜찮아.
1: 무서우면 어떻게 할 거야, 잡아. 응, 응. 설기야.
2: 어, 괜찮아, 괜찮아, 알아, 괜찮아.
1: 좀 편안해.
2: 아, 발톱 봐요, 이거.
1: 좀 편안해졌어, 이제. 설치면서. 응. 아빠 기만 좀 주겠다.
4: 아무리 그래도 무섭다니까요.
0: 아유, 발톱 한번 깎이는 게 전쟁이 따로 없습니다.
2: 많은 일들이 많지만, 그냥 이런 일이 가장 힘들어요, 저희가. 아이들 이렇게 강제성을 두고 잡아서 발톱을 깎고, 물론 저희들을 위한 일이지만 아이들은 그 마음을 모르니까 너무 힘들죠. 이런 일이 너무 힘들어요, 저희들은.
0: 한바탕 소동을 치른 후
2: 잘 있었어, 맘마. 맘마, 맘마. 맘마, 맘마.
0: 집 근처에 살고 있는 개들을 찾아온 아내.
2: 무서웠어. 우리 해피가 무서웠어. 어이구, 무서웠어. 응. 어이구, 무서웠어.
5: 이 친구들은 누가 키우는 개예요?
2: 지금 이 밭 주인. 밭 주인이 있어요. 그 저희들이 밥을 주면서부터 이제 완전 포기를 해가지고 애기들 밥도 아예 안 주고 이제 저희가 다 전담으로 맡아서 애기들을 지금 케어해주고 있어요.
0: 사람 대신 밭을 지키던 개들. 하지만 정작 녀석들을 지켜주는 사람은 없었고, 그런 녀석들을 부부는 2년 반 동안 돌봐주었는데요.
6: 어우, 잘못.
0: 그러다 얼마 전 소유권을 포기한 밭 지킴이 개들의 보호자.
2: 이 지금 두 아이는 저희 지인분이 밭 지킴이로 살던 아이들이라고 안타깝게 생각하셔서 두 아이를 모두 입양을 하시겠다.
0: 요 녀석은 아직 가족을 찾고 있는 중이랍니다. 사실 이곳에는 밭을 지키던 개가 더 있었는데요.
2: 그래서 저희가 병원을 데려가 보니 아이들이 많이 아팠어요, 노견에.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데리고 가서 저희들 품 안에서 지금 치료를 하고 있어요.
0: 얼마 전 밭에서 구조한 후 새 식구로 맞이했다는 엘리. 아, 그런데 무슨 일인지 좀처럼 짖음이 멈추질 않습니다. 아내를 보자마자 짖음 뚝. 아, 뭐야? 너 엄마 보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2: 아니, 앉아. 구조된 이후 저희들이 함께 자고 함께 먹이고 하면서부터 계속 이런 행동을 하거든요.
0: 엘리의 추정 나이는 15살. 평생을 밭에 묶여 살았다는 녀석은 부부를 만나기 전까지 그 긴 세월 동안 제대로 된 집 한 칸 없이 온전한 밥 한 끼도 먹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7: 맛있었어?
0: 구조 후 병원으로 옮겨진 엘리는 안타깝게도 심장 사상충 3기 판정을 받았는데요.
2: 24시간을 안고 치료를 하고 먹이고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아이가 분리불안 같은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0: 현재 약물 처치 중인 엘리. 치료는 시작됐지만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흥분을 하게 되면 쇼크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안정을 취해야 하는데요. 그런데 아내가 자리를 비우자 곧장 분리불안 문제를 보이기 시작하는 엘리. 탈출이라도 하려는 듯 자꾸 창문을 향해 뛰어오르는데요.
4: 나 혼자 두고 어디 간 거예요? 엄마, 나 여기 있어요. 빨리 와요.
0: 아이고 엘리야, 너 그러다 다치면 어쩌려고 그래?
2: 아이고 우리 애기, 아이고 오야 오야 오야 오야 오야 오야 일로 일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왜 건물 먹었어 왜? 어 난리가 났었구나 우리 애기가.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여기 난리가 났고.
0: 마음 같아선 계속 곁에 있고 싶지만 엘리 말고도 돌봐야 하는 식구가 40마리.
2: 엘리 있어?
0: 하루 종일 엘리만 돌보고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인데요. 아이고 엘리야, 제발 진정 좀 해.
2: 엘리야, 어이 어이 어이 어이, 아이 괜찮아 괜찮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 아이고 괜찮아 했나 했나 했나 했나. 지금 엘리가 계속 지더대니까 뭐 일이 손에 안 잡히죠. 놀래서 애기가 흥분을 하면 안 되는데 이러다가 쇼크가 오면 굉장히 위험한 상태거든요. 그래서 일단 안정을 취해야 되는데 큰일 났네.
0: 한 집에서 지낸 지 겨우 2주밖에 안 됐는데 너무나도 깊어진 애착관계.
2: 이래가지고 무슨 안정을 하고 어떻게 치료를 받겠냐고요. 애기가 저러다가 갑자기 잘못될까 봐 무섭기도 하고. 아니 왜 불안한지를 모르겠네.
0: 이러다 정말 쇼크가 올까봐 조마조마. 엘리의 분리불안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며칠 후 41마리 대가족의 고민을 해결해주기 위해 산골을 찾아온 설생.
6: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6: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2: 반갑습니다.
6: 여긴 쫓기니들이구나. 아유 이뻐라.
0: 일단 집 구경부터 해보는데요. 아,
6: 여기가 이렇게 연결돼 있구나. 와, 이거 너무 좋네. 오, 아, 해도 잘 듣고 여기 시원하고 너무 좋다. 오, 시원해. 오, 저는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냥 평지에 운동장 애들 놀 수 있는 공간이 그냥 평지인 것보다 약간 입체적으로
1: 거기 엄마가 다
6: 네. 그리고 밑에 저기 다 그늘이고 네. 귀여워.
1: 타고 시원합니다.
6: 와, 여기 너무 시원하다. 지금 공간이 이렇게 쫙 봤더니 더울 때, 추울 때, 뭐 자기 쉬고 싶을 때 있을 공간들이 충분하게 다 있어서 이게 너무 좋은데요. 좋다. 너네 좋겠다. 어?
0: 삼시세끼 직접 만든 밥상도 눈길을 끌었는데요. 사람 음식보다 더 손이 갈 만큼 정성스럽게 준비하는 식사. 매끼니가 진수성찬이었죠.
6: 이게 혹시 하나이다 한 그릇이에요? 하나이다 한 그릇이에요? 이거 애들 한 하루 반끼, 보통 칼로리로 하루 반끼는 되겠는데? 아니 애들이 보니까 다 배가 끌리려고 하더라고.
0: 유독 토실토실한 산골 아이들. 푸짐하게 먹이는 나름의 이유가 있답니다.
7: 저희가 처음부터 정상적인 아이를 구조를 한 건 아니잖아요. 모두 아픈 아이, 거의 뭐 무지개 별 떠나기 직전에 아이들을 구조를 하다 보니 지금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통통하고 예뻐졌고 회복이 됐는데도 저의 마음이나 저의 눈의 카메라는 항상 처음 구조할 때 그 모습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채워주고 싶은 엄마 마음이라.
6: 그 마음은 알 것 같아요. 그 마음은 알 것 같아요. 건사료라는 게 사람으로 보면 쌀 먹는 거예요.
7: 네, 그렇죠.
6: 밥이 아니라 쌀을 먹는 거예요. 그러면은 밥을 먹으면 부피감이 있잖아요. 수분이 많으니까. 그러면 위가 확장되고 배부름을 느껴요. 근데 건사료는 수분이 적으니까 이 배부름을 느끼기가 조금 더 어려워요. 그러니까 실제로도 어떤 연구 결과가 있냐면 정량의 20% 적게 먹는 애들이 오래 산대요. 정량의 20% 적게 먹는 애들이. 조금 줄이셔야 돼요, 조금. 네, 애들 배고파해도.
1: 좀 줄여봐야지.
6: 쟤만 몸매가 좋아.
1: 이정하잖아.
6: 그러니까요.
1: 쟤도 조금 있으면 엄마.
6: 저 몸매가 베스트예요. 진짜 저 몸매가 베스트예요. 오래 사는 베스트 몸매.
0: 식사량은 조금 줄이는 것이 더 건강해지는 길이랍니다.
6: 얘가 안 잡혀가지고 어우 빨러라 어우 빨러라.
2: 시루야 시루야.
0: 시루와 설기는 가족이 된 지 4년이 지나도록 부부의 손길을 거부하고 있었는데요. 구조 전 두 녀석은 산속에서 먹고 자고 출산까지 했다죠.
6: 저 산까지 들어가서 낳았다라는 거는 사람을 진짜 싫어하고 무서워하는 아이일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1: 아, 얼굴 물었다. 아, 목을 물어봤다.
8: 가만히 있어. 발톱 봐봐, 지금. 떨기야. 어,
2: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아우, 발톱 봐요, 이거.
8: 좀 편안해졌어, 이제. 괜찮아.
6: 제가 봤을 때는 이 친구가 감각처리 과민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우리는 왜 저거 갖고 그럴까라고 하는데 똑같이 건드려도 더 이렇게 심한 자극이 오는 거예요.
2: 예민하게.
6: 네, 감각적으로 예민한 거예요. 이건 병이 아니라 유전적이에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잡는 걸 싫어요. 지금 간식 주고 이럴 땐 좀 가까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내 본능적인 행동과 학습한 행동이 충돌하는 상황들이 계속 일어날 거예요. 본능적으로는 사람을 무서워해야 돼요. 근데 점점 살아가면서 학습적으로 간식도 주고 나 챙겨주고 이런 것들이 생겨요. 근데 이게 지금 충돌하고 있는 상황.
0: 사람의 손길이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시루와 설기. 아, 설쌤, 그럼 발톱은 어떻게 하죠?
6: 우리가 최대한 좀 스스로 발톱이 좀 더 갈리게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조금 우리 아이들을 위해 발톱 깎기 존을 만들어 보면 어떨까.
0: 합판과 사포만 있으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데요.
6: 그래서 거기서부터 한번 탁하지를 한번 해볼까요?
0: 발톱을 사포에 스스로 긁게 하기 위한 도구라는 게 따끈한 사포 발바닥에 괜찮을까요?
6: 이게 또 발바닥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강아지들의 발바닥 자체가 각질층이에요.
2: 아, 패드가요?
6: 네, 패드가 각질층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과학 이 이런 데 많이 안 다니고 산책 안 하고 그 실내에서만 사는 애들 보면 발바닥에 과각질층이 일어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비늘처럼 이 각질이 못 뛰어나져서
2: 안 떨어져서.
6: 오히려 각질이 막 이렇게 늘어나는 병적인 경우도 있고 환경적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서 있으면 오히려 발바닥도 더
2: 얇으니까 한마디로 각질이
6: 네, 잘 생길 수 있어요.
0: 발톱은 물론 발바닥 각질까지 관리가 가능하답니다. 이제 알맞은 장소에 가져다 놓으면 되는데요. 이곳은 평소 아이들이 간식을 먹던 공간.
6: 간식 한번 여기서 줘보시겠어요?
2: 간식 먹자. 이게 뭐야? 시루야. 설기야,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0: 간식 먹자는 유혹에 안 넘어올 강아지는 없겠죠. 그런데 시루와 설기는 좀 다릅니다.
2: 됐어. 옳지. 자, 시루도 일로 와. 옳지. 설기야. 옳지.
0: 선뜻 다가오지 않는데요.
6: 네, 저런 애들이 겁도 많아가지고 여기도 안 올라오려고 해.
2: 설기, 설기. 어, 설기 올라왔어요. 설기. 옳지. 자, 시루, 시루, 시루, 시루, 시루.
0: 시간이 지나자 발톱 깎기 존에서 익숙하게 간식을 받아먹는 시루와 설기. 아유, 발톱 깎는 시간이 이렇게 평화로울 수가요.
2: 설기, 일로 와, 설기, 얼른 와.
6: 이런 서걱서걱 소리만 나도 이렇게 자국 나는 거는 되게 세게 간 거고 이렇게 서걱서걱 소리만 나도 조금 조금씩 갈리는 거예요.
0: 선명하게 남아있는 발톱 자국. 어우, 효과도 정말 좋은데요.
7: 많이 갈렸다.
1: 많이 갈렸어. 응.
2: 이제 앞으로는 저희가 아이들한테 강제적으로 잡지 않아도 되고 그럼 아이들도 두려울 일도 없고 예 그러면 이제는 아이들도 편해지고 저희들도 편해지는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시루야, 설기야, 좋지? 엄마는 좋아. 엄마는 너무 좋으네.
0: 산골엔 걱정되는 녀석이 한 마리 더 있었죠. 15살로 추정되는 엘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평생을 밭 지킴이로 살아왔는데요. 다행히 구조는 됐지만 건강이 좋지 않은 상태.

0: 엘리는 심장 사상충 3기 진단을 받았습니다. 과하게 흥분하면 쇼크가 올 수 있어서 안정을 취해야 하지만 보호자가 눈앞에 없으면 극도로 흥분하는 모습. 가족이 된 지 단 2주 만에 생긴 심각한 분리불안.
1: 창문 뛰어올라가면 돼요.
2: 어머, 나 이거 처음 봤어.
1: 나도 처음 봤대요. 어머.
2: 야.
1: 나 창문을 점프해서 올라간다고?
2: 난 이렇게 긁은 줄 알았더니.
1: 올라가서 그래.
3: 얘는 저 안에 넣어놓으면 모든 방법을 통해서 탈출할 겁니다. 얘 위로도 탈출할 거예요.
1: 그럴 것 같아요. 네.
2: 와, 저도.
3: 얘 운동선수예요, 운동선수.
1: 그러니까. 잘했구나. 이거 그 얼굴을 가지고.
2: 야, 진짜.
0: 하루 종일 옆에 있을 수도 없고. 출쌤, 얘를 어쩌면 좋죠? 이러다 정말 잘못될까 겁나네요.
3: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감정이 뭔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이 올바른 솔루션으로 갈 수가 있어서 네. 불안뿐만 아니라 좌절 막 이런 것도 이 분리 관련 문제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테스트를 먼저 한번 해볼 거예요. 한번 우리 보호자분들이 아예 좀 사라져보세요. 거기에 따라서 진짜 어떤 감정이 있는지 명확하게 엘리의 감정을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한번 지금 가보세요. 숨어보세요, 아예. 네. 엘리도 모를 정도로 숨으셔야 돼요.
0: 보호자와 분리가 되면 반려견들은 불안, 좌절, 공포, 외로움 같은 다양한 감정을 보이게 되는데요.
3: 아, 이게 원래 분리불안 있는 애들은 이렇게 이제 탈출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러면 약간 보호자를 찾아서 약간 공황이 와서 움직여야 되는데 또 그런 모습은 별로 안 보여요.
0: 엘리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게 느슨하게 목줄을 잡고 계속 따라가 보는 설쌤.
3: 보호자님들 왼쪽으로 가셨다고요?
0: 멀리 숨어있는 부부. 그리고 냄새를 맡는 엘리.
3: 냄새를 맡고 막 찾는 것 같긴 한데 뭐야 얘?
0: 엘리야, 너 코감기라도 걸렸니? 엄마는 그쪽이 아니라 반대편에 있잖아. 황당하기는 부부도 마찬가지.
4: 보장 왼쪽으로 가셨는데 냄새를 못 맡은 거 아니야?
3: 못 맡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체적인 행동이 아주 단순한 분리 관련 문제는 아닐 것 같다. 좀 더 볼게요.
0: 설쌤도 의아한 엘리의 미스터리한 행동.
3: 발걸음이 빨라졌어. 친구예요?
0: 아는 얼굴인데요?
3: 풀어줘 볼게요. 얘 여기서 왜 이렇게 표정이랑 꼬리가 좋아요? 표정이랑 얘 꼬리랑 표정 봐.
0: 이곳은 엘리가 평생을 살았던 밭인데요. 집에서 밭까지는 걸어서 5분 거리. 보호자 보고 싶다고 울고 불고 할 때는 언제고. 엘리 녀석, 부부는 안 찾고 왜 밭으로 온 걸까요? 이제야 아내를 발견하고 반가워하는데요.
3: 아니, 약간 알 것 같아. 약간 알 것 같아.
0: 설쌤, 감 잡으셨나 봐요.
3: 지금 엘리 원래 여기 살았던 거죠?
5: 예.
3: 그러다가 집으로 간 지 얼마나 됐어요?
6: 3주.
3: 3주? 얘 여기서 몇 년 동안 밥 주셨다고 했죠? 애들 챙겨주셨다고 했죠?
5: 2년.
6: 3년 정도?
3: 얘는 여기 있을 때부터 두 분을 보호자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래서 얘는 사실 여기서 두 분이랑 있는 게 가장 편할 거예요. 아직까지는. 자기 인식 속에선.
0: 열악했지만 이곳은 엘리에게 진짜 집이었고 밥을 챙겨준 부부는 이미 가족으로 생각했을 거라는 엘리.
5: 맛있었어?
3: 그래서 저는 풀어줬을 때 원래 대부분의 분리불안, 분리 관련 문제를 가진 아이들은 풀어줬을 때 어떤 행동을 하냐. 저쪽 가봤다, 저 위쪽 가봤다가 아마 두 분을 찾을 것 같다. 근데 얘가 안 그랬어요. 밭으로 와서 이 친구를 만나자마자 갑자기 표정이 팍 피더니 꼬리가 확 올라가더니 되게 즐거운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 우리가 3주밖에 안

0: 때문에 엘리는 거기가 우리 집이 아니라 여기가 우리 집이라고 조금 인지를 하고 있다.
1: 자, 최종 테스트를 해보기로 했는데요. 집으로 향하는 부부를 지켜보는 가운데 집으로 갈 것인지 밭으로 갈 것인지 과연 엘리의 선택은?
0: 고민 중. 그 뒤 한번 보고 또 한번 보고 저 저기 싫어해. 저 저기 싫어해. 진짜 어이없게도 그 고생한 거길 잊지 못했어. 꼬리도 봐요. 다 내려갔어.
2: 내려갔지. 진작 내려갔지. 한편으로는 서운한 마음도 들었어요. 정말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케어를 했는데 아이가 결국에는 그 있던 자리, 밭으로 다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도 아프고 서운도 하고 좀 복합적인 생각이었던 것 같습니다.
0: 거기 가서 예전에 밭지키미로 있었던 곳을 가서 보니까 줄에 묶여 있었고 아주 짧은 줄이긴 했겠지만 좀 오픈된 공간에 있다 보니까 오히려 사방이 막히고 시야가 제한되는 공간에 있으면 조금 더 힘들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공간보다는 엘리가 여기에 있을 땐 두 분 다른 아이들 챙겨줄 땐 좀 그늘이 있고 오픈된 공간에서 줄을 좀 길게 해줘서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1: 시야를 차단했던 하우스에서 벗어나 사방이 탁 트인 곳으로 이동. 엘리의 시야에 보호자가 항상 들어오게 했는데요. 어우, 뭐야. 아내와 떨어지면 안절부절 못했던 엘리 맞나요? 너무 조용한데요.
0: 한번 안쪽으로 쭉 들어가서 시야에서 사라져보셔도 될 것 같아요. 여기 있으면 보호자님이 저쪽으로 들어가셔도 얘가 보호자님이 어디 갔는 줄 알거든. 그리고 또 금방 나오면 나온 걸 볼 수 있고. 그렇지. 그렇지. 봐봐, 계속 쳐다보지만 줄도 안 당겨져 있고 안정된 상황에서 잘 있고. 좋은데요? 아주 좋아요. 네.
1: 하우스 안에 있을 땐 보호자가 자리를 비우면 목청껏 짖던 엘리. 이젠 멀리서 보호자가 다른 일을 하고 있어도 조용한데요. 머무는 자리만 바꿨을 뿐인데 녀석 정말 확 달라졌습니다.
0: 안정된 자세가 나오잖아요.
2: 엘리 잘 있었어?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라. 이거 뭐 할까? 옳지. 아, 그 잘했어.
1: 아휴, 이제 한 시름 났네요.
0: 우선 이렇게 아이들을 다 우리 두 분 보호자님들 이름 밑으로 다 동물 등록을 해서 가족으로 사는 일이 진짜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2: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덕분에 저희가 아주 아이들한테 많이 유익한 정보들도 많이 알게 돼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0: 아유, 아닙니다.
3: 어디가 아픈지 몰라서 혈액검사, 엑스레이랑
4: 그 검사 다 하면
5: 얼마나 좋게. 마이브라운 가입밖에 한 게 없는데 당일 병원비가 알아서 내려가는 라이브 청구.
6: 잠깐 안 깨도 되네.
5: 마이브라운만 믿고 병원 가자. 용기 있게 마이브라운.
7: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솔루션 그 후. 엘리는 한층 더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보호자가 시야에서 사라져도 차분하게 기다릴 줄 알고요. 시루와 설기는 열심히 셀프로 발톱을 깎고 있답니다. 얘들아, 모두 행복하고 건강하게 잘 지내렴.
8: 그냥 친구처럼, 그냥 동반자처럼 이렇게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와.

0: 배치모아에서 냄새 잡는 요술 배변 패드를, 댄스 소셜클럽에서 지렁이 댄스 스프레이를, 오디에이시에서 반려동물 케어 세트를, 허글에서 키피 점프런 관절 영양제와 루테인 영양제를 드립니다.
1: 상담 완료 시 훈제 직화 두 가지 맛을 하나로, 뚜껑을 덮어 훈제, 불맛을 제대로 직화. 이 모두가 가능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아닙니다. 상담만 받아도 증정해드립니다.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딥이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딥이라면 됩니다. DB 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2: 보험 하나로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은 물론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보장되는 보험이 있다는 걸 아시나요?
3: 매일 병원에 다니는 내가 가입이 될까?
2: DB라면 됩니다.
4: 아프거나 다쳐서 치료받은 적이 있어도요?
2: 됩니다.
5: 암 수술을 받은 적이 있어도?
2: 됩니다.
6: 당뇨랑 고혈압이 있어도?
2: 되고요.
7: 지병이 있어도?
2: DB라면 됩니다. DB손해보험 나에게 맞춘 플러스 간편 건강보험이니까요. 아픈 적이 있어도, 다쳐서 치료를 받았어도, 심지어 암 치료를 받으신 적이 있어도 만 80세까지 가입 가능합니다.
7: 수술비도 된다고요?
2: 됩니다.
8: 암 치료비도?
2: 됩니다.
9: 진단비도요?
2: 되고요.
10: 병원 통원비도?
2: 네, 됩니다.
11: 간병비까지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그럼요. 진단비는 물론 치료비, 수술비, 입원비에 간병비까지. 질병상에 따지지 않고 여러분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든든하게 보장해드립니다.
9: 입원 첫날부터?
2: 됩니다.
11: 1인실에 입원해도?
2: 됩니다.
12: 미끄러진 사고로 입원해도?
2: 되고 말고요.
9: 감기로 입원해도요?
2: 돼요.
13: 교통사고로 입원해도?
2: 되죠.
5: 디스크로 수술해도?
2: 물론 됩니다.
11: 이게 모두 된다고요?
2: DB라면 됩니다. 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의 진단비뿐만 아니라 수술비, 치료비, 입원비, 간병비까지 꼼꼼하게 보장해드립니다. 아프지 않으면 매년 보험료도 낮아지는 합리적인 보험. 오르지 않는 보험료로 100세까지 보장. 지금 전화해서 편하게 물어보세요.
1: 상담 완료 시 5분 일체형 바베큐 그릴 증정. 가입, 결제, 노. 상담만 받아도 증정.
0: 이어서 AI 드라마 부활 수업이 방송됩니다.
14: 제가 느꼈던 초재의 매력을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15: 아이고.
14: 세상이 모든...
15: 아, 너무 또 감동적이네요.
14: 이 맛에 온전하러 온 거죠. 대단한 자연입니다. 말로

0: 까르기야!
1: 고기 정말 잘 봤습니다.
2: 여보, 당신은 그 파락을 나와서 행복했어?
3: 아니.
2: 그럼 우리 태천으로 간다.
3: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꽃이 됐어요.
2: 첫째, 둘째가 절대 이 집은 팔면 안 된다.
3: 앞으로는 이 공장에서는 어떠한 행복이 만들어질까?
4: 집 전체가 놀이터였던 기분?
5: 세상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영원한 게 하나 있다.
6: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7: 빡세까지 살아야지.
6: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8: 최연소 백만장자라고 들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9: 이제 만으로 28살.
8: 28살. 반찬 가게로 또 백만장자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 정말 약간 눈물이 나올.
10: CIA라고 CIA.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요리학교.
11: 야, 나 개나 소나 다 가냐?
8: 아니. 그때 아니.
10: 아버지 방은 여기 사실.
12: 여기 방이 있어요?
8: 여기 화장실 아니에요?
12: 아버지 오빠지 숨에서 사는 거 아니에요?
11: 이제 아들이 저희 집 보이지 않는 가장이거든요.
13: 아파트 관리비, 수도세, 어머니 카드, 아버지 카드 다 제가 이제 해야 되니까.
10: 부르자였다 보니까 이제 효도를 다시 하고 있어.
11: 맞아요. 해결해줘.
14: 이비스 국제 다큐 영화제와 고향 특례시가 예비 창작자들을 다큐 아카데미로 초대합니다. 기획에서부터 촬영, 완성, 배급에 이르기까지 생생한 제작 경험과 노하우를 다큐 전문가들과 함께 나눠보세요. 첫째 날은 일상 소재의 영화와 그리고 제작비 수립 전략에 대해, 둘째 날은 다큐 촬영 현장 이해와 다큐 장르에 대한 이해,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포스트 프로덕션 이해와 배급 전략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됩니다. 참가 신청은 7월 17일까지 EIDF 홈페이지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참여 바랍니다.
15: 어? 이거 실화야?
16: 에이, AI 같은데.
15: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전라좌수형 흥양 2호선에 타고 있는 능록은 사사집 종상자요. 이 배에서 노를 젓고 있어. 엄청 덥구만요. 여기 안에는 창문도 없어서 꼭 저 죽을 것 같습니다. 더운 것이 문제는 아니고 외선 70척이 저기 견내량에 진을 치고 있다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곧 출동할 것 같아요.

이번엔 진짜 죽을지도 몰라요. 우리 미창은 배 꼬꾸라지면 그냥 죽은 목숨이니까. 저번에도 그냥 죽을 뻔했어요. 사천에서 외놈들이랑 세게 붙었거든요. 근데 우리도 엄청 셉디다. 귀선이라고 새로 만든 배가 있어요. 외놈들 대장성까지 빡 가는데, 와, 빠릅니다. 가면서 그냥 다 이겨버렸어요. 한 가지 꺼림직한 게, 맨 앞에서 외놈을 쫓아가던 장군님이 조총을 맞았다대요. 탄환이 왼쪽 어깨를 관통해버렸는데 그 장군이 아무한테도 알리지 말라 그러고 지휘를 계속했다더만요. 그리고 나중에 칼 끝으로 그 탄환을 파냈다대요. 뭔 진짜 그랬을라고요. 아, 주변에서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하는데 정작 본인은 태연스럽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니, 그 양반 진짜 그랬을까요? 그것이 사실이라면 확실히 보통 사람은 아닌 거죠. 내 전쟁터는 여기요. 서 있으면 머리 위에 2층 바닥이 다 얼똥말똥하고 창문이 없으니 밖은 안 보여요. 빛은 여기 노 구멍 여기서만 들어옵니다. 낮에도 어둡고 아침이랑 밤이 구분이 안 돼요. 여기가 내 노입니다. 노 하나에 격군이 다섯 명씩 붙어요. 여수땅 출신 복남이, 보송에서 온 세금이, 순천 출신 종 막대, 그리고 어린 신동이. 야, 아직 수염도 안 났어요, 신동이는. 나까지 다섯이서 노를 졌습니다. 전쟁을 하는 거는 높으신 분들이 하는 것 같아도 우리 같은 노권 없으면 뭐 배가 가기나 한답니까? 2층은 저녁 난세장입니다. 탁 트여 있고 만원아리가 전투를 지휘합니다. 빠르게 북을 치면 빠르게, 느리게 북을 치면 느리게, 갑자기 빠르게 치면 엄청 바빠집니다.

나는 흥양 땅에서 크게 염전하는 박진사의 간호요. 목포에서 처음 배를 탔는데 참 힘듭디다. 세상에 험해도 이렇게 험한 데가 있을까? 사내 놈들 백여 명이 가만히 한잔 깔고 자니까 다리를 제대로 뻗지도 못해요. 노를 모니까 힘이 있어야 하는데 전쟁 중에 먹을 것이 있겠소? 늘 배가 고파요.

0: 도망친 수군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나도 도망치고 싶었어요. 기회가 없는 것도 아니었지만은 참았어요. 꼭 참았어요. 소문에 공을 세우면 나라님한테 이름을 바친다대요. 그 말을 듣는데 가슴이 두근두근 뛰어요.
1: 각기 힘써서 공을 바치라. 외적의 머리 한 개를 베는 자는 공신이 되고, 적중에 들어있는 자도 외적을 베어가지고 나오면 죄를 면할 뿐 아니라 아울러 그 공을 녹할 것이다. 모두 알란다.

모르죠. 나 같은 놈이도 공을 세우면 벼슬을 받을지도요. 그런데 그 총 맞은 장군님 말이요. 허튼 소리 안 한다고 합디다. 외놈들한테 뺏은 거는 다 백성들에게 나눠주고 공을 세운 사람은 양반 쌍놈 할 것 없이 다 이름을 써서 위로 올려준다대요. 죽은 막대도 이름을 올려줬다 들었어요. 나는 이번에 꼭 공을 세울 겁니다. 외놈 모가지를 꼭 베서 밑창 생활 그만하려고요. 우리 같은 밑창이 위로 올라가서 뭐 어떻게 칼을 잡고 싸우겠냐 할 테지만 나는 목표가 뚜렷해요. 혹시 이 녀석들은 벌써 알지도 모르겠네요. 공을 세웠으면 장계에 내 이름이 있을 거 아니오. 찾아보시오. 흥양 땅의 사삽집 종이고 이름은 상좌요. 상좌.

0: 이어서 세계의 명화가 방송됩니다.
1: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2: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3: 아이고 잘하네.
2: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0: 남반구는 북반구와
1: 모든 과목은 읽기로부터 시작. 문제는 푸는 것이 아닌 읽는 것이니까. 읽기가 공부를 바꾼다. 3, 6학년 읽기전략교육원 큐미르.
2: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0: Grazie.
1: No, no, no.
0: Tradursi.
1: No,
0: va bene.

0: finito!
1: Uè, vieni qua! Che hai detto? Che è finito?
0: La guerra!

Quanto cammina.

0: Sto di via.
1: Sì, italiano.
0: Italianez? Niente.

Виновна. Это виновна, идите, идите. Бомбинь. Кого застал?

Антонио Пропморт. Квазиморт. Era congelato.

Шарик. Шарик, оставь его. Шарик, домой.

0: una donna. È una bambina.
1: Thank you.

добавлю. 2, 3, 4.

avevo portato. Te l'avevo promesso.

0: 다른 걸 떠나서 금수강산 금산입니다.
1: 명품의 공기. 아, 너무 맛있어요, 공기가.
2: 너무 좋아, 너무 좋아.

0: 사계절이 다 있는 바다죠. 물이 안 들어가면 웅장해요.
1: 여기는 지금이다.
2: 스위스 알프스가 더 좋은 것 같아.
3: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런 생각이.
0: 야, 그러면 뭐?
4: 오히려 공부하면서 뭔가 좋대요.
5: 자, 미스킴, 미스킴. 자, 우리 케빈 좋으니까 우리 한번 럼샷 할까? 럼샷!
6: 부장님이랑요?
5: 자, 우리 장팀장. 야, 오늘 남자친구하고 바로 끝나고 데이트하러 가는 거지?
6: 아유, 부장님 또 그러신다. 최선을 전해. 여러분들 보시기 어때요? 이거 괜찮아요.
7: 항상 다리를 꼬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어떤 자세를.
6: 어디 화나려면 이렇게 하고 싶네. 그렇지. 나는 너 이렇게 할 수 있다고.
8: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말이나 행동이 나오는데 그게 누군가는 불편하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9: 정말 많이 쓰는 말인데 X는 말 써요. 남자의 성기를 비하해서 쓰는 말.
10: 고정관념 부셔버릴 거야.
11: 절제된 멋을 표현하려고 노력했던 사람인데 노래할 때 제일 자유롭고 이런 색깔의 목소리도 있네를 알아가고 있기도 하고요.

0: 무대에서 많이 행복하죠.
1: 이번 앨범 만들면서 저 스스로 치유된 것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2: 노래하는 이 순간이라던가 그냥 음악이 흐르는 이 순간 안에 있으면 좋겠다.

0: 내가 이래서 음악을 좋아했구나.
1: 이런 공간이 있었어?
2: 우리가 안 와본 곳이 여기였구나.
3: 벌거벗은 땅에 생명을 불어넣으세요.
4: 네, 여기가 2층이고 저 밑에가 1층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 리프트를 이용해서 이걸 무언가를 하는 것 같은데.
5: 이거 진짜야?
6: 에이 설마. AI겠지?
5: 오, AI로 만든 거네.
7: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8: 산불을 발견했을 경우 산림청 혹은 소방서, 경찰서 산림 관련 부서에 신고해 주세요. 작은 불씨의 경우 외투나 흙으로 덮어서 진화해 주세요. 산불보다 낮은 장소로 대피해 주세요. 만약 대피하지 못한 경우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과 나뭇가지를 제거한 후 최대한 낮은 자세로 엎드려 주세요. 마스크나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가리고 대피해 주세요.

0: 아시아와 유럽의 경계에 선 나라 튀르키예. 튀르키예 문학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나요?
1: The Nobel Laureate in Literature, writer Orhan Pamuk.
0: 2006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 오르한 파묵. 오르한 파묵은 튀르키예에서 나고 자라며 글을 썼고 또 유명해졌습니다. 그의 소설은 현재 60개국 언어로 번역됐죠. 사람들은 왜 오르한 파묵의 소설을 읽는 걸까요? 그 답을 지금부터 찾아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위대한 생각들을 모았습니다. 어떤 생각은 우리를 저 먼 곳으로 데려갑니다.

0: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제가 본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초,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근일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포기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탐험.
1: 지금까지 저희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교육방송을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교육방송은 민주시민 교육의 가치를 강조하고 혁신적 콘텐츠를 통해 창의적 인재 양성에 앞장서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사회적 약자와 교육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공적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 국민의 올바르고 건전한 가치관 형성에 이바지하겠습니다. EBS 교육방송은 새로운 방송 기술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 시청자의 참여와 접근이 편리할 수 있는 방송 환경을 구현하며 대한민국 대표 교육 공영방송으로서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BS는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이어서 EBS 비즈니스 리뷰가 방송됩니다.
2: 생조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펭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마케팅에 관한 가장 흔한 오해는 마케팅을 단순히 광고 홍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경영대학에서 마케팅 가르치고 있는 박지혜 교수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심리와 행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요. 소비자의 불편을 아는 것이 마케팅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저 손등이나 손바닥에 울긋불긋 열 곳이 돋고 가렵습니다. 긁었더니 살갗이 벗겨지고 찐물도 나는데요. 자, 이럴 때 집에 있는 가정상비약을 살펴보게 됩니다. 자, 마침 집에 두 가지 연고가 있네요. 자, 하나는 연고고요. 또 하나는 크림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저와 같은 상황이시라면 이 둘 중에 어떤 제품을 선택해서 문제를 해결하실까요? 자, 그럼 두 제품을 어디에 사용할 수 있는지 좀 알아봐야겠습니다. 자, 먼저 크림을 살펴봤더니요. 효능 효과가 이렇게 써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포도구균, 연쇄구균, 코리네 박테리움, 클로스트리디움에 유효하며 농피증, 모낭염, 종기 및 종기증에 효과가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여기서 혹시 잘 알고 계신 단어가 하나라도 있으신지요? 아, 글쎄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자, 그래서 크림을 살펴봅니다. 효능 효과가 이렇게 써 있네요. 습진, 접촉 피부염, 지루 피부염, 아토피 피부염, 광 피부염, 만성 단순태선, 관찰진, 박탈 피부염 등등 이런 거에 효과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다행히도요. 여기엔 제가 좀 들어본 병명들이 쓰여 있는데요. 자, 문제는 제가 경험하고 있는 이 불편함에 대한 정확한 병명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 이 병명, 뭐 진단 이런 거 누가 할 수 있나요? 자, 의사나 약사들만이 할 수 있겠죠. 자, 정보는 제공되고 있습니다만 소비자가 스스로 판단하기 어려운 내용으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브랜드 보고 선택해라 라는 말 많이 하잖아요. 브랜드는 제품을 선택해야 되는 이유를 간단하게 소통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자, 일반 소비자들은요, 이 단어를 접하면 당최 무슨 의미인지 알 수가 없죠. 당연히 제품 선택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습니다. 자,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와는 다르게 미국의 제약업은요, 굉장히 소비자 중심적으로 발달되어 있습니다. 아, 그 이유는 미국은 약사를 거치지 않고요, 소비자들이 직접 많은 의약품들을 선택할 수 있도록 소비자에게 직접 선택권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통제뿐만이 아니라 뭐 각종 감기약 있죠. 뭐 알레르기약, 안약, 연고 이런 거는요. 소비자들이 자유롭게 마트에서 구매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미국의 제약회사들은요. 소비자들의 직접 선택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2007년도쯤에요. 뉴욕에서 스타트업으로 시작한 제약회사 X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경쟁이 정말 치열한 의약품 시장에서요, 단기간에 성장하게 됐는데요. 자, 어떻게 마케팅했을까요? 자, 여러분 혹시 몸살 나시면 어떤 브랜드, 어떤 성분의 약을 선택해야 되는지 아시나요? 자, 그래서 이 기업이 만드는 브랜드명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약사랑 의사만 할 수 있는 전문 용어들 있잖아요. 뭐 성분, 기술 이런 거 등장하지 않습니다. 자, 몸살이 나신 분들은요, I have an aching body, 나 몸살 났어요, 이 제품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혹시 수면에 대한 불편함이 있으시면 여기서 I can't sleep, 잠이 안 와요를 선택하시면 수면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 미국 기업인데 우리보다 영어 정말 잘할 거잖아요. 근데도요, 절대 브랜드명을 어렵게 만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소비자들이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고요. 이해시키고 또 뭐 기억시키려면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광고 홍보 활동을 해야 됩니다. 상당히 비효율적인 브랜드 전략이겠죠. 아, 물론 기존에 워낙 성분 중심으로 구매를 했던 기존 소비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는 성분 중심으로 제품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제품 진열 옵션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번엔 우리가 먹는 음식과 관련해서 소비자의 불편을 알아챈 사례를 좀 볼까요? 파스타를 제조하는 이탈리아의 식품 브랜드 바릴라가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파스타를 만들 때요, 가장 불편해하는 것 중에 하나는 바로 파스타 쿡타임인데요. 2020년도 코로나 팬데믹으로 우리가 외식을 할 수가 없었잖아요. 많은 소비자들이 어쩔 수 없이 집에서 요리를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파스타를 얼마나 삶아야 하는가에 대한 검색량이 전년도 대비해서 무려 50%나 늘었다고 합니다. 파스타는요, 생각보다 종류가 상당히 다양합니다. 스파게티, 펜네, 링기니. 이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종류별로 면을 익히는 시간도 모두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들이 뭐 스파게티 넘버 5, 펜네, 링기니 이런 거를 얼마나 오래 삶아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혹여나 이 삶는 시간을 안다 하더라도 타이머를 써가지고요, 면 삶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켜내는 소비자는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 기업 입장에서는 아무리 맛있는 파스타면을 만들어도요, 소비자들이 파스타 삶는 시간을 잘안 지켜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자, 그치만 그렇다고 해서 소비자들한테 파스타면 삶는 시간을 학습하게 하고요, 면을 삶을 때꼭 타이머를 써주세요라고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기업이 시키는 대로 따라하는 소비자가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바릴라는요, 소비자가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즐겁게 파스타면을 삶는 시간을 지킬 수 있는 그 묘책을 생각해냅니다. 최근 유럽과 미국을 독점하고 있는 그 스포티파이라는 음원 서비스 플랫폼이 있는데요. 자, 여기랑 협업해서 파스타면의 종류에 따라서 조리 시간에 딱 맞춘 음악 플레이리스트를 만들고요. 이걸 무료로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믹스테이프 스파게티. 붐바 푸실리, 최고 인기곡 스파게티, 그저 클래식 링귀니. 각 제품에 삶는 시간에 맞춰서 플레이리스트가 설정되어 있습니다. 먼저 파스타를 끓는 물에 넣으신 다음에요, 바로 제품 포장에 있는 QR코드를 스마트폰에 비추시면 해당 플레이리스트가 연주됩니다. 파스타면을 삶는 시간 동안 음악만 들으면 되는 아주 간단한 구조고요. 음악이 멈추면 파스타면 삶기가 끝났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파스타를 최적의 식감으로 익히는 알덴테 상태로 만들기 위해서 플레이리스트 한 세트를 다 들으면 파스타면이 완벽하게 익을 수 있게 한 그런 전략이었죠. 자, 그리고 면을 삶기 위해서 기다리는 시간은 사실 되게 지루하잖아요. 그래서 음악을 통해서 이면 삶는 경험을 풍족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역할도 하게 됩니다. 자, 이 서비스는 공개한 다음에 거의 2주 만에요, 총 50만 8천 분 이상의 음악이 스트리밍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14만 개 이상의 파스타 요리가 만들어진 정도의 그런 시간이라고 합니다. 자, 매출 증진에 상당히 기여할 수 있었던 마케팅 전략입니다. 자, 음악과 파스타의 조합, 전혀 사실 생각지도 못한 이질적인 만남이었는데요. 자, 이렇게 소비자들이 가진 불편함을 해결해서 성과를 낸 아주 성공적인 마케팅 사례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한 가지 더. 소비자들이 스스로 불편함을 인식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렇게 스스로 인식할 수 없는 불편함은 인식하도록 유도해야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 미세먼지, 뭐 바이러스, 세균 이런 거는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불편함은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불편함을 인식하지 못합니다. 자, 불편함을 인식하지 못하면 당연히 제품이 필요한지 모르기 때문에 제품이 팔리지 않게 됩니다. LG전자에서 만든 세상에 없던 제품 스타일러. 너무 잘 아시죠? 근데 이게 처음부터 잘 팔린 게 아니었어요. 2011년도쯤에 정식 출시했는데 사실 한 4, 5년 동안 판매에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저는 그때 자문교수로 일을 하게 됐는데요. 그때 가장 먼저 우리 자문단이 해야 했었던 일 중에 하나는 이 좋은 제품이 왜안 팔리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아내는 거였습니다. 자, 생각해 보면 겨울철 패딩, 코트, 정장. 한달 내리 입어도 세탁 안 하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근데 사실 다들 괜찮다고 세탁하지 않고 반복해서 입는 이유는요, 봐야 할 것을 못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건 바로 이 옷에 번식하는 세균, 진먼지, 진드기인데요. 이게 안 보이니까 존재를 모를 수밖에 없고요. 당연히 살균에 대한 불편함을 스스로 인식하지 못하니까 해결의 필요성도 못 느끼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간단합니다. 이 소비자가 못 보는 것은 어떻게 하면 될까요? 보여주면 됩니다. 이 외출 후에 또는 뭐 하루 입은 옷에 뭐가 있는지 그 인간의 시각적 한계로 확인이 안 되는 뭐 진먼지, 진드기, 세균 이런 거를요, 시각적으로 보여주면 소비자들은 비로소 불편함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보통 우리가 마케팅에서는요, 소비자의 현재 상태를 하향 조정한다는 표현을 쓰는데요, 불편함을 인식시키는 가장 기본적인 전략입니다. 약을 팔기 전에 질병을 팔아라. 문제가 먼저 있어야 해결책도 팔린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소비자의 선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어떤 제품이 내가 가진 불편함을 가장 잘 해결해 주는가이고요. 그것이 제품 선택의 이유가 됩니다. 오늘의 한줄 리뷰는 기술이나 성분을 파는 시대는 끝났다. 불편을 팔아라로 하겠습니다.

마케팅에 관한 가장 흔한 오해는 마케팅을 단순히 광고 홍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경영대학에서 마케팅 가르치고 있는 박지혜 교수라고 합니다. 소비자들의 심리와 행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양한 제품 이야기를 통해서 고객과 소비자의 차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대다수의 한국 기업들은 고객이라는 용어를 아직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객과 소비자, 무슨 차이일까요? 고객은 영어로는 커스터머라고 하고요. 소비자는 영어로 컨슈머라고 합니다. 이게 단어만 다른 게 아니라요. 의미와 쓰임새가 다른데요. 고객은 많이들 아세요. 보통 구매자를 의미합니다. 구매 행동을 기준으로 실제로 제품을 구매한 사람을 고객이라고 정의를 합니다. 기업에게 있어서 이 구매 행동을 하는 사람, 즉 돈 쓰는 사람요, 너무 중요하죠. 그렇다면 제가 강조하려는 소비자, 어떤 사람일까요? 자, 청소기랑 주방세제, 이 두 제품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제품들을 실제 구매하는 사람, 즉 영업사원들이 주로 현장에서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요, 여성들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분들이 실제 사용도 하게 될까요? 주목할 점은요, 최근 30, 40대 가정에서는 이 제품들의 사용자가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라는 겁니다. 즉, 이 두 제품의 공통점은 구매자와 사용자가 다르다는 데 있습니다. 근데 마케팅 실무자들은요, 여전히 청소기 사용자나 주방세제 사용자를 구매자와 동일인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청소기 광고나 주방세제 광고를 보시면 등장하는 사용자들이 여성인 경우가 많죠. 이 타겟팅이 엇나간 경우라고 볼 수 있죠. 또 구매자와 사용자가 불일치하는 가장 대표적인 제품이 김치냉장고인데요. 이 김치냉장고의 실구매자는 30, 40대지만 실제 사용자는 그들이 아니라 60, 70대인 경우가 많습니다. 즉 30, 40대가 부모님이 원하는 김치냉장고를 선물용으로 구매를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배송지가 자신의 집이 아니라 부모님 거주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매평을 보시면 자신의 사용 경험이 아니라 엄마가 받으시고 좋아하셨다라는 에피소드를 발견하게 됩니다. 요즘 젊은 소비자들은요, 번거롭게 집에서 1년치 김치를 담가서 김치냉장고에 넣어서 숙성시켜 먹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어요. 먹을 만큼 포장 김치를 그때그때 마트에서 구매해서 소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치냉장고를 기획할 때 이 구매자와 사용자를 분리시켜 생각하지 않는 경우에 구매

데이터만 보고 단순하게 30, 40대를 타겟팅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팔리지 않는 제품을 만들 확률이 높아집니다. 제조사는 실제 사용자인 60, 70대 사용자들의 김치 담그는 과정, 뭐 보관하는 과정 이런 거에 불편함을 잘 해결해 줄 수 있는 김치 냉장고를 기획해야 궁극적으로는 30, 40대 구매자의 선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구매자와 사용자를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자, 이제는 구매자, 고객이 아니라 사용자, 소비자를 살펴봐야 합니다. 소비자는 단순하게 구매자로만 정의되는 것이 아니라 구매 소비 여정에 관여하는 이해관계자 집단으로 정의합니다.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역할과 책임에 따라서 이 불편함을 인식하는 사람을 컴플레이너라고 하고요.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은 영향자, 제품의 구매를 결정하는 사람은 결정자, 제품을 구매하는 사람 구매자,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 사용자로 구분합니다. 이 모두가 소비자가 되는 거죠. 실제 타겟팅은 이 이해관계자를 구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야 되고요. 마케팅 전략에서 타겟팅의 정확도를 높이는데 아주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케팅 직무 중에 상품 기획을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구매 후기도 되게 중요하지만 사용 후기를 꼭 구분해서 살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획하거나 또 팔고 있는 제품의 구매자와 사용자가 분리되어 있는지 아니면 동일인인지를 먼저 정의하고 그 다음에 구매 데이터에 남겨져 있는 구매 후기와 사용 후기를 구분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그 후기를 남긴 사람이 구매자이면서 사용자인지 아니면 구매자 역할만 하는 사람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분석을 진행해야 됩니다. 구매자와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제품에 대한 구매 후기는 상당히 오염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사용 경험 데이터는 사용자를 대상으로 별도로 정확하게 수집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엔 고객과 소비자를 구분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실제 제품을 가지고 얘기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케첩 브랜드 그러면 가장 알아주는 브랜드 하인즈 떠올리시잖아요. 자, 그 미국의 하인즈가 2000년대 초에 야심차게 내놓은 제품이 바로 이 초록색 케첩이었는데요. 어쩌다가 초록색 케첩을 출시하게 된 걸까요? 하인즈가 소비자 조사를 해봤더니요. 일반적으로 한 5세 정도 되는 아동들이 성인에 비해서 60%에서 70% 정도 더 많은 케첩을 소비하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케첩을 더 많이 팔기 위해선 이 어린이들이 케첩을 더 많이 먹어줘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어린이를 대상으로 어린이 전용 케첩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결심하게 됩니다. 자, 먼저 아이들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유아 심리학자들을 찾아가서 좀 조언을 구했습니다. 선생님, 애들한테 어떤 케첩 만들어주면 애들이 잘 먹을까요? 이렇게 질문했더니 한 가지 색상의 케첩보다는 여러 가지 다양한 색상의 케첩을 만들어서 색상 자극을 주면 아이들이 지루해하지 않고 놀이를 하듯이 더 잘 먹을 겁니다. 라고 조언을 해줍니다. 자, 그리고 기업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사실 실제 매장에서 케첩을 구매하는 돈 쓰는 엄마들이거든요. 자, 아이를 키우는 엄마들을 대상으로 소비자 조사를 진행을 합니다. 자, 엄마들 입장에선 사실 아이들 키우시면서 가장 고민하시는 부분이 바로 이걸 거예요. 애들의 식생활이잖아요. 애들이 고기는 잘 먹는데요. 채소를 그렇게 안 먹습니다. 그래서 뭔가 이 채소 섭취에 대한 호감도를 높여줄 수 있는 케첩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엄마들이 제시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문가의 조언과 구매자, 즉 돈 쓰는 사람이죠. 엄마들의 염원을 담아서 출시하게 된 제품이 바로 초록색 케첩입니다. 자, 당시 업계에서는요, 이 케첩을 케첩 시장의 혁신이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식료품점에서요, 초록색 케첩을 하나 사가지고 집으로 옵니다. 그리고는 저녁 식사상에 올려놓고 이제 아이들 부르는 거죠. 얘들아, 밥 먹으러 와. 애들이 쪼르르 내려옵니다. 식탁에 올려져 있는 케첩을 본 아이들의 반응은 딱 한마디였습니다. 왜? 초록색 케첩은요, 어린이들이 생각하는 그 맛있는 케첩의 색상이 아니었거든요. 이 녹색은 특히나 미국 어린이들 사이에서 부정적 이미지를 줍니다. 뭐 예를

예를 들어서 뽀빠이가 시금치를 먹으면 힘이 난다는 만화가 만들어진 배경도 이 어린이들이 사실 녹색 시금치를 너무 싫어했기 때문이었거든요. 집에 아무리 둬도 애들이 먹어주질 않으니까 구매한 케첩이 소비되지 않죠. 그러니까 당연히 재구매할 수가 없는 겁니다.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하인즈는요, 뒤이어서 초록색 케첩이 아닌 보라색 케첩까지 출시했는데요. 자, 이것도 잘 팔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 출시한 지 6년 만에 공식적으로 판매 중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초록색 케첩이 출시됐지만 결국 팔리지 않았던 이유는요, 이 구매자인 엄마의 의견을 중시하고요, 이 사용자인 아이들의 의견을 간과했다는 데 있습니다. 당시 마케팅은요, 돈을 가진 사람들, 즉 고객의 지갑을 여는데 집중되어 있었거든요. 만약에 소비자의 개념으로 돈을 쓰는 사람과 이 제품을 사용하는 사람을 분리해서 양쪽의 이해관계를 잘 살펴보고 제품 기획에 반영했으면 그 어린이들이 정말 좋아하는 많이 먹고 싶은 케첩을 만들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럼 마케팅 활동에서 고객이 아닌 소비자가 중요한 이유가 뭘까요? 제품 서비스를 실제 경험하는 사용자는요, 앞서 우리가 살펴봤었던 청소기, 주방 세제, 초록색 케첩에서 이 상품 기획에 타겟이 되는 거는 사실 너무 당연하고요. 이들은 구매 과정에서요, 이 결정자나 구매자의 결정을 심지어 좌지우지할 수 있는 힘을 행사하기도 합니다. 사실 첫 구매는 미처 사용자가 관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재구매 시에는요, 구매자의 결정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됩니다. 결국 재구매를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 언제 재구매를 해야 될지, 또는 얼마나 많은 양을 재구매해야 될지에 대한 의사결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는 거죠. 자, 어떠신가요? 결국 우리는 고객이 아닌 소비자를 이해해야 이 전략별 세분화된 타겟팅이 가능해지고요, 타겟팅의 정확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을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의 한줄 리뷰는 고객이 아닌 소비자를 타겟팅하라로 하겠습니다.

0: 이어서 고향 민국이 방송됩니다.
1: 제가 느꼈던 조제의 매력을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2: 아이고
1: 세상이 모든
3: 아 너무 또 감동적이네요.
1: 이 맛에 온전하러 온 거죠.
3: 대단한 자연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있네요. 또 조제에 오게 된 이유인 것 같아요.

0: 가르기야!
1: 이게 정말 잘 봤습니다.
0: 자, 미스킴, 미스킴. 자, 우리 케빈 좋으니까 우리 한번 러브샷 할까? 러브샷!
2: 부장님이랑요?
0: 자, 우리 장팀장. 야, 오늘 남자친구하고 바로 끝나고 데이트하러 가는 거지?
2: 아, 부장님 또 그렇습니다. 최선의. 여러분들 보시기 어때요? 이거 괜찮아요.
3: 항상 다리를 꼬더라고요, 이렇게. 이런 어떤 자세를.
2: 어두판하려면 이렇게 하고 싶네요.
4: 나도 그렇지. 나는 너
2: 나도 이렇게 할 수 있다. 나도.
5: 자기도 모르게 툭 하고 말이나 행동이 나오는데 그게 누군가는 불편하고 힘들 수 있다는 거예요.
6: 정말 많이 쓰는 말인 게 말 써요. 남자의 성기를 비하해서 쓰는 말.
7: 정부 정관념 부셔버릴 거야.
8: 최연소

0: 산소 백만장자라고 들었는데.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1: 이제 만으로 28살.
0: 28살. 반찬 가게로 또 백만장자가 됐다는 것도 굉장히 놀랍습니다. 아, 정말 약간 눈물이 나올.
2: CIA라고 CIA. 이제 미국에 있는 그 요리학.
3: 야, 나 개나 소나 다 가냐?
0: 아니 아니. 그때 아니. 그때 아니.
2: 우리 아버지 방은 여기 사실.
4: 여기 방이 있어요?
0: 여기 방이 있어. 여기 화장실 아니에요?
4: 아버지 옷번지 속에서 사시는 거 아니에요?
3: 이제 아들이 저희 집 보이지 않는 가장이거든요.
2: 아파트 관리비, 수도세, 어머니 카드, 아버지 카드 다 제가 이제 해야 되니까.
1: 부르자였다 보니까 이제 효도를 다시 하고 있어요.
0: 맞아요. 해결해줘.

0: 중학교까지는 사교육이 뭐 필요할까 싶은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애들은 학원이다 과외다 많이 할 때 제가 이제 그때 본격적으로 EBS 중학 그 사이트를 조금 연구를 했어요.
1: 기초부터 심화까지 수준에 맞게 강의를 다 들을 수 있어요. 가장 큰 장점은 아이가 뭐가 부족한지 스스로 파악하고 공부를 할 수 있는 순수한 공부 시간인 순공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0: 그 이름도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딱 들어가 봤더니 문제은행이더라고요. 시험 보는 과목들은 대부분 다 그 안에 다 들어가 있고 대단원 아래 소단원이 있잖아요. 그 소단원별로 자기가 원하는 범위로 선택해서 문제를 추출해서 활용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인데요. 내 수준 파악도 쉽고 내가 부족한 부분 파악도 쉬운 부분이에요.
2: 공부하는 데 있어서 모르는 부분이라든가 방향 진로 그다음에 탐색 이런 부분에서 척척 물으면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던 것 같거든요.

0: 잘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했어요.
1: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일을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000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2: 책을 눈으로만 읽고 계신가요? 여기 조금 다른 방식으로 읽는 책방이 있습니다. 어떤 날은 소리내어 읽습니다. 눈으로 본 글자를 입으로 말하고 그 소리를 다시 귀로 들으며 책 속에 오롯이 몰입해 봅니다. 또 어떤 날은 쓰면서 읽습니다. 사각사각 종이의 질감을 느끼며 마음에 드는 문장을 천천히 따라 써봅니다. 마음을 움직인 문장에서 잠시 멈추어 보세요. 손과 입이 함께할 때 책은 나를 위로하는 다정한 친구가 되어줍니다. 당신의 독서는 어디에서 시작되나요?

0: 갯벌 위에 펼쳐진 경운기 행렬. 지금 서천 갯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1: 이봐, 엄청 크죠?
2: 이게 뭐예요?
0: 온통 조개 천지.
3: 동서미 최고 갯벌.
0: 비싸다는 조개. 동죽으로 차리는 먹음직한 탄상.
4: 됐어요.
5: 맛있게
4: 보나요? 조개살?
0: 서천의 쌀로비전 전통주.
5: 고기 먹기야.
6: 그 술도 정성껏 했다고 부정하지 말라고 새해 꽂아요.
5: 술은 이때가 제일 용수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0: 깊이가 익어가면 술이 탄생합니다.
7: 이렇게 가늘게 나와야 돼요. 계속.
0: 1500년 한산모씨의 고향 문화유산에 맥을 잇는 곳. 위대한 명물을 찾아 서천으로 떠나보시죠. 세계적 문화유산과 자연유산이 넘치는 서천군. 오늘은 비면의 선더리 마을로 떠나봅니다. 서해와 금강이 만나는 서천. 살아 숨쉬는 자연을 품었습니다. 그래서 서천의 갯벌은 전국에서 최고. 물이 빠지면 갯벌은 소란스러워지죠. 갯벌 체험하려는 방문객들이 줄을 잇습니다.
8: 도마 쪽에랑 동죽 잘 나온다 해가지고.
9: 아 진짜요?
8: 3년째 오고 있어요.
10: 오늘 여기서 한번 체험하면은 많이 키울 수 있을 것 같아서 와봤어요.
0: 갯벌아 기다려라 내가 간다. 설렘과 포부를 싣고 자 달려갑니다.
11: 저기 얼마만 키울 거예요?
12: 많이 많이
13: 크니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만큼
0: 밥했으면
13: 좋겠어요.
0: 서천의 갯벌은 아이부터 어른까지 신나는 놀이터가 됩니다. 어디 실력 좀 볼까요?
14: 와우.
11: 지금 잡으시는 조개는 어떤 뭐예요?
15: 동죽이요.
0: 보물찾기처럼 발견하는 재미가 쏠쏠. 이번엔 소금을 톡톡.
8: 맛쪽에 구멍 잡고 있어. 맛쪽에 또 나왔어요. 맞다.
11: 우와, 이게 뭐예요?
8: 이거 맛쪽에요, 맛쪽에.
11: 맛쪽에요?
0: 소금 때문에 바닷물인 줄 알고 나온다네요.
8: 나올랑 말랑 할 때 뭐 약간 밀당하는 그런 재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11: 넘어서야 돼. 이게 이 조금 나무 말고 이렇게 딱 나와야 돼.
16: 아 왔다 나도
11: 쏙쏙쏙쏙. 잘했어.
16: 맛쪽에 여섯 개.
11: 너무 좋아요 지금. 아, 맛쪽에 잡고 싶었는데 서울에서는 안 잡혀가지고 여기 내려왔거든요. 근데 진짜 잘 잡혀요.
0: 하하, 바로 이런 재미에 서천을 찾는 거죠. 유네스코 세계 자연유산으로 지정된 선도리 갯벌. 국내 최대 규모를 자랑하며 대한민국 최초의 체험장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서천 사람들의 삶의 터전이기도 하죠. 드넓게 펼쳐진 송성리 갯벌은 물때에 따라 마을 사람들에게 귀한 선물을 안겨준다는데요.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17: 택시장이 많지 않아서 총계 한 집당 2만밖에 못 봐요. 제일 먼저 경운기가 들어가면 그 길로 쭉 따라가세요. 옆에 가면 옆으로 가면 다 부서지잖아. 그러면 여러분들이 손해야. 그잖아요. 그건 기본인데. 아이고 안전사고 유의하시고 열심히 파고 오세요. 네. 네, 들어가셔도 돼요. 네, 오늘 마을 전체가 네, 송서거 총계원들 전체가 동축 채취를 하러 들어가는 날이에요.
11: 갯벌로요?
17: 네.
11: 다들 기분 좋으신가 봐요.
17: 네네. 많은 수입이 되거든요.
0: 무려 30대. 경운기 행렬이 장관을 이룹니다. 배가 아닌 경운기를 타고 가는 이 보기 드문 광경은 송성리 마을의 대표적인 특색이죠. 조개를 씻고 돌아오기도 편하답니다. 각자의 구역이 있고 정해진 시간과 캐는 양이 정해져 있으니 정신없이 조개를 캡니다. 손만 대면 나오는 동죽.
14: 이거 동죽. 이게 해금식해서 먹으면 아주 맛있는 거래요.
0: 갈고리로 긁었다 하면 나오니 갯벌이 그냥 조개밭입니다.
14: 오염이 안 돼서 이 동죽 같은 게 많이 살아요.
15: 아, 송송리 갯벌 좋죠. 깨끗하고 네, 조개도 많고 먹을거리도 많고.
0: 보통 시장 소비자 가격으로 바지락은 킬로그램당 7,000원, 동죽은 12,000원. 그만큼 비싸고 귀한 조개죠. 운이 좋으면 동죽보다 더 비싼 조개가 나온다는데요.
18: 송송리 주로 나고 가끔마다 대학도 나는데 그 대학은 고생일이잖아요. 선물처럼 하나씩 나요.
0: 대합은 시장 소비자 가격 킬로그램당 18,000원.
18: 이거 여기 좋은 건 여기다 넣어갖고 가야지.
19: 아, 그거 따로 챙기는 거예요? 아, 그건 좋은 거예요?
18: 얘는 비싼 거고, 얘는 좀 안 비싼 거고.
1: 오, 이거 봐, 엄청 크죠?
19: 이게 뭐예요?
0: 백합 옆에 있으면 동죽이 바지락 같습니다.
19: 그럼 언제부터 이렇게 조개를 캐셨어요?
18: 조개는 뭐 어렸을 때부터 캐지.
0: 동죽은 별명도 있다 하는데요.
18: 물총조개라고 하니? 물총조개.
19: 이게 물총조개예요?
18: 응.
0: 야, 정말 그냥 쭉쭉 쏘아내는군요.
18: 그래서 선글라스 샀다는 거 아니, 눈이다 깔렸어.
19: 그래서 선글라스 샀어요.
0: 덕분에 삶이 윤택하니 조개가 보석 같은 존재.
19: 부자 되시겠어요?
18: 부자 되시오. 네. 애들도 가르치고, 그죠? 논도 샀다.
19: 아, 논도 사셨어?
18: 그러니요, 논도 샀다. 또 팔기도 하고.
0: 서해는 모래가 적당히 섞인 사질성 갯벌이라서 동죽이 좋아하는 서식지랍니다.
19: 이 갯벌로 인해서 여러 사람이 먹고 살아. 여기 뭐 동네 사람들 거의 다 먹여 이걸로 먹고 사르니까.
0: 1인당 두 망씩 씻고 돌아갑니다. 자, 그럼 오늘은 얼마나 벌어 가시는 건가요?
14: 한 망에 4만 4천 원, 두 망에 8만 8천 원.
0: 한 망은 대략 6kg. 어민 수매가가 이 정도면 소비자 판매가는 한 망에 7만 원이 넘는다는군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서천의 동족을 알아준다는 거죠.
17: 내일까지 하세요. 내일까지 나오셔야 돼요.
20: 네. 네.
0: 송송리 사람들에게 갯벌은 월급 주는 직장?
17: 아, 이렇게 보시기에는 얼마 안 되는 것 같이 보이는데 사실 이것이 저희 어촌계에서 일주일 정도 채취를 하게 되면 어촌계로 들어온 총 수입이 1억에서 1억 2천만 원 정도 되고요. 어민들한테는 약 300에서 500만 원 정도 수입이 들어갑니다. 일주일에.
0: 그래서 주기적으로 갯벌 청소, 종폐 방류도 열심히 해준답니다.
21: 갯벌이 황폐해지면 폐류가 자라나지를 않거든요. 가장 중요한 게 바다를 살리고 갯벌을 살려야만이 어민들이 살 길이라 생각하고 저희는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0: 아침부터 열심히 조개를 캐으니 출출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식사 시간. 동죽만 넣어도 이렇게 국물이 뽀얗게 우러납니다.
18: 이거는 이제 초무침에서 회를 해먹으려고 삶는 거예요.
1: 벌어져야 까기가 좋으니까.
18: 안에
1: 알맹이
18: 나온다고.
0: 와, 비싼 동죽이 가득합니다. 잘 해감한 동죽을 한번 삶고 일일이 살을 발라내서 다양한 요리를 하죠.
18: 이거 부침개하려고? 조개 살리고.
0: 갯벌에서 조개 캐며 살려고 귀촌한 사람도 있고요. 타지 생활 했다가도 귀향한 원주민도 있답니다.
18: 여기서 살았다. 시집을 쭉 갔다가 또 왔어요. 여기로 돈 벌으려고. 조개여서. 조개 파서 돈 벌으려고.
0: 삶으면 단맛이 더 강해진다는데요.
19: 이거 맛있어요?
18: 이거 맛있어요. 조개살 이게 반지락보다 더 맛있어.
22: 미나리
0: 조갯살에 채소와 초고추장 넣고 조물조물 무쳐줍니다. 마무리는 통깨 듬뿍.
18: 이게 동죽 해무침 됐어요.
1: 맛있겠다.
18: 좋아요. 조갯살 마늘이랑 참. 야,
19: 아, 더 주시게요?
1: 아, 예.
0: 아, 이럴 땐 PD가 참 부러운 직업이네. 예.
18: 맛있어.
19: 엄청 쫄깃쫄깃하네요, 조갯살이.
18: 네, 조갯살이 삶아서 하는 거라 더 쫄깃쫄깃해요.
19: 근데 뭔가 이렇게 진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18: 이게 조개가 맛있다.
0: 아니, 통죽을 또? 오늘 캔 조개 다 드실 겁니까? 이번엔 어떤 요리인가요?
18: 조개탕.
0: 이야, 국물이라도 한번 맛봤으면 좋겠는데요. 아니, 이번에는 제일 비싼 백합을 잔뜩 넣으시는데 오늘 아주 날 잡으셨나요? 날 잡으셨어요?
1: 칼국수 국물 내는 거예요. 끓이려고.
19: 아니, 뭐 넣으시죠?
1: 백합 넣었어요. 이게 백합이 잘 안 벌어져서 미리 넣어서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0: 역시 조개하면 칼국수가 빠질 수 없죠.
1: 센 걸 깠어요. 더 맛있어. 많이 들어가요. 여기는 동죽이 뭐 흔하니까, 예, 얼마든지 넣을 수 있죠.
0: 이야, 면보다 조개를 더 많이 넣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동죽, 백합 잔뜩 넣은 칼국수는 어디서 사 먹을 수도 없죠. 햇불이 통째로 들어간 듯 동죽으로 만든 요리들. 겉절이, 물김, 전까지 곁들이니 하하, 정말 푸짐합니다. 차림님의 친한 이웃도 초대하고.
9: 어떻게 왔어요?
2: 예, 친한 언니예요.
20: 하나, 이리 먹자.
18: 항상 주고.
2: 이렇게 맛있게 보이냐.
18: 맛있어.
2: 여기는 뭐 조미료가 들어가, 뭐가 들어가.
18: 그러니까 이 자체에서 너무.
0: 입안 가득 퍼지는 담백한 조갯살. 달다 달아요.
2: 동죽은 진짜 이게 여기 송석항에서 신이 주신 선물 같아. 또 우리한테도
1: 우리
2: 또
1: 주민들한테 신이 준 선물이지.
2: 신이 주신 선물.
1: 그럼.
22: 청정객벌 송석리 동죽캐러 오세요.
0: 갯벌을 터전 삼아 행복한 인생입니다. 자, 이번에는 한산면 동자북 마을로 떠나봅니다. 자, 이 마을에서는 전통주가 유명하다는데요. 충청남도 무형문화재 우희열 명인의 소곡주라고요.
23: 소곡주 하려고 단지 닦아요. 단지 닦아서 여기다 술을 하려고요.
0: 1500년 전통의 소곡주는 100일간 숙성해서 얻는 정성으로 빚는 술이랍니다.
24: 오늘 소곡주 별명이 안진뱅이 술이던데요?
23: 예, 소곡주 옛날이 별명이 아니 먹으면 못 일어나. 많이 먹으면 일어나려면 주저앉아. 일어나려면
24: 주저앉아. 그렇게 맛있어요?
23: 예, 맛있어서. 술이 처음에 먹어본 사람은 그렇게 맛있다고 그래요.
0: 명인 우희열 씨는 아들과 손주까지 대를 이어 소곡주의 전통을 이어갑니다.
23: 우리 술은 대게여지. 술이 물을 조금 먹고 조금 대게. 대게에서는.
25: 아니, 왜 대게 좀 하는 거야?
23: 그래야 술이 맛있지.
0: 우리나라 전통주 가운데 기록상 가장 오래된 술. 하얀 소복을 입고 빚었다 해서 소곡주라는 말도 있고 누룩을 적게 써서 소곡주라는 말도 전해집니다.
23: 딸리는 사람 부잣집이나 했어요, 술. 어디요? 옛날 먹을 것도 없는데 술이 먹을 것이 어디 있어?
26: 우리나라 면허가 90년도에 나오기 시작했거든요. 원래 숨어서 빚어야 되니까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술밥 같이 찌고 했습니다.
0: 고들고들 지어진 밥에 다양한 재료를 넣어 밑술, 덧술을 만드는 과정을 거치는데요.
23: 이건 누룩 곡자,

0: 그냥 엿기름이야. 딱 좀 상으라고. 이건 메조콩. 이건 들어오카. 이게 술비. 그러면 한 사흘 만에, 나을 사흘 만에. 그럼 보기복이야.
1: 소곡조는 술이 아니라 하나의 전통 문화입니다.
0: 이 술도 정성껏 했다고 부정하지 말라고 새해 꽂아요.
1: 숙성과 발효를 거쳐 기다림이 만들어내는 술. 일제강점기에 맥이 끊겼다가 한산지역에서 밀주로 명맥을 이어왔던 우리 전통주. 70년대 들면서 허용되며 다시 이어진 문화입니다.
0: 이게 이제 술 해서 다 완성된 이제 용수박이에요. 추수 용수.
2: 지금 요것만 봤을 때는 잘 된 것 같아요.
0: 예, 잘 됐어요.
1: 숙성이 끝나고 나면 드디어 이런 빛깔의 소곡조가 완성되는데요. 얼핏 보면 식혜와 비슷하네요. 허르는 체를 용수라고 하는데요. 깊이 담가두면 술만 고이죠. 이제 맨 위에 있던 찌꺼기는 조심스럽게 걷어내줍니다. 술만 살짝 퍼 따로 담아주죠.
0: 술은 이때가 제일 용수 먹었을 때가 제일 맛있어요.
3: 소곡조의 특징이 조미하지 않으면서 단맛을 살짝 품으면서 알코올도 소독다는 거죠.
1: 이것이 바로 16도에서 18도 도수의 소곡조. 침전물과 같이 뜬 술 또는 가라앉힌 후 걷어낸 술. 두 가지 맛을 느낄 수 있죠.
4: 걔는 입이 가깝거든.
5: 아이고.
0: 아이고.
6: 오늘 체조한 겁니다.
4: 아, 좋겠다.
0: 한 잔씩 들으시오.
4: 형님부터 딱.
7: 우리 어머니.
6: 드려야지.
1: 특유의 향과 단맛이 나면서 감칠맛이 일품이랍니다.
4: 어머니.
6: 건강하세요.
0: 건강해요. 고맙습니다. 맛있어.
4: 이 맛이네요.
8: 너무 맛있고 달짝지근하면서 땡기는 그런 느낌이 확 오네요.
9: 맛이 끝내줍니다. 아주 부드럽고 향기롭고 올려달라.
1: 도토리묵과 홍어탕이 오늘의 안주.
10: 안주는 이 큰방에서 유목에 나오는 안개 도토리묵하고 장항 무량장에서 경매 받아가지고 찍은 홍어탕입니다.
11: 얘네들도 다 서촌이네요.
10: 오리지널 우리 수천군의 서천산. 자랑입니다.
1: 소곡지 깊은 맛처럼 긴 세월 지켜온 전통 문화가 서천의 명물이 되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한산면에서 모시 밭이 유명하다고 하는데요. 한창 모시 잎을 재배 중인 모양입니다.
11: 아, 지금 다 뭐 하시는 거예요?
12: 저희 모시 따고 있어요.
11: 아, 이게 모시잎이에요?
12: 네.
11: 저는 깻잎인 줄 알았어요.
12: 예. 깻잎하고 비슷해요. 근데 생으로는 못 먹고 삶아가지고 먹어야 돼요.
1: 모시는 잎을 재배해 삶고 말리고 가공해서 식용하기도 하는데요. 음식이나 음료 등에 다양하게 쓰입니다.
12: 서천군의 모시가 최고 유명하고요. 그리고 이거 모시를 삶아갖고 저희는 전국적으로 택배로 많이 보내드려요.
13: 모시가 고온 다습한 데서 좀 잘 자라요. 그리고 햇빛이 많이 들어야 되고 또 특히 서천은 이 해풍이 좀 있어서 미네랄로 풍부하게 이렇게 얘네들 잎에도 묻고 그래서 더 잘 자라고 품질이 더 좋은 것 같아요.
1: 네, 뭐니 뭐니 해도 유명한 건 전통 옷감 모시인데요. 줄기 껍질을 이용한다고요?
13: 질기죠, 이게. 뽑힐 정도로. 그래서 이걸 이제 껍데기를 이렇게 벗기면 이게 모시가 이제 됩니다. 태모시가. 그래서 이걸 말려서 가느다랗게 쪼개죠. 그래야 이제 옷감을 짤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늘게 나와야 돼. 계속. 이렇게 입으로.
1: 1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한산 모시를 만나볼까요? 모시짜기는 유네스코 인류 무형 문화유산입니다. 박연옥 씨는 현재 유일하게

0: 제가 또참 즐거웠어요.
1: 그 시절 무시자기는 집안을 이끄는 대들보 역할을 했습니다. 여인들은 앞니 사이가 벌어질 정도로 무시째기를 했다네요.
0: 81년도 그때가 처음 짜가지고 40만 원씩 세피를 받았는데 굉장히 부자된 것 같았어요, 그때.
1: 조선시대에 들어서 전국으로 명성을 떨쳤던 한산무시. 무시의 생육 환경이 까다로워 서촌과 충청 지역 몇 곳을 제외하고는 생산이 어려웠답니다. 서촌에는 무시자기 전통을 지키기 위해 수강생도 가르치죠. 처음강생이 많지는 않아도 멀리서도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있답니다.
2: 아니, 끊어진 것 같은데요?
3: 여기 끊어졌어요.
4: 지금 뭐 문제 생기신 거예요?
3: 예, 여기 끊어져가지고. 그래서 못이 내가 이렇게 매듭이 두툼한 못이 안 예쁜 게
4: 쉬운 일이 아닌가 봐요.
3: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못이잖아요, 참.
1: 무시는 아주 민감해서 건조하면 끊기고 조금만 잘못하러도 쉽게 끊어진답니다.
0: 됐어, 이제 잘 짜지네.
4: 아, 너무 맛있어. 어렵진 않으세요?
3: 해가지고
5: 어려운데 어려운 거 하는 거 재밌어해요.
1: 하하, 그래도 배우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고맙고 다행이라는군요.
3: 할 사람도 없이 지금 이제 우리네 죽으면 이거 없어져 이제 없어질 정도요. 그리고 이런 사람들 이렇게 양성시키려고 애를 타지 지금. 이거 이렇게 한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고 벌써 열심히 하고 있어요.
1: 어르신들의 노력이 한산모시의 명맥을 이어갈 수 있는 힘입니다. 이번엔 모시를 식용으로 한 음식을 만드는 명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최성규 씨는 모시 잎으로 차를 만든다는데요.
6: 이게 뻣뻣하잖아요. 얘를 부드럽게 다 문질러야 돼요. 불에다 넣고 또 거기다 문지르고 얘가 갖고 있는 거 향을 다 밖으로 끄집어내야 돼요.
1: 녹차와 흡수한 과정이군요. 비비고 말리고 볶고 이런 과정을 통해 찻잎을 만들면 모시차가 되는데요. 녹차에 카테킨 함량이 많다면 모시는 칼슘이 풍부해서 관절에 좋다는군요.
6: 모시는 은은한 향이나 그리고 카페인이 없어갖고요. 드셔도 잠안올때 드셔도 좋아요.
1: 보리차보다 풀향이 나고 녹차보다 떫은 맛이 덜하답니다. 모시를 이용한 또 다른 음식, 바로 모시 한과입니다. 찹쌀 반죽을 튀겨낸 과자에 부쳐줄 꿀과 기름을 만들 때 모시 가루를 섞어준다네요.
6: 이거는 생강 모시 과질이에요.
1: 과자에 골고루 묻혀준 후 살살 굴려서 피밥을 입혀내면 모시 한과 완성.
6: 좋은 모시를 놔두고 원만 만들어라는 법이 있나요? 더 좋은 먹거리 만들려고 모시 섞어서 해드리는 겁니다.
1: 한과 명인의 작품입니다.
6: 아, 이거 봐요, 이거. 소리 봐, 이거. 아, 참.
1: 소리부터 맛있습니다. 모시를 이용한 전통 과자.
6: 내가 만든 건데 맛있긴 맛있다.
4: 명인님이 만든 건 맛있네.
6: 모시가 들어가는데 맛있어.
1: 역시 우리 것이 좋은 것이요. 청정한 생태 자연이 살아 숨쉬고 신의 선물 같은 풍요로운 갯벌, 오랜 역사를 이어온 문화유산, 전통주와 한산모시까지 서촌에는 위대한 명물이 있습니다.
7: 서촌 박대가 맛있는 박대가 많아요.
6: 옛날부터
8: 나는 저기 거기서 근무한 것이 아주 자랑 자부심하고 자랑스럽다.

0: 사계절이 다 있는 바다죠. 물 안 들어가면 웅장해요.
1: 이거는 지금이다.
2: 스위스 알프스가 더 좋은 거 같아.
3: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런 생각이.
0: 야, 그러면 뭐?
4: 오히려 공부하다가 뭔가 좋대요.
5: 여보, 당신은 그 파락을 나와서 행복했어?
6: 아니.
5: 그럼 우리 태천으로 간다.
7: 첫째, 둘째, 셋째 나무. 16년 만에 이렇게 꽃피 됐어요.
5: 첫째, 둘째가 절대 이 집은 팔면 안 된다.
7: 앞으로는 이 공장에서는 어떠한 행복이 만들어질까?
8: 집 전체가 놀이터였던 기분?
9: 세상 살면서 영원한 거는 하나도 없는데 영원한 게 하나 있다.
10: 돈으로만 따질 수 없는 그런 것들을 얻었다고 생각해요.
11: 꽉차까지 살아야지.
10: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요?
12: 눈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엄마를 많이 돌봐줘요.
13: 앞이 보이지 않는 엄마와 아픈 할머니를 도와 고사리 같은 손으로 이를 돕는 6살 성준이. 멸치를 다듬는 일은 새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입니다. 음주 뺑소니 사고로 시력을 잃고 장애까지 갖게 된 엄마. 여든이 넘은 할머니가 엄마와 성준이를 돌보고 있지만 온몸이 성치 않아 거동조차 힘이 듭니다. 새 식구가 종일 일하고 받는 돈 6천 원. 밀린 치료비와 생계까지 해결하기에 턱없이 부족합니다. 6살 성준이가 밝게 자랄 수 있도록 지금 여러분이 도와주세요. 후원 문의 1800-1725 굿네이버스.
14: 소리를 눈으로 볼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화면을 그려줄 수 있을까? 말이 아닌 손으로 감정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끊임없이 고민하고 해결책을 찾습니다. 소음과 무음, 어떠한 환경에서도 자막을 통해 시청자의 몰입도를 높이고 화면의 움직임 하나, 소리의 예민한 듯 놓치지 않죠. 그리고 손의 속도, 표정의 뉘앙스까지 참고합니다. 누군가에겐 꼭 필요한, 누군가에겐 아주 편리한 서비스. 우리는 자막 하나, 문장 하나, 손짓 하나에 진심을 다하죠. 자막이 말하고 소리가 그림이 되고 손이 이야기하는 놀라운 방송. 모두가 즐기는 장애인 방송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방송. 모두를 위한 미디어 서비스.

0: 장날이면 멀리서 이 삼선을 찾아온다는데요. 바로 서천의 특산물 박대.
1: 서천 박대가 맛있는 박대가 많아요.
0: 노릇노릇 구워 먹고 양념에 졸여 먹고 그 맛이란
2: 최고입니다. 이거 먹으면 다른 생선 못 먹습니다.
0: 그런가 하면 장항읍에는 우리의 숨겨진 역사가 있다는데요.
3: 나는 저기 저기서 근무한 것이 아주 자부심하고 자랑스럽다.
0: 그 시절 추억하며 듣는 제련서 이야기.
4: 이 제복만 입으면 딸을 준다고 하는 이게 상당히 어디 보면 자부심이 있는 제복이거든요.
1: 중독자 그러고 일부러 그냥 많이 들어오지.
0: 어르신들 사이 명소. 아침 주는 다방. 말하자면 요즘에 브런치 카페에서 만나는 모닝 세트.
5: 4천원 정도에 그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0: 일제강점기 가슴 아픈 역사가 고스란히 간직된 곳. 장항읍이 담고 있는 과거의 이야기, 그리고 오늘날의 변화된 모습, 그 역사를 찾아 서천으로 갑니다. 산업유산과 군대와 역사가 간직된 서천군. 오늘은 장항읍의 장항 전통시장을 찾아가 봅니다. 장항항 인근에 위치한 장항 전통시장. 장날이 되면 군산, 익산 등 인근 지역에서도 이곳 전통시장을 찾는 사람들이 있다는데요. 서천의 농산물과 종류도 다양한 생선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죠. 평야가 좋고 바다가 좋으니 품질도 최고.
6: 무수, 쑥가, 상추, 마늘콩.
7: 직접 다 키우신 거예요?
6: 네.
7: 이쪽에서 장사는 이제 언제부터 좀 하신 거예요?
6: 옛날부터.
7: 몇 년 됐어요, 여기?
6: 한 20년 되네요.
7: 20년?
6: 그 옛날부터 장 섰을 때부터 생긴 거예요.
7: 그래요?
6: 한 2,000원쯤 벌리는
0: 서천군의 주요 상업지는 군청 소재지인 서천읍과 장항선 종착역이었던 장항읍 두 곳입니다.
7: 아니 근데 뭐 그렇게 많이 주세요?
6: 네? 사장님이
8: 공짜다 주는 거예요.
7: 공짜 주는 거예요?
6: 아니 옛날부터 단골 손님.
7: 아 단골 손님.
6: 완전 답변이
8: 진짜로.
6: 네.
8: 밥 먹을게요.
6: 네.
8: 밥을 봐요. 마늘이 마늘, 그리고 파, 배추 조금씩 사다가 먹으면 좋아요. 또 가격도 싸게 주고 뭐 때로는 공짜로도 주고.
0: 기차가 다니던 동네였고 나루터가 있어서 과거에는 정말 수많은 인파가 오갔답니다. 이제는 많이 달라졌지만 인심만큼은 여전하다죠.
6: 그냥 생기는 데만 생기니라고 사는 것도 의지 있으면 콩나물 사네.
9: 우리 고향 사람들이라 하나 사면 두 개 주려고 해요.
7: 아까도 보니까 많이 주던데.
9: 네.
0: 수십 년 되다 보니 상인들도 손님들도 익숙해진 얼굴들입니다. 장항 전통시장이 형성된 건 무엇보다 장항항에 드나드는 어선들의 출입으로 해산물의 출하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6: 아니 우리 막내딸이 서울서 온다고 해서
10: 여기서 꼽게 살아오셨어요.
0: 다양한 어종을 만날 수 있죠.
10: 뭐 사러 오신 거예요?
11: 꼴뚜기.
10: 꼴뚜기? 아, 왜 꼴뚜기 사러 오셨어요?
11: 뭐 먹을려.
10: 누구랑 드시려고?
11: 술안주.
10: 아, 술안주.
0: 그 중에서도 인기 어종은 이것. 비린내 전혀 없고 사시사철 먹는다는 박대입니다.
10: 이게 무슨 묵국이에요?
12: 아, 박대라는 건데요. 참박대예요. 서천에서 박대에 참박대가 많이 나요. 맛도 있고 애기들도 좋아하고 박대 싫어하는 사람 없어요.
0: 박대는 껍질을 벗겨 손질한 후 반 건조 상태로 판매하면서 포장 손님이 많답니다.
1: 박대 종류가 많은데 서천 박대가 맛있는 박대가 많아요. 그래서 서천 박대가 유명해요.
12: 지금은 많이 유명해서 보급이 됐지만 저기 박대가 장이 맨 먼저 시작이 됐을 거예요.
0: 박대는 모래와 펄이 섞인 완만한 해저에서 잘 서식하는데요. 서천 앞바다는 염도와 수원까지 서식지로 적합하답니다.
12: 다 이렇게 일일이 다 손으로 했어요. 지금은 기계지만.
10: 좋아졌네요.
12: 기계는. 예, 좋아졌죠.
10: 예전에 손으로 베끼실 때는 힘드셨겠어요.
12: 아, 소톱이 다 빠질 정도였죠.
0: 서천의 특산물로 자리 잡은 박대는 추운 겨울이면 묵으로도 만들어 먹는다는데요. 고장 특산물이다 보니 서천의 전통시장에는 박대 건조장까지 갖춰져 있답니다.
10: 여기가 어떤 곳이에요?
12: 아, 박대 말리는 곳인데요. 밖에 놓으면 미세먼지도 그렇고 파래도 그렇고 그러니까 건조장에서 낮은 온도에서 말려요.
0: 박대를 건조시키면 단백질과 지방의 맛 성분이 농축된답니다. 육질이 연하고 지방이 적어 구우면 고소하고 담백한 풍미가 살아난다죠.
12: 일단은 건조를 하면 비린맛도 많이 가시고 부서지는 면이 없어요.
0: 반건조 박대는 바로 냉동을 시킨다는데요. 저장 기간이 길어져서 오래 두고 먹을 수 있죠.
12: 건조시킨 다음에 마이너스 40도에 들어가서 제품이 다 동결이 된 다음에 마이너스 20도로 옮겨와요. 그래서 신선도 유지가 돼요. 반건조래도.
0: 동결 건조를 시킨 박대는 멀리서 온 손님도 포장 구매가 편하다 보니 인기가 많습니다. 생물이 아니라 냄새 걱정도 보관 걱정도 없죠.
10: 박대? 왜 박대 모아주세요?
12: 붙이려고.
10: 붙이려고?
12: 어떻게?
13: 갈치도 사고 박대도 사고요.
10: 박대 사셨어요?
13: 네.
10: 박대 왜 사셨어요? 이쁘게
13: 택배 붙이려고요. 선물하려고.
10: 선물하려고.
0: 도시 나가 사는 자녀들에게도 택배를 보내고 고마운 지인들에게도 선물하기 좋은 박대.
10: 요즘에 그런 반건조로는 어떤 것들이 제일 많이 나가요? 여기서는?
13: 박대, 한방박대하고 박대하고 조기가 많이 나가요. 이게 서해안에서 유명한 한방박대입니다. 엄청 맛있어요.
0: 과거 기차가 오가던 시절 시장에 들러서 생선을 사면 기차 타기가 난감했지만 박대는 그런 걱정이 없었답니다. 시장 안 식당에서도 박대를 찾는 손님들이 많은데요. 다들 맛있다고 하는 박대 요리 한번 만나볼까요? 푸짐한 밑반찬에 노릇한 박대구이 정식. 이야, 저 부위가 맛있는 건데 이분 생선 제대로 드실 줄 아시네요. 맨손이면 어떻습니까? 담백함에 입안이 즐거우면 그만이죠.
2: 최고입니다. 이거 먹으면 다른 생선 못 먹습니다.
14: 되게 담백하고요. 고소하고 치킨 맛이 나요. 왜 그러죠?
0: 납작한 생선 하나가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예.
15: 서촌에서는 박대를 많이 먹죠. 최고로 알죠.
16: 왜요?
15: 박대가 다른 생선에 비해서 비린맛도 없고 담백하고 요리하기도 또 간단하고 그래서 많이들 드세요.
0: 박대를 더 맛있게 굽는 방법이 있다고요?
15: 박대는 기름기가 없는 생선이기 때문에 그냥 굽면 퍼석한 맛이 있는데 저희는 식용유에다가 참기름 짠 거 섞어서 발라서 구워요.
0: 기름기가 없는 박대의 퍼석함을 보완해주는 참기름. 담백함에 고소함이 더해지고 표면이 골고루 더 맛있게 구워진답니다. 이 맛있는 소리. 눈으로도 먹고 소리로도 먹는 기분입니다.
15: 반건조해서 한 것을 사용해야 조림이나 구이에 부서지지 않고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0: 이번에는 박대를 이용한 또 다른 요리,

0: 준비해놓은 채소와 양념장을 만들어서 박대에 골고루 발라줍니다. 양념이 잘 배도록 보글보글 졸여주세요. 부위보다 부드러운 박대조림입니다. 박대 흰살에 매콤하게 밴 양념과 곁들이는 채소까지 박대로 만든 구이와 조림 한 쌍. 이야, 야들야들 쫄깃쫄깃한 박대 살 좀 보시죠. 아하. 생선 비린내 싫다는 분도 박대를 좋아한다고들 하는데요. 이 정도면 국민 생선 아니겠습니까?
1: 쫀득쫀득하고 살이 뭐라고 해야지? 갈치보다 더 탱탱하거든요. 근데 더 고소한 맛이 있는 것 같아요.
0: 모양은 볼품 없어도 오래 전부터 서민들의 밥상에 자주 오르며 사랑받아온 생선입니다.
2: 서촌에 나는 박대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즐겨 먹던 음식이라 어렸을 때 엄마가 이제 직접 구워주시고 음식해주신 음식이라 저한테는 소울푸드입니다.
3: 할머니의 느낌을 받을 수 있는 음식이고요. 한번 맛보면 절대 끊을 수 없는 맛이기 때문에 서촌에 오셔가지고 꼭 박대를 드셔보셨으면 좋겠습니다.
0: 장항 전통시장 인근에는 오래전 운행을 멈춘 장항역이 있습니다. 1931년 천안에서 장항까지 이어지는 장항 화물선 종착역이죠.
4: 여기는 옛날 장항구역의 철길 보이시죠? 철길입니다.
0: 약 7, 8년 전까지도 기차가 오갔던 곳. 일제강점기 곡식 수탈을 위한 화물선으로 생겼지만 이후 물자와 문화의 교류지 역할을 했습니다. 기차 타고 장항항에 와서 배 타고 군산으로 들어가던 시절이었죠. 장항에 학교와 은행이 없어서 배를 타고 군산으로 학교도 가고 은행도 이용했답니다.
4: 여기는 장항항입니다. 도선장이라고도 하고요. 과거에는 여기 1936년도에 개항하고서 1964년도에 국제항으로 승격할 정도로 아주 큰 항구였습니다.
0: 장항의 역사 중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제련소인데요. 일제가 태평양 전쟁의 무기 생산을 위해서 오사카랑 가까운 장항에 제련소를 세웠답니다. 그 시절 제련소를 다녔던 사람들은 여전히 솟아있는 굴뚝을 보면서 그때를 회상하죠.
5: 나무가 이게 많이 컸네.
0: 과거 제련소 직원들은 지금의 공무원 같은 대접을 받았답니다.
6: 장항 제련소 저 굴뚝이에요. 스텝.
0: 노란 월급 봉투가 두둑했고 가족을 부양하는데 넉넉했죠.
6: 외부에서 이제 광석이나 연료, 코크스, 유연탄 이런 것들을 수입해서 오면 저기서 하역을 했어요.
7: 딱 보고 오늘 같은 날 이런 데서도 저 쳐다볼 때는 야, 그래도 내가 저기서 종사해서 애들 가르치고 다 해서 나는 저기서 근무한 것이 참 아주 자부심하고 자랑스럽다.
0: 군산 은행에서 찾은 현금을 수북이 쌓은 배가 장항항에 도착하면 경찰의 호의를 받으며 이동했고 사람들은 저 제련소에 월급 날이로구만 했다네요. 그 시절 자주 갔던 단골집도 그대로 남아있답니다.
6: 여기에 서촌에 오면 한 번 정도는 꼭 한번 들어가 봐야 될 그런 집이에요. 정말 우리 단골집이고
0: 이 골목엔 유독 다방이 많습니다.
8: 어서 오세요.
0: 이 단골 다방에 얽힌 특별한 추억이 있다는데요.
9: 옛날에는 출근 전에 아침에 일찍들 만나서 여기서 차 한잔 하고 다닌 지가 한 30년 이상이 됐어요.
7: 그전에 제련소가 제가 73년도 3월 5일 날 들어갔는데 그때 당시는 한 1500명 됐거든요. 장항에 그때는 한 4만 좀 됐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런 데 오아보면 막 버글버글하죠.
10: 뭐로 해드릴까요?
6: 저 빵으로 주세요.
10: 빵하고
9: 숯 말고 그냥 저는 죽.
10: 개죽 같이 드려?
3: 네, 이렇게.
0: 다방인데 커피를 주문하지 않고 빵, 깨죽, 스프가 다 뭡니까? 커피는 기본에 디저트 같은 걸까요? 다방에 커피 외에도 다양한 메뉴가 있다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10: 손님들 빈속으로 일 나가시는 것보다 조금이라도 뭐 드시고 나가시면 따뜻하게 드시면 좋잖아요. 방앗간에서 빠다가 이렇게 죽 써다가 죽 써가지고 손님들 드리는 거예요.
0: 아하, 그러니까 아침 메뉴군요. 과거 출항하는 선원들과 제련소 출근하는 사람들이 다방에서 아침을 먹고 일터로 나갔다고 합니다. 속을 든든하게 채워줬던 추억의 모닝 세트.
3: 감사합니다.
10: 맛있게 드세요.
0: 그 추억의 맛을 잊지 못해 지금도 가끔 와서 아침을 드신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제련소 근무 시절 함께한 시간이 담겨 있는데요. 작업복이 마치 군장 같았답니다.
9: 10년 전이에요. 이 제복만 입으면 딸을 준다고 하는 상당히 어디 보면 자부심이 있는 제복이거든요.
0: 제련소 다니면 1등 사위감이고 어딜 가도 믿고 외상을 주던 시절.
3: 추억을 담아서 같이 대화도 하고 보고 웃기도 하고.
0: 제련소는 문을 닫고 기차도 운행을 중단했지만 그 자리 그대로 장사를 이어오다 보니 이제는 추억을 하는 곳이 됐습니다.
11: 4천 원 정도에 주위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12: 와, 진짜요?
11: 네, 소스죽, 스프, 후식으로 이제 커피라든가 요구르트.
13: 요즘 집에서 밥 해먹는 분들 거의 없으실 거예요. 특히 남자들은 밥 해달라고 하면 쫓겨나요. 같이 다 이렇게 먹는 게 가장 좋습니다.
0: 수십 년 되다 보니 고향처럼 편안해진 다방.
14: 가서 좀 먹자 그러고 일부러 그냥 많이 들어오지. 동생처럼 친구처럼 편안하니까 자주 와요.
10: 일단 와준다 감사한 마음으로. 많이 담고 좋지만 일단 와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이제 돈 많이 담고 좋고는 이제 뒷전.
0: 쉬는 날 없이 손님들의 아침을 챙긴 지 15년. 송은자 씨는 매일 새벽 4시부터 죽을 쓰고 아침을 준비합니다. 이제는 쌍화차만 팔아도 될 텐데 찾는 손님들이 있어서 아침 식사를 계속 제공한다는군요. 이제는 관광 명소처럼 소문 듣고 찾는 이들도 있다고 합니다.
15: 여기가 아침에 하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시간 맞춰서 여기 들어왔습니다.
12: 어떠세요? 만족하세요?
15: 아유, 예, 너무 좋습니다.
16: 든든한 한 끼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쌍화차가 달달하네요, 또. 견과류도 많이 들어있고.
0: 어르신들에게는 다방이라는 장소가 주는 편안함이 있다는데요.
15: 사실 시골에는 아직도 다방이 많이 있어요. 카페보다 다방이 좀 많기 때문에 이런 분위기 저희는 익숙합니다. 저희 세대는.
0: 든든한 아침을 주던 다방이 명소가 됐습니다. 장강읍 역사의 장소들은 새롭게 단장하기도 했는데요. 현재까지 그 자리를 지키는 식당가는 6080 만나 골목이 됐죠. 제련소 3인방의 단골 식당도 이곳에 있답니다.
17: 안녕하세요. 박수.
18: 아이고. 선생님 좀 기다리세요. 얼른 해야 될까요? 예. 예.
6: 여기가 이제 한 30년도 더 됐죠. 여기 사장님, 여기 형수님 이렇게 친하게 지내고 있는데 더 오면 더 잘해줘요. 또 맛있게도.
0: 제련소 다니던 시절 회식 장소였던 이곳.
19: 사장님 그게 뭐예요?
18: 아기.
19: 아기요?
0: 아기찜 맛집이라는데요.
18: 싱싱하고 좋은 거는 이렇게 선홍빛 나가지고 살이 많고 담백하고 좀 아구가 클수록 좀 쫀득쫀득하고 맛있지.
0: 한 자리에서 30년 넘게 식당을 해오셨답니다. 서천 바다에서 잡은 아귀로 만드는 아귀찜. 익힌 아귀 먼저 건지고 전분으로 농도 맞추기. 콩나물의 아삭함이 살아 있어야겠죠.
17: 이거 할 때도 불조절이 굉장히 중요해요. 너무 익혀도 안 되고 야채라서 금방 해서 빨리 꺼내야 되고.
0: 윤기가 흐르는 아귀찜에 콩나물 듬뿍. 재련소 근무 마치고 즐기던 그 아귀찜이랍니다.
17: 나왔어요.
0: 한 접시 푸짐한 아귀찜을 맛볼 시간. 야들야들한 아귀살이 군침을 돌게 합니다. 변함없는 맛에 다시금 찾게 된다는 단골 식당. 가시조차도 부드러운 아귀찜은 콜라겐 덩어리죠. 미끈거리는 피부와 쫀득한 식감이 살아있는 껍질 부위가 일품이죠.
20: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이렇게 한번 먹어보고 야 맛있다. 그래서 또 자꾸 오는 거거든요 이게.
17: 어떻게 입맛에 맛있으신가 모르겠네.
6: 옛날 맛이야 지금 맛이야 똑같아.
17: 똑같아요?
6: 변함이 없어.
17: 그때는 참 이로 이만했어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예약 안 오면 못 들으시고 했는데.
6: 제가 고맙습니다.
17: 아유 제가 감사하죠. 30년 단골이신데.
0: 서천 여행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맛집으로 통한다는데요. 아귀찜 한 접시에 콩나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아귀살을 아낌없이 담아낸답니다. 사장님 손이 커서 맛뿐만 아니라 양에서도 대만족.
1: 여기는 아구만 많이 있어요. 아구를 진짜 충분히 먹을 수 있어요. 못 먹어요 다. 그 정도로 잘합니다.
21: 처음에는 몰랐는데 차에서 먹다 보니까 다른 데 가서 먹으면 맛이 안 나더라고요. 이 아구 맛이. 그래서 여기로 아구찜 하면은 장항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0: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장항읍. 옛 모습을 고스란히 담고 있는 장소 중에는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운 장소로 태어나기도 하죠.
22: 이곳은 일제강점기 시절에 대일 곡물 출항의 중심지 역할을 했던 장항 미국 창고의 기능을 가졌던 공간입니다. 1980년대 중반까지 왕성하게 이 공간이 활용되었으나 장항 재련소의 쇠퇴와 함께 이제 폐쇄가 되면서 공간의 기능을 상실했었어요.
0: 일제강점기 한국의 쌀을 수탈해서 보관했던 곳, 현재는 지역민의 문화창작 공간이 되었습니다. 일제 수탈의 아픈 역사 공간이었던 곳에서 이제는 창작 수업이 한창이죠.
23: 이제 꽃 모양을 여섯 잎을 하나 한 잎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을 또 가르쳐 드릴게요.
0: 다들 뭔가를 열심히 그리고 있는데요. 다양한 물건에 자유롭게 그림을 그리는 섬유 채색화라는 기법이라고 합니다.
24: 어쨌거나 좀 아픔이 있는 곳이기는 했지만 저희 좀 숨겨진 재능도 좀 찾을 수 있고 좀 이렇게 배우지 못했던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교육의 장이 되니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0: 한때는 60만에서 80만 석의 수탈당한 쌀이 쌓여있던 곳이 다양한 작품을 전시하고 창작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변신했죠. 일제 수탈과 산업화라는 양면을 가진 장항의 역사. 현재는 삶과 문화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서해가 품어준 풍요의 고장 서천. 청정 갯벌이 내어주는 푸짐한 선물과 인생의 참맛. 옛 모습을 간직하고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가치를 아는 곳. 위대한 유산과 넉넉한 인심이 흐르는 고향 같은 이곳은 낙낙한 고장 서천입니다.

지금 전화상담만 받아도 구이, 찜, 전골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만능 요리 쿠커를 무료로 드립니다. 라면, 찌개, 찜은 기본. 구이 요리도 쉽게 가능하며 식탁 위에서 전골 요리도 뜨끈하고 맛있게. 캠핑 등 야외에선 어묵 요리도 불 없이 간편하게. 가정에서 사용하는

0: 일반 냄비도 편하게 사용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구이, 찜, 전골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만능 요리 쿠커를 무료로 드립니다.
1: 고품격 창조 전문가 프리드라이프가 알아서 척척 다 해드립니다. 자산 총액 1위, 선수금 1위, 소비자 만족도 1위, 신한, 우리, 한화, 수협 등 은행이 지급 보증한 믿을 수 있는 1등 상조, 프리드라이프, 건강검진 특별 우대 등 다양한 멤버십 혜택까지. 만일 장례 서비스를 이용 안 하시면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셔도 되고 웨딩, 크루즈, 장지 서비스로 바꾸셔도 됩니다. 이 모든 걸 3만 원도 2만 원도 아닌 월 15,000 원에 다. 만기 후 서비스 안 받으시면 100% 전액 환급까지 싹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0: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구이, 찜, 전골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만능 요리 쿠커를 무료로 드립니다. 라면, 찌개, 찜은 기본. 구이 요리도 쉽게 가능하며 식탁 위에서 전골 요리도 뜨끈하고 맛있게. 캠핑 등 야외에선 어묵 요리도 불없이 간편하게. 가정에서 사용하는 일반 냄비도 편하게 사용 가능. 가입 아닙니다. 결제 아닙니다. 지금 전화 상담만 받아도 구이, 찜, 전골 등 다양한 요리를 할 수 있는 만능 요리 쿠커를 무료로 드립니다.
1: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월 15,000원에 나중에 가입해도 이 가격일까요? 오르기 전에 지금 바로 전화하세요. 프리드라이프.
2: 이어서 나눔 0700이 방송됩니다.

예고 없이 발생하는 화재 사고. 고층 건물에서 발생한다면 어떻게 대피해야 할까요? 화재가 난 것을 발견했다면 먼저 화재 경보기를 누르고 119에 신고해 주세요. 옷에 물을 묻혀 입과 코를 막고 몸을 숙여 낮은 자세로 대피하세요. 뜨거운 연기로 호흡기에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닫힌 문을 열 때는 손등으로 문의 온도를 확인하세요. 손잡이가 뜨겁다면 절대 열지 마세요. 문이 열리며 산소가 유입돼 폭발하듯 불이 번질 수 있습니다. 화재 발생 시 승강기보다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화재로 인해 승강기가 오작동할 경우 갇힐 수 있습니다. 건물 아래층으로 대피하기 어렵다면 옥상으로 대피의 구조를 요청해 주세요. 대피 요령을 기억해 고층 건물 화재에서 안전하게 대피하세요.

0: 불의의 사고는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참을 수 없는 고통에 모든 걸 내려놓고 싶은 순간도 많았지만 오직 사랑하는 가족을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버텨왔는데요.
1: 아빠라고 해서 애들 나오는 거에서도 제가 그 아빠 역할을 제대로 못 해주니까 그것이 미안하고 우리 아들들 하고 싶은 것을 제가 다 뒷바라지를 못했을 때가 제일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0: 사고 이후 목발의 의지에 겨우 몸을 움직이는 아빠 화섭 씨. 통증이 심한 날이면 앉아있는 것조차 쉽지 않습니다. 다리를 스치기만 해도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찾아오는데요. 그런 아빠를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는 두 아들.
2: 네, 밤마다 좀 아파하세요. 아빠도 이제 다리가 다쳐갖고 하고 싶은 거 많을 텐데 아빠랑 같이 걷고 싶고 뛰고 싶고 운동도 하고 싶고 놀고 싶고 그게 제일 아쉽죠.
3: 저는 그냥 한 개밖에 없어요. 다리만 고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걸을 수 있게 그것만 제 소원입니다. 아빠
1: 너무 통증이 오다 보니까 짜증을 내면 또 아이들이 그게 이제 익숙해졌는지 아빠 많이 아프죠 하고 저를 달래주니까 아이들한테 면목 없어요. 제가 너무나
0: 서로가 서로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싶은 어느 가족의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나눔 0700 전재양입니다. 오늘 만나볼 형제는 아빠를 향한 마음이 유난히 깊은 아이들입니다. 고등학생 태민이와 중학생 태연이는 거동이 불편한 아빠를 돌보며 누구보다 일찍 어른이 되어가고 있는데요. 항상 자신보다 아빠의 건강을 먼저 걱정하는 두 형제의 이야기 지금 만나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여기 낡고 오래된 집이 세 식구가 사는 보금자리입니다. 아픈 아빠를 대신해 집안일을 도맡아 하는 형제. 설거지부터 청소까지 뭐든 익숙하다는데요. 그런데 요즘 아이들을 힘들게 하는 건 따로 있답니다. 정리한 그릇도 마음 놓고 둘 수가 없을 정도라는데요.
4: 태민아, 갑자기 그릇을 왜 뺀 거예요?
2: 아니, 방금 아까 바퀴벌레 있는 것 같아서 뺐는데.
4: 아, 바퀴벌레가 그 위로 지나갔어요?
2: 네, 잠깐만요. 할 수 있어요.
4: 어떻게 접어?
2: 야, 바퀴벌레 빨리 접어. 안 접으면 세 배로 늘어나네, 이제 저.
4: 잠깐만. 어? 뭐야?
2: 어? 아, 나 무서워, 지금. 잡은 거야, 안 잡은 거야, 뭐야?
4: 잡았어.
2: 잡았어?
4: 바퀴벌레 많이 나와요?
2: 저녁 때 많이 나와요. 아침에는 그렇게 많이 안 나오는데 저녁 때쯤에는 바글바글 해갖고 약을 뿌려도 계속 나와갖고 지금 힘들어요.
3: 솔직히 집 그 벽 곰팡이하고 그 밥 먹을 때랑 설거지할 때랑 바퀴벌레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그거 바퀴벌레만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저.
0: 곰팡이와 바퀴벌레가 일상이 된 집. 특히 지금처럼 더운 여름철에는 벽과 바닥에 습기가 차면서 곰팡이도 점점 퍼지고 바퀴벌레도 늘어나고 있다는데요. 아무리 약을 뿌리고 닦아봐도 소용이 없습니다.

0: 청소도 하고 싶지만 아이들 가까운 학교 다니는데 가까운 쪽으로 이사도 가고 싶고요. 저도 병원에 좀 가까운 곳으로 옮기고 싶고 그런 마음은 있어요.
1: 아빠 됐어요.
2: 몸을 움직이는 것조차 쉽지 않은 화섭 씨. 작은
1: 그렇죠.
2: 일상에서도 아이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3: 머리를 감아야 된다고?
1: 머리 감아야죠.
3: 알았어.
1: 저거 나 들어갈게, 저거.
2: 특히 고등학생인 태민이는 투정 한번 부리지 않고 평생 아빠의 손과 발이 되어 살아가고 있습니다.
1: 가만있어, 눈 뜨지 마. 나고, 이거. 시원해요? 어때?
3: 시원해. 아니, 아니.
1: 아니, 뒷머리 해야 돼. 앞머리 좀 잡고. 예, 됐어, 됐어. 이게 뒷머리가 중요하단 말이야. 뒷머리가 안 마른다고. 아유, 염색해야겠어, 이제.
4: 아빠 이렇게 식는 거 항상 도와주는 거예요?
1: 네, 아침마다 아빠가 다리가 아프셔갖고 제가 맨날 도와주죠, 이렇게.
5: 감사하죠, 항상 우리 아들한테. 작은 애도 잘 저를 돌봐주고, 큰 애도 잘 돌봐주고 그래요.
2: 아이들의 따뜻한 손길 앞에서 아빠 화섭 씨는 늘 미안한 마음이 앞섭니다.
1: 올리 좀 말해줄게요.
2: 누가 먼저랄 것도 없습니다. 형제의 하루는 모두 아빠를 위한 일로 가득한데요.
6: 거의 반반인데, 저가 하는 거는 설거지 하는 거랑 수문통 비운 거랑 아버지 그목 마를 때그 물통 떠온 거예요.
1: 아빠.
2: 요즘 태민이의 가장 큰 걱정은 아빠의 다리입니다.
1: 잠깐만.
2: 통증이 심해질수록 혹시나 상태가 더 나빠진 건 아닐까. 하루에도 몇 번씩 아빠를 살피는데요. 이젠 진통제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1: 다리 괜찮아? 이건 보소 이건.
0: 왜?
1: 다리 한번 봐야지. 안 아파?
0: 그렇게 만지면 아파.
2: 수시로 찾아오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는데요.
1: 약 먹어도 아파?
0: 좀 있어봐야 되는지. 약 먹었으니까 좀 있으면 괜찮을 것 같아. 타이 제 다리를 살짝 스치기만 해도 저는 자지러져 버리거든요. 너무나 아파가지고. 어떻게 움직이기도 힘들고 누가 가까이만 오려고 해도 막 겁이 나요.
2: 과거 교통사고로 다리를 잃은 화섭 씨. 망연자실하며 삶을 포기하고 싶었지만 끝내 가족을 향한 마음만큼은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0: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그냥 코에다 호스 꼽고 그냥 숨 마시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저 혼자 있다면 그런 마음이 많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아들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들들은 제가 제 애들이기 때문에 제가 어느 정도는 키워놔야 제가 거기서는 죽을 수가 없었어요. 억울해서 우리 아들들을 키워야 되니까.
2: 급기야 아내와 헤어지면서 이혼의 아픔까지 겪었는데요. 갑작스러운 이별은 어린 형제에게도 쉽게 지울 수 없는 깊은 상처가 되었습니다.
7: 처음에 5학년쯤에 엄마 아빠가 이혼했을 때는 5학년이어도 죽고 싶었죠, 그때는. 슬프니까 너무 사춘기랑 겹치면서 조금 더 재발한 것 같아요. 마음고생 좀 많이 했죠. 아빠도 좀 많이 미워했고. 아빠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태민이도 힘든데. 그냥 아빠 웃는 거 보고 버티고 있어요.
2: 엄마의 빈자리를 채우기 위해 부단히 애쓰며 살아온 형제.
6: 저 다녀올게요.
1: 어떡해?

0: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홀로 남은 아빠의 하루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몸은 예전 같지 않지만 아이들에게만큼은 여전히 무엇이든 해주고 싶은 아빠. 목발에 의지하고 때로는 바닥을 기어가면서도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직접 해보려 애쓰는데요. 느리고 힘겨운 움직임이지만 아이들의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싶은 마음은 누구보다 간절합니다. 비록 두 다리로 아이들 곁을 지켜줄 수는 없지만 아빠라는 이름만큼은 끝까지 지키고 싶은데요. 오늘도 아빠 화섭 씨는 아이들을 위한 하루하루를 묵묵히 이어갑니다.
1: 애들 입으로 빨랫감이나 모아놓고 세탁기에도 그냥 갖다 놓기만 해요. 애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돼야 되니까.
0: 하지만 조금만 몸을 움직여도 통증은 어김없이 찾아오는데요. 예전에는 당연하게 해냈던 일들도 이제는 몇 배의 시간과 힘이 필요한 일이 됐습니다. 걷고 뛰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몸이 마음처럼 따라주지 않아 답답하기만 한데요. 적막만 가득한 집안에서 늘 형제가 오기만을 기다릴 뿐입니다. 그날 오후 다리 통증이 심해져 결국 병원을 찾았는데요. 정확한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정밀 검사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최근 통증이 더 잦아진 상황. 수술해야 하는 건 아닌지 걱정인데요. 과연 아빠의 다리는 어떤 상태일까요?
2: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3: 네네. 드릴게요.
4: 여기가 뭐 감각이 없을 때가 있어요.
2: 감각이 없고.
4: 너무 통증이 오니까 한두 번 더 했던 것 같아요.
2: 무슨 수술을 했는지는 잘 모르시고?
4: 예. 찌릿찌릿 막 전기 온다고 그죠? 막 그런 적이 가끔 있고요.
2: 이런 통증이나 이런 것들은 허리에서나 엉덩이에서나 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적극적으로 아프시면 치료해보시는 것도 괜찮은 방향입니다. 그건 허리에서 온다고 봐야 돼요.
0: 허리까지 망가져 다리 통증이 더 심해진 거랍니다.
2: 옛날에 골수염이나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재활치료나 이런 도수치료, 뭐 이런 전기 자극치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근육을 푸는 데는 도움 될 수 있고 이제 아무래도 쓰지 않는 다리다 보니까 나중에 그쪽으로 가는 혈류나 이런 데 문제가 될 수 있고 최악의 경우에는 절단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까지도 있다고 봐야 됩니다. 그냥 그때 고관절 우리가 그 수술하고 나서라도 그때라도 그때 이후로 좀 꾸준하게 재활치료나 이런 것들을 했으면 지금보다는 훨씬 다리가 원활할 텐데 라는 아쉬움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적절한 치료는 못 받아서 이제 지금 상태에서는 더 나빠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0: 진료 후 마음이 무거워진 세 사람.
5: 근데 뭐 약 내숙세기에 주사라도 보셔야 되는 것 같아요.
6: 이번에만 한번 버텨보고 다음에 아프면 계속 병원을 다녀야 되는지 할 것 같아요.
5: 나빠지지 다녀야 되겠네.
6: 그러니까.
0: 하지만 진료 결과보다 병원비가 더 걱정입니다.
6: 병원을 모시고 올 때마다 비용이 너무 무시무들 돈이라서 제가 어떻게 우리 아이들과 생활을 비용도 모질랐는데 맘 놓고 치료받기가 힘듭니다.
5: 오른쪽 다리 아프신 줄 알았는데 왼쪽 다리도 벌써 방신형을 못 쓰신다고 하시니까 그게 조금 걱정이긴 해요. 그래도 아빠 다리 고쳐야 되니까 제가 빨리 취업이라도 취업해갖고 아빠 다리 고치는 거에 좀 버텨야죠.

0: 병원에 다녀온 뒤 아빠를 집에 모셔다 드리고 집 근처 시장을 찾은 형제. 아직 요리는 서툴다 보니 시장에서 반찬을 사 먹곤 하는데요.
1: 시래기 된장국은 없어요?
2: 시래기 된장국만 있어요.
1: 어? 어디지? 어디? 뭐 살 거야?
3: 도토리묵 사자.
1: 도토리묵?
0: 아빠가 가장 좋아하는 반찬들. 무엇을 살지 고민하는 순간에도 형제의 기준은 늘 아빠입니다.
1: 아, 네.
4: 안녕하세요.
1: 감사합니다.
4: 안녕하세요.
5: 네. 동생이랑 태민이 좋아하는 건 안 사요?
1: 그래도 제가 사는 것보다 아빠 먹고 싶은 거 위주로 사는 게 좀 더 나을 것 같아서 그렇게 사고 있어요.
0: 어린 나이지만 가족을 향한 책임감은 누구보다 큽니다.
1: 안녕하십니까. 네, 밥 해줄게. 네.
0: 시장에서 사온 반찬으로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태민이.
4: 잘 먹게, 진짜. 아유, 오야들 덕분에 맛있게 잘 먹겠네.
0: 반찬 가짓수도 적고 화려하진 않지만 새 식구의 따뜻한 밥상이 차려졌는데요.
5: 산다리를 안 피고 드시는 거예요?
4: 예. 네.
5: 왜요?
4: 제 발이 뻐뚱이라 이 무릎이 여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을 굽히지를 못하니까 제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애들이 더 앉기가 불편해요.
0: 두 아들을 향한 아빠의 마음은 미안함으로 한없이 무겁기만 합니다.
1: 어우, 정돈하네, 이게. 아빠, 내가 남부시장 가서 반찬 말고 사온 거 하나 더 있거든? 봐봐, 티슈 접잖아.
4: 아이고, 야.
1: 티슈 접잖아.
4: 땡큐.
1: 입어봐, 지금.
4: 딱 받는 것 같아.
1: 입어야 되지. 어? 모르는 사람이 집이 있어, 이 집.
4: 괜찮지. 아, 시원하다.
1: 괜찮아, 통풍 잘 되고?
4: 땡큐.
1: 그거 입고 다녀야 해, 지금.
4: 아이고, 잘 입겠네. 우리 애들 좀 지들 입을 옷도 별로 없는데 제가 이런 옷을 받아가지고 참 평생 버리지도 못할 것 같고 항상 이 옷만 입어야 할 것 같아요.
5: 그렇게 마음에 드세요?
4: 예, 너무 기분이 좋고 우리 아들들한테 너무 감사하고만요. 고맙고.
0: 행복해하는 아빠의 모습을 보니 뭐든 더 해드리고 싶은 마음뿐인데요.
4: 진짜 칼라도 만들고
1: 경제적인 여유 있으면은 일단 아빠한테 선물 하나 사드리고 싶죠. 그거 의족 있으면은 그나마 걸어다닐 수 있으니까 목발 없이도 그나마 걸어다닐 수 있으니까 의족 사드려갖고 같이 걸어다니고 싶죠.
6: 제 꿈이 어릴 때부터 계속 그 기업회사 다녔다는 생각이 계속 그 공부하고 어렸을 때부터 계속 그 꿈이었다. 아빠 걷는 다리만 보고 싶어져. 두 달 벌었으면 저 손이 없을 텐데 죽을 때까지.
1: 아빠 지금 잘 거야? 아이고 주무세요.
4: 잘 살아.
1: 예.
0: 아빠와 동생이 고요히 잠든 밤, 혼자 책상 앞을 지키는 태민이. 고등학생이 되면서 미래에 대한 걱정과 불안감에 잠 못 드는 날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다는데요.

0: 아빠를 돌보면서도 불평 한마디 없이 자신의 몫을 해내는 형제가 대견스러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안타까웠습니다. 과거 교통사고로 다리를 크게 다친 아빠는 오랜 시간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병원비 부담 때문에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요. 새 식구가 생활하는 집 역시 낡고 비좁은 데다 바퀴벌레까지 끊이지 않는 열악한 환경이라 주거 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게다가 거동이 불편해 일을 할수 없는 아버지는 기초생활 수급비로만 의지해 살아갈 수밖에 없다 보니 두 아들에게 늘 미안한 마음뿐인데요. 지금 이 가족에게 도움 전하고 싶으신 분들은 060-700-0700을 누르시거나 카카오 가치가치로 응원 메시지 남겨주셔도 되고요. 은행 계좌 060-700-0700으로 후원금 보내주셔도 됩니다. 보내주신 후원금은 전액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되니까요.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번에는 시청자 여러분이 보내주신 후원금이 어떻게 쓰였는지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지난 1월 24일 방송에서는 중증 자폐 스펙트럼 장애 둘째 민수를 돌보는 아빠 영민 씨와 아빠의 든든한 오른팔 첫째 유진이 이야기 전해드렸죠. 아내와 이혼 후 혼자 힘으로 두 아들과 연로하신 외할머니까지 돌보는 아빠 영민 씨의 안타까운 모습에 많은 분들이 도움의 손길을 보내주셨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소중한 후원금은 이 가정의 생계비로 전달되었습니다. 도움 주신 시청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 만난 형제를 보면서 무엇보다 가슴이 아팠던 건 한창 꿈을 키워야 할 태민이가 대학 진학보다 취업을 먼저 고민하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직은 가족을 걱정하기보다 자신의 미래를 마음껏 그려도 될 나이인데 말이죠. 아빠의 두 다리가 되어 살아가는 형제가 꿈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따뜻한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나눔 0700과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 태민 태연아, 아빠가 미안하다. 우리 태민이 태연이는 아빠한테 너무 잘해주는데 아빠는 우리 아들들한테 그렇게 아빠한테 해주는 것 같이 다 해줄 수가 없네. 아들들 미안해. 우리 태민 태연이 더 열심히 잘 살자. 우리 태민이 하는 대로 잘하고 우리 태연이도 좀만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어. 태민 태연 화이팅이다. 나 우리 아들 믿어. 화이팅 태민 태연아.

0: 제가 느꼈던 조제의 매력을 이번엔 여러분과 함께하려고 합니다. 오마르드.
1: 아이고.
0: 세상이 보는.
2: 아, 너무 또 감동적이네요.
0: 이 맛에 운전하러 온 거죠.
2: 대단한 자연입니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감동이 있네요. 또 조제 오기 때문에 이은 것 같습니다.

0: 사계절이 다 있는 바다죠. 뭐라 그러냐면 웅장해요.
1: 이거는 지금이다.
2: 스위스 알프스가 더 좋은 것 같아.
3: 천국이 따로 없다 그런 생각이.
0: 야, 가만히 한번 봐.
2: 공부하면서 뭔가 좋대요.
4: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5: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레이싱 스포츠카 대회 결승전. 네, 빨간색, 파란색 두 자동차가 지금 막 출발했습니다. 말씀드리는 순간 빨간 자동차가 앞서 나가는데요. 파란 자동차 속도를 더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파란 자동차 추월했어요. 대단합니다. 과연 이대로 끝날 것인가? 아, 이게 무슨 일인가요? 빨간 자동차 그냥 튕겨져 나갔네요. 이렇게 해서 결국 파란 자동차 결승선으로 들어왔습니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우승을 축하.

0: 우와, 진짜 멋져요.
1: 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0: 안녕하세요.
1: 네, 저는 타이어를 연구하고 있는 네. 김동훈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0: 이거 연구하시는 분이 네. 왜 이렇게 운전을 잘하시는 거예요?
1: 제가 오랫동안 레이싱을 했거든요.
0: 아, 선수를 하신 거예요?
1: 선수를 했습니다.
0: 우와, 그래서 운전을 잘하시는구나. 아, 저도 우리 연구원님처럼 스포츠카를 타고 싶습니다.
1: 할 수 있겠어요?
0: 문제 없죠. 저는 판다맨이라고요.
1: 테스트 한번 해볼까요?
0: 네! 아, 근데 요거는 저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판다맨, 도전!
1: 자, 출발해볼게요. 출발!

0: 아니 고칼이 거의 다 쓰러졌네. 그 연구원님 저 너무 못했나요?
1: 괜찮아요. 제가 좀 더 잘할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0: 아 가르쳐 주실 건가요?
1: 네.
2: 핸들은 꽉 잡고 손 놓지 말고 양옆으로 3-4업 잡고 끝까지 꺾고 다시 왼쪽으로. 네 좋아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오른쪽 오 잘하는데요?
0: 오 역시 잘 가르쳐 주셔서 제가 잘하는 거라요. 더 잘했나요?
1: 더 잘했어요. 이 정도 실력이면은 서킷도 갈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가볼까요?
0: 네! 판다맨 출동!
1: 잘했나요?

0: 연구원님, 연구원님.
1: 네.
0: 더 어땠나요?
1: 어, 너무 잘했어요.
0: 아하하, 제가 누구라고 그랬죠? 전 단다맨입니다.
1: 그럼 우리 조금 더 빠른 트랙으로 한번 가볼까요?
0: 여기보다 더 빨리 달린다고요?
1: 네, 여기보다 훨씬 빠르고요. 여기는 전문가들만 탈 수 있는 트랙이에요. 한번 가볼까요?
0: 알겠습니다. 그럼 전문가가 운전하셔야 되니까 제가 여기
1: 가겠습니다. 네, 가시죠.
0: 가시죠. 출발!

0: 앞으로.
1: 지금 옆으로 달리고 있어요. 이거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0: 걱정 마세요. 타이어가 잡아주기 때문에 안전합니다.
1: 아, 안전한가요?
0: 그럼요.

0: 그런데 기울어진 서킷에서도 차가 뒤집혀지지 않은 건 우리 연구원님께서 운전을 잘하셔서 그런 건가요?
1: 물론 운전도 잘해야 되고 차도 받쳐줘야 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타이어 접지력이에요.
0: 아, 접지력이요?
1: 네, 접지력이 좋아야 뒤집어지지 않거든요.
0: 아, 접지력이 중요하군요.
1: 네, 아주 중요합니다. 저는 타이어 연구를 좀 더 해보러 가볼게요.
0: 네, 알겠습니다. 네, 화이팅! 우와! 가르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타이어가 접지력이 좋다고? 전에 산악 모터바이크였을 때는 깍두기 모양이라서 접지력이 좋다고 했던 것 같은데 저 타이어는 튀어나온 게 없는데 왜 접지력이 좋다고 하는 걸까? 궁금하다 궁금해! 원리를 파헤쳐라! 원리 발견! 씽씽! 씽!
2: 나는 과학의 원리를 알려주는 인공지능 씽씽! 오늘의 탈 것은 스포츠카! 최고속도 시속 300km! 스포츠카는 서킷이나 트랙 같은 경주로에서 매우 빠른 속도로 달릴 수 있게 만든 자동차야. 스포츠카는 전용 트랙에서 매우 빠르게 달리기 때문에 타이어의 접지력이 매우 중요해. 만약 이런 스포츠카 전용 트랙에서 깍두기 모양의 타이어를 달고 빠른 속도로 달리면 오히려 위험해.
0: 뭐?
2: 왜냐하면 깍두기 모양의 타이어는 흙을 꽉 잡아서 달리려고 만든 흙길 전용 타이어이기 때문이지. 이런 깍두기 모양 타이어가 단단한 아스팔트 도로에서는 튀어나온 부분만 땅에 닿기 때문에 오히려 접지력이 더 낮아져서 위험한 거야. 그래서 아스팔트 도로에서는 평평한 모양의 타이어가 땅에 닿는 면적이 더 넓기 때문에 접지력이 더 높아서 안전하게 달릴 수 있어.
0: 아하! 근데 타이어가 바닥에 더 많이 닿아야 접지력이 높다면서 왜 타이어에 패어있는 데가 있어?
2: 그건 자동차가 비오는 날이나 젖어있는 도로를 달릴 때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고 무늬를 만든 거야.
0: 미끄러지지 않게 하려고?
2: 응. 자, 여기 표면의 무늬가 많이 다른 혼 타이어와 무늬가 선명한 색 타이어가 보이지? 젖은 도로에서 두 개의 타이어가 어떤 차이를 보여주는지 볼까? 무늬가 다른 헌 타이어는 타이어와 도로 사이에 물이 빠져나가지 못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미끄러지고 말아. 하지만 무늬가 선명한 새 타이어는 물이 잘 빠져나가서 젖은 도로에서도 안전하게 멈출 수 있지.
0: 아하, 그렇구나.
2: 이렇게 물이 잘 빠져야 접지력이 잘 유지되거든. 특히 도로나 서킷에 있는 곡성 구간을 자동차가 빠르게 돌아나갈 때 원의 바깥쪽으로 나가려는 힘이 커지는데 이때 타이어의 무늬가 닳아서 접지력이 약해지면 그 힘을 이겨내지 못하고 금방 미끄러져 튕겨나가면서 뱅그르르 돌아버리기도 해.

0: 하지만 새 타이어는 타이어에 있는 무늬 사이로 물이 빠져나가 접지력이 높기 때문에 빙글빙글 빠르게 돌아도 차가 튕겨나가지 않고 제때 멈출 수 있어.
1: 아하! 나 이제 스포츠카가 서킷을 잘 달리는 비밀을 알았어. 비밀은 바로 타이어의 접지력이야. 이제 비밀을 알았으니 또 타러 가볼까?

0: 안녕 친구들. 고고다이노가 자가절화 기계로 곤충처럼 작아졌어. 작아진 탐험대가 신비로운 곤충 세계를 발견하게 되는데 엄청난 위기들이 끊임없이 찾아오고 있어. 안키, 스톰, 해리, 레스큐킹으로 합체해줘. 작아진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와 함께 신비로운 곤충 세계 대탐험을 시작해보자. 자, 모두 준비됐지?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고고!
1: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식중독. 예로부터 조상님들께서는 음식을 대할 때 식중독을 가장 조심하라 하셨지요. 행정주민이 전수받은 식중독 예방 6대 원칙. 첫째, 조리 시작 전후, 식사 전후에 손 씻기. 둘째,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셋째, 수돗물은 끓여 먹기. 넷째, 식재료에 따라 조리 도구 구분해서 사용하기. 다섯째, 채소나 과일은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먹기. 여섯째, 음식의 적정 보관 온도 지키기. 특히 야외에서는 식중독균이 빠르게 증식하지요. 음식물 보관과 섭취에 각별히 주의해 주십시오. 식중독 대표 증상은 발열, 구토, 복통, 설사. 잠깐! 식중독으로 인한 설사가 의심될 때 바로 지사제를 복용해야 할까요? 정답은 NO! 지사제를 복용하면 장내 독소 배출이 늦어질 수 있어 위험하옵니다. 이럴 땐 물이나 이온 음료를 마셔 수분을 보충하고 가능한 한 빨리 병원 진료를 받으십시오. 팽정군과 함께 안전한 먹거리로 우리 건강 지키세요!

0: 여기가 바로 턱갱 감독의 새 영화 나 홀로 외계인의 오디션장인가 봐.
1: 야, 저기 곰기원이잖아. 오늘 누굴 도와주러 간다더니 턱갱 감독을 도와주러 간다 봐.
0: 정말? 나도 갈래. 곰기여원.
2: 턱갱 감독님, 오디션 준비 끝났습니다.
3: 근데요 감독님, 이번 새 영화에는 어떤 주인공을 원하시는 겁니까?
4: 내가 찾는 주인공은 평범한 듯하지만 뭔가 특색하고 달콤하지만 씁쓸한 그런 느낌?
5: 역시 못 알아듣는군. 그렇다면 일단 눈이 초롱초롱한 외계인을 찾아주도록.
3: 눈이 초롱초롱한 외계인 찾아오겠습니다. 자, 초롱초롱 초롱초롱. 자, 어디 보자. 이 중에서 눈이 가장 초롱초롱한 외계인은 누구지?
1: 초롱초롱
6: 초롱초롱
1: 초롱초롱.
3: 어?
6: 초롱초롱!
1: 쳐다보지마!
3: 감독님! 초롱초롱한 눈 못 찾겠습니다.
4: 외계인을 찾아오도록.
3: 통통한 외계인? 이 중에서 누가 통통한 외계인이지?
7: 통통? 내가 통통해.
8: 아니야, 내가 더 통통해.
1: 아니야, 나지.
8: 아니야, 나야 나.
3: 갑자기, 그만, 나지. 그만, 그만. 이제 그만! 도와줘, 토토끼끼.
0: 저러다 우리 곰끼 여원 잡겠네.
1: 그러게, 우리가 도와주자. 요원들, 토끼 감독은 어떤 외계인을 원한다고 했지?
9: 초롱초롱하고 통통한 외계인을 바란 것 같아.
0: 하지만 초롱초롱하거나 통통한 건 사람마다 생각하는 게 모두 다르잖아.
1: 이건 어때? 누구나 똑같이 보이는 차이점으로 외계인을 나누는 거야. 그럼 감독님이 원하는 걸 우리도 똑같이 알 수 있겠지.
0: 그럼 어떻게 외계인을 나누면 좋을까? 요원들, 외계인을 잘 살펴보고 어떤 차이점이 있나 찾아줄래?
10: 눈의 개수인 것 같아.
9: 모두 다 색깔이 다른 것 같아.
10: 몸의 모양.
1: 우와, 그거 정말 좋은데? 눈의 개수, 색깔, 모양. 이 기준대로 나누면 토끼 감독도 완벽한 주인공을 고를 수 있겠어.
0: 기준? 기준대로 나누는 게 뭐야?
1: 그건 말이지. 여기 단추가 많이 있네. 우리 빨갛고 동그란 단추를 찾아볼까?
0: 근데 다양한 단추들이 섞여 있어서 찾기가 쉽지 않은데.
1: 그렇지? 그럼 이 단추를 모양별로, 색깔별로 정리해볼까?
10: 응.
1: 그럼 먼저 모양별로. 동그란 모양은 왼쪽에, 뾰족한 모양은 오른쪽에 모아볼까?
0: 동그란 모양은 동그란 모양끼리, 뾰족한 모양은 뾰족한 모양끼리.
1: 잘했어! 그럼 여기서 다시 색깔별로 정리해볼까? 빨간 노란색은 위에, 파란색은 아래에 나죠.
0: 빨간색은 빨간색끼리, 파란색은 파란색끼리. 와, 다 됐다.
11: 다 됐다.
1: 그럼 다시 빨갛고 동그란 단추를 찾아볼까?
11: 응? 짜잔.
1: 와, 잘했어.
0: 잘했다. 이렇게 기준에 따라 정리하니까 원하는 걸 찾기 쉽고 각각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한눈에 볼 수 있네.
1: 그럼 곰끼 요원들이 찾아준
0: 색깔,
9: 눈의 개수,
1: 그리고 모양, 이 세 가지 기준으로 외계인을 나눠서 찾아보면 어때?
3: 어? 그거 아주 좋은 생각인데. 독감 감독님!
5: 어? 뭐지?
3: 아하, 아하. 토끼 감독도 몰랐던 속마음을 알아보는 시간. 하나, 둘, 셋. 선택해, 게임. 노란색, 초록색. 하나, 둘, 셋.
5: 뚜뚜, 노란색.
3: 눈은 한 개, 두 개. 하나, 둘, 셋.
5: 눈은 당연히 한 개.
8: 뚜뚜 모양, 네모 모양. 하나, 둘, 셋.
5: 뚜뚜 모양.
3: 감독님이 원하시는 주인공은 노란색에 눈은 한 개인 동그란 외계인. 감독님! 완벽한 주인공을 제가 찾아오겠습니다! 하!
8: 그럼 가장 먼저 외계인을 색깔별로 나눠볼까? 짜잔! 노란색 외계인이 6명! 초록색 외계인이 3명! 이 중 톱갱 감독이 원하는 건 노란색! 초록색 외계인들은 안녕! 자, 이번엔 눈의 개수에 따라 정리해보자! 짜잔! 눈이 한 개인 외계인은 3명! 눈이 두 개인 외계인도 3명! 이 중 톱갱 감독이 원하는 건 눈이 한 개인 외계인이었지! 나머지 외계인들은 안녕! 마지막은 모양별로 나눠볼까? 둥근 모양의 외계인이 한 명! 네모 모양의 외계인이 두 명! 감독이 원한 둥근 모양은 찾았다!
3: 톡갱 감독님, 이번 영화 주인공 후보 한번 보시죠!
5: 드디어 찾았다! 나의 주인공! 공기 요원, 어떻게 이렇게 완벽한 주인공을 찾았지? 아주 대단해! 브라보!
3: 차하하하! 정확한 기준만 있으면 이런 건 아주 간단하죠. 기준대로 정리하면 누구나 요원이 될 수 있다!
5: 우와!
3: 크루! 와!

0: 이제 곰기 내가 내는 문제를 맞힌다면 네 친구들을 풀어주도록 하지. 자, 이 풍선들 중 어떤 색깔의 풍선이 가장 많을까요?
1: 어떤 색 풍선이 가장 많지?
0: 어때? 풍선이 너무 많아서 헷갈리지? 잘 모르겠지?
1: 이렇게 보면 헷갈리니까 가! 풍선을 색깔별로 나눠보자! 빨강은 빨강끼리 모으고 파랑은 파랑끼리 모으고 마지막으로 노랑도 노랑끼리! 좋았어! 요원들, 빨간 풍선은 몇 개?
2: 아홉 개!
1: 그럼 파란 풍선은?
2: 다섯 개!
1: 마지막으로 노란 풍선은?
2: 일곱 개!
1: 좋았어! 그럼 가장 많은 풍선은 바로바로?
2: 빨간색!
1: 좋아! 받아라!
0: 안돼! 그치? 떠올라라! 떠올라라! 떠올라라! 떠올라라! 떠올라라! 떠올라라! 떠올라라! 떠올라라! 떠올라라! 어? 곰기, 안녕? 헤헤. 다음에 만나면 가만두지 않겠다, 곰기! 슈퍼, 슈퍼! 뿅!
1: 하얗게 슈퍼맨! 토토끼끼, 괜찮아?
3: 곰끼.
4: 곰끼 최고! 예!
1: 무사해서 다행이군. 이 우주는 곰끼와 요원들이 지킨다.
5: 곰끼 곰끼 곰끼.
6: Who am I?
5: 내가 바로 곰끼.
6: 곰끼.
5: 곰끼 곰끼 곰끼.
6: Who am I?
5: 우주 최고 요원.
6: 곰끼.
4: Let's go.
5: 최고 요원, 그래 바로 너.

0: 섹시한 암흑 보석이 7살 어린이 손에?
1: 그 보석 번개맨한테 돌려줄래?
0: 보석을 되찾으려는 번개맨과 악동 사랑이 좌충우돌 코믹 성장 드라마 축구영웅 번개맨. 스스로 생각하며 단단하게 자라나는 시간. 매주 새로운 질문 속에서 피어나는 아이들의 노래.

0: 얘들아, 비단벌레 실종 사건이 일어났어.
1: 실종 사건?
2: 비단벌레는 어떻게 생겼어?
0: 비단벌레는 보석처럼 보는 각도에 따라 색이 달라지는 게 특징이야.
3: 와, 이런 곤충은 처음 봐.
4: 정말 신기하다.
0: 자, 빨리 찾으러 가자. 고고다이노 곤충 탐험대 출동!
2: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네.
3: 비단벌레들이 대체 어디로 간 걸까?
0: 어? 저건 뭐지? 비단벌레잖아!
3: 놀라지 마! 우린 곤충을 도와주는 고고다이노야.
5: 고고다이노? 저는 주주예요.
4: 사라진 비단벌레를 찾고 있어. 혹시 어디 있는지 알고 있어?
5: 괴물이 데려갔어요.
6: 괴물?
5: 어젯밤에 다들 무서워서 못 움직이니까 다 잡혀가 버렸어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계속 여기 숨어 있었어요.
0: 혹시 괴물이 어떻게 생겼어?
5: 무서워서 제대로 보지 못했어요.
0: 괜찮아, 내가 도와줄게.
5: 머리에 빨간 벼시 있었어요. 무시무시한 부리랑 날카로운 발톱에 검은색 깃털도요.
0: 벽과 부리, 날카로운 발톱에 검은색 깃털 다 그렸어.
2: 에?
0: 누군지 모르겠는걸.
3: 어? 어? 저 깃털.
0: 그림과 똑같은 걸 보니 범인의 깃털이 아닐까? 깃털을 따라가 보자.
5: 저도 같이 갈래요.
0: 좋아, 빨리 가보자.
2: 네? 어? 검은색 깃털이 있는 둥지가 있어.
3: 우와, 보석들이네. 엄청 많아.
2: 우와, 보석들이 움직인다.
0: 보석이 아니라 비단벌레들이야.
5: 얘들아, 나야, 주주.
6: 주주야.
0: 얘들아, 우리가 데려다 줄게.

0: 에이, 뭐야. 괴물이 아니잖아.
1: 이 그림이랑 너무 다르잖아?
2: 아마 보석인 줄 알고 비단벌레를 데려왔나 봐.

0: 않거든. 다들 기절했어.
1: 어떡해, 어떡해.
2: 내가 유인할게. 안 키워, 여기야.

0: 마우스, 괜찮아?
1: 응, 난 비단벌레들을 대피시킬게. 안 키우는 우리에게 맡겨. 잘했어, 레스큐 킹.
2: 닉스!
1: 얘들아, 빨리 대피하자. 얘들아, 빨리 일어나줘.
2: 다들 겁을 먹어서 못 일어날 것 같아요.
1: 어떡하지? 이러다 따라잡히겠어.
3: 구해줘서 고마워.
1: 우리가 너희를 구한 게 아니라 주주의 용기가 구한 거야.
4: 맞아, 너 정말 용감하더라.
5: 주주야 고마워.
2: 아니야.

0: 이름은 언니랑 하자.
1: 언니.
2: 내 이름은 PB5. 어떤 꿈이든 다 이뤄질 수 있지. 어떻게? 이렇게! 멋진 디자이너도 될 수 있고, 뚝딱 엔지니어도 될 수 있고, 원하는 꿈을 가득 싣고, 모두와 함께 떠날 수도 있어. 자, 너의 꿈도 마음껏 펼쳐봐. 하나의 공간을 모두의 꿈대로. Play your vision. 더 기아 PB5.
3: 기아. Movement.

0: 뚜뚜뚜뚜 배고파.
1: 귀여운 판다다.
2: 와, 귀여운 귀.
1: 까만 안경.
3: 오, 저기 눈빵한 엉덩이에 앙증맞은 꼬리 좀 봐. 귀여워.
0: 아니 아니야, 나 에그.
3: 어? 에그?
1: 응?
3: 에그 판다야?
1: 에그 박사님이랑 이름이 똑같아.
3: 신기하다.
0: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2: 손도 귀여워.
1: 배가 빵빵해.
3: 와, 꼬리 귀여워.
4: 따라가시죠. 위험합니다.
3: 어? 어? 위험하다고요? 아니, 엄청 순해 보이는데요.
4: 아, 그게 아니라 판다가 지금 위험에 빠졌다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 문제. 판다는 왜 위험에 처해 있을까요? 1번, 간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2번,
1: 너무 귀여워서.
4: 3번, 기후위기 때문에.
2: 정답, 기후위기 때문에?
4: 딩동댕, 우와! 판다는 원래 중국의 높은 산에 있는 대나무 숲에 살죠. 그런데 기후변화와 환경 파괴로 대나무 숲이 점차 사라지며 판다도 언제든 멸종 위기에 처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 빠졌습니다.
5: 판다 어떡해!
4: 귀엽고 사랑스러운 판다. 판다는 전 세계가 지켜야 할 아주 아주 소중한 존재입니다.
0: 제가요? 근데 제가...
4: 목소리를 아끼셔야 합니다.
0: 아니, 그게...
4: 아무것도 안 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저희가 다 알아서 하겠습니다.
0: 아, 예, 아니... 그런데 갑자기 배가 너무 고픈데요?
1: 그럼 이거 과자 먹을래?
4: 안 됩니다! 이분은 이런 걸 드실 분이 아니십니다.
1: 아, 그럼 된고야디 먹을래?
3: 어, 고마워. 잘 먹게.
2: 판다는 대나무를 먹잖아.
4: 맞습니다. 신선한 대나무가 쭉쭉 뻗어 있는 곳으로 빨리 이동하셔야 합니다. 자, 어서 가시죠.
3: 좋겠다.
4: 자,
6: 진짜.
4: 편하시죠. 자, 그럼 가십시다. 자, 이동합니다.
2: 우리도 가서 판단을 도와주자.
3: 그래, 좋아. 가자.
2: 빨리, 빨리, 빨리.
4: 조심.
7: 여기 앉으시죠. 이쪽으로.
0: 예. 아이고.
4: 이거 드십시오. 그리고 필요한 거 있으면 말씀만 하십시오.
0: 오, 보호받은 느낌이. 와, 은근히 기분 좋다.
2: 에그판다, 어서 대나무 먹어봐.
0: 대나무? 어, 근데 이거 어떻게 먹지?
3: 어떻게 먹는다니. 그냥 다른 판다들처럼 먹으면 되잖아.
0: 다른 판다들처럼? 저렇게?
1: 내 입맛엔 부드러운 잎이 딱이야.
8: 와, 그 다음엔 대나무 껍질을 쫙쫙 벗겨서 하얀 속살을 먹는다고.
3: 우와!

0: 찌고 잘 도먹네. 오, 그런데 손가락이 여섯 개 같은데?
1: 여섯 개? 우리가 세어볼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0: 우와, 정말 손가락이 여섯 개네.
2: 이 엄지손가락처럼 보이는 손가락은 사실 손목뼈가 자란 가짜 엄지죠. 대나무를 꼭 쥐고 잘 먹으려고 가짜 엄지가 생긴 거예요.
3: 오, 그럼 나도 이 가짜 엄지로 대나무를 꽉 쥐고 대나무를 맛있어.

0: 쌈쌈쌈 맛있다.
1: 우와, 애교판다. 정말 엄청 많이 먹었다.
2: 배부르겠다.
0: 근데 배가 안 불러. 이상하게 계속 배가 고프네.
3: 당연하죠. 배 채우려면 이 속도로 15시간은 더 드셔야 합니다.
2: 15시간?
0: 15시간이요? 이렇게 많이 먹는다고요?
3: 그 이유를 알기 위해 자, 여기서 또 문제. 판다와 비슷하게 생긴 동물은 1번 흰동가리, 2번 꿀벌, 3번 곰.
2: 문제가 너무 쉽다. 정답은 곰.
3: 딩동댕. 그래서 판다를 판다 곰이라고도 부릅니다. 판다는 곰과 아주 가까운 동물이죠.
2: 모습이 비슷해.
1: 우와, 곰이 연어를 사랑해 먹고 있어.
3: 판다도 아주 옛날에는 곰처럼 주로 고기를 사냥해서 먹었다고 해요.
2: 정말요?
1: 그런데 왜 지금은 대나무를 먹죠?
3: 판다는 사냥감이 줄어들자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나무를 먹기 시작했대요. 그런데 대나무는 고기보다 영양분이 적어서 판다가 큰 몸집을 유지하려면 대나무를 아주 많이, 잘 때 빼고는 계속 먹어야 살 수 있대요.
0: 맛있어.
1: 오, 그래서 판다가 저렇게나 많이 먹는구나.
2: 다시 고기 먹으면 안 되나?
3: 하도 대나무만 먹다 보니 안타깝게도 판다는 고기 맛을 못 느낀다고 하네요.
0: 대나무가 제일 맛있어.
4: 천천히 드십시오. 제가십니다. 자, 물.
0: 판다로 사는 것도 편하고 좋네.
2: 에그판다. 우리 사인 해줘.
0: 사인? 오케이. 쾅! 쾅!
2: 귀여워. 에그판다. 너무 귀여워.
3: 어릴 적엔 얼마나 더 귀여웠는지.
1: 오? 어릴 적에?
3: 태어났을 땐 아주 작은 분홍색 꼬물이었죠. 그러다 시간이 지나
2: 와, 까만 안경을 썼어.
1: 그런데 아기 판다들이 왜 저렇게 누래?
2: 꼭 누룽지 같아. 목욕을 안 했나?
3: 엄마 판다가 핥아줘서 그래요.
1: 어? 핥아줘요?
3: 판다가 먹는 대나무에는 탄닌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0: 중국이요?
1: 어른데도 그냥 여기 살면 안 돼요? 여기도 대나무 많은데.
2: 네, 우리가 돌봐줄게요.
3: 판다는 인간과 다릅니다. 판다는 원래 혼자 지내는 동물. 어른이 되면 자기만의 생활을 시작하고 또 짝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짝을 찾을 수 없어서 판다 친구들이 많은 중국으로 가는 거죠.
2: 아, 그런 거구나.

0: 싫은데.
1: 나도. 그런데 가지 말라고 하는 건 우리들의 욕심인 것 같아.
0: 판다를 위해 기분 좋게 보내주자.
2: 네, 그게 판다의 행복을 위한 길이죠. 자, 에그판다 가시죠.
3: 아니요, 나는
1: 에그판다 보내줄 때 어서 가.
3: 잠깐만
1: 이러면 우리들만 힘들어진단 말이야. 보내줄 때 어서 가.
3: 그게 아니라니까요.

0: 에그 박사라고. 에그 박사라니까.
1: 에그 박사님 일어나세요.
2: 에그 박사님.
0: 어디야? 여기가 어디야?
2: 박사님 무슨 안 좋은 꿈을 꾸셨어요?
0: 꿈이었구나. 진짜 이상한 꿈이었어. 아주 그냥 내가.
2: 근데 박사님 눈 판다 같다.
0: 눈이 판다 같다고? 눈이 어떻게 판다 같아? 눈이 판다 같다고? 아이 뭐야? 뭐야? 아직 판다 마법에서 안 깬 건가?
1: 마법이요? 그냥 다크서클 같은데요.
0: 아니 아니 아니 아직 꿈에서 안 깬 걸 거야.
1: 박사님 왜 그러세요? 정신 좀 차리세요.
2: 꿈 아니에요, 진짜요.
0: 아니야, 이거는 꿈이야. 원래 깨어나야 돼.
2: 아니에요.
1: 그만 하지 마세요.
0: 꿈이야, 꿈.
1: 아프잖아요.
2: 이게 그런 거지.

0: 즐거운 놀이 수학 플레이 백도 퀴즈에서 교구 세트를, 농협 안심 녹용에서 아이 튼튼 녹용 홍삼 스틱을 드립니다.
1: 인공백신 지원! 예!
2: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가 돌아왔다! 더 커진 위기! 다시 시작되는 재난! 이 안에 피닉스! 태우의 이카루스! 세나의 허큘리스! 새로운 멤버와 강력한 악당까지! 더 강해진 팀워크! 더 거대한 스케일! 강철 소방대 파이어로버 Z! 많이 기대해주세요!

아이가 스마트폰에 의존하지 않도록 스마트폰 중독 예방법 이렇게 지켜주세요. 첫 번째, 작은 화면 속 다양한 색상이 뇌를 자극해 중독을 유발하므로 스마트폰을 흑백 모드로 설정해 주세요. 두 번째,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땐 스마트폰을 사용하지 않도록 가정 내 규칙을 정해 주세요. 세 번째, 알람을 맞추어 정해진 시간에만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절제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네 번째, 잠자기 전 스마트폰 사용은 수면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수면 1시간 전부터는 스마트폰 사용을 자제하도록 해주세요. 아이의 스마트폰 중독 예방,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0: 기갑일도 집도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타워 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갑일도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1: 지도 속 보물을 찾아라.
2: 자, 어디지?
3: 똑같은데? 새로 생긴 아이스크림 가게 너무 찾기 힘들다.
4: 우리 저분한테 물어보자.
5: 안녕하세요.

0: 여기가 어딘지 아세요?
1: 어디? 어? 나도 이 아이스크림 가게 찾고 있는데.
2: 개벽?
1: 자음이 뭐니? 너희 뭐야? 아이야도 여기로 온 거 아니야? 엄마! 천지대장님!
3: 왜 이렇게 호들갑이야? 아이스크림을.
1: 그게 사러 가다가 자음이 모음이를 만났어요.
3: 오호, 그래?
1: 예, 근데 모음이 자음이도 지도를 보면서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고 있더라고요.
3: 지도까지 보며 아이스크림 가게를 찾다니. 찾게 될 수는 없지.
4: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을 뜯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3: 이 글자엔 이 마법이 최고지. 슛! 슛! 지읒, 이, 지, 이응, 우, 우, 기긋, 아, 다, 지우다.
4: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5: 한글 용사이야.
6: 대왕님,
7: 천지 또 한글을 파괴하다니.
8: 어서 출동하자.
5: 좋아. 오늘 파괴된 글자는 지읒과 디귿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0: 갑자기 지도가 왜 사라진 거지? 지도가 없으니까 길도 못 찾고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겠어.

0: 장엄마, 모험아!
1: 아이야!
2: 오늘 파기된 글자 지읒과 디귿이 들어가 아무래도 지도 아닐까?
3: 그래서 갑자기 지도가 어? 지구본의 지도도 없어졌어.
4: 내가 더 확인해 볼게.
5: 어머, 내비게이션 지도가 사라졌어.
6: 아우, 어디로 가야 하지?
4: 역시 지도였어. 천지가 지도 글자에 지우다 마법을 건 것 같아.
2: 지도가 없으면 세상은 혼란에 빠질 거야.
7: 어서 가서 지도 글자를 찾자.
1: 좋아요.
8: 자음, 뭐?

0: 숨어있는 지도를 찾아야 해.
1: 어디 있지? 어? 저기 지읒디귿이 있어요. 아, 저건 자두야. 어? 자두 옆에도 지읒디귿이 또 있어! 지도야!
0: 가보자. 무슨 지도지?
2: 지도를 보고 보물 상자를 찾으세요. 그러면 지, 도, 글자를 찾을 수 있습니다.
0: 우와, 보물 지도라니! 재밌겠다!
3: 어서 지도를 따라가 보자.
0: 저기. 아, 재밌겠다! 보물은 내가 먼저 찾을 거야!
4: 쉽게는 못 찾을걸?
5: 첫 번째 방해 작전, 화살표를 돌려 길 못 찾게 하기.
0: 이쪽이야.
5: 숨어요, 숨어.
1: 화살표예요.
0: 어? 화살표를 따라 이쪽으로 가자. 여기서
1: 이쪽.
0: 이쪽. 절로 가자.
5: 그쪽으로 가면 영영 보물은 못 찾지.
4: 길을 못 찾게 하려면 이게 더 필요하겠군. 두 번째 방해 작전. 안개. 안개가 끼다.
1: 어? 안개 때문에 앞이 잘 안 보여.
0: 지도대로라면 벌써 도착했어야 하는데. 어? 뭔가 이상해.
1: 뭐가요?
0: 지도의 화살표는 이쪽 방향인데 아까는 반대였어.
6: 지도에 있는 화살표대로 가야 했나 봐.
3: 그래, 더 멀어지기 전에 다시 돌아가는 게 좋겠어.
5: 그럼 안 되는데 어떡하지? 아하.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랄랄랄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1: 한글세계에도 아이스크림을 파네? 우리 아까 아이스크림 못 먹었잖아. 아이스크림 사 먹고 가요.
0: 그럴까?
5: 탁월한 선택, 쫀득쫀득 아이스크림. 잡아야지, 잡아야지, 잡아야지. 못 잡겠지? 오, 잡아야지. 못 잡겠지. 못 잡겠지. 못 잡겠지. 못 잡겠지.
0: 내가 잡을게.
5: 잡아야지. 잡아야지.
0: 야골라. 나 오늘 이거 잡을 때까지 보물 안 찾아.
5: 하루 정도 해도 못 잡겠지.
0: 어? 잡았다. 어? 자, 보물 찾으러 가자. 아,
5: 이건 반칙이지. 이리네. 오. 오. 이.
1: 아. 아이. 수염이.
0: 어? 어? 설마 개벽?
3: 보물을 못 찾게 하려고 방해하는 거였어.
4: 그걸 이제 알았나?
0: 천지!

0: 아이야, 어디로 갔지?
1: 안개 때문에 안 보여. 선지대장님?
0: 개벽?
1: 그럼 아이야는 어디에?
2: 우린 여기 있지. 천지 개벽은 바다라.
3: 한계 용사 아! 이! 야!
0: 죽고 보자, 아이야.
2: 지도를 잘 찾아가려면 안개부터 없애야 해.
4: 그래.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부탁해.
5: 네.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2: 기역, 어, 디귿, 헛.
4: 기역, 이, 기.
6: 디귿, 아, 다.
3: 거치다.
2: 안개가 거치다.
5: 안개가 고쳤어.
2: 빨리 찾아보자.
5: 보물 상자를 찾았어. 와!
6: 어서 글자를 찾자.
7: 돌아와 하늘을.
4: 이는 내가 쓸게. 대구 보로 이 헛 쭉.
2: 오는 내가 쓸게.
4: 헛
2: 쭉. 똥망치로 오.
6: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5: 네. 지읒이 이를 만나 지. 지긋이 우를 만나 도. 지도.
8: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9: 새로 생긴 아이스크림 가게에서 사온 거라고? 이야, 맛있겠네.
5: 모음이랑 지도 보고 찾아가서 직접 사왔어요.
9: 이야, 모음이 자음이 다 컸네.
5: 자, 할아버지 어서 드세요.
9: 그래. 이야. 꿀맛 있네, 꿀맛. 너희 얼른 먹어. 먹어.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엄마폰 말고 때폰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사진 3000장 또 영상 2시간 더 상냥하게 더 스마트하게 진짜 내 스마트폰
1: 더 커져 하면 플러스
2: 몰라 그래?
1: 플러스
0: 더 다양해지 24가지 앱 터치 스마트폰 플러스 소통형 원인원
3: 얜 집 없어?
4: 뚝딱뚝딱 아기 토끼지 내가 뚝딱 예쁜 집 만들어줄게 물통에 침대 이름표도 뚝딱 여기가 아기 토끼
3: 생겨서 좋겠다.
4: 좋아 좋아. 뚝딱뚝딱 아기 토끼 집.
5: 브레이브 킹덤의 공중근위대 카본 스카이 테리어. 듬직한 승기 카본 제트밴더. 용맹한 두른 카본 에어밴더. 유쾌한 헬리콥터 카본 헬리밴더. 밴더 3총사 슬랩밴드 발사. 자, 부드럽게 감기는 헬로 카본 밴더 3총사.
6: 풍선이 빵!
7: 종실종실 풍선 진짜 예쁘다.
8: 그치? 진짜 예뻐.

0: 조심했어야지.
1: 자동차 빵 소리에 놀라서 놓쳤어요.
0: 아, 그랬구나. 그래도 풍선이 빵 터지기 전에 잡아서 다행인걸? 가자.
2: 와, 융터님 진짜 멋져. 최고, 최고.
3: 누구? 그깟 풍선 찾아준 게 뭐 대단하다고.
4: 천지대장님, 질투하시는 거예요?
3: 하! 질투라니. 사실 풍선은 터트려야 재밌는 거 아닌가? 어? 어허.
5: 허락되지 않은 자가 침입했습니다. 잠시 후 한글방의 문이 닫힙니다.
3: 헛! 쌍비우 아 이응 빵 빵!
5: 문제 발생! 한글이 파괴되었습니다!
4: 휴과 시옷 천지 휴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에 무슨 마법을 건 거지?
6: 무슨 마법인지 저희가 꼭 알아내겠습니다.
4: 부탁해요, 아이야 용사.
7: 네, 네, 대장님.
4: 오늘 파괴된 글자는 피읍과 시옷이 들어간 글자. 어서 가서 글자를 찾으세요.
2: 풍선이 다 빵 터졌어.
8: 자마, 모마.
6: 무슨 일 있어?
2: 갑자기 풍선이 빵 터졌어요. 이 용사님이 찾아준 풍선인데.
0: 괜찮아. 풍선은 또 불면 되지.
9: 잠깐. 오늘 천지가 파괴한 글자 피읍과 시옷이 들어가.
2: 부러워. 풍선!
6: 풍선에 도대체 어떤 마법을...
8: 우와, 빵!
6: 어? 어?
0: 빵? 맛있는 빵?
6: 글쎄, 여러 군데에서 들린 것 같은데 각자 가서 확인해보자.
9: 알았어.
8: 헛!
10: 으아, 빵! 빵빵거리지 좀 마세요!
6: 아... 자동차가 빵! 이건 자동차 정적 소리를 표현한 빵이었어.
8: 와, 빵! 공 좀 빵! 잘 좀 쳐봐요! 오, 그렇지! 빵! 잘 찬다!
0: 이 빵은 공을 찰 때 나는 소리 빵이었어.
8: 풍선이 다 빵빵 터지고 있어.
10: 아, 내 풍선.
11: 아, 내 풍선.
9: 풍선이 빵 하고 터지는 소리는 여기였어. 자동차가 경적 소리를 울릴 때도 빵, 공을 찰 때도 빵. 그런데 천지가 빵 마법을 건 글자는 풍선 같아. 세상의 모든 풍선들이 다 빵빵 터지고 있어.
2: 천지 때문에 우리 풍선이 다 터졌어. 어서 가서 풍선 글자를 찾아요.
9: 그러자.
2: 자음 모음 변신!
6: 어서 글자를 찾자.
2: 소파 위에
1: 피읍시옷이 있어.
2: 이상하다. 소파면 시옷 피읍인데?
12: 잘못됐나 봐.
2: 소파가 아닌가?
1: 푹신푹신해.
12: 와.
0: 아, 푹신푹신하다 할 때 푹신이었어.
1: 그럼 푹신한 소파네.
2: 어? 저기 또 피읍시옷이 있어.
1: 우와, 엄청 큰 풍선이야.
6: 저 풍선에 풍선 글자가 숨어 있을 거야. 모마, 자마, 마법진을 펼쳐줘.
13: 풍선 글자는 못 찾을걸?
7: 천지?
13: 천지 대장님이 한글 세계의 풍선을 다 터뜨릴 예정이니까. 뻥!
3: 그렇지. 하지만 이번엔 이게 더 재밌겠군. 빠지다. 풍선의 바람. 빠지다!
9: 풍선이 점점 작아지고 있어.
3: 바람이 빠지면 풍선 글자는 영영 못 찾게 될 것이다.
0: 뭐라고 천지? 바람이 빠지기 전에 서둘러야 해.
9: 알았어.

0: 빵 마법에 이어 빵 공격도 좋겠군. 천지곤 파르 빵 쏘다 쯧.
1: 시간이 없어.
2: 셋이 힘을 합쳐서 빨리 공격해야 해. 우리도 아이아공으로 공격하는 거 어때?
3: 아이아공으로? 좋은 생각이야.
4: 한미 형사!
2: 어? 이!
1: 야!
3: 아이아공을 빵! 쳐다! 쳐다!
2: 아이야 공을
4: 빵! 차다! 차다!
0: 아이야 공의 위력이 이렇게 세다니. 두고 보자, 아이야!
5: 바람이 금방 다 빠질 것 같아.
3: 아직 늦지 않았어. 자음아, 모음아, 마법진을 펼쳐줘.
5: 네!
6: 자음 마법진! 모음 마법진!
2: 비읍, 우, 리을, 불!
1: 디귿, 아, 다! 불다!
2: 풍선을 불다!
5: 다시 부풀었어!
7: 우와!
2: 그럼 어서 글자를 찾아볼까? 우와! 어는 내가 쓸게! 헛! 뿅망치로 우! 헛! 뿅망치로 어!
1: 모음아, 자음아, 어서 바르게 읽어줘.
5: 네! 피읍이 우와 이응을 만나 풍!
6: 시옷이 어와 니은을 만나 선!
4: 풍산!
8: 파괴된 한글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0: 구릉구릉 자동차 경적 소리가
1: 빵!
0: 풍선이 터질 때도
1: 빵!
0: 그리고 할아버지는 빵 사왔지.
1: 우와, 빵이다. 감사합니다.
0: 그래 그래, 어서 먹자. 우하. 아우, 빵. 맛있다, 빵. 한글 과자로 어떤 글자를 만들까?

0: 안녕 친구들, 나의 비밀 친구 해치가 돌아왔어. 새로운 악당 몽박사의 등장, 더 강력해진 모냥까지. 하지만 걱정 마, 서울을 지키기 위해 새롭게 변신한 해치, 성기의 형사 그리고 미아 공주님까지 모두 힘을 합치면 어떤 일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환상적인 모험으로 돌아온 나의 비밀 친구 해치, 많이 기대해줘. 아라리오.
1: 집에서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2: 로봇카풀리 안전스쿨.
3: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1: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2: 로봇카풀이랑 꼭꼭 약속!

0: 아소비는 연필을 쓴다. 종이책으로 배운다. 생각을 키운다. 꿈을 펼친다. 공부하는 즐거움을 잃지 않도록 교육을 지킨다. 아소비.
1: 기가빌더 진도! 내 손으로 척척 변신! 중장비 변신 로봇과 함께 화성에서 건물을 짓자! 물찾기, 타워 크레인, 불도저, 그리고 헬리콥터까지! 기가빌더 변신 로봇 시리즈! 피규어 시리즈도 함께 만나요!
2: 옥스포드 황!
1: 해보고!
2: 주유소 사업 발생! 한 명이 달리면 모두 달립니다! 지게차가 해결합니다! 출항!
0: 탑승하세요!
2: 타운 출발합니다! 옥스포드 황!

0: 가짜 번개맨이 나타났어요.
1: 뉴스 속보입니다. 최근 사고를 치고 다니는 번개맨을 본 목격자가 늘고 있다고 합니다. 딩동 기자 나와주세요.
2: 네, 현장에 나와 있는 딩동 기자입니다.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베어가 돼버린 놀이터에 나와 있는데요. 범인이 바로 번개맨입니다. 네, 목격자 애들에 의하면 번개맨은 아이들 앞에 나타나 사탕을 뺏어먹고 저렇게 풍선을 터뜨리며 아이들을 괴롭히고 있다고 합니다. 정말 번개맨 도대체 왜 저러는 걸까요?
3: 안돼.
4: 번개맨이 그럴 리 없어.
5: 맞아. 절대 그럴 일 없을 거야. 우린 번개맨을 믿어.
6: 맞아. 우린 번개맨을 믿어.
2: 네, 딩동 기자입니다. 예? 둘이요? 번개맨이요? 특종! 특종입니다! 특종!
3: 어? 이상하다, 불이라니! 번개맨이? 아, 이게 다 무슨 소리야!
4: 아닐 거야. 어서 가서 확인해보자.
3: 어, 그래! 가보자! 가보자!
5: 아이고, 아이, 설마 빨리, 빨리! 그러겠어! 가보자! 가보자! 가보자!
7: 당장 멈춰!
0: 어? 허니, 너는
8: 번개맨.
0: 허니, 도대체 왜 내 흉내를 내며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거지?
8: 그건 안 알려줄 건데.
0: 어?
8: 어디 한번 막아 보시지.
0: 어? 너 죽다.
8: 번개맨이 또 사고 친다.
0: 야, 너.
2: 오픈. 우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0: 어?
2: 버그맨이 진짜 불을 내고 있습니다. 불이야!
3: 번개맨!
0: 아니야, 아니야.
3: 그런데 왜 불을 들고 있어요?
0: 아, 이건. 아니,
2: 아니 세상에 이럴 수가.
0: 오해야지.
8: 번개맨이.

0: 참. 아니.
1: 얘들아, 아니야. 내 말을 믿어야 돼. 아니야.
2: 여러분,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범규민이 하나, 범규민이 둘입니다. 우와.
3: 모두 물러나세요. 불은 꺼져라. 번개.
4: 이쪽이 진짜 번개맨인가 봐.
5: 어? 그럼 사고를 치고 다닌 건
6: 가짜 번개맨?
7: 그런가? 어? 누가 진짜 번개맨이지?
8: 이상하다.

0: 진짜 번개맨.
1: 너희들을 지켜주는 내가 번개맨이야. 얘들아, 내 말을 믿어줘.

0: 여기 이쪽이 진짜예요.
1: 여기가 나야.
2: 어디야?
0: 이쪽이 진짜입니까?
1: 어디야?
0: 이쪽이 진짜 맞자.
2: 어디야?
0: 도통 모르겠습니다.
2: 아, 나는 모르겠다.
3: 뭐 대결해 보면 누가 진짜인지 알 수 있겠지.
0: 대결?
3: 좋아. 그럼 어디 덤벼 보시지. 어?
4: 그렇지. 진짜 번개맨은 힘이 더 세.
3: 가짜 번개맨 각오해라.
1: 이건 가시 에너지. 저 녀석에게서 엄청난 가시 에너지가 나오고 있어.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3: 가짜는 사라져라! 번개!
1: 가시 에너지가 너무 강력해!
3: 번개!
4: 아, 뭐야, 뭐야! 아, 왜 자꾸 피하기만 하는 거지?
3: 가짜니까 약해서 계속 피하는 거지. 그럼 어디 한번 이것도 피해 보시지. 번개.
1: 얘들아, 어서 피해.
2: 번개.
3: 가짜 번개맨을 물리쳤다!
0: 네,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바로 가짜 번개맨의 최후입니다!
2: 번개맨 최고야!
4: 최고!
2: 뭔가 이상해.
3: 그럼 가짜 번개맨은 내가 데려가도록 하지. 번개
1: 이동!
0: 이럴 때가 아니지. 나 특종 써야지. 특종!
5: 아유, 그래도 가짜 번개맨이 밝혀져서 정말 다행이야.
4: 맞아요. 다행이다.
2: 근데 좀 이상해.
4: 응? 뭐가?
2: 아까 가짜 번개맨 일부러 번개 파워를 안 피한 것 같아. 우리가 맞을까 봐.
4: 어? 정말?
2: 응. 번개맨은 항상 우리를 지켜주잖아.
6: 그럼 아까 그 힘없는 가짜가 진짜 번개맨?
4: 어?
2: 아무래도 뭔가 잘못됐어.

0: 찬송 퀴즈! 우와!
1: 아,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란 말인가? 아, 아빠 너무 헷갈려요.
0: 허허, 가짜 번개맨한테 안 속으려면 번개맨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1: 맞아요.
0: 그래서 오늘은 번개맨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하겠어요. 자, 번개맨 나와라. 얍!
1: 아, 번개맨이다.
0: 자, 여기서 문제. 번개맨이 방패처럼 사용해서 악당들을 물리치는 이것은 무엇일까요?
1: 악당의 공격을 막는 거 말이죠.
0: 그렇지.
1: 한 번 더. 1번 번개 코글, 2번 번개 장갑, 3번 번개 망토.
0: 아하. 자, 과연 어느 것일까?
1: 뭘까요, 뭘까요?
0: 뭐라고요? 아하.
1: 과연 정답은? 번개 망토를 다 막아내잖아요.
0: 와,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다음 문제.
1: 아, 번개 마크다.
0: 자, 여기에서 진짜 번개 마크는 딱 하나예요. 셋 중에 어느 것이 진짜 번개 마크일까요?
1: 아, 다 비슷한데.
0: 아니에요. 자세히 봐요. 진짜 번개만큼 알겠어요? 몇 번이라고요? 좋아요. 자, 과연 정답은?
1: 와! 2번 정답!
0: 2번! 그렇죠. 진짜 번개만큼은 빨간 바탕에 노란 번개. 번개 에너지가 모아지는 것이죠. 와, 어떡하나 이제 알겠어요? 이제 잘 알겠어요.
1: 네, 이제 가짜 번개맨에게 절대 속지 않을 거예요. 아빠, 아빠, 저 가볼게요. 아, 안녕.
0: 뚝딱아,
1: 빨리 가봐야 돼요.
0: 진짜 번개맨 찾아야 된다.
1: 네, 알겠어요.
0: 아유, 나도 진짜 번개맨 찾으러 가야지. 쌩!
2: 뉴스 속보입니다. 여러분, 가짜 번개맨을 잡았다고 합니다. 딩동 기자 나와주세요.
3: 네, 딩동 기자입니다. 기쁜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아, 지금까지 사고를 친 건 진짜 번개맨이 맞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고를 친 건 가짜 번개맨이고요. 네, 진짜 번개맨이 다행히도 가짜 번개맨을 잡았다고 합니다. 가짜 번개맨을 잡아가지고 진짜 번개맨이 진짜 가짜를 이제 가짜하고 진짜하고 막 싸우. 번개맨 만세! 딩동이었습니다.
4: 아니, 이렇게 쉽게 속다니.
5: 이제 내가 진짜 번개맨

0: 친구들! 내가 진짜 번개맨이지! 뭐라고?
1: 뭐라고?
0: 내가 진짜지! 뭐?
1: 아니긴 뭐가 아니야! 진짜 번개맨이야!
2: 진짜라면 진짜인 줄 알아!
1: 아우, 진짜!
0: 어? 에이. 아니라고? 내가 진짜야!
1: 아니야, 봐봐! 진짜 번개맨이잖아!
2: 그래, 잘 봐! 어? 딱 봐도 번개맨이지! 이게 어떻게 아니야!
1: 그래, 번개맨이야, 번개맨이야! 진짜 번개맨이라니까? 이상하다 했더니 가짜였어.
3: 저기 잘 봐. 저기 번개 마크도 달라.
4: 오, 그러네. 아깐 왜 저걸 몰랐지?
1: 진짜야, 진짜라고, 진짜.
2: 진짜.
3: 아이, 놀이 아니었으면 정말 깜빡 속을 뻔했다몽.
1: 어서 진짜 번개맨을 찾아야 해.
4: 맞아.
5: 오! 생각이 반짝! 오. 진짜 번개맨한텐 번개 에너지가 뜰 거야. 아. 자, 어디 보자. 어? 오! 어. 역시 번개 에너지 위치가 떠. 얼른 찾으러 가자.
2: 네. 어,
5: 가자, 가자.
6: 번개맨, 기다려요.
2: 빨리.
6: 우리 쪽입니다.
2: 내가 알아챘나 봐.
3: 어? 우리가 진짜 번개맨도 모를 줄 알았냐 봐.
1: 눈치는 빨라가지고.
5: 뭐해? 번개맨 힘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공격해.
2: 공격해.
7: 어, 알았어.
5: 하지마.
7: 얘들아 피해 있어.
3: 번개맨.
0: 각오해라. 가짜 번개맨.
2: 어차피 이제 안 돼.
1: 친구들, 우리 모두 진짜 번개맨을 응원해 주세요.
6: 번개맨.
0: 각오해라, 가짜 번개맨! 그래, 받자! 간다! 번개!
7: 가짜는 진짜를 이길 수 없어! 가짜는 사라져라! 사라!
1: 번개맨 없앨 수 있는 기회였는데
2: 이번에 또 실패하다니. 죽어보자 번개맨.
1: 도망가.
3: 진짜 번개맨이 돌아왔다.
1: 돌아왔다.
7: 그래, 뭔데 괜찮아?
1: 네.
7: 어, 그런데 어떻게 내가 진짜 번개맨인 줄 알고 구하러 온 거야?
1: 아까 가짜 번개맨이랑 싸울 때 저희 대신 번개 파워를 맞으신 거잖아요. 번개맨은 항상 우리 지켜주니까요.
2: 맞다.
4: 맞아.
2: 역시 번개맨이 있으면 진짜 최고예요.
4: 우린 번개맨이 믿어요.
1: 맞아.
7: 그래, 그런 믿음이 없었다면 정말 큰일이 생겼을 거야. 얘들아, 정말 고마워.
1: 네, 번개맨.
7: 우리 친구들도 정말

친구들! 버게맨은 언제나 멋지고 용감하게 우리 친구들 곁에 있을 거예요. 버게맨은 우리 어린이들의 영원한 친구니까요. 우리 친구들도 버게맨과 함께 해줄 거죠? 좋아요. 그럼 우리 모두 씩씩하게 파워체조 함께 해요!

0: 여기는 테라시티, 화성 최초의 도시입니다. 개구쟁이 레서판다 토끼, 똑소리 나는 토끼 브루루, 센스쟁이 고양이 레이, 섬세한 곰 마이티, 용맹한 쥐 스퀴, 기가빌더 사령관 아빈, 화성 최고의 건설팀 기가빌더. 어떤 건물이든 뚝딱 건설할 수 있죠. 이야, 엄청난데?
1: 우주 최고의 과학자 포보님의 소개를 잊은 건 아니겠지?
0: 포보가 또 사고를 치려나 본데요.
2: 기가빌더 변신!
0: 하지만 우리에겐 기가빌더가 있습니다.
3: 게임을 시작하지. 선택해라. 네가 살 것인가, 가족을 살릴 것인가. 12시간 후 감옥은 폭파된다.
4: 죽음을 예고하는 숫자, 일명 데드 넘버가 규정된 그동안 감사했습니다.
5: 저 아름다운 곡선을 봐.
6: 내 이름은 로이디 통통 세르린 누아.
7: 있어, 외계인 있다고.
8: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9: 외계인은 정말 있을까 없을까.